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일상 표현 영단어 3개 공부하고 갈 텐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야 하는 단어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단어들 완벽하게 암기하고 갈 준비 되셨죠?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늘 바쁩니다. 길을 걸을 땐 다양한 사람들과 장소를 보게 되고 말소리나 음악 소리도 들려와요. 집에서는 TV나 영화를 보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 눈과 귀를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친구들도 매일 눈과 귀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죠. 자,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 그림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에 있는 이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죠?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자, 길을 가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뭔가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요. 누군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소리를 이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뭔가 TV, 모니터를 이 사람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과 귀를 통해서 경험하는 다양한 것들을 영어로 말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볼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hear, hear, 듣다입니다. 자, 이 hear은 어떻게 쓰죠? H-E-A-R 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요. ear이 들어있네요. 우리의 귀가 들어있죠? 우리의 귀로 듣다, hear 이렇게 기억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 스펠링 한번 써볼게요. H-E-A-R, hear. 네, hear, 이 듣다는 우리가 보통 의도해서 뭘 듣는 게 아니라 들려서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슷한 표현인 이 listen 있죠? listen은 내가 의도해서 무언가를 듣다라는 뜻으로 보통 음악을 듣다 할 때 정말 자주 씁니다. I am listening to music 하면 나 음악 듣는 중이야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hear로 돌아와서 무언가를 듣다라는 표현 예문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e news?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Did you hear the news? 자, 뉴스라는 건요, 소식입니다. 너 그 소식 들었어? 라고 할 때 이 Did you hear the news?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hear은 무슨 뜻이죠? 듣다. 그래서 너는 그 소식을 들었니?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hear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귀로 듣다라는 표현 hear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눈으로 보다라는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표현은 look, look. 자, 어떻게 쓰죠? L-O-O-K, look. 자, 여러분, 우리 look이라는 표현은 보다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보다라는 뜻으로 실제로 정말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look at me 하면 나를 보세요 라는 의미예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요. 우리 예문부터 잠깐 보면 I am looking at the teacher. 나는 선생님을 뭐하고 있다? looking, 보고 있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쌤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뜻은 바로 이 두 번째 뜻입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뜻, 뭐뭐하게 보이다도 꼭 같이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너 오늘 정말 멋져 보인다 라고 말할 때 이 look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You look great 하면 너 오늘 정말 멋져 보인다 이런 의미예요. 자, look은 이렇게 뭐뭐하게 보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

때문에 여기서 나온 표현 look like도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자, like라는 건요, 뭐뭐처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look like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you look like your mother 하면 너 정말 어머니처럼 보인다. 너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look 그리고 look like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예문 두 번째 살펴볼게요. You look happy today. You look happy today. 자, 여기에서는 look이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요? 너 오늘 행복하게 보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look은 뭐뭐하게 보인다로 쓰일 수 있다는 거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watch를 볼 건데요. 자, 여러분, watch는 먼저 이 see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see는 우리 눈에 보여서 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뭐뭐를 보고 알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I see 하면 아, 그렇구나. 알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see는 이렇게 쓰이는 단어예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이 watch는 무슨 뜻이냐? 내 눈에 보여서 본다기보다는 조금 더 의도를 갖고 본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지켜보다. 내 의도가 있으니까 지켜보는 거죠. 혹은 관심을 기울이며 무언가를 보다. 특히 영화나 TV를 시청하다라는 의미로 정말 자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다 보면 I'm watching TV 혹은 Let's watch a movie. 이렇게 watch가 영화나 TV와 자주 쓰인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 써볼까요? 자, 우리 watch, W, A, T, C, H. 이렇게 쓰고요. 이러한 의미를 갖죠. 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런데 명사로 손목시계도 됩니다. 우리가 늘 지니고 다니면서 볼수 있는 이 손목시계도 watch라고 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I watch TV after dinner. 나는 저녁 식사 후에 TV를 watch한다. TV를 본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오늘 배운 단어 그림을 통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다, look. 그리고 말소리를 듣고 있죠. 듣다라는 단어는 뭐예요? hear, hear. 그리고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다 혹은 지켜보다 TV나 영화를 시청하다라는 단어는 watch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다 혹은 듣다와 같이 우리 눈이나 귀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을 영어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단어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배운 단어들도 꼭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복습해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 에탄올로 우리가 이렇게 피부를 문지르면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혹은 우리가 빨래를 널어놓으면 빨래가 마르죠. 그리고 물을 뭔가 컵 안에 담아놔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나면 그 물이 줄어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증발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요. 오늘도 여러분 속의 뇌속 포텐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증발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증발과 관련된 현상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 여러분도요, 우리 증발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질문한 거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증발이 정말 일어나는가? 일단 우리 탐구를 좀 설계하고 싶고요. 설계했다면 실제로 진행해서 그 결과들은 어떠한 의미 있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건지 결과 분석하기 위한 질문들을 제대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제가 컵에다가요, 물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컵 속에 있는 물은요, 그냥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양이 늘어있을까요? 아니면 양이 줄어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부피를 측정하고 있는 건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 경험적으로 아는 것, 아마도 그 양이 조금 줄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은 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앞에서는 부피를 측정하는 영상이었지만 실제로 조금 더 편안한 질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말 증발이 일어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탐구를 한번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에탄올이라고 하는 증발이 상대적으로 잘 일어나는 물질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전자종을 사용할 거죠. 그럼 전원을 켜고 깨끗한 거름 종이를 여기 위에다가 한 장 톡 올려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것은 0점 버튼을 누를 거거든요. 그래서 딱 제로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스포이트 이용해가 가지고요. 거름 종이 위에 에탄올을 적당량 떨어뜨릴 겁니다. 그럼 이 에탄올도 당연히 질량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질량값이 변하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실험할 때 나는 에탄올 말고 다른 걸 사용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에탄올이 아닌 아세톤 같은 것도 증발이 잘 일어나는 물질이라서요. 여러분 아세톤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도 있더라. 그 내용들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럼 에탄올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질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질량을 정밀하게 측정해서 기록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초시계를 작동을 시키고요.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거름 종이의 질량을 측정해서 기록할 겁니다. 라고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설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질량이 줄어드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완전히 이제 증발이 돼서 이 내 눈에 거름 종이의 에탄올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고 여기서 측정되는 수치에도 변화가 없을 때까지 여러분 측정을 지속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은 실험을요. 2, 3회 반복하면서 실험에 오류가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빙성 있는 결과값으로 얻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는 현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증발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탐구의 과정을 답으로 얻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질문을 했어야 하는지 질문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중학교 1학년이고 증발이라는 현상을 배우고 있어 라고

먼저 맥락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에탄올을 이용해서 증발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해 보고 싶은데, 내가 실제로 사용할 준비물을 언급하시는 거죠. 어떤 실험 장비를 사용하고 어떤 조건을 비교하면 좋을지 알려줘. 실험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도 함께 설명해 줘라고 여러분의 질문을 생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험 과정 얻어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탐구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전자저울 위에다가요, 그냥 거름종이 두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패트리 접시를 깐 다음에 거름종이 두고 0점 맞추고 아세톤을 넣어주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 측정됐던 질량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아세톤 표면에서 입자들이 떨어져 나와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증발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날아간 입자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남아 있는 입자들만 측정해서 질량이 줄어든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만약에 더 지나요. 그러면 입자들은 더 많이 증발이 일어났을 거기 때문에 측정하고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다가 모두 증발이 일어나게 되면 질량이 0으로 표시가 될 것이다라고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전자저울에 표시된 질량이 점점 감소할 거죠. 그러다가 0이 됩니다. 거름종이를 적신 에탄올의 흔적이 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집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름종이에 떨어뜨린 에탄올 입자. 얘는요, 우리 모든 물질은 입자로 되어 있고 스스로 운동한다면서요. 우리가 별다른 에너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자는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액체의 표면에서 입자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에탄올 입자는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가 되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발이라고 하는 겁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때 액체 표면의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표면에서 떨어져 나와 기체로 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증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에서 실험 탐구 설계한 거, 결과, 결론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분명히 같은 실험인데 다르게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여기 한쪽에는요, 아세톤, 한쪽에는 물, 같은 질량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납니다. 아세톤은 물보다 증발이 더잘 일어날 거거든요. 더 빠르게 일어날 거라서 입자들이 더 짧은 시간 많은 증발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측정하는 건 얼마 없으니까 바로 물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의 증발에 대한 차이점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실험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에서 확인했던 결과 결론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야 하는가? 그 질문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탄올 증발 실험을 해봤어 라고 해서 내 활동을 적어주시고,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에탄올이 점점 사라졌어.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입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증발이 일어나는지 설명해줘. 또한 이 실험으로 알수 있는 사실을 입자의 관점에서 설명해줘 라고 여러분들 질문을 생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성해주시고요. 스스로 답도 한번 달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부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 세상 일을 살펴보면 강한 자들의 싸움 때문에 약한 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 바로 오늘 속담은 불똥 그리고 피해에 관련된 것이오.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죠.
1: 이번 과업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2: 아닙니다. 기존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3: 또 의견이 강하게 대립하네.
1: 저 사람은 내가 하려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데 기분 나빠서라도 관철해야겠으니 수정안을 만들어보세요.
3: 윗분들 감정 대립 때문에 안 해도 될 야근을 해야겠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더니.
0: 오늘의 속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습니다. 큰 회사 간의 갈등으로 하청업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4: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원미동 사람들, 양기자. 원미동의 김포쌀 상회가 가게를 확장하여 김포 슈퍼로 개업하고 공산품과 채소 등을 팔기 시작하자 인근의 터줏대감인 형제 슈퍼 김반장은 위기감을 느낀다. 이에 김반장도 원래 취급하지 않던 쌀과 연탄을 팔며 맞불을 놓았고 두 가게는 손님을 뺏기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덤을 얹어주는 등 치열한 소모전을 벌인다. 두 가게가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던 중 두 가게 사이에 싱싱청가물이라는 새로운 가게가 들어와 과일뿐만 아니라 콩나물, 두부 같은 부식일체를 팔기 시작한다.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 김포슈퍼와 형제슈퍼는 서로 간의 경쟁을 멈추고 휴전협정을 맺은 뒤 공동의 적인 싱싱청가물을 몰아내기 위해 가격 담합을 하고 동맹을 맺는다. 김포슈퍼와 형제슈퍼는 싱싱청가물이 취급하는 품목만 골라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며 신생 가게를 압박한다. 결국 싱싱청가물은 과일만 팔겠다고 물러섰음에도 김반장과 경호네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김반장은 싱싱청가물 주인에게 폭력까지 행사한다. 이 과정은 기존 상권을 장악한 두 가게의 횡포에 결국 새로 생긴 가게인 싱싱청가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싱싱청가물이 망하고 나간 자리에 전파상이 새로 들어올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동안 김반장의 독한 처사를 비난하며 싱싱청가물을 동정하던 써니전자 주인은 동종업종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자신의 생계가 위협받자 금세 태도가 돌변하여 경계심을 드러내고 주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웃 간의 비정한 생존 경쟁을 씁쓸하게 바라본다. 이 작품은 1980년대 부천시 원미동을 배경으로 하여 사람들의 일상적 삶과 이웃 간의 갈등, 그리고 이해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감상한 부분은 두 가게 때문에 싱싱청가물이란 약자가 희생되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0: 오늘의 속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였소. 강한 자들의 싸움에 약한 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죠. 그대들은 이 속담을 어떻게 생각하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혜로움을 길러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겠고 또 괜한 일에 억울하게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속담의 교훈을 잘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여러 가지 광물의 특성을 관찰하고 그 차이를 기준으로 광물을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광물은 겉모습이 다 비슷해 보여도 자세히 관찰해보면 광물 가루의 색, 묽은 염산과의 반응 등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광물의 특성을 관찰해보고 이를 기준으로 광물을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광물의 색을 관찰하고 광물을 조음판에 긁어서 광물 가루의 색을 확인해 봅시다. 겉으로 보이는 색이 비슷한 광물은 조음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인 조은색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단, 석영은 조음판보다 더 단단해서 조음판에 긁히지 않으므로 조음판으로는 광물 가루의 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광물에 클립을 대어보고 광물을 들어올려서 클립이 달라붙는 광물을 찾아보겠습니다. 자철석에 클립이 달라붙는 모습을 통해 자철석이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성질, 즉 자성을 가진 광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석영과 방해석을 서로 긁어보고 어떤 광물이 긁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때 방해석만 긁히고 석영은 긁히지 않아요. 이를 통해 석영이 방해석보다 더 단단한 광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물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린 후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방해석은 묽은 염산과 반응하여 거품이 생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석영, 방해석, 흑운목, 자철석, 적철석 이렇게 다섯 가지 광물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모습은 모두 검은색으로 보이는 흑운목, 자철석, 적철석을 조음판에 긁어보면 광물 가루의 색이 각각 흰색, 검은색, 적갈색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한 자철석은 자성을 가지고 있고 방해석은 묽은 염산과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처럼 광물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를 기준으로 광물을 구분하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승현입니다. 자, 우리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우리 오늘은 선생님과 새로운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하고 수행 평가까지 따라잡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문학 영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 화자 그리고 서술자의 개념을 살펴보고 문제들을 막 풀어봤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개념을 잡고 수행평가를 따라잡아 볼지 우리 개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개념입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이두 키워드예요. 자, 첫 번째는 사회 문화적 상황, 두 번째는 창작 의도. 자, 여러분이 이 개념 책을 열심히 읽어와서 이것이 왜 핵심 키워드인지 잘 알고 있겠죠. 자,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어가면서 무엇을 파악해야 하냐면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 주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이것이 바로 작가의 창작 의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온전히 제대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럼 이 작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해줘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고려해야 하냐면 이 사회문화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작가도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이 작품 속에 숨겨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이것을 우리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찾는 법, 우리 이번 시간에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작품에서 사회문화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 작품 안에서 배경이 되는 사회의 정치적, 시대적, 문화적 상황 또는 그 당시의 문물, 제도, 생활 양식,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회문화적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회문화적 상황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작품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내줘야겠죠.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지? 이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올바른 삶의 태도는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찾아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났을 때 우리 어떻게 찾아보는가, 이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작품에 그것이 드러나 있다면 무엇이 작품 속에 등장을 할 거냐면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나는 소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재를 찾고 그것이 반영하는 시대적 상황, 가치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소설을 읽고 있는데, 소설 속 인물들이 막 마스크를 다 끼고 있어요. 그리고 막 거리 두기를 합니다, 사람들끼리. 이거 언제예요? 그쵸, 우리 코로나 시대에. 즉, 전염병이 돌고 있는 시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서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스크라고 하는 소재가 계속해서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당시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읽어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 봤는데, 뭐 총알, 뭐 대포, 또는 뭐 전사,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 이거 지금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읽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 작품 속에 사용된 소재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소재가 말해주는 시대적 상황 무엇인지 찾아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작품 속에 인물들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바탕으로 인물이 자신이 속한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나 반응을 보이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념책에서도 살펴봤었는데 이 작품 속에서 길동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사회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천하게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리도 박복한가? 복이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것은 인물이 이 당시 조선시대의 신분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을 못하게 하는 것들. 나 입신양명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물이 그 당시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도 사회 문화적 상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 뭘 해야겠어요? 그렇죠. 작품이 창작된 시기의 사회 문화적 상황 또는 작가의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어야 온전하게 잘 읽어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사실 윤동주 시인의 시 어디에도 일본이라든지 일제강점기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을 때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빼고는 그 시인의 작품을 온전하게 감상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을 때 윤동주 시인의 삶,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시어를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럼 문학 작품에 반영된 이 사회적 상황,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결국에는 무엇을 찾아내줘야 하냐면 작가의 창작 의도를 찾아내주어야 하거든요. 자, 작가의 창작 의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가가 이 글을 왜 썼는가? 자, 밑에 나오는 것처럼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 작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읽으면서 사회 문화적 상황이 드러내는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읽어가면서 작품의 창작 시기, 그리고 작가가 속한 시대의 사회 문화적 특성, 이런 것들을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작가의 창작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줄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나 이렇게 작품에 직접적으로 이 시대적 상황,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찾아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개념책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정몽주의 이 단신가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그 시를 온전하게 읽어낼 수 없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모르고 그 시조를 읽게 된다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다짐하는 시처럼 읽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를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를 해서 작가가 이 시를 통해서 정말로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 창작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작품에 드러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독자는 당연히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상황, 그리고 작가가 이 글을 왜 썼을까? 즉, 창작 의도를 파악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확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의 정치, 시대, 문화적 상황이나 문물, 제도, 생활, 양식. 자, 우리 이것을 묶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사회문화적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적 배경,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이것이 다루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 당시의 시대적 상황, 또는 윤리, 가치관, 이런 것들까지 모두 합쳐서 우리가 사회문화적 상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것을 쓰시오. 자, 작가가 작품을 창작한 목적, 그리고 작품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품을 읽어가고 있는데 이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무엇인지 여러분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그렇죠. 찾아봐야 돼요. 조사해야 돼요. 그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작가가 살았던 사회도 조사를 해보고, 작가의 삶은 어땠는지 조사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찾아줘야겠죠. 자, 1번. 작가의 다른 작품을 찾아본다. 맞나요? 오, 그렇죠. 이 작가의 작품 속 세계관이 어떤지, 이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작가의 다른 작품을 찾아보는 것이 아주 유용하겠죠. 좋은 방법이고요. 작가가 속한 시대의 특성을 찾아본다. 이 작가가 어떤 시대에 속해 있었고, 그 시대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는지 여러분이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오,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작가라면 이 일제강점기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사를 해보는 거죠.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작품의 다양한 의미를 평론한 글을 찾아본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먼저 읽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는가, 무엇이라고 평론했는가 그런 글을 찾아 읽어보면 여러분이 놓쳤던 사회문화적 상황을 찾아낼 수 있겠죠.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작품이 창작된 시기의 시대적 특성을 조사한다. 이 작품이 창작된 시기, 그러니까 작가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그래서 작가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5번. 사회문화적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소재를 찾는다. 여러분 이건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지금 문제에 맞지 않아요.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소재를 찾으려면 작품 속에 사회문화적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즉,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드러났을 때만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번의 정답은 이렇게 5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개념 압축 정리 한번 해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어떤 수행평가를 만나게 될지 수행평가 따라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행평가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단원을 배우고 나서도 학교의 이 교육 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수행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이 성취 기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작품이 제시되면 이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사회문화적 상황이 반영된 소재를 찾거나,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에 찾거나, 또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찾거나, 만약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조사를 하고 작가의 삶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저는 작품의 창작 의도를 이렇게 잘 읽어낼 수 있는 학생입니다를 보여줘야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그 과정을 한번 같이 가볼 텐데요. 자, 다음 글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아보자. 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혹시 이 작품에서 사회문화적 상황을 드러내는 소재가 있나? 또는 인물의 말과 행동이 있나? 이런 것들을 찾아주면 좋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 3년 전 옛날의 이야기인 것이다. 북해도 탄광으로 갈 것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틀림없이 남양군도로 간다는 사람도 있었다. 덜어낸 만주로 가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만도는 북해도가 아니면 남양군도일 것이고, 거기도 아니면 만주겠지. 설마 저희들이 하늘 밖으로 끌고 갈까 보냐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들창고로 담배 연기를 푹푹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이 좀덜 좋은 것은 마누라가 저쪽 변소 모퉁이 번

감나무 밑에 우두커니 서서 한눈도 안 팔고 이쪽만을 바라보고 있는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글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북해도 탄광, 홋카이도 탄광, 남양군도, 그다음 만주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근데 그런 곳으로 만도가 선택해서 가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만도는 선택해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요? 끌고 가요, 누군가에 의해서. 자, 이거 보는 순간, 일제강점기에 사람들의 노동력을, 일제가 이렇게 강제로 징용해 갔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곳으로 노동력 착취를, 당했었구나. 그래서 이런 곳으로 끌려가게 되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해도 탄광, 남양군도, 만주,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요? 있습니까? 아니요. 몰라요. 만도야. 조금 낙천적인 성격이라, 북해도 아니면 남양군도고 아니면 만주겠지. 설마 하늘 밖으로 끌고 가겠어? 라고 조금, 낙천적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마누라. 가 여기서 이렇게 이쪽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 즉 가족들이 이 상황 속에서 생이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이 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나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일본, 만주 이런 아주 먼 곳으로 강제로 징용되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된다는 것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2번 우리 이어서 같은 글인데요. 만도와 진수의 관계 변화를 통해서 제목의 의미를 파악해보는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글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건 뭐냐면, 만도와 진수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제목의 의미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에 주목해서 이 글들을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과 가문단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만도는 깜짝 놀라며, 라고 읽으니까 지금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이것은 만도의 누구인 거예요? 그렇죠. 만도의 아들 또는 딸인 겁니다. 자,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자, 만도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자, 라고 하면서 지금 서술자가 만도의 표정을 묘사해주고 있거든요. 두 눈이 크게 떠지고 입이 딱 벌어졌어요. 지금 만도의 감정 어때요? 놀랐어요. 그쵸?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아까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만도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죠?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자신의 아들이 맞는데, 옛날과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자, 위에서 만도와 진수의 관계 변화를 파악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파악해보니, 진수라고 하는 인물은 만도의 누구예요? 그렇죠. 아들입니다. 옛날과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그러면 옛날의 진수와 지금의 진수는 달라진 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달라진 점이 뭘까? 자,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짓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이 서술자가 지금 진수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는데, 진수의 바짓가랑이가 바람에 의해서 나풀거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우리 바짓가랑이가 나풀거린다는 것, 즉 바람에 휘날린다는 건그 바지 안에 무엇이 없다. 그렇죠. 다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도가 이렇게 놀랐던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문단에서 파악한 바로는 만도와 진수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쵸? 근데 진수의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져 있냐면 진수의 한쪽 다리가 없어요. 그쵸? 자, 지금 이것이 가의 중심 내용이었어요. 나.
앞장서가는 만도는 뒤따라오는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한눈에 파는 법도 없었다. 무겁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땅바닥만을 내려다보며 이따금 끙끙거리면서 부지런히 걸어만 가는 것이다. 자, 지금 만도가 진수의 한쪽 다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만도와 진수가 같이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자, 만도가 앞장서서 갑니다. 그리고 진수는 뒤따라가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도는 두 다리로 걸어가요. 진수는 한쪽 다리로 걸어갑니다. 누구의 속력이 더 빠르겠어요? 그쵸. 당연히 만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속도를 지금 맞춰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아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아요. 한눈도 안 팔고 땅바닥만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만도 왜 이럴까요? 그쵸. 진수의 상황에 무척 뭐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앞장서서 가면 아들을 계속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보고 있을 자신이 없어. 내가 앞장서서 가면서 나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진수랑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실망, 너무 속상함, 이런 것들, 이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차오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막을 들렀다가 이제 그들 부자가 다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주막을 나선 그들 부자는 논두렁길로 접어들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아까와 같이 만도가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한대요? 진수를 앞세웠어요.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는 만도가 앞장서서 막 진수의 속도를 맞춰주지 않고 막 걸어갔다면, 자, 이번에는 만도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진수를 앞세워서 걸어갑니다. 지팡이를 짚고 기우뚱 기우뚱 앞서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팔뚝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느릿느릿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소설을 지금 여기서 처음 본 친구들은 아주 놀랄 만한 대목이 여기 있죠. 지금 아들은 한쪽 다리가 없는데 아버지는? 그쵸. 한쪽 팔이 없어요. 팔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지금 다에서 느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나와 지금 다에서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나에서는 만도가 혼자서 앞장서서 걸어갔다면, 이번에는 누가 앞장서서 가냐면 진수가 앞장서서 가고요. 진수가 앞장서서 간다고 하지만 진수는 한쪽 다리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걸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만도가 뒤따라가요. 즉, 이 속력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맞춰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우뚱 기우뚱 앞서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느릿느릿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서술자가 여러분에게 서술을 해주고 있죠. 굉장히 친절하게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우뚱 기우뚱 느릿느릿과 같은 이런 의태어를 사용해서 독자들아, 지금 이 상황을 눈앞에 그려봐 라고 서술자가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팔뚝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와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 한번 볼게요. 자, 이 아들, 이 부자 관계, 아빠와 아들이 어디를 건너가야 되냐면, 외나무다리. 자, 외나무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자, 외나무다리 위로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두개 퍼지고 앉아서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리기 시작했다.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 업자 하는 것이었다. 자, 이 온전한 길을 가는 것도 사실 이들 부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 앞에 뭐가 나타났냐면 외나무다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이 통나무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다리거든요. 그럼 여기를 건너가려면 사실은 두 다리로 가도 조심조심 가야 돼요. 근데 진수 지금 이렇게 한쪽 다리로 콩콩콩콩 뛰어가면서 외나무 다리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수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아, 나는 다리 위를 건너갈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물에 찬방찬방 젖어서 이 개울을 건너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본 만도가, 아니야, 진수야. 어떡하자. 그렇죠. 업자. 내가 널 어떻게 할게.
업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나무 다리를 만도가 진수를 업고 건너요. 자, 마.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아,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하고 나서 진수 니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 삼켰고, 아버지의 등에 업힌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며, 나까지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나았을 건데 하면서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만도가 진수를 업고 이렇게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면서 세상을 잘못하고 나서 니 신세도 참 똥이다 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수와 만도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무엇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세상, 즉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까지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지금 힘든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나까지 이렇게 되다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까지 읽어봤거든요. 그럼 우리 만도와 진수의 관계 변화를 한번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만도와 진수의 관계 변화를 한번 이 문제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부터 마에서 만도의 심리 변화를 보여주는 내용을 서술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만도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렇게 선생님처럼 찾아줘야겠죠. 자, 만도가 놀랐었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딱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수를 한번더 돌아보다 보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에 가서는 이제 만도가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진수를 앞세웠고요. 마지막에 외나무 다리 앞에서는 진수야, 그만두고 자, 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도의 심리 변화를 보여주는 내용을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이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수와 만도가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에서 만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도가 점점 이렇게 멀리서 걸어가다가 이제는 가까이에서 자신이 뒤따라가고요. 마지막에는 이 신체적 거리가 찰싹 달라붙게 되잖아요. 그만큼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졌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만도의 심리가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과 관련지어서 우리는 제목의 의미를 서술하는 게 최종 목표였단 말이죠. 제목 순환이대의 의미를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순환 이대입니다. 자, 이대라는 건두 대, 즉 아빠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두 사람의 삶이 무엇이다? 그렇죠. 순환이다. 그래서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순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한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 그렇죠. 근데 그것이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와 6.25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이 아버지와 아들, 이두 세대가 겪어야 했던 순환을 의미하는 것이 제목 순환 이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제강점기 6.25 시대와 관련된 즉 사회문화적 상황과 이 소설의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서술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뉴런 동기화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순환 이대에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시대와 관련된 이 인물들의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제강점기와 6.25 시대를 다루고 있는 다른 문학 작품에서는 이 인물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한번 조사를 해서 읽어보면 좋은 공부가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기념 꽉 잡고 수행평가까지 따라잡아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작품 읽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즐거운 수학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덧쌤과 뺄쌤, 그런데 분수의 덧쌤과 뺄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 실력도 좀 키워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교재 속에 있는 응용력 높이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소개할게요. 먼저 대표 응용 1. 수카드로 분수를 만들어 계산하기. 세 장의 수카드가 있어요. 2, 5, 7이 있네요. 이것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대분수를 만들려고 한대요.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의 차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수카드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일단 이 수카드의 수들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7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5이고요. 2가 가장 작다라고 할수 있죠. 자, 이렇게 세 수의 크기를 먼저 비교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때 단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대분수라고 하는 건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예요. 따라서 가장 큰 대분수는 자연수 부분에 가장 큰수 7을 쓰고 남아있는 5와 2로 진분수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장 작은 대분수는 자연수 부분에 가장 작은 수를 쓰고 남아있는 수카드의 수로 진분수를 만들어 표현해주면 된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는 자연수 부분이 가장 커야 합니다. 세 수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큰 것부터 7, 5, 2의 순서이므로 자연수 부분이 가장 큰 7과 그 다음에 5와 2로 만들 수 있는 것은 5분의 2예요. 2분의 5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분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라고 했으니까요. 또 가장 작은 대분수는 반대로 자연수 부분이 가장 작은 2가 되고요. 7과 5로 진분수 7분의 5를 만들어주면 돼요. 따라서 두 분수의 차는 7과 5분의 2에서 2와 7분의 5를 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7과 5분의 2에서 2와 7분의 5를 빼주었더니 7과 35분의 14 빼기 2와 35분의 25,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서 분수 부분끼리 뺄수 없죠. 그러니까 6과 35분의 49, 이와 같이 바꿔 표현하고 2와 35분의 25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4와 35분의 24입니다. 라고 할수 있죠. 그러므로 두 분수의 차를 구하여 4와 35분의 24입니다 라고 나타내 줄수 있는 거예요. 대분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를 구하여 한번더그 차까지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세 장의 수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대분수를 만들 겁니다.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의 차를 구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5, 3, 9가 있잖아요. 그러면 큰 것부터 9, 5, 3의 순서로 나타내 줄수 있죠. 가장 큰 대분수는 자연수 부분의 가장 큰수 9를 놓고요. 5와 3으로 진분수 5분의 3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가장 작은 대분수는 자연수 부분의 가장 작은 3을 쓰고 9와 5로 진분수 9분의 5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의 차를 구해라. 차를 구할 수도 있고 합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는지를 잘 살펴보면 돼요. 통분이 필요하죠. 9와 45분의 27 빼기 3과 45분의 25 이렇게 통분해서 뺄셈을 해주면 됩니다. 9에서 3을 빼면 6이고 분수끼리 빼니까 45분의 2로 나타낼 수 있군요. 따라서 두 대분수의 차를 구하면 6과 45분의 2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하나 더 해봐요. 이번엔 수카드가 4장이에요. 8, 6, 1, 7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장을 골라서 한 번씩만 사용해서 대분수를 만듭니다.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에 이번에는 합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군요. 수카드의 수의 크기를 비교해요. 큰 것부터 8, 7, 6, 1의 순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대분수, 세 장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일단 여기에서 8을 골라서 어디에다 써야 될까요? 맞아요. 8을 골라서 자연수 부분에다가. 그럼 이제 7, 6, 1 중에서

9장을 더 골라내서 진문수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럼 진문수는 7분의 6, 7분의 1, 6분의 1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7분의 6은 7분의 1보다는 크지요. 7분의 6과 6분의 1은 7분의 6이 더 크니까 8과 7분의 6 이렇게 가장 큰 대분수. 그럼 이번엔 가장 작은 대분수예요. 자연수 1을 이렇게 대분수의 자연수 부분에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작은 진분수가 와야 돼요. 8, 7, 6으로 만들 수 있는 진분수는 8분의 7, 8분의 6, 7분의 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 중에 제일 작은 것. 8분의 7보다는 8분의 6이 더 작고, 7분의 6과 비교하면 분자가 같을 땐 분모가 클수록 작다. 따라서 8분의 6이 가장 작은 진분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더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8과 56분의 48 더하기 1과 56분의 42로 이것은 9 더하기 56분의 90. 그러면 9 더하기 1과 56분의 34.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10과 56분의 34인데요. 답은 기하분수로 표현해요. 그래서 10과 28분의 17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의 답 10과 28분의 17로 해결되었어요. 첫 번째, 대표 응용. 이와 같이 표현하고. 그 다음 대표 응용 두 번째 볼까요? 이어 붙인 색 테이프 전체 길이 구하기라고 했어요. 길이가 3과 4분의 1cm인 색 테이프. 또 4와 5분의 2cm인 색테이프를 그림과 같이 1과 8분의 3cm 겹치게 이어붙입니다. 이어붙인 색테이프 전체 길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색테이프 두장 길이의 합에서 바로 이 겹쳐진 부분, 이 겹친 부분의 길이만큼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한 다음에 네모만큼을 뺀다. 그래야 전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이 원리를 문제에다 그대로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붙인 색테이프 전체 길이는 색테이프 두 개의 길이의 합에서 겹쳐진 부분의 길이를 뺀다. 그러면 3과 4분의 1 더하기 4와 5분의 2에서 1과 8분의 3을 뺀다라고 할수 있고요. 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요. 3과 4분의 1은 3과 20분의 5로 더하기 4와 5분의 2는 4와 20분의 8로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1과 8분의 3을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두 분수를 더해 보세요. 7과 20분의 13이에요. 여기서 1과 8분의 3을 빼기 위해서 다시 통분을 할게요. 그러면 7과 40분의 26 빼기 1과 40분의 15가 되어서 6과 40분의 11cm이더라. 이렇게 이어붙인 색테이프 전체 길이를 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 길이가 7과 9분의 5m인 색테이프 두 개를 그림과 같이 8분의 7m만큼 겹치게 이어붙인다. 이어붙인 색테이프 전체 길이를 구해보자.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면 7과 9분의 5 더하기 7과 9분의 5, 즉 색테이프 두개 길이의 합에서 겹쳐진 부분의 길이만큼을 뺀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두 분수의 합은 14와 9분의 10이니까 이것은 15와 9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8분의 7만큼을 뺀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통분해서 15와 72분의 8 빼기 72분의 63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분수 부분끼리 뺄 수가 없어서 2를 가분수로 나타내야죠. 즉 14와 72분의 80에서 72분의 63만큼을 빼주면 되는 것이니까 이건 14와 72분의 17이라는 값으로 표현될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이어붙인 색테이프 전체 길이를 구하여 14와 72분의 17m입니다. 이렇게 그 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이 유형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림과 같이 길이가 다른 색테이프 3장을 4분의 3m씩 겹치게 이어붙입니다.
이어붙인 색테이프의 전체 길이는 몇 미터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일단 색테이프 3장 길이합을 구해요. 4와 12분의 11 더하기 7과 8분의 3 더하기 3과 2분의 1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겹쳐진 부분의 길이의 한 만큼을 뺀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4분의 3과 4분의 3을 더한 것만큼을 뺀다라고 나타내 볼수 있죠.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세분수의 합을 구해 주세요. 물론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안을 먼저 계산해 두면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색테이프 3장 길이 합을 구해야 하니까 요거를 구해 보면 얼마로 표현이 될까요? 일단 4와 12분의 11을 4와 24분의 22 더하기 7과 24분의 9 더하기 3과 24분의 12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계산해서 빼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값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4하고 7하고 3을 더하면 14가 되죠. 14와 24분의 22에다 9를 더하면 31, 11을 더하니까 43,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5와 24분의 19이더라. 이렇게 나타내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4분의 3과 4분의 3. 이걸 더하니까 겹쳐진 부분의 길이 합은 4분의 6으로 1과 4분의 2, 즉 1과 2분의 1m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15와 24분의 19에서 1과 2분의 1을 뺀다. 15와 24분의 19에서 1과 24분의 12를 빼는 것입니다. 라고 정리해 둘수 있고요. 계산의 결과는 14와 24분의 7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어붙인 색테이프 전체 길이를 구하게 되면 14와 24분의 7m입니다라고 나타내 줄게요. 하나의 식으로 표현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선 지금 우리 따로따로 계산해서 그 값의 차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대표 응용 세 번째, 바르게 계산한 값 구하기. 이 문제도 역시 대표 응용 두 번째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어떤 수에 5와 4분의 1을 더해야 했었는데 잘못해서 뺐더니 1과 7분의 2가 되었네요. 이때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 거꾸로 계산해서 어떤 수를 구한 다음에 바르게 계산해야 한다라는 원리를 익혀두면 됩니다. 바로 문제에 적용해 볼게요. 어떤 수를 네모라 하면 잘못 계산한 식은 네모에다가 5와 4분의 1을 더하지 못하고 잘못해서 5와 4분의 1을 뺐더니 1과 7분의 2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수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 보면 네모는 1과 7분의 2에 5와 4분의 1을 더하는 것입니다. 라고 할수 있죠. 통분하면 1과 28분의 8 더하기 5와 28분의 7이 되어서 6과 28분의 15예요. 라고 할수 있어요. 이건 어떤 수예요? 문제에 따라서 어떤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바르게 계산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6과 28분의 15에다가 5와 4분의 1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럼 6과 28분의 15 더하기 5와 28분의 7이 되어서 11과 28분의 22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것을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11과 14분의 11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할 수 있답니다. 연습해 보면 어떤 수에 1과 9분의 8을 더했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뺐더니 4와 5분의 3이 되었대요.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해 보세요. 바로 이렇게 잘못 계산한 식을 만들어 두고 어떤 수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4와 5분의 3에다가 거꾸로 1과 9분의 8을 더해 주면 된다. 그랬더니 4와 45분의 27 더하기 1과 45분의 40이 되어서 이것은 5와 45분의 67인데 요걸 6과 45분의 22라고 계산해 둘수 있구나. 이건 어떤 수예요?
다르게 계산해야 하니까 6과 45분의 22에다가

1과 9분의 8을 더한다. 그럼 통분해서 6과 45분의 20이 더하기 1과 45분의 40이니까 7과 45분의 62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것은 8과 45분의 17과 같다라고 할수 있겠죠.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여 8과 45분의 17로 해결해 볼수 있습니다. 또 어떤 수에서 그럼 이걸 네모라고 할게요. 5와 8분의 7을 원래는 뺐어야 했는데 잘못해서 더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값이 12와 6분의 1이 되었고 여기서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12와 6분의 1에서 5와 8분의 7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통분해서 12와 24분의 4 빼기 5와 24분의 21로 나타내 주고요. 12와 24분의 4를 11과 24분의 28로 나타내고 5와 24분의 21을 빼주면 6과 24분의 7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죠. 어떤 수를 구하였으니 6과 24분의 7에서 5와 8분의 7을 다시 빼주어야 바로 이것이 바르게 계산한 값이 되는 거랍니다. 6과 24분의 7 빼기 5와 24분의 21이 되니까 5와 24분의 31에서 5와 24분의 21을 빼는 것으로 24분의 10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하학분수로 나타내면 바로 12분의 5라고 할수 있겠군요. 바르게 계산한 값은 12분의 5로 나타낼 수 있답니다. 네 번째 유형입니다. 조건에 맞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구하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하고 비교해 주면 되는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모가 같아요. 그럴 때는 분자끼리 비교하는데요. 그럼 동그라미보다 네모가 커야 되기 때문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동그라미보다 1큰 수, 2큰 수, 2와 같은 수들이고 또 분모가 같을 때 분자를 비교하니까 동그라미가 네모보다 크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동그라미보다 1 작은 수, 2 작은 수, 2와 같은 형태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해 볼게요. 1과 3분의 2랑 2와 4분의 3을 더하면 1과 12분의 8 더하기 2와 12분의 9가 되어서 3 더하기 12분의 17이에요. 그럼 이건 3 더하기 1과 12분의 5가 되어서 4와 12분의 5입니다. 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4와 12분의 5가 4와 12분의 네모보다 크기 때문에 분모가 같고 자연수의 크기가 같으니까 분자를 비교한다.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5보다 작은 1, 2, 3, 4. 이렇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1, 2, 3, 4임을 알수 있습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1부터 11까지의 수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번에는 개수를 구해주는 문제군요. 그래서 3과 8분의 3 빼기 1과 6분의 5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해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3과 24분의 9에서 1과 24분의 20을 뺀다. 즉 2와 24분의 33에서 1과 24분의 20을 뺐더니 1과 24분의 13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걸 먼저 계산하고, 그러면 이 주어진 것을 정리해 볼게요. 1과 24분의 13이 1과 12분의 네모보다 작습니다. 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분모가 달라요. 그럼 분모를 또 같게 만들어 주어야겠죠. 그래서 1과 24분의 13이 1과 24분의 네모 곱하기 2보다 작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분모가 같고 자연수의 크기가 같으니까 분자를 비교해서 네모 곱하기 2가 13보다 커야 합니다.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6은 안 되겠죠. 6보다 큰 7, 8, 9, 10, 11, 2와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따라서 그 자연수의 개수를 쓰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의 답은 5개로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이어서 볼건 1부터 17까지의 수 중에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해보자. 자연수를 모두 구하자. 그 자연수를 써서 나타내줘야 합니다. 좀 복잡합니다. 4와 18분의 네모가 2와 6분의 5 더하기 1과 18분의 5보다 크고 7과 2분의 1 빼기 3과 9분의 2보다는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산하고 계산하고 비교해 주는 거예요. 2와 6분의 5 더하기 1과 18분의 5는 2와 18분의 15 더하기 1과 18분의 5가 되어서 이것은 4와 18분의 2지요. 그래서 4와 9분의 1입니다라고 표현해 둘수 있고 또 7과 2분의 1에서 3과 9분의 2를 뺍니다. 7과 18분의 9 빼기 3과 18분의 4니까 4와 18분의 5예요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정리해 보면 4와 18분의 네모가 4와 9분의 1보다 커야 하는데, 그래, 우리 분모를 갈게. 그래서 4와 18분의 2보다 크고, 4와 18분의 5보다는 작다라고 할수 있죠.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줄수 있을까요? 바로 3과 4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써서 답해 주면 된답니다. 다섯 번째 유형, 분수의 합과 차를 이용해서 시간 구하기. 지민이는 운동을 어제는 1과 5분의 1시간, 오늘은 3분의 2시간 동안 했대요. 지민이가 어제와 오늘 운동 한 시간은 모두 몇 시간, 몇 분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이두 분수를 더한다라는 것은 알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1분은 60분의 1 시간과 같다라고 할수 있죠. 1시간이 60분이니까요. 1분은 60분의 1 시간과 같아요. 따라서 네모분이라고 하면 이건 60분의 네모 시간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 요것을 익혀 두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합시다. 1과 5분의 1과 3분의 2를 더해봐요. 통분해서 1과 15분의 3 더하기 15분의 10. 그러면 이건 1과 15분의 13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이것을 1과 60분의 분모 분자에 각각 4를 곱해주세요. 그럼 1과 60분의 50이 시간이 되죠. 그럼 앞에서 살펴본 대로 60분의 50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52분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지민이가 어제와 오늘 운동한 시간은 모두 1과 60분의 52 시간이니까 1시간 52분과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질문에서 몇 시간이냐라고 물어봤다면 바로 이것이 답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몇 시간 몇 분이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1시간 52분으로 나타내 줘야 한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다음 연습 문제를 볼게요. 민선은 할머니 댁에 가는데 2와 4분의 3 시간은 기차를 탔고 10분의 7 시간은 버스를 탔어요. 민서가 할머니 댁에 가는데 기차와 버스를 탄 시간은 모두 몇 시간 몇 분이냐라고 물어보았죠. 그럼 식을 세우는 건 어렵지 않겠네요. 2와 4분의 3하고 10분의 7을 더해주면 되니까 2와 20분의 15 더하기 20분의 14니까 이건 2와 20분의 29로 3과 20분의 9, 이때는 시간, 시간과 시간을 더했으니까 시간이다. 그렇다면 3과 20분의 9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3과 60분의 27 시간과 같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3시간 27분이에요라고 답할 수 있겠죠. 몇 시간 몇 분입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럴 때는 3시간 27분이에요라고 나타내 주면 돼요. 자, 1분은 60분의 1 시간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60분의 27 시간이 바로 27분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장난감 공장에서 비행기를 만드는데 2와 5분의 3시간, 로봇을 만드는데 4와 6분의 1시간이 걸립니다. 장난감 공장에서 로봇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비행기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몇 시간 몇분더 걸리는지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4와 6분의 1은 2와 5분의 4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걸리는지 알아보려면 4와 6분의 1에서
2와 5분의

4만큼을 뺀다라고 할수 있겠죠. 로봇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에서 비행기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빼서 답해 줄수 있어요. 그러면 4와 30분의 5 빼기 2와 30분의 24는 3과 30분의 35 빼기 2와 30분의 24가 되어서 1과 30분의 11, 그럼 시간과 시간의 차, 따라서 이때 시간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1과 30분의 11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과 60분의 22 시간과 같아요. 그러면 얘는 1시간 하고요. 60분의 22 시간은 22분입니다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시간 몇 분이 더 걸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1시간 22분이 더 걸리는 것입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더 얘기할게요. 1분은 60분의 1 시간이라고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60분의 22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2분과 같구나.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네모분 이것은 60분의 네모 시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이 관계를 잘 알아야 앞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고 몇 시간 몇 분이라는 값을 구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대표 유형 다섯 번째 해결됐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구하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여러분이 분수들의 분모를 같게 하여 표현했다면, 자, 이럴 때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를 비교하면 되는 거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이 동그라미보다는 큰 수여야 한다. 그런데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그라미보다 1큰 수, 2큰 수,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단 여기서 동그라미도 자연수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 또 분모를 같게 만들었을 때 동그라미가 네모보다 크다. 분자를 비교해서 요렇게 했을 때,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거는 뭐예요? 동그라미가 자연수일 때,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요, 동그라미보다 1 작고 2 작고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무엇인지 요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 학습이 모두 끝났습니다. 문제마다의 해결 과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두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린 다음 시간에 함께 할게요. 친구들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우리 3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3단원을 보내주고 4단원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실전책 준비해서 자리에 앉으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퀴즈 정답까지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지난 시간 퀴즈였습니다. 책에서 자료를 찾을 때는 검색 도구의 핵심 주제어를 입력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X입니다. 핵심 주제어는 어디서 자료를 찾을 때였어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 때였잖아요. 책에서 자료를 찾을 때는 사례를 보고 우리가 자료를 선별하곤 했었죠. 선생님이 이번에 만점 구치 퀴즈를 만들면서 헷갈릴만한 퀴즈를 잘 만들었는데 하고 아주 만족했는데요. 여러분 잘 맞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학교 시험 만점왕 6번부터 마지막 20번 문제까지 풀어볼게요. 여러분 맞게 잘 풀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교재는 19쪽이에요. 우리 6번과 7번 문제에 우리 화산에 대한 지문 읽어보고 한번 풀 텐데요. 가, 화산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합니다. 꼭대기까지의 경사가 가파른 것도 있고 완만한 것도 있습니다. 가파른 것만 있다 하면 틀린 내용이었죠. 완만한 것도 있어요. 마그마가 분출해 정상 주변이 무너지면서 생긴 곳에 물이 고이면 호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라산의 백록담, 백두산의 천지가 이렇게 생긴 호수입니다.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도 풀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글에서 가만 봤을 때 화산이 주인공인가요? 호수가 주인공인가요? 화산이 주인공이에요, 화산. 화산이 주인공인데 이렇게 호수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 내용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화산이라고 정리할 수 있었어요. 나, 화산 활동으로 화산가스, 용암, 화산재, 화산암석 조각이 나옵니다 하면서 화산가스에는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는데 대부분은 수증기이다.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고 있었죠. 화산가스 설명, 그리고 용암에 대한 설명.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해 액체 상태로 지표면을 따라 흐릅니다 하는 거. 마치 과학 시간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화산재와 화산암석 조각은 고체 상태인데 화산재는 아주 작고 화산암석 조각은 크기가 다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것은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것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리고 다 볼게요. 화산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건물을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쁜 건가 봐 이렇게 섣불리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끝까지 읽어보면 하지만 도움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땅속 마그마 근처의 열은 지하수를 데워 온천을 만들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화산재는 땅을 기름지게 해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해주는 이런 도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글을 읽을 때 하지만 이란 단어가 나오면 앞에 있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지만 나올 때 뭐 이렇게 세모로 표시를 하거나 그런 방법도 글을 잘 정리해서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면서 피해만 주는 것은 아니야. 도움이 되는 점도 있어. 라고 뒤에 내용을 이어가게 되죠. 그럼 우리 문제 볼게요. 6번. 화산의 크기와 모양을 발표하려면 글 자료 가, 나, 다 가운데 어느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 기호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화산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었던 글 자료 어떤 것이었죠? 가였습니다. 가. 화산의 크기와 모양은 다양하다. 나는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것들이었고 다는 화산 활동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운 점 이런 것들이었죠. 화산의 크기와 모양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가를 활용하면 좋겠다. 7번. 다에서 실제 화산의 피해로 생긴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싶을 때는 어떤 유형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보기에서 골라 쓰는 거예요. 자, 실제 화산의 피해로 피해를 입은 모습이 어떤 걸까?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데, 눈으로 볼 수 있게 제시하고, 진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어떤 자료를 활용한 게 좋을까요? 표나 그래프, 글, 그림이나 사진.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진짜 피해로 인해서 뭔가가 무너졌다거나 피해를 입은 모습을 찰칵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어떻게 다 무너져 내렸어. 저런 피해를 주는구나. 우리가 그 모습을 생생하게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림이나 사진 활용할 수 있겠다. 발표하는 사람은 내가 발표하려는 주제, 듣는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을 때 어떤 자료 유형을 고르는지 그걸 고민해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화산의 피해로 생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그림이나 사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8번, 중요한 문제네요. 표나 그래프 자료의 특성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했어요. 자료 유형 중에 뭐요? 표나 그래프. 특성, 우리 핵심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기도 했었는데요. 가장 알맞은 거 찾아볼게요.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하면 바로 나오는 거 뭐죠? 글이에요, 글. 글만큼 자세한 게 없다고 했었습니다. 수치나 정보를 정리해서 보여준다. 아, 이게 바로 표나 그래프의 자료 특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수치나 정보를 딱 정리해서 숫자도 굉장히 많고요. 한눈에 변화를 알 수도 있고 그랬죠. 선생님, 3번에 변화 있는데 변화도 표나 그래프 자료 특성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단어 무엇이 있죠? 움직임이 있죠. 선생님, 막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는 거잘 보이죠? 무슨 우리 자료예요? 영상 자료죠, 영상. 4.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해 전문성을 더한다. 이것은 의견이 표나 그래프 자료에 나타나지 않죠. 표나 그래프는 수치나 정보를 딱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한 것이지 전문가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글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해하기 쉽게 대상의 특징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림. 사진이나 그림 또는 그림의 특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다음 친구들이 대화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건데요. 봅시다. 발표를 시작하는 말과 끝맺는 말을 생각해야 해. 어떻게 시작할까? 인사를 해볼까? 질문을 해볼까? 마칠 때는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할까? 한번 쭉 정리를 해줄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하는 말과 끝맺는 말. 자신 있게 발표하려면 발표 전에 미리 연습하는 게 좋아. 자신 있게 발표하는 거. 어떤 발표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미리 발표를 뭐 준비하고 자료를 선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미리 연습을 해서 자신 있게 발표하자. 이런 내용들. 무엇에 해당할지. 1. 발표할 때 주의할 점. 어때요? 바로 1번에서 정답 찾을 수 있네요. 발표할 때, 시작하는 말, 끝맺는 말 어떻게 할까? 태도는 어떻게 할까? 발표를 할 때죠. 준비하거나 자료를 선별할 때가 아니라 발표할 때 주의할 점? 맞아요. 발표 주제를 정하는 방법 아니고요. 정확한 발표 자료를 찾는 거. 자료라는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주제나 발표 자료 찾는 방법이 아니라 앞에 나와서 발표할 때 어떻게 할까? 여러분도 학교에서 발표해야 될때좀 떨리진 않으시나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별로 안 떨려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많이 떨려요. 이렇게 친구들 다 성향이 다를 텐데요. 발표할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 있게. 그리고 자신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긴장이 많이 된다 하면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연습도 해보고 미리 적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보면 자신 있게 발표를 할수 있게 될 겁니다. 긴장이 될 때는 선생님 말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10번 문제 볼까요? 발표 자료를 검토하는 기준을 알맞게 말한 친구를 찾는 거예요. 발표 자료를 우리가 찾아봤는데, 이게 내가 잘 찾은 걸까? 발표에 활용하기 적합할까? 검토하는 기준을 한번 볼게요. 수아,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는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어. 아니죠. 주제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죠. 굳이 이런 말도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주죠.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합니다. 동규, 발표 내용에 들어갈 글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자,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니죠. 들어갈 글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발표할 때 여기 화면을 꽉 차게 몇백 자 글자를 넣으면 친구들이 와 하고 좋아할까요? 아니죠. 글이 너무 많아. 뭐라고 적힌 거야? 읽는데도 한참 걸리네 하면서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죠. 글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고 요약해야죠. 그렇죠?
우현, 듣는 사람이 흥미를 느낄 만한 발표 내용인지 검토해야 해. 아, 여러분이 이 문제를 좀 헷갈렸다면, 이 흥미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전에 문제 풀때 뭐, 흥미를 고려하면은 뭐 틀린 거였는데, 아, 아닌가 보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잘 읽어봅시다. 듣는 사람이 흥미를 느낄 만한 발표 내용인지 검토해야 돼요. 우리가 친구가 앞에서 발표할 때 우리가 관심 갖고

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문제 풀때 흥미 답이 아니었어. 이것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문제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앞 뒤에 어떤 말이 소규모 재능 발표회도 하는 거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설아 학생도 더 친해지기 위해서 이런 학급 행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자, 설아가 제안한 의견을 우리 그대로 찾아서 한번 적어 봅시다. 어떤 의견을 제안했었죠?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띄어쓰기도 잘 지켜서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학급 행사를 열자.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아가 제안한 의견이요. 14번입니다. 기억을 알맞게 설명한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건데요. 기억 질문. 그렇다면 학급에서 열수 있는 학급 행사로 무엇이 있을까요? 했잖아요. 우리 아까 지문 읽으면서 어떤 질문이라고 했었어요? 더 알고 싶어서. 즉, 대안이나 정보를 묻기 위한 질문이죠. 1, 2, 3번 중에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잘 이해했는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아니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할수 있나요? 무엇이 있을까요? 하는 것은 대안이나 정보를 묻기 위한 질문이겠습니다. 15번. 질문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발표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질문 해야죠.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발표하는 사람의 말은 집중해서 듣고 질문한다. 네, 집중해야 해요. 재미있거나 흥미있는 내용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질문한다. 아, 여러분. 흥미가 이럴 때는 정답이 될수 없죠. 재미있거나 흥미있는 내용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말을 잘 듣고 어떤 것이 궁금한지, 회의 주제와 맞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흥미를 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는 답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목적을 생각하며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해야 되겠고요. 답하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분명하게 또박또박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16번부터 17번까지 다음 글을 읽고 답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읽어봤던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내용을 짚어보면서 가면 소원 정했어? 아직 소원을 얘기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뒷마당에서 체조를 하면서 소원 정했어? 막 물어보는 거죠. 아직이에요. 생각해본 건 있어요. 말해봐. 하니까 난 그동안 바랐던 것들을 쭉 말했다. 그래서 소원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정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단짝 친구를 만들고 싶었대요. 이걸 소원으로 말할까 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미 친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물론 가끔 다투고 서운할 때도 있지만 뭐 친해졌다가 멀어졌다가 하지만 이미 친구가 있으니까 그것은 뭐 소원으로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 마람언니가 오호 제법인데? 하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또 다른 건 아, 현장 체험학습 갔던 날에요. 고장난 저상버스 때문에 하늘을 나는 양탄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버스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냥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소원으로 해볼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자, 이제 문제 볼게요. 16번. 그동안 바랐던 것들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아, 이걸로 소원을 할까? 이걸로 소원을 할까? 했던 것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단짝 친구를 만드는 것. 생각했었다고 했죠. 그치만 이미 친구들이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한 거지. 바랐던 것 중에 하나는 맞아요. 현장 체험학습을 가지 않는 것? 아, 안 갔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현장 체험학습 갔던 날에 버스가 망가졌는데 그걸 통해서 하늘에 나는 양탄자가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 라는 맥락이었으니까.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현장 체험학습이란 단어가 나오긴 했지만, 안 가는 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17번. 다음 질문을 받을 인물과 질문의 목적으로 알맞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이렇게 끊어볼까요? 이 질문을 받을 인물, 그리고 질문의 목적, 왜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처음에 단짝 친구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단짝 친구를 만들고 싶다. 이걸 소원으로 할까 고민했던 사람이 하늘이에요, 마람언니예요. 하늘이잖아요. 마람언니는 소원을 들어주려는 사람이고, 하늘이는 이제 소원을 정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단짝 친구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동안 바랐던 것들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질문을 받을 인물 중에서 마람 언니라고

0: 적힌 4번과 5번은 우리가 정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제외시킬 수 있겠네요. 그럼 질문의 목적을 이제 찾아봅시다. 처음에 단짝 친구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 뭐예요? 목적 중에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거죠, 의도.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숨겨진 뜻이 무엇인가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인물에게 하는 건 맞는데 1, 2, 3번 중에 정답이 뭘까? 아, 3개니까 질문의 목적 3가지가 다 있는데 그중에서 까닭이니까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구나. 정답은 1번. 이렇게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비슷한 과정으로 정답을 찾아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18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입니다. 하늘 소원 말해. 아, 드디어 하늘이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소원을 딱 결정하려는 모양이에요. 나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소원을 말했다. 제 소원은 전동 휠체어를 갖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막 고민을 하다가 딱 이걸로 결정을 한 거죠. 편하고 튼튼한 전동 휠체어를 주세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눈을 떴다. 이렇게 감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눈을 뜬 거죠. 소원을 빌고 나면 펑 하고 연기가 난다거나 짠 하고 휠체어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우리도 약간 이런 장면을 기대했었는데요. 그렇죠? 눈 감았다가 뜨니까 전동 휠체어가 짠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마람언니가 실망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을 뿐이었다. 왜 실망했을까요? 에게? 겨우? 왜요?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거라고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 아니라 임플란트, 도구의 도움을 받으라면서요. 그건 그런데 난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할줄 알았지. 그래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소원을 빌줄 알았던 거죠. 누가? 마람 언니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말할 줄 알았는데 전동 휠체어?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지은 이유가 그래서인 거죠. 18번 문제입니다. 마람 언니가 예상했던 하늘이의 소원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문제가 굉장히 예리하다고 생각해요. 별표 하나 칠게요. 자, 마람 언니가 들어준 소원이 있고 예상했던 소원이 있습니다. 예상했던 소원과 다른 것을 하늘이가 얘기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변해야 하는 건 하늘이가 아니라 우리 세상인데 하면서 미안하다는 말도 했었잖아요. 예상했던 소원, 들어준 소원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쵸?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예상했던 소원이니까, 걸을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과 전동 휠체어를 갖게 해달라는 소원 중에서 예상했던 건 뭐죠? 1번이죠, 1번. 하늘이가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우리 지문을 한번 쭉 읽어봤었지만, 그 소원 좀 들어주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하늘이를 위해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전동 휠체어를 갖게 해달라는 것이 진짜 하늘이의 소원이었죠. 그쵸? 1번이 정답입니다. 19번. 기억에서 짐작할 수 있는 하늘이의 성격입니다. 우리 인물의 말을 통해서 성격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왜요?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거라고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 아니라 임플란트, 도구의 도움을 받으라면서요.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격임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정답 한 번에 한번 찾을 수 있나요? 그렇죠. 주체적이고 자신을 믿는다. 주체적이라는 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가 좋아. 이런 거잖아요. 나 자신을 믿고 그것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알수 있는 하늘이의 성격이기도 하고 이 말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죠. 뭐 욕심이 많다. 엄격하다. 충동적이고 계획성이 부족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순응한다, 쉽게 따른다, 이런 것은 부정적인 내용인데, 하늘이는 굉장히 밝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친구였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글에 나오는 인물에게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목적의 질문이에요. 하늘이에게 소원을 정할 때 정한 기준이 있나요? 하는 것처럼, 마람 언니에게 질문을 한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적절한 인물에게 알고 싶은 점을 묻는 질문을 적었다면 모두 정답입니다. 오늘의 퀴즈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싶을 때는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선생님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4단원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정보.

노란색. 아, A는 금이 될것 같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노란색이지만 우리가 조흠판에 긁은 색은 녹흑색인 것으로 보아 B는 황동서. 그리고 마지막, 보기에는 노란색이지만 좋은 색이 검은색인 것은 황철석이구나. 즉, 우리가 좋은 색으로도 이렇게 광물을 구별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성질은요,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석영과 방해석을 서로 긁어보았을 때 방해석에 흠집이 생겼대요. 그렇다면 어떤 광물이 더 단단한 것일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석영이랑 방해석을 이렇게 긁었더니 석영은 멀쩡해요. 그런데 방해석만 흠집이 났대요. 그럼 누가 더 단단했겠어요? 그렇죠. 석영이 더 단단했기 때문에 석영에는 흠집이 안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 굳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석영의 굳기가 더 컸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특성은요, 그림에서 보시면 자철석이라고 하는 광물은 자성을 띠고 있대요. 근데 그 자성이 뭐냐면 자철석 근처에 쇠붙이, 쇠목과 같은 걸 갖다 놓으면요, 이렇게 자석처럼 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자성이라고 해요. 자석처럼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 이걸 자성이라고 하고요. 자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광물이 바로 그림처럼 자철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요. 방해석이 있고요. 방해석에다 묽은 염산을 이렇게 똑 떨어뜨렸더니 보글보글보글 거품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염산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방해석은 탄산칼슘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산칼슘은 산성을 만나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염산에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읽어보면요. 광물이 묽은 염산과 반응하여 거품이 발생하는 성질을 우리는 염산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고 대표적으로 염산 반응을 보이는 광물이 방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광물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다양한 광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이 광물들이 모여서 이루는 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암석은요, 생성 과정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의 암석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차례로 이 암석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하 또는 지표로 흘러나와 식어서 굳어진 암석.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우리 불과 관련됐다. 즉, 높은 온도와 관련된 마그마와 관련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화성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화성암은요, 또다시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여기 보시면 화산암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는요, 심성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왜 화성암이면 화성암이지, 또 화산암과 심성암의 이름은 무엇일까라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화성암은 마그마와 관련된 암석이에요. 그런데, 화산암은 말 그대로 화산 폭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밑에 있는 마그마방에 있던 이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을 합니다. 그러면 용암이 되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겠죠? 즉,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나와서 대기와 만나서 아주 급작스럽게 식어서 굳어진 암석을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심성암은요, 이 심자가 깊을 심자거든요. 굉장히 깊은 곳에서, 즉,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마그마방에서 천천히 굳어진 암석을 우리가 심성암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화산암은 선생님이 마그마가 밖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마그마가 바깥으로 나가면요, 굉장히 온도가 떨어집니다. 왜? 우리가 마그마는 온도가 높은데 상대적으로 대기의 온도는 매우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식습니다. 빠르게 식으면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라고 하면요. 원래 우리가 용암이 흘러내려가면서 굳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결정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있어서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옆에 친구 손잡고 옆에 친구 손잡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화산암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너무 빠르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화산암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결정의 크기가 어떠하다?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산암의 예로는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는데요.

현무암과 유문암을 살펴보면 결정의 입자가 매우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심성암은요, 선생님이 아까 마그마 방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결정을 만들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심성암의 결정의 크기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성암의 예로는요, 반려암과 화강암이 있는데요. 반려암과 화강암은 육안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이렇게 알갱이들이 하나하나 보여요. 그래서 화강암 그림 보시면은 검은 점, 흰 점, 분홍색 점, 이렇게 하나하나의 알갱이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잘 보이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산암에는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는데 또이 둘을 어떻게 분류하냐라고 하는 걸 보면요. 우리 이렇게 세로로 갈라볼게요. 현무암과 반려암은 색깔이 어떤가요? 매우 어둡죠? 그런데 유문암과 화강암은 상대적으로 색깔이 굉장히 밝습니다. 우리 암석이 밝고 어두운 걸 결정하는 것은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광물의 색이에요. 선생님이 앞에서 광물 배울 때 우리 석영과 장석은 밝은색 광물이야. 하지만 각섬석, 흑은무화 같은 광물들은 어두운색 광물이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유문암과 화강암에는 밝은색 광물, 즉 석영이나 장석과 같은 광물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현무암과 반려암 같은 경우에는 뭐 흑은무나 각섬석, 휘석과 같은 어두운 색 광물이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두 암석은요, 암석의 색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무암과 반려암은 어두운 색이고 유문암과 화강암은 밝은 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네 종류의 화산암, 우리 결정의 크기와 화성암, 결정의 크기와 암석의 색으로 잘 분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퇴적과 관련된 암석, 퇴적암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여기에 다져지고 굳어진다라는 말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 퇴적물이 이렇게 쌓이기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퇴적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퇴적물이 쌓이고 위에서 이렇게 압력을 받아 눌려요. 그러면 다져집니다. 다져진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퇴적물과 퇴적물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런 다음에 이 사이사이를 누군가가 와서 풀칠을 해줘야 돼요. 즉, 물속에 녹아있는 이렇게 풀칠이 가능한,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물질들이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이 친구들을 굳혀줍니다. 그럼 그제서야 퇴적암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퇴적암에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한 층이 퇴적되고 그 위에 다른 층이 퇴적되고 또 다른 층이 퇴적이 됩니다. 그때 각각의 층은 퇴적물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요. 크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층한층한층 쌓일 때마다 줄무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줄무늬를 뭐라고 하냐면요. 층리라고 부릅니다. 종류나 크기가 다른 퇴적물이 번갈아 쌓이면서 만들어진 나란한 줄무늬를 층리라고 하고 있고요. 이 층리는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나타난대요. 우리가 퇴적물이 쌓이다 보면 그 사이에 생물이 죽어서 사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해요? 공룡 발자국, 공룡알, 화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퇴적암에는 화석도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짚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퇴적암의 종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퇴적암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요. 퇴적물의 크기로도 분류하고요. 퇴적물의 종류로도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퇴적물의 크기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여감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시면 안에 뭐가 보여요? 굉장히 큰 자갈이 막 박혀 있습니다. 여감의 역자가 한문으로 자갈, 역자예요. 그래서 자갈이 주로 구성된 암석입니다. 주로 자갈이 퇴적되어서 여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사암은 여감에 비해 확실히 입자가 조금 작아졌죠. 우리 모래사자 써서 우리가 모래가 퇴적되고 굳어진 게 사암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요, 사암보다 조금 더 입자가 작습니다. 진흙 이자 써서 우리가 이암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진흙이 다져지고 굳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석회암의 경우는 퇴적물의 종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은 이 각각의 뭐의 이름도 알아두셔야 되냐면 암석의 이름, 그리고 그 특징도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좀 꼼꼼히 체크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개념 아이템은 암석의 순환입니다. 우리가 화성암이 되었다고 해서, 퇴적암이 되었다고 해서, 혹은 변성암이 되었다고 해서 그 암석이 영원히 화성암이고 퇴적암이고 변성암인 것은 아닙니다. 암석은요, 오랜 시간이 걸치면서 서로 다른 암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를 암석의 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암석의 순환의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그마에 의해서 화성암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즉, 마그마가 식고 굳어가지고 화성암이 됐어요. 이 화성암이 예를 들어서 지표로 노출이 되면 풍화와 침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막 옮겨갔어요. 운반이 되었어요. 그러면 퇴적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지면 무슨 암? 퇴적암이 다시 됩니다. 근데 이 퇴적암이 어떠한 이유에서 지하로 매몰되기 시작하면서 열과 압력을 받았어요. 그럼 다시 변성암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 변성암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액체로 녹아버렸네요. 마그마가 됐어요. 그러면 이 마그마가 다시 식으면 화성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미 태어났던 화성암이 다시 녹으면 또다시 마그마가 돼서 또다시 또 화성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화성암이 지하 심부로 들어가게 되면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변성암이 되기도 하고요. 또 변성암이 다시 풍화와 침식이 돼서 퇴적물이 되기도 합니다. 즉, 각각의 암석은 서로 이렇게 다양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서로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환이 될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양한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그림은 지각을 이루는 조암 강물의 부피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 장석이었어요. 밝은색 광물이었고요. 그 다음 비는 뭐겠어요? 그렇죠. 석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풀어볼게요. A와 B는 모두 밝은색 광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장석은 우리가 흰색, 분홍색, 석영은 무색, 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고요. 니은, A는 장석이며 지각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나요? 네, 선생님이 A 장석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각에서 가장 많은 양, 많은 비율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B는 방해석이며 지각보다 멘틀에 더 많이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B는 선생님이 방해석이 아니라 이미 석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각보다 멘틀에 더 많이 분포하는 광물은 감람암에 많은 감람석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 답은 3번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그림은 화성암이 생성되는 장소를 나타낸 것이래요. A 위치에서 생성될 수 있는 화성암을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A 위치는 뭐예요? 지금 마그마가 밖으로 나와서 용암으로 흘러내려서 굳어진 화산암이에요, 화산암. 그래서 화산암의 특징, 결정의 입자가 작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B는요, 마그마방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천천히 굳어져서 입자가 큰 뭐예요? 심성암입니다. 그러면 A 위치에서 생성될 수 있는 거, 화산암의 종류 뭐가 있었어요? 현무암과 유무암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반려암은 심성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리암은 변성암, 그 다음에 현무암과 유무암은 정답일 것 같고요. 그리고 화강암은 심성암이고요. 우리가 석회암은 석회질 물질이 퇴적된 거였죠.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3번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퇴적암이 생성되는 장소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와다에서 생성되는 퇴적암의 이름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갈 모래 진흙이 바다 밑에 있는데요. 사실 육지에서 물에 의해서 퇴적물이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럼 육지에서 퇴적물이 이동할 때 무거운 게 먼저 이렇게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진흙들은 조금 더 멀리, 육지로부터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육지랑 가까운 쪽에 자갈이 많이 이렇게 퇴적될 수 있고요. 육지랑 먼 쪽에 진흙이, 입자가 더 작은 퇴적물이 쌓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갈이 퇴적암이 됐어요. 주로 자갈로 구성됐던 퇴적암의 이름은 뭐였어요? 여감이었죠. 자, 나는요, 모래. 모래의 사자 써 선생님이 사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진흙은요.

0: 그러니까 진흙이 다져지고 굳어지면 이암이라고 하는 퇴적암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이구나라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광물부터 암석까지 정말 많은 종류의 광물, 암석 이야기 했는데요. 개념 클리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암에는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암석 속 광물이 압력 방향의 수직으로 배열되면서 만들어진 줄무늬, 무엇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암석이 열을 받아 변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광물로 변하거나 광물의 크기가 커지는 어떠한 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갈 두 개념 단어 오늘 내용 천천히 복습하시면서 어디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수강 후기 게시판에 4강의 답은 무엇과 무엇입니다라고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대단원도 벌써 4강이 마쳐졌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요, 이 지각이 변화하는 이야기,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4강까지 복습 잘 하시고 5강으로 넘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5강에서 만날게요. 모두 안녕!
1: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수칙.
2: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3: 아, 다들 한잔하나?
2: 네!
1: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4: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3: 야! 뭐 하는 거야?
1: 음주를 한 경우 기여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4: 선배, 저 진짜 괜찮은데.
5: 너 이거 몇 개야?
4: 네 개?
1: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4: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3: 뭐라고?
1: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3: 선배님! 너 어제 잘 들어왔어?

우리 라면 친구들 잘 있었어요? 자, 이 라면만 있으면 국어 공부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나라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쓸수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 6학년 국어 공부의 목표라고 했죠?

자, 여기 보세요. 사실 이번 단어는요, 뭐랄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기분을 느끼면서, 아, 이때 난 뭐라고 얘기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예, 상황에 알맞은 표현을 생각해내느라 고민해야 하는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아요. 앞에 우리 토론 배울 때는, 아, 근거를 뭘로 갖고 오지? 아, 조사해야 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번 단어는요, 그냥 저절로 조사가 될것 같아요. 아, 내가 조사하고 싶어. 막 이럴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 친구 둘이 아주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친구들도 나중에는 굉장히 즐겁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모여서, 예,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하나 볼게요. 우와, 지훈아, 너 손이 진짜 빠르다. 응? 손이 빠르다고? 그랬더니 얘가 슉슉슉슉,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다. 슉슉슉 하면서 매일 내 방은 내가 청소해서 그런가? 이것은 소리가 아니다.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다. 슉슉슉 이러고 있어요. 자, 여기 얘가 지금 뭔가 굉장히 빠르게 뭔가를 하고 있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뭔가 암호 같은 말 같기도 하고 수수께끼 같은 말 같기도 하고. 자, 손이 빠르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딱 봐도 어우 그냥 보기만 해도 심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나겠지? 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인가 봐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맞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잖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같이 하자 하는 걸로 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여기도 암호 같기도 하고 수수께끼 같기도 한 이상한 말을 지금 또 하고 있네요. 자, 그다음 우와, 진짜 금방 끝났다. 어우, 힘썼더니 배고프다. 이 친구들 전부 다뭐 청소하느라 힘을 썼어요. 그랬더니 마지막까지 이런 말을 합니다. 밥이 보약이다. 얼른 먹자. 네. 수수께끼 같은, 암호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한이 말들, 그리고 파란색으로 교재에 적혀 있는 이 말들, 이런 말들은 도대체 무슨 말들일까? 1번, 암호이다. 2번, 수수께끼이다. 3번, 관용 표현이다. 정답은 3번, 관용 표현이라는 겁니다. 관용 표현.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리나라 말 암호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자, 관용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 들어본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처음 들어봐요. 이런 친구도 있는데요. 이제부터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관용 표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관용이라는 말은요, 나는 관대하다. 나는 용서를 잘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이 관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익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은 한자어도 조금 배워둬야 돼. 예. 그래야 어휘력을 좀 많이 넓힐 수 있어요. 익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관자에. 예. 익숙하게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익숙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외국 사람이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예, 자, 봐요. 어떻게 손이 슉슉슉 빠를 수 있어? 손이 빠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에 백지가 뭐예요? 이런 종이예요, 종이. 예, 이런 종이 뭐가 무거워? 하나도 안 무거워. 근데 이것도 맞들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 들게, 넌 저기 들어.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두 가지 이상. 한 개, 두 개, 또세 개가 있을 수 있어. 두 가지 이상의 낱말들이 모여서, 낱말 하나하나의 그 뜻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 쑥 하고 나와요. 이런 걸 우리는 관용 표현이라고도 하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관용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속담.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이 관용어와 속담.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잘 쓰는 그런 표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용 표현을 볼게요.
가와 나 상황에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관용 표현 하나씩. 이번 공연은 연습을 많이 했어. 공연을 대비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 이제 자신감이 좀 붙었겠지? 그래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남자아이는요, 그 기대와 설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거든요. 공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손꼽기가 뭘까요? 손을 꼽는다 이거예요. 하나, 둘, 셋. 이게 손꼽기예요. 우리 이거 언제 해봤죠? 1학년 친구들이 2 더하기 3, 2 더하기 3 이거 많이 봤죠? 이거 손꼽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이 손을 이렇게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그날을 날짜 세면서 기대와 설레.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어. 그럴 때 여기 있는 이 친구처럼 너 손꼽아 기다리는구나 그날을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뭐 여러분은 더하기 빼기 할때손안 꼽아봤죠? 그냥 머릿속으로 다 처리하고 해결했죠? 자, 나 상황 보겠습니다. 내가 공연에 참여하는 걸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더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친구가 자신이 공연에 참여하는 걸 친구들에겐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누군가가 알고 있었나 봐. 그랬더니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쫙난 거지. 이럴 때이 아이가 또, 우와, 소문 진짜 빠르다 하면서 또 관용 표현을 떡하니 가지고 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가네 라고 말이죠. 자, 우리 어도도도도 말은 발이 없어요. 그죠? 따닥따닥 그런 말처럼 발이 없어. 그런데 예, 그런 말이 발이 없어도 저기 멀리까지 간다. 즉 소문이나 이야기가 아주아주 아주 빠르게 퍽 퍼졌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발 없는 말이 천리가네. 아니 소문이 왜 이렇게 빨라? 아이고, 내가 어제 한 이야기가 벌써 저쪽 사람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빨리 퍼졌단 말이야? 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두 가지 관용 표현 함께 알아두시면 평소에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대화가에서 남자아이의 마음은 뭘까요? 아, 설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여자친구가 딱 알아챘어요. 너 손꼽아 기다리고 있구나. 막 이렇게. 자, 대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두 친구가 공연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자아이는 소문이 빠르게 퍼진 사실에 놀라고 있다. 남자아이의 공연 참여 소식이 친구들 사이에 퍼졌다. 남자아이는 속담을 활용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여자아이는 말과 관련된 속담을 활용해 친구의 말에 답하고 있다. 자, 다 비슷비슷한 말들 같지만, 네, 알맞지 않은 거 예죠? 남자아이가 속담을 활용한 게 아니라 여자아이가 속담을 활용하고 있죠. 사실 이 4번이나 5번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류의 그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는 여기 말고 여기에 주목하리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어? 4번, 5번은 서로 다른 말인데? 한쪽이 참이라면 한쪽이 거짓이겠네? 뭐 이렇게. 눈치채셨죠? 자, 여자아이가 속담을 활용해 친구의 말에 답하고 있는 것이지, 남자아이가 속담을 활용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건 4번입니다. 6학년쯤 되면 이제 이런 문제 딱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겠군. 이런 눈치는 좀 있어야지. 그치? 대화, 가와 나에 사용된 관용 표현의 뜻을 짐작해서 알맞게 연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대차 날짜를 꼽으며 기다린다. 오늘 하루 지났어. 내일은 또 하루 지나겠지. 아, 그 다음에 와, 오늘 드디어 외식하는 날이다. 뭐 이런 거. 네. 자, 손꼽아 기다리는구나. 이게 가에 있는 네, 손꼽다.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 예,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 말, 예, 그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 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손꼽다가, 예, 손꼽다, 예, 손꼽다가, 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술을 헤아릴 때도 손꼽다가 돼요. 그 다음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 친구의 노래 실력은 손꼽을 정도야. 이런 말도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몇 가지, 손가락이 보통 어떻게 돼요? 다섯 개잖아요, 손가락이. 그러니까 그 친구의 노래 실력은 손꼽을 정도지. 이 말은, 굉장히, 예, 뭐그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요 다섯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럿 중에서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 예, 이럴 때도 손꼽다.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가 적을 때도,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도 쓸수 있어요. 우리 조선 시대의 위대한 왕으로 세종대왕을 손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여러분이 짧은 글짓기 하면서 이 손꼽다라는 말을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 대화에 쓰인 관용 표현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대화가처럼 말을 리듬감 있게 표현할 수 있어. 리듬감 있게 표현한다. 그러면 여러분 딱뭐 생각하면 돼? 우리 국어 공부에서는. 리듬감 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딱 나와야지. 국어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렇지! 리듬감 있다? 이건 시 공부할 때 많이 나올 거예요. 시. 시를 읽을 때 무엇이 있으니까? 운율이 있으니까. 시에는 운율이 있다라는 말 썼죠. 이 운율이 뭐예요? 다른 말로 리듬감이죠. 송알송알 쌀잎의 은구슬. 송알송알 쌀잎의 은구슬. 리듬감이 딱 느껴지잖아. 송알송알 쌀잎의 은구슬, 금구슬, 뭐 다.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송알송알 송알송알 어디에? 또 갑자기 헷갈리네. 송알송알 쌀잎의 은구슬. 좋아. 송알송알 쌀잎의 은구슬. 리듬감 있게 읽잖아요. 이게 시란 말이죠. 은율이 있다. 그래서 시에 있는 그 표현들이 어디로 많이 옮겨가요? 노래로 많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송알송알 쌀잎의 은구슬. 이것도 원래 시야. 시였는데 이걸 곡을 붙여서 노래로 만들었어. 이런 식이죠. 자, 그게 우연이 아니야. 시 자체가 리듬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관용 표현은 어떤 점이 좋을까? 우리가 이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일단, 재미있어. 재미있습니다. 뭐? 손이 빠르다고?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다. 슉슉슉슉. 일단 재미있어. 재미있고요. 또, 효과적으로 자신의 그 말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효과적 전달에 관용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한마디 딱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탁 느껴지지. 그 사람의 상황이 딱 느껴지지. 자, 대화 나의 관용 표현에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대화 가에 사용된 관용어와 대화 나에 사용된 속담을 관용 표현이라고 한다. 선생님이 처음 앞에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관용 표현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관용어가 있고 하나는 속담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대화 가에는 관용어, 대화 나에는 속담. 네, 맞나요? 네. 손꼽다. 손꼽아 기다리다. 네. 이런 것들은 관용어가 되겠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것은 속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바르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지호야, 공부 조금 더 하자. 자, 연필 좀 빌려줄래? 관용어 이해해 봅시다. 자, 관용어 나왔습니다. 미술용 연필을 챙겼는데 내 필통이 없네. 오늘 미술 시간에 사용해야 되는데, 한번더잘 찾아볼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어떡하지? 아하, 이럴 땐 머리를 맞대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머리를 맞대는 거야. 머리를 이렇게 맞대. 아픈데요? 머리 맞대니까 아픈데요? 이거 아니라고 했죠? 예. 이럴 때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관용어는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용하셔야 돼요. 알았죠? 아니, 머리, 이거 맞대면 아픈데. 그거 안 된다는 얘기야. 남자애가 얘기해요. 다른 반에서도 오늘 미술용 연필을 썼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너는 발이 넓으니까 다른 반 친구에게 부탁해서 여기 있는 이 미술용 연필 빌려줄 수 있겠어? 알았어. 라고 합니다. 자, 발이 넓다. 머리를 맞대다. 자, 머리 맞대면 아프잖아요. 다른 거 맞대면 안 되나요? 손을 맞대다. 안 돼요. 이 관용어는요, 딱 맞춰져 있어요. 이것 대신에 다른 말을 쓰면 전혀 그 말이 되지가 않아. 머리 대신에 코를 쓴다거나, 눈을 사용한다거나, 귀를 사용한다거나, 절대 안 돼. 여기, 발이 넓다, 발이 좁다, 발이 길다. 발이 날카롭게 생겼다. 이런 거 절대 안 돼. 반드시 이 말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이 관용어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를 맞댄다는 게 뭘까요?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마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거. 이게 바로 머리 맞대는 거예요. 진짜 머리를 이렇게 대고 막 밀란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발이 넓다? 발이 넓다는 얘기는 발이 이만하다. 자, 무슨 뜻일까요? 예, 아는 사람이 많다. 활동 반경이 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처한 상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미술 시간에 사용해야 할 연필이 보이지 않았다. 기억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새로운,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서로 마주 대하다. 이게 되겠죠? 서로 부딪혀서 갈등 상황이 생기다. A자는 머리를 맞대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러면, 네. 선생님하고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자, 새로운 생각이나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머리가 굳었다. 그래요. 머리가 굳었다. 아유, 쟤는 머리가 너무 굳어 있어. 융통성이 전혀 없어. 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머리가 굳어 있지, 그러면 뭐 말라가나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알았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쓰세요. 알았죠? 네, 요 2번. 자, 니은 대신 쓸수 있는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발이 넓으니 다른 반 친구에게 부탁해서 빌려줄 수 있겠어? 하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야, 너 발이 넓잖아. 이 말은 야, 너 아는 친구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 중에 잘 부탁해서 너 미술용 연필 좀 빌려줘. 지금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남자 아이도 아, 기분이 좋을 수 있어. 왜? 야, 너 아는 친구 많잖아. 너 활동 반경이 너무 넓잖아. 활동 범위가 넓잖아. 그러면 누가 기분 나빠하겠어요? 내가 좀 그래. 막 이러면서 기분 좋게 내가 너를 위해서 미술용 연필을 빌려오겠어. 우선 막 이제 자기가 바쁘게 움직이겠죠. 네. 자, 이러니까 우리가 관용어를 실생활에서 잘만 사용하면 자신의 의견을 또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 표현을 많이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 대화에서 관용어 기역과 니은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미나가 얘기해요. 대화 상황을 잘 살펴봐야겠어.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이해해야 해. 정직하라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머리를 맞대고 있으면 이거 갈등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러면 선생님하고 갈등 상황 생긴다고 했지. 자,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관용어가 재미있는 거예요. 관용어는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을 확 깨버리는 게 관용어예요. 발이 넓다. 머리를 맞대다. 머리를 맞대. 그러고 나서 뭐? 이건 2야. 그치? 그런데 머리를 맞대다가 전혀 다르게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 대하다. 이런 뜻으로 번져버렸어. 그럼 뭐예요? 1 더하기 1은 그 무엇이야? 2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 관용어라는 게.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대화 상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뭐지? 모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 힌트가 될 만한 게 어디 있다? 바로 대화 상황에 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황에 있다. 상황을 잘 살펴야 돼.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은요, 눈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눈치가 빨라요. 이 상황을 잘 판단해. 이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에 맞는 말을 꺼내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말 잘하는 사람은 이렇지요 하고 갖고 오는 사람 중에 자기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말을 쉬지 않고 짜자자자자자자 하면은 말 잘하는 줄 알아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응? 전혀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은요, 대화 상황을 잘 판단해서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톡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어딜 가서도 적응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어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무조건 잘 많이 읽고 그다음에 말 잘하고 이게 다인 줄 알지만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디를 가서도 이해를 잘하고요. 무엇을 읽어도 이해를 잘하고요.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말하거나 쓰기를 잘해요. 표현을 잘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라면 얘기하잖아요. 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라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쓸수 있어요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이 상황 판단을 잘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화 상황을 잘 살펴보면 관용어를 잘 사용할 수 있고 관용어의 뜻도 잘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나를 정답으로 써줄게요. 말이 좀 길었습니다. 자, 관용어 이해하기로 넘어갑니다. 여기 관용어가 쭈르르르 나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신나요. 보면은 와, 이렇게 재밌는 관용어가 있다고. 이제 신나요? 자, 길을 재촉하다. 등교 시간에 늦지 않도록 친구에게 서둘러 가자고 말해야겠어.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을 재촉하다를 사용할 수 있죠. 야, 친구야, 친구야, 우리 늦을 것 같아. 하고 내가 길을 재촉해 줘야겠어. 이런 식으로. 그죠? 길을 재촉하다, 길을 재촉하다. 이길 대신에 발걸음을 재촉하다도 괜찮아요. 네, 여기 나오지 않지만 발걸음을 재촉하다. 이런 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재촉하다가 뭐냐면, 예, 조르는 거예요. 조르다. 예, 그래서 왜 시적인 표현 있잖아.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다. 뭐 이런 거. 봄을 재촉하는 비. 혹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봄을 재촉하는 비. 봄이 빨리 오라고 조른다는 얘기야. 비가. 예,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자, 길을 재촉하다. 길을 어떻게 졸라요? 이거 말이 돼요? 이게 따지지 말라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그냥 써. 자, 이게 관용어의 특징이에요. 자, 학교 회의에서 친구의 발표를 듣자마자 내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뭘까요? 무릎을 치다. 무릎을 탁 쳤어요. 이런 말 쓰죠. 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좋은 생각이 나면요, 이렇게 치기도 해요. 네. 자, 피곤해하는 동생에게 잠깐이라도 잠을 자라고 말해야겠어. 동생아, 눈을 떠봐. 안 하죠? 동생아, 너 피곤해 보인다. 눈을 깜빡깜빡거려 봐. 안 하죠? 눈좀 붙여봐. 이러잖아요. 네. 눈 붙이다. 눈이 많다. 어떻게 하면 눈이 많아질 수 있을까? 눈을 만들어요. 안 되죠? 사람이 많아. 그치? 그럼 눈이 많아지잖아.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야. 이렇게 눈이 많은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자, 손을 놓다. 막 일하다가 손을 가만히 놔둬. 어떻게 할까요? 이건 뭘까요? 네, 일을 그만두다 또는 일을 잠시 멈추다 이런 뜻이 있고요. 배가 아프다. 선생님, 저 배가 아파요. 아까 그걸 밥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그래, 급동이구나.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남이 잘 돼서 심술이 날 때. 아이고 배 아파라. 아이고 배 아파라. 제가 100점을 받았대. 아이고 배 아파라.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배에 있나 보다고. 자, 귀 기울이다. 귀를 이렇게 잡아당겨 기울여? 제가 뭘까요? 남의 이야기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모으다. 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귀좀 기울여 봐요. 주의를 좀 주세요. 여기 좀 보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관용어가 사용된 상황을 보고 기억에 들어갈 관용어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학교 회의에서 친구의 발표를 듣자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대요. 무릎을 치다, 귀를 기울이다, 귀를 재촉하다. 이건 정답이 아니고요. 자, 관용어 니은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눈을 좀 붙여봐. 이 말은 뭘까요? 네. 잠을 좀 자봐. 이런 뜻이 되겠죠. 예. 눈을 어떻게 붙여요, 선생님? 눈하고 붙이면 뭐가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지? 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쓰란 말이야. 왜?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익숙한 말. 그렇죠? 예. 습관적으로 쓰는 말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 고친다고 해서 이게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고요. 피곤함을 느끼다, 충고나 조언을 하다. 모두 아니고요. 네, 눈좀 붙이자. 예, 잠을 좀 자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눈 붙이다. 붙여. 눈안 붙여. 좋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 관용어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 우리 신체에 있는 그 기관들 있잖아요. 이걸 사용해서 만든 그 관용어들이 참 많아서 재밌어요. 관용어, 디귿과 리을, 예, 디귿과 리을의 뜻을 짐작해 알맞게 연결하시오. 했습니다. 눈이 많다. 여기서의 눈은 저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아니고요. 우리 인체 기관인 눈이 되겠습니다. 자, 손. 네. 손을 놓는 거야. 그런데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눈이 많다. 여기다 눈 붙이고 아니잖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열 사람, 눈이 많아졌죠? 네, 그래서 보는 사람이 많다. 그 다음, 일하고 있는 손을 놔버린 거야. 네, 그럼 뭘까요?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잠시 멈추다. 아유,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손을 좀 놔보려고요. 뭐 이런 거. 아, 제가요, 회장 일을 열심히 했는데요.

이제 힘들어서 이제 손을 좀 놔볼까 합니다. 뭐 이런 거. 이때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예, 짧은 글짓기를 자꾸 해보세요, 여러분. 짧은 글짓기를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내 말이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이 마치 한 단어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바뀌어도 그 뜻이 안 나와. 한 단어다 생각하세요. 밑줄 그은 부분에서 관용어 미음을 바르게 사용한 문장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배가 아파요. 저 화장실 가야 돼요. 아니라고 했죠. 네. 남이 잘 돼서 심술이 났을 때이 표현을 씁니다. 점심을 많이 먹어서 배가 아파요. 동생이 인기를 얻자 형은 속으로 배가 아팠어요. 흥부하고 놀부 같기도 하고. 남의 성공을 보고 배가 아프면 결국 자기만 손해다. 친구가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괜히 배가 아팠다. 수영 대회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딴 친구를 보자 괜히 배가 아팠다.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배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바르게 사용한 문장이 아닌 것은 몇 번인 것 같아요? 바로 네, 1번이 되겠죠?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어서 심술이 나다 할 때,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얘기했죠? 마치 한 낱말처럼, 한 단어처럼, 한 단어처럼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낱말이 한 글자 딱 떼버리면 그 낱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대로 따지지도 말고 사용하세요. 라면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무엇이 있을까요? 1번, 그 사람은 이것에 힘주고 말한다. 2번, 내 주장을 꺾고 이것을 내렸다. 내 말을 들어보라고요. 오만하게 말하거나. 아휴, 참, 이걸 내리고 내가 그대의 의견에 따르리다. 아, 이 2번은 우리 인체 기관에는 없는데. 자, 이만하면 힌트가 됐겠죠?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닮음에 관해서 소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 풀어볼 차례네요. 자, 오늘 선생님이 골라놓은 구원픽은 1번과 6번 두 문제입니다. 그래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항상 초반에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이두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풀어야 될 문제들 중에 이두 문제보다 난이도가 더 높은 문제도 있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또한번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구원픽으로 고르도록 하고 오늘 골라놓은 두 문제는 정말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진짜 시간을 아껴가면서 빠르게 풀고 정답을 맞추어야 되는 기본적인 문제로 선생님이 골라보았으니까 두 문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죠. 1번 문제부터 우리 오늘의 구원픽이죠. 왜 골랐는지 아실 겁니다. 항상 닮음인 도형에 관련해서 출제되는 거죠. 이건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바로 보고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되고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함정에 빠지는 게 바로 니은입니다. 니은. 두 개의 이등변 삼각형. 어디선가 봤던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그냥 정답으로 골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두 개의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닮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건 이렇게 길쭉하고 뾰족할 수 있고요. 어떤 건 이렇게 좀 뭉툭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닮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예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너는 아니야, 라는 거지. 선생님, 근데 제가 뭔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항상 닮음이다 뭐 이런 얘기 본것 같은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두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두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이두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직각이면서 나머지 각이 45도로 고정되어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크기가 어떻든지 간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직각과 45도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런 삼각형입니다. 그럼 당연히 AA 닮음이 되어야죠. 그치? 그냥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여기 있는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동그라미랑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는 똑같지만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냥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닮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니은이 함정이다. 중요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기억부터 봅시다. 두 개의 정삼각형, 정다각형은 항상 닮음이죠. 두 평행사변형 아니야. 두 정사각형 맞아요. 항상 닮음입니다. 두 직육면체? 직육면체는 아니죠. 정육면체였다면 몰라도. 두 개의 정팔면체 맞아. 정다면체 두 개는 항상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보기에서 항상 닮음인 도형인 것의 개수를 골라봐라라고 이야기하면 3번 세개 하고 골라주셔야겠죠. 어때? 괜찮니? 중요한 거, 두 이등변 삼각형 아니라는 거지. 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닮음이죠. 그래서 1번 문제 빠르게 정답 고르고 틀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닮음일 때 X 플러스 EY를 구하래요. 닮음이라고 아예 대놓고 가르쳐 주고 있고 기호도 써주고 있으니까요. 대응점의 순서가 A와 D, B와 E, C와 F가 대응점이다라는 것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XY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변의 길이, 각의 크기 생각해 봐야겠죠. 자, 닮음이면 어때? 각은 대응각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X가 35인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요.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에 비4대 6이라는 게 닮음 B가 되면서 결국 두 개의 삼각형의 닮음 B가 2대 3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변 3과 Y cm도 2대 3의 B를 가지고 있어야 돼서 너3대 Y도 2대 3의 B를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EY가 9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Y를 따로 구할 필요 없이 X 플러스 EY의 값을 구하여라 이야기했으니까 35와 9 더하면 44라는 정답을 골라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소단원 실전 테스트 2번의 정답은 5번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어때요?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닮은 비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닮은 비가 나머지 모든 변에서도 길이의 비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닮음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자. 다음 그림에서 두 개의 사각형이 닮음이고, 자, 중요한 거 나와 있네요. 닮은 비가 2대 3이다. 그랬을 때 둘레의 길이 구해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요 대응하고 있는 변들의 길이의 비가 전부 다 2대 3의 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요, 선분 CD와 선분 BC의 길이 구하는 거 1도 아니지. 여기 있는 선분 BC 대 15가 2대 3이다라는 거니까 뭐 이렇게 비례식을 선분 BC 대 15가 2대 3이다라고 써서 생각해서 선분 BC의 길이가 10cm구나. 이렇게 구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니? 자, 근데 이 계산실은 불편하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식을 써서 풀었을 텐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할 거야. 작은 게 b가 2, 큰게 b가 3이다. 그러면 너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선 얼마를 곱하면 된다? 3분의 2를 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5cm에 3분의 1을 그냥 곱해버리면 우리 정답 찾아낼 수 있겠다. 당연히 12cm에 3분의 2를 곱해버린다면 선분 CD의 길이도 알수 있겠죠? 너 8cm 하고 구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둘레의 길이를 찾아보면 18cm에 12cm 더하는 거라서 30cm 2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게 되죠. 자, 보이세요? 정석대로 풀자면 변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다 생각할 건데, 실전 풀이는 닮은 비를 가지고, 아, 3을 2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야 하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그냥 바로 할수 있어요. 계산이 훨씬 간편해지고, 문자를 다룰 때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실전적인 접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소단어 실전 테스트 4번 갑시다. 다음 그림에서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다라고 밝혀주고 있고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36일 때 삼각형 DEF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야기했네. 자, 그럼 닮음 비 가르쳐주고 닮음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넓이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닮음 비와 넓이 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닮음 비를 체크해 볼 건데요. 15cm와 10cm가 대응변이야. 그렇다면 닮은 비는 15대 10, 즉3대 2야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닮은 비고.

이런 특징을 발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9대4라는 넓이 비를 가지고 있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라고 이야기했다면 9일 때가 36이니까 4일 때는 16제곱센티미터야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겠죠. 됐니? 그래,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비례식 9대4가 36대S라고 비례식 세워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니? 9에서 4를 만들려면 얼마 곱하겠다? 9분의 4 곱하겠다. 이런 이야기니까 36에다가 9분의 4 곱해서 16제곱센티미터를 삼각형 DEF의 넓이로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어때? 개념책 설명을 선생님과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아, 풀이의 스타일이 완전 다르구나라는 거 느껴질 거예요. 그치? 왜 그래? 시험이라는 시간 내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항상 빠르고 경제적인 풀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을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삼각형의 닮음에서 선생님이 길이의 비를 찾을 때도 혹시 선생님과 개념책 설명 듣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새로운 방법들 또 얘기할 거니까 그 방법도 익혀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의 두 개의 사각 기둥은 서로 닮은 도형이다. 그리고 면 ABCD에 대응하는 면이 IJKL이다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건 표시해 줄 필요가 있어. 자, 면 ABCD에 대응하는 면이 IJKL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AB라는 변과 IJ라는 변이 지금 대응 변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AEFB라는 면과 대응하는 면은 IMNJ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대응 변과 이 대응하는 면을 가르쳐 준 건요. 대응 점들을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나머지 면들도 한번 잘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뭘 생각해 보래? 선분 AB의 3배가 선분 IJ의 4배하고 같을 때 선분 NO의 길이를 구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조건이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조건이, 그렇지. 두 도형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가르쳐 준 거다. 닮은 비를 가르쳐 준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을 잠깐 변형해 볼게요. 3 곱하기 선분 AB가 4 곱하기 선분 IJ하고 같다라고 지금 문제에 쓰여져 있는데요. 이걸 비례식의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선분 AB 대 선분 IJ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IJ에 곱해줘야 되는 게 4니까 4대 3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식과 동일한 식이 등장하겠죠. 선분 AB 대 선분 IJ가 4대 3의 B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되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8대 27을 이렇게 쓸수 있어야겠지. 8대 27하고 쓸수 있어야겠죠. 그래, 2대 3의 세제곱 B가 바로 8대 27입니다. 그러면 닮은 비는 2대 3이란 이야기고요. 넓이의 비는 2의 제곱 대 3의 제곱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문제 다 해결한 거나 마찬가지죠. 두 개의 삼각 기둥이 있는데 커다란 삼각 기둥의 겉넓이가 72랍니다. 큰 삼각 기둥의 겉넓이도 더클 거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3의 제곱에 해당되는 값이 72로 바뀐 거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비례식 다음과 같이 세우면 돼. 4대 9라는 넓이 B는 작은 삼각 기둥의 겉넓이 S 대큰 삼각 기둥의 겉넓이 72라고 식 세워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9S가 4 곱하기 72다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지금 4하고 72를 곱하고 계셨나요?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있는 9S에서 9를 그냥 72에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4 곱하기 8하고 이렇게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선생님 헷갈려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9S가 4 곱하기 72라고 쓴 다음에 여기 있는 9를 72와 약분시킨다라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S를 생각하면 너는 32 제곱센티미터다. 작은 그 삼각 기둥의 겉넓이가 32 제곱센티미터다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 핵심이 이거죠.

흡비와 넓이비와 부피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야. 됐니? 자, 근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요, 비례식 세울 때, 이렇게 비례식 세우지 않고,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방법도 있겠다. 자, 여기 4대 9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찾을 때, 얼마 곱하면 되더라? 9분의 4 곱하면 되더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72에다가 9분의 4 곱해주면, 아, 32제곱센티미터야, 라고 겉넓이 바로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항상, 네? 얼마를 곱하면 서로서로 변할까? 작은 거에다 4분의 9 곱하면 되고, 큰 거에 9분의 4 곱하면 작은 거 나온다. 자, 이런 생각 하시면 되겠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복잡한 계산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소단원 실전 테스트 6번 확인해 봤습니다. 내용도 중요하고요. 접근하는 방식도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두 가지 방식 다 말씀드렸으니까. 자, 다음 문제 갈게요. 7번 갑시다.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과 닮음인 걸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른쪽 그림을 봤더니 3과 6, 30도, 90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 주어져 있는 정보 하나 쓸수 있겠죠? 이거 각이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60도라는 걸알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과 닮음인 삼각형을 찾으려면 AA 닮음의 조건으로 찾으려면요. 3개의 각 중에서 2개의 각이 일치하면 그러면 AA 닮음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지. 아니면 SAS 닮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려면요. 6과 3과 60도를 생각해서 두 변과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여기 있는 6과 3과 60도의 구조랑 완벽하게 닮음 SAS 닮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닮음인 걸 찾을 수 있는 패턴이 두 가지일 거야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쉽게 AA 닮음부터 생각할까요? 30도, 60도, 90도 중에서 두 개의 각을 가지고 있으면 AA 닮음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 있나 봅시다. 자, 30도, 60도, 90도 각두개 가지고 있는 거 있을까? 없어. 60도인데 이거 직각처럼 보이지만 직각이라는 말이 없고요. 너도요, 직각이 있지만 60도, 30도라는 얘기가 없어요. 너 30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AA 닮음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어때? 대응하는 변의 길이에 두 변과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우리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두 변과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4번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할 거야. 그두 개의 변 중에 더긴 거의 비율, 더 짧은 거의 비율 볼 거야. 이긴 것과 짧은 것의 비율이 각각 일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6대 8이랑 3대 4가 같은지 확인하면 되죠. 실제 똑같아. 그러니까 대응하고 있는 변들이 길이의 비가 3대 4, 3대 4 만족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60도로 같으니까 SAS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괜찮은가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안 풀었어요, 실은. 요렇게 푸는 게 그림을 발견하기가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각의 크기가 60도인데 너랑 닮음인 삼각형을 찾을 때 이렇게 찾습니다. 그냥 60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면서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60도인 걸 찾아요. 보기에서 60도 그리고 그걸 끼고 있는 양쪽 변이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찾는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다라고 그냥 바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이걸 하나하나 변을 따로따로 뜯어서 비교하잖아? 그럼 되게 불편합니다. 내가 변을 제대로 비교를 했는지, 순서를 맞게 했는지, 이런 걸 찾는 게 정말 까다롭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삼각형에서 2대 1 사이에 60도 끼어 있어. 너도 2대 1 사이에 60도 끼어 있어. 라고 판단하시는 게더 빠르게 찾는 방법 중에 하나죠. 괜찮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쉽게 4번이라는 걸 골라낼 수 있었을 겁니다. 세 개의 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하는 SSS 닮음에서도요, 그냥 세 변의 길이의 비를 하나의 삼각형에서 찾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세변의 길이가 뭐 3, 4, 5라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요, 그것보다 사이즈가 더 큰 6, 8, 10이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2, 1대 2, 1대 2, 이렇게 찾아가는 것보다 그냥, 변의 길이가 3대 4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거나 작은 거에서부터 6대 8대 10이 3대 4대 5하고 똑같구나라고 3대 4대 5, 3대 4대 5 하고 비교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비교합니다. 정확하게 SSS 닮음하려면 대응하고 있는 3과 6이 길이의 비가 1대 2, 4와 8이 1대 2, 5와 10이 1대 2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그냥 작은 쪽에서 3대 4대 5, 큰 쪽에서 3대 4대 5, 닮음이야 라고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실전적인 풀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봐요. 자, 8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두 개의 변이 평행일 때 다음 중 선분 DE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네요. 우선은요, 이런 거 발견할 수 있겠다. 맞꼭지각이니까 너 동그라미로 가게 크기 똑같아. 그지? 자, 그런데 선분 AB와 DE가 평행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널 세모라고 얘기하면 너가 세모가 되겠네라고 얘기하면서 벌써 AA 닮음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A 닮음은요, 선생님은 나머지 각까지 표시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야 어떤 위치에 어떤 점이 대응되는지 확인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도 표시해 줄게요. 당연히 이렇게 있는 네모도 엇각으로 서로 가게 크기 똑같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서 DE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DE의 길이를 X cm라고 한다면 X와 6을 위쪽에서 비율을 찾아내면 된다 이거죠. 그치? X는 도대체 뭐랑 대응변이냐라는 거 생각해 보면 X가 세모와 네모를 연결한 거니까 이 위에 있는 작은 삼각형에서 세모랑 네모를 연결한 6cm가 대응변이구나라고 식 세울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6cm는요, 동그라미와 네모를 연결한 거니까 작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랑 네모를 연결한 4cm가 대응변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4x가 36이니까 x는 9다라고 식 세우면서 선분 DE의 길이가 9cm라는 정답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표시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때, 괜찮니? 근데 얘들아, 실전에서는 이렇게 적용하는 게 편합니다.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을 따로따로 볼 겁니다. 작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에서 네모에서 세모를 거쳐가면서 길이를 생각했을 때 길이의 비가 4대 6이에요. 그걸 큰 삼각형에서 동그라미에서 네모와 세모를 거쳐가면서 생각하자 이거지. 이게 6대 X다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4X가 36이다라는 비례식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순서가 좀 다르지만 결과가 똑같습니다. 4X는 36. 너도 결국은 4X는 36. 같은 결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둘 중에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교과서상의 풀이는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이게 정석이니까. 하지만 실전에서 선생님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지 않는 풀이는 이 아래쪽 풀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몸으로.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두 가지 풀이를 다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더 편한 것들을 선택해서 문제 풀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DE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우리 DE의 길이를 X cm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닮음이 도대체 어떤 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건데, 제일 쉬운 건 실은 AA 닮음이에요. 그래서 각을 하나 표시하고서 다른 각들을 어딘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지 보는 거죠. 동그라미라는 각 옮길 때는 더 이상 없고, 세모라는 각 옮길 때가 더 이상 없어요. 만약에 세모가 이리 옮겨갔다면, 각두 개가 같아지는 삼각형이 보이면서 AA 닮음일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AA 닮음이 안 됐다라는 걸 판단했으니까, 이제는 SAS 닮음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동그라미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10대 8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두 변을 발견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대 8이니까 동그라미라는 각 중심으로 5대 4의 이웃하는 두 변이 존재하는 거지.
근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15대 10.

2에도 있죠. 15대 10이 5대 4 하고 만들어지니까, 아, 10cm와 15cm, 이게 대응하고 있는 변이고, 8cm와 12cm, 이게 대응하고 있는 변이어서,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가 전부 다 2대 3이 되는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닮은 비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선생님은 출발을 어디서 했어? 각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5대 4? 그럼 각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5대 4인 삼각형을 먼저 찾아서, 아, 작은 노란색 삼각형과 커다란 빨간색 삼각형이 닮음이구나라는 걸 미리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응하고 있는 변이 10cm와 15cm가 대응하고 있구나. 8cm와 12cm가 대응하고 있구나라는 걸 찾아낸 거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하고 뭐가? X와 12가 대응변인데 그것도 닮은 비하고 같은 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3X가 24다라는 얘기하면서 X가 8이야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 선분 DE의 길이가 8cm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됐나요? 처음부터 어떤 각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고 있는 변들을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처럼 AA 닮음을 먼저 시도하고요.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그게 안 되면, 아, 각 하나를 가지고 SAS 닮음을 쓸수 있는 걸 확인하는데, 그때 대응변을 찾기보다 작은 삼각형에서 각을 끼고 있는 이웃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커다란 삼각형에서도 여전히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닮음인 삼각형을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대응변들을 생각해서 닮은 비를 찾아주는 게 조금은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선생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다음 시간 우리 10번부터 뒤로 이어서 갈 텐데, 조금은 더 이제 빠른 속도로 닮은 삼각형들을 찾아가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이공주 신랑감 찾기 대소동. 호떡아! 호떡아! 호떡아!
1: 응, 왜?
0: 아이고, 아이고, 호떡아, 이것 좀 봐. 오이 딱지가 깜빡여.
1: 어? 갑자기 무슨 일이지? 오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0: 우리 궁금한데, 가볼까?
1: 좋아, 누나. 근데 오이가 어디 있지?
0: 어?
1: 아, 저기 있다.
0: 오,
1: 내가 가지고 올게.
0: 아, 어, 빨리 와.
1: 자,
0: 좋았어. 가볼까? 이야,
1: 이야. 오!
0: 어? 어? 여기가 어디지?
1: 어, 누나 저기 봐. 오이야.
2: 어허, 무엄하오, 오이라니. 오이 전하에게 예를 갖추소서.
1: 오이 전하요?
0: 그럼 임금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2: 그렇소.
3: 괜찮으니 비키시오.
2: 아, 네, 전하.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오. 이 호빵과 호떡이는 어서 오시오. 그대들을 부른 게 바로 나요.
1: 네?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예요? 저랑 누나를 왜 부르신 거냐고요? 왜?
3: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오이 공주가 있어.
4: 안녕하시오. 난 오이 공주라고 하오.
0: 오이 공주님, 안녕하세요.
3: 내가 죽기 전에 이 오이 공주의 짝을 찾아주고 싶어. 하지만 보다시피 나이가 들고 병들어.
0: 오, 괜찮으세요?
3: 직접 찾아 나설 수가 없어. 호빵과 호떡에게
0: 오이 공주님의 짝을 찾아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3: 그렇소. 이 오이 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면 네, 큰 상을 내리겠소이다.
1: 네? 상이요? 저희가 오이 공주님의 신랑감을 꼭 찾아내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3: 단, 이 오이 공주의 짝을 찾지 못할 시에는 상 대신 벌을 내릴 것이니 각오하시오.
1: 벌이요?
5: 누나, 자신 있지?
0: 자신 없는데?
5: 누나, 자신 있다고 말해줘. 제발.
0: 아이, 해보자. 군주님, 어떤 짝이 원하시옵니까?
4: 제가 원하는 짝은...
3: 그건 내가 말하겠소.
4: 그걸 왜 아버지가...
3: 이 오이 왕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6: 오이!

0: 최고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1: 우이에는 수분도 많고 섬유질도 많고 비타민C도 많고 진짜 최고다.
2: 그러게 진짜 최고다.
3: 그러나 이 우리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자가 없으니, 그러니 우리 오이공주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짝을 찾아주시오.
1: 걱정 마십시오. 우리 호빵이 누나가 꼭 찾아줄 겁니다.
2: 그치 누나? 뭘 자꾸 큰 소리를 치고 그래. 그러다 못 찾으면 어떡하려고.
1: 누나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누나, 왜 오이공주에게 청혼하는 채소들은 없을까?
2: 청혼하는 자가 없으면 청혼하게 만들면 되지.
1: 어떻게?
2: 이렇게!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습니다. 수분 많고 섬유질 많고 비타민C도 풍부한 최고의 오이에게 딱 어울리는 최고의 채소들!
1: 오이공주님께 청혼하시오!
4: 오이공주님!
2: 오이공주님께 청혼하러 온 음식들입니다.
3: 옳거니! 그래, 그대들은 누구인가?
5: 햄버거입니다. 우리 오이공주님의 최고의 짝이도요.
6: 느끼해.
5: 느끼하다고요?
7: 피자. 햄버거? 그 인상 좋은 피자.
5: 뭐라고? 피자. 그 동그란 얼굴은 내가 봐주기 버거운데.
7: 허, 내가 뭐? 오이공주님? 피자. 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즈 피자입니다.
6: 짜!
7: 짜대! 짜대!
1: 뒤로 가세요!
8: 이 감자튀김, 오이공주님을...
6: 아! 당 독소! 아이, 당 독소인 거 어떻게 하셨어? 아, 진짜...
9: 오이공주, 어떠하냐?
6: 삐입, 싫사옵니다.
9: 싫어? 싫텐다. 물러들 가시오. 아유, 어찌...
10: 아유, 가시오. 가시오. 얼른 가시오. 냉큼 가시오.
9: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겨우 이들 뿐이요. 우리 오이공주를 어찌 보고 내 벌을...
2: 벌 있어요? 그 아직 끝난 게 아니옵니다. 최고의 신랑감을 찾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9: 오래 못 기다리오.
1: 누나 어떡해? 오이 임금님 화나셨나 봐.
2: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는 거야. 오이 공주님은 햄버거처럼 느끼하고 피자처럼 짜고 감자튀김처럼 느끼한 건 싫다고 하셨어. 그렇다면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1: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은 어때? 오이 공주님처럼.
2: 바로 그거야.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은... 안녕하세요.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토마토 최강용사님은 비타민C도 많고...
11: 토마토 최강용사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리코펜! 리코펜이 많아 나쁜 산소 괴물을 쉽게 물리칠 수 있죠.
2: 그러니까 오이공주님의 짝으로...
11: 뭐라고? 나쁜 산소 괴물이 나타나? 그럼 난 바빠서 이만. 토마토 최강 용사 리코펜 출동!
2: 토마토 최강 용사님은 너무 바빠서 안 되겠네.
1: 내부 남자님, 오이 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8: 오이 공주님이라면 나처럼 비타민C가 많은 공주님이 아니래. 하! 만났어! 반갑다!
1: 반가워요! 아이셔! 너무 셔. 레몬 왕자님은 안 되겠는걸. 안녕히 계세요.
8: 뭐래? 내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가린 게 어딨어?
5: 언제 온다? 왜 안 온다?
1: 똑똑 계십니까? 오이공주님의
5: 왔다 왔다.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으로 나 당근 왕자를 추천한다.
1: 이유는요?
5: 오이공주님은 비타민 C가 많다.
1: 그렇죠.
5: 나 당근 왕자는 비타민 A가 많다.
1: 그렇죠.
5: 그러니 우리 둘은 천생연분이다. 그리고 나 당근 왕자 오이공주님을 위해서 평생 노래도 불러줄 수 있다.

0: 나 당근 왕자 평생 오이공주님을 사랑하겠다.
1: 누나, 드디어 오이공주님의 신랑감을 찾은 것 같다.
2: 그러게, 당근 왕자님 저희와 함께 하시죠.
0: 초탕 초탕.
3: 자, 지금부터 오이공주와 당근 왕자의 성대한 결혼식을 거행하겠소.
4: 신랑 신부 입장이요.
5: 우리 전하, 이 결혼식은 아니되옵니다.
3: 감히 우리 오이공주의 결혼식을 방해해. 당장 오이 기사를 잡아 가두라.
4: 네, 전하.
3: 어디?
6: 대체 왜 반대하는 거야?
7: 오늘같이 좋은 날에 왜 이러는 거야?
5: 안 돼, 안 된다고.
2: 오이공주님,
1: 당근 왕자님, 결혼을 축하드려요.
8: 오이공주님, 이제 손 잡읍시다.
9: 네? 네.
5: 오이공주님, 안 돼요. 잡지 마세요.
3: 당근 왕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혹시 우리 오이공주를 해치러 일부러 온 것이오?
10: 아닙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전 그저 손만 잡으려고 했습니다.
5: 전하, 당근 왕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만 잡았을 뿐이오나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있어 우리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하옵니다.
1: 아스코르비나제가 비타민C를 파괴한다고?
2: 최고의 채소인데 둘이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1: 나도 몰랐어?
2: 몰랐지.
11: 어쩌자고 저를 대신해 당근 왕자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왜요?
5: 아, 오이 공주님이 무사시잖아요. 그걸로 됐습니다.
11: 오이 기사님이 쓰러지면 나는 어찌 살라고요?
3: 혹시 오이 공주 너?
11: 맞사옵니다, 아바마마. 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던지는 오이 기사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5: 저도요, 오이 공주님.
1: 오이 공주님의 최고의 신랑감은 가까이 있었는데 너무 멀리서 찾았네.
3: 오이 공주와 오이 기사의 결혼을 허락하노라.
5: 정말이신가요? 오이 공주님,
11: 오이 기사님!
10: 부럽다!
4: 안 돼요! 아스코르비나제!
1: 누나! 오이에는 비타민C가 많고 당근에는 비타민A가 많은 최고의 채소지만 둘을 동시에 함께 먹으면 당근 속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가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먹는 걸로! 오! 당근 최고 딱지랑 오이 최고 딱지도 생겼어!
12: 최고 딱지가 두 개나 생겼네! 야!

0: 거라고 생각하고.
1: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보티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꼭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고추대.

0: 여기는 그린쫓기 구조대. 그린쫓기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1: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0: 그린쫓기 구조대원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 어떻게 보냈는지 얘기해달라, 오바!

0: 다들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군. 나도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좋겠도도.
1: 할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2: 너무 슬퍼 말아니고 말해. 난

0: 니코바르 비둘기로 살아서 참 행복했단다. 이토록 아름다운 무지갯빛 깃털을 가져서 좋았고, 여행 비둘기와 도도새의 친척이란 게 자랑스러웠어.
1: 네? 우리 니코바르 비둘기가 여행 비둘기랑 도도새의 친척이라고요?
0: 그래.
1: 할머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네?
0: 니코바르, 네 몸에 보석 조심해야 한다.
1: 네, 알겠어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2: 니코바르 비둘기를 구해줘!
1: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0: 여행 비둘기와 도도새의 친척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
1: 여행 비둘기랑 도도새, 대체 어떤 새길래?
3: 여행 비둘기와 도도새, 어떤 새인지 궁금한가?
1: 깜짝이야. 아, 여행 비둘기랑 도도새를 잘 아세요?
3: 잘 알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약 140년 전에 멸종한 과가 얼룩말. 나 같은 멸종 동물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지.
1: 그럼 여행 비둘기랑 도도새도 멸종했단 거예요?
3: 안타깝게도.
4: 여행 비둘기는 한때 북아메리카 지역에 살았던 새로 역사상 그 수가 가장 많은 새였어. 어느 정도였냐면
5: 왜 이렇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져? 여행 비둘기로군.
4: 여행 비둘기가 떼지어 날아갈 때면 며칠 동안 하늘이 까매질 정도였지.
1: 아니, 여행 비둘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어쩌다 멸종된 거예요?
3: 그게
4: 서부 개척시대라고 불리는 북아메리카의 1800년대 여행 비둘기가 살던 숲이 논과 밭으로 개발되면서 여행 비둘기는 살 곳과 먹을 것을 빼앗겼어.
6: 우와, 여긴 먹을 게 많네.
7: 우리 농부 아저씨 오기 전에 빨리 먹자, 빨리.
5: 저 여행 비둘기들이 또 우리 걸 다 훔쳐먹네. 안 되겠어. 빵야, 빵야.
4: 이후 여행 비둘기의 고기와 깃털을 노린 사냥이 흔하게 벌어지면서 어떤 사냥 대회에서는 여행 비둘기를 3만 마리나 잡은 사람이 우승을 하기도 했어.
3: 그러다 보니 그 많던 여행 비둘기가 멸종하고 만 거야.
1: 너무해. 여행 비둘기가 살아있었다면 나랑 가까운 친척이 됐을 텐데.
3: 아, 그런데 말이야. 너랑 더 많이 닮은 건 도도새야.
1: 아, 맞다. 도도새. 도도새는 왜 멸종했어요?
3: 도도새는 말이지.
4: 도도새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고 날지 못해 도망갈 수도 없어서 멸종했지.
8: 진짜 맛있다.
1: 속상해. 도도새 만나고 싶었는데.
3: 아참, 도도새는 멸종했는데 도도새 요정님은 있어.
1: 도도새 요정이요?
3: 그래. 도도라고 우리 멸종동물요정협회 회장님이 계시거든.
9: 외롭다. 안 외롭다. 외롭다.
10: 네, 멸종동물협회 회장이자 가족과 친척이 없어서 외로운 도도입니다. 뭐? 나한테 친척이 있다고? 이름이 니코바르 비둘기?
3: 예, 회장님. 잠시만요. 스피커폰으로. 예.
11: 네, 전화 받았습니다.
12: 안녕하세요. 저 니코바르 비둘기인데요.
11: 네, 안녕하세요.

0: 제가 도도 요정님, 아니 도도 할머니를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1: 어, 그럼요.
0: 네, 그럼 곧 찾아뵐게요.
2: 어, 그래, 기다릴 테니까 조심해서 오너너.
3: 도도, 무슨 일이야?
2: 그리나, 나한테도 친척이 있어, 도도.
3: 친척?
2: 응, 니코바루 비둘기.
3: 니코바루 비둘기?
2: 응.
3: 근데 친척인 걸 어떻게 알아?
2: 어? 그러게. 잠깐만.
3: 책 펴보자. 책 펴보자.
2: 고마워. 어디 보자.
3: 여기.
2: 과학자들이 도도새의 유전자를 분석했는데.
0: 오! 도도새의 유전자와 가장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동물은 바로 니코바루 비둘기로군.
2: 이렇게 된 거래.
3: 우와, 도도는 좋겠다. 친척도 생기고 말이야.
2: 그러게. 빨리 만나고 싶다도.
0: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1: 랄랄라.
4: 뭐야? 살려주세요!
5: 잡았다, 이 녀석.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다고.
4: 저를요? 왜요?
5: 알면서. 네 보석.
4: 내 보석?
2: 니코바르 비둘기도 멸종 위기.
3: 근데 니코바르 비둘기는 왜 이렇게 안 온 거지?
2: 그러게. 귀를 못 찾나? 무슨 일이 되다?
4: 내가 사냥꾼한테 잡혔어요. 도와줘요, 그린조끼 구조대.
3: 그래서 니코바르 비둘기가 안 온 거였어.
2: 얼른 가보자. 그린조끼 구조대, 니코바르 비둘기를 구하러 출동! 저기야, 저기.
3: 알겠어, 도도.
4: 도와줘요, 그린조끼 구조대. 빨리요.
5: 아, 그거 참 시끄럽구만. 안 되겠어, 당장에 이 녀석을.
4: 도도 할머니.
2: 니코바르 비둘기야.
4: 도도 할머니.
2: 니코바르.
5: 너네들 도대체 뭐야?
3: 우린 니코바르 비둘기를 구하러 온 그린조끼 구조대.
2: 당장 나의 친척 니코바르 비둘기를 불어주. 뚝뚝.
5: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좋아, 내가 낸 문제를 맞히면 풀어주도록 하지.
2: 문제?
5: 그래, 내가 왜 니코바르 비둘기를 잡았을까? 자, 기회는 세 번.
2: 세 번.
3: 정답. 니코바르 비둘기의 깃털 색이 예쁘니까 깃털로 옷을 만들라고.
5: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땡 아니야.
2: 정답. 니코바르 비둘기를 잡아먹으려고?
5: 땡! 그것도 아니야! 이제 기회는 한 번.
4: 잠깐! 힌트 줘도 돼요?
5: 뭐 그러든지, 어차피 못 맞힐 것 같으니까.
4: 좋아요. 힌트는 바로 내 모래주머니!
3: 모래주머니?
2: 모래주머니라면 새들의 몸속에서 음식의 소화를 돕는 기관인데.
4: 맞아요, 할머니.
3: 도도, 너 니코바르 비둘기랑 친척이잖아. 네 모래주머니를 잘 생각해봐. 그러면은 문제를 맞출 수 있을지도 몰라.
2: 내 모래주머니. 정답!
5: 뭔데?
2: 당신이 니코바르 비둘기를 잡은 건 니코바르 비둘기의 모래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돌멩이 때문이도다. 니코바르 비둘기의 모래주머니 안에는 음식의 소화를 도와주는 작은 돌멩이 위석이 들어있지. 그런데 나쁜 사냥꾼들이 니코바르 비둘기의 위석을 꺼내서 이걸로 보석을 만들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내 말 맞지?
3: 그 말이 진짜예요?
5: 아니 그걸 마치다니.
2: 니코바르 비둘기가 멸종 위기라고 들었는데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이었다다.
3: 이제 우리가 퀴즈를 맞췄으니까 니코바르 비둘기 풀어줘요.
1: 지금 당장.
5: 알았어, 풀어주면 되잖아. 자, 자, 자, 이제 됐지. 도망가야지.
4: 도도 할머니 감사합니다.
2: 아이, 감사하긴. 도도새랑 여행 비둘기는 멸종했지만 니코바르 비둘기는 멸종하지 말고 오래오래 지구에 살아야지.
4: 네, 도도 할머니.
3: 근데 자꾸 도도한테 할머니라고 하니까 좀 웃기다.
2: 아이, 그러게. 자, 그럼 다 같이 집으로 가서 가족끼리 따뜻한 연말 파티를 해보면 어떻겠더라?
4: 오, 좋아요. 가요, 도도 할머니.
3: 가요, 도도 할머니.
2: 가자.
6: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 공부도 열심히 해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 사회의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배운 내용 떠올리며 차근차근 풀어볼 거니까 오늘의 공부도 열심히 함께 할 준비가 되었나요? 좋아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배운 내용 떠올리며 살펴보자고요. 자, 1번은요, 우리 주변의 여러 장소를 이용하는 모습에 대해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혜원이는요, 분식집에서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었어. 군침이 꼴깍. 선생님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떡볶이에요, 떡볶이. 우리 꿀따지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자, 혜원이는요,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어. 누구와 친구들과 자연스럽습니다. 장소를 이용하는 모습. 2번. 영진이는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았어. 그래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장소 이용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3번. 은우는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 병원 가서 진료 받고, 뭐, 주사도 맞고 하지요. 맞습니다. 4번, 정수.

주말에 가족과 함께 공원으로 소풍을 갔어. 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산책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5번. 지영이는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다 다릅니다. 따라서 정해져 있어라고 말한 지영이는 틀렸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장소, 자주 이용하는 장소는 다 다르다는 것.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는 지영이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보죠. 여러 장소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이 방법은 다양하죠. 뭐, 시로도 쓸수 있고요. 말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네컷 만화를 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4번처럼 단순히 달력에 표시하는 것은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3번 문제인데요. 3번과 4번이 함께 이어지는 문제예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장소 카드 만들기라고 해서 우리 장소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던 것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자, 장소 카드는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장소, 자주 이용하는 장소 중에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제일 위에다가는 장소의 이름을 쓰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 아래에는 장소에 대한 경험, 생각, 느낌을 적는 것이 바로 장소 카드이지요. 자, 3번 문제는요. 이 중에서 이 장소, 가에 들어갈 장소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요. 와, 이 꿀돼지 친구가 그림을 정말 자세하게 잘 그렸습니다. 여기. 이 그림 속에 이 아이가 이 카드를 그린 꿀돼지 친구인가 봐요. 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저 뒤에 배경을 보니까요. 만두 가게도 보이고, 과일 가게도 보이고요. 할머니의 장바구니에는 뭔가 가득 담겨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를 볼까요? 어제 오후에 할머니와 함께 어디에 가서 만두를 사 먹고 과일도 샀다. 여기도 가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 가서 만두도 사 먹고 과일도 샀을까요? 니은. 여기에 처음 가봤는데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놀랐고 큰 소리로 물건을 파는 아저씨의 모습도 즐거워 보였다. 자, 여기 5,000원이요. 이렇게 막 물건을 팔기도 하잖아요. 또 물건을 사는 사람도 많고요.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곳, 바로 이곳은 시장이지요. 1번 산, 2번 시장, 3번 학교, 4번 병원, 5번 놀이터 중에서 시장은 2번이니까 2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꿀돼지 친구들은요, 시장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궁금합니다. 이 카드를 만든 친구는요, 할머니와 이렇게 쭉 가는 모습이 경험이 생생하게 떠올랐나 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의 4번 문제인데요. 위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게 말이 연결된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기역은요, 여기 있고, 니은은 여기 있습니다. 자, 기역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거잖아요. 어제 오후에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서 만두도 사 먹고, 과일도 샀던 경험이고요. 자, 니은은요, 여기에 시장에 처음 가봤더니 뭐 이렇게 해서 놀랐고 뭐 이래서 즐거워 보였다라는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과 느낌을 잘 연결한 것을 두 가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생각 아니고요. 기억 경험 맞습니다. 니은 느낌 맞고요. 니은 사실, 니은 문화 다 아니지요. 따라서 두 가지를 골라보면 경험과 느낌으로 잘 연결한 2번과 3번이라고 적어주면 4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장소에서의 경험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느 곳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배운 것처럼 장소에 대한 경험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장소냐면 공원이에요. 자, 공원 어떤 모습이 나와 있나 보니까 우와, 친구들 좀 구경 좀 해볼까요? 저기 뒤에 높은 건물들이 와 보이고요. 여기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풀들이 가득하고요. 여기 사람들은요, 걷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보입니다. 이 풍경을 감상하면서 말이지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에 어울리는 경험. 1번, 가족과 산책을 했다.

이 공원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 풍경을 감상하면서 말입니다. 이 꽃과 풀을 보면서 말입니다. 따라서 알맞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2번. 가꾼 빵 냄새를 맡았다. 이건 어떤 장소에 어울릴까요? 우리 꿀떠지 친구들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가꾼 빵 냄새를 맡았다. 어떤 장소? 하나, 둘, 셋. 그래요. 바로 빵집에 어울리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3번. 작가와의 만남 행사에 참여했다. 이런 작가와의 만남 행사는 어떤 장소? 그래요. 도서관과 어울리는 것들이죠.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아닙니다. 4번. 특별 전시실에서 봤던 작품이 인상 깊었다. 전시실이니까 이것은 바로 뭐 박물관 같은 곳이 어울리겠네요. 5번. 다양한 곳으로 가는 버스들이 모여 있다. 버스들 하면 버스 터미널에 어울리는 것들이죠. 따라서 공원과 어울리는 경험은 가족과 산책을 했던

무조건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반드시 정리해 두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프랑스 혁명의 전도사로 여겨지던 그는 프랑스에서 인기가 치솟아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영 정부를 수립했고요. 1804년에는 국민투표라는 형식을 빌려서 황제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는 누굴까요? 통영 정부 수립, 황제에 올랐다. 바로 나폴레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폴레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1번, 대륙 봉쇄령을 선포하였다. 자, 유럽에 대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영국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국을 봉쇄하고자 대륙 봉쇄령을 선포했던 거. 이거 나폴레옹 했던 일입니다. 정답 1번 되겠고요. 근데 대륙 봉쇄령을 내렸는데 영국이 안 따르고 있었어요. 영국이 안 따르고 있는 부분들이 안 따라서 대륙 봉쇄령을 내렸었는데 러시아가 이를 안 따르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원정 갔던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시고요. 베르사유 궁전을 건립한 건 루이 14세였었습니다. 아니고요. 청교도 윤리에 입각한 독재 정치를 펼쳤다. 이거 기억할까요? 크로메리였었죠. 청교도 혁명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콜베르를 등용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다. 베르사유 궁전과 연결되지요. 루이 14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사르디냐 왕국에 헌납하였다. 현재 이 부분이요, 우리 이탈리아의 통일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었었죠. 정답 아닙니다. 정답은요,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묻고 있네요. 1848년 2월 말 어느 아침이었대요. 친구 한 명이 외치기를 프랑스 사람들이 루이 필리프를 몰아내고 공화국을 선포했어 돼 있습니다. 이거는요, 프랑스의 2월 혁명이거든요. 프랑스에 있었던 2월 혁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오스트리아에서도 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수도의 학생들이 오스트리아 황제를 향해서 자유와 시민권을 외쳤다는 것이고요. 피가 흘렀고 결국 3월 오스트리아의 외무장관이자 국가재상이었던 누구가요? 바로 메테르니히가 물러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메테르니히가 물러났던 겁니다. 이 메테르니히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에 유럽 어떻게 하지?라고 열었었던 회의, 바로 빈회의를 주도했던 인물이었었죠. 그래서 빈체제와 관련된 부분이었었고요. 정답은 1번 빈회의를 주도하였다가 되겠습니다. 2번 북독일 연방을 결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북독일 연방은요, 독일의 통일 과정과 관련된 부분이죠. 제가 독일의 통일 과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인물로는 비스마르크를 언급했었습니다. 3번 이탈리아 중북부 통합과 관련된 거는요, 바로 우리 사르디냐 왕국의 재상이었던 카부르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다음 4번은요,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했던 것은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였었습니다. 나폴레옹 법전 편찬 주도한 건 누굴까요? 그렇죠. 나폴레옹이죠.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입니다. 정답은요, 메테르니히 빈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밑줄 친이 혁명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자,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 들라크루아가 그린 1830년에 일어난 이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그린 거라고 되어 있네요. 자, 1830년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 혁명. 벌써 알수 있는데요. 더 봐볼게요. 이 혁명은 당시 국왕이었던 샤를 10세가 언론을 탄압하고 의회를 해산하자 시민들이 국왕을 몰아내면서 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샤를 10세의 전제 정치에 맞서서 1830년에 일어난 혁명은 프랑스 7월 혁명입니다. 그 결과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하고 입헌군주정을 수립했던 것이지요. 그럼 7월 혁명인 거예요. 그렇다면요, 1번 입헌군주정이 성립하였다. 자, 7월 혁명의 결과 입헌군주정 성립. 맞는 설명이죠? 정답 1번이고요. 이거 틀린 친구들은 2월 혁명하고 아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월 혁명은요, 공화정 수립이었었죠. 그럼 공화정 아닌가요? 하는데 루이 필리프가 왕이 되는 건 7월 혁명, 루이 필리프가 쫓겨나는 건 2월 혁명이었습니다. 샤를 10세가 쫓겨나는 게 바로 이 7월 혁명. 그러니까 입헌군주정 성립이고요. 베스트발탈렌 조약은요, 30년 전쟁과 관련됐었죠. 아니고요. 국왕이 권리청원을 승인하였다. 권리청원 찰스 1세랑 관련된 거죠. 틀렸고 영국과 관련되고요. 국민의회 구성은요, 프랑스 혁명과 관련됩니다. 아니고요. 연방주의에 기초한 미국 민주공화국이 탄생하였다. 미국 혁명과 관련된 부분이죠.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요, 1번 되겠습니다. 7월 혁명과 2월 혁명은요, 상위권 학생들도 많이 헷갈려는 문제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밑줄 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묻고 있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지금 행동해야 하는가? 노예제 폐지론자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떠들어대는 것 아니냐라고요. 링컨의 당선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링컨 나오고 노예제 나오고 있어요. 노예제 확대를 반대하는 주들에 의해서 노예제를 지지하는 우리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배에 저항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갈등에 우리는 전쟁에 나서게 될 겁니다. 링컨의 당선 이후에 노예제 폐지를 둘러싼 갈등, 또 중간에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지요. 그로 인해 발생했던 전쟁은요,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이었었지요. 그럼 밑줄 친 전쟁은 남북전쟁인 겁니다. 그 미국 남북전쟁에 대한 설명이에요. 포츠머스 조약으로 종결되었다? 이거는 러일 전쟁에 대한 설명이에요. 들렸고요. 2번을 아마 오답을 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워싱턴이 총사령관으로 활약했던 거는요, 미국 혁명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남북전쟁이 아니에요. 들렸고요. 영국의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반발한 것도 아니었었고요. 미국의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대립이 계기가 됐던 거. 이게 바로 정답 되겠죠? 4번 되겠습니다. 5번은 그리스의 독립과 관련된 설명이네요. 정답 4번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자료에 나타난 문제가 뭔지부터 파악해야 되거든요. 보겠습니다. 문이에요. 질문이 되겠죠. 몇 살부터 공장에서 일했나요? 라고 얘기했더니요. 6살 때부터요. 아니, 아주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지금으로 봐도 학교를 다니기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아동노동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보이고요. 바쁠 때몇 시간 일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이거 지금 12시간이 넘게끔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일시키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장기가 노동 환경이 안 좋은 부분들도 있지요. 조금 지치거나 일이 늦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때렸대요. 노동자에 대한 이런 권익이 상당히 손상된 이런 모습들 보이지요? 이런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어주는 것들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장법 제정과 같은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지요? 예시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는 산업혁명 시기에 열악한 노동 현실을 보여주는 것 설명드렸었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공장법이 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장법 제정은 여성과 특히 아동의 노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규정을 두었던 것과 관련되고요. 둘째,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들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또 다른 것과 관련된 부분으로는요, 이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는 이런 것들도 언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아는 것. 자,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시작된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해 일어난 산업 및 사회 경제의 전반적인 변화를 말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나느냐? 첫 번째, 석탄이나 철과 같은 지하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인 것도 맞는 걸로 우리 배웠었고요.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 가지고요, 풍부한 노동력이 제공될 수 있었던 것도 특징이었었죠. 따라서 아니고요. 넓은 해외 식민지가 있으니까 원료를 공급받을 수도 있고요. 많이 생산해낸 걸 갖다가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고, 역시 영국도 맞는 거고요. 4번, 대륙횡단 철도가 건설되었다? 대륙횡단 철도는 영국이 아니라 미국이잖아요. 현재 영국 먹고 있는데 미국 얘기하다니. 틀린 거죠.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일찍부터 정치적으로 안정된 것도 특징이었었습니다. 정답이 아니게 되겠지요. 근데 이 문제는요, 좀 바꿔서 서술형으로도 나오기 참 좋은 문제입니다. 그때 1번, 2번, 3번, 5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두세 가지를 적도록 할수 있거든요. 꼭 대비해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료로 보는 역사인데요. 아직도 문명이 스며들지 못한 마지막 지역을 문명으로 일깨워주고 모든 주민들을 뒤덮은 이 암흑과 절망을 걷어내는 일은 이러한 진보의 19세기에 어울리는 성스러운 운동입니다. 자기들이 문명화 돼 있는데 문명이 돼 있지 않은 지역을 가서 이제는 막 깨워준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이 연설은 1876년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가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표한 거라고 합니다. 당시 강대국들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해외 식민지를 넓히는 가정책을 추진했대요. 이 가에 들어가는 거 식민지를 넓히는 것과 관련되죠? 그렇다면요, 바로 제국주의 정책을 펼쳤던 것이지요. 해외 식민지를 넓히고자 했던 겁니다.

연설과 같이 식민지 주민들을 문명화하기 위함이라면서 침략을 정당화했던 거죠. 이 과정 중에서요, 첫 번째 기억,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웠다. 인종주의와 관련된 거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도 정당화는 근거가 됐었고요. 니은 사회 진화론을 근거로 삼았다. 사회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도 적용해가지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걸 당연시했던 거예요. 이렇게 정당화했던 거잖아요. 디귿,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했다. 혹시 이거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신앙과 이성의 조화, 토마스 아퀴나스. 그렇죠. 스콜라 철학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관련된 건 사회주의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따라서 가정책,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요.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가나운동의 공통점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를 봐볼게요. 오스만 제국에서 젊은 군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청년 튀르크당이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대요. 자, 이들이 왜 무장봉기를 했었느냐? 오스만 제국이 탄지마트를 통해서 개혁을 하고 헌법을 만들고 했었는데 술탄이 헌법을 정지시켰었죠. 그러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헌법의 부활 등을 요구하며 청년 튀르크당이 봉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과 관련되고요. 나 이자레 이란의 카자르 왕조에서 담배 불매 운동이 있었거든요. 영국인이 담배 이권을 가져가니까 이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담배 이권, 담배 불매 운동이 있었고 결국 이권을 회수하긴 했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식인들한테 카자르 왕조의 헌법에 따라서 통치된다, 헌법 제정해야 됩니다 라는 입헌혁명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청년 트리크당의 봉기도 헌법의 부활을 요구했고 다음에 나도요, 입헌혁명, 그렇죠? 입헌정치를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죠. 1번, 벵골 분할령에 반발하며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인도 국민회의의 반영동이 되겠죠. 따라서 틀린 거고요. 헌법 제정과 의회 수립 주장한 거 둘 다 맞는 설명이죠. 따라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웠던 건 청년 튀르크당의 봉기와 관련된 거예요. 들렸고요. 이슬람 초기의 순수성 회복을 강조했던 건 아라비아 반도에서 있었던 와하브 운동과 관련됩니다. 들렸고요. 무굴 제국의 황제가 폐위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배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플라시 전투 이후에 원래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침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배하고 있었는데 세포의 항쟁 이후에는요. 무굴 황제를 폐위시키고 직접 영국이 지배하게 됐었죠. 즉, 무굴 제국의 황제가 폐위되는 계기는 바로 세포의 항쟁과 관련됩니다. 그럼 정답은요.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밑줄 친 이 헌법이 반포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아, 이 연표에서 고르는 거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키요에는 일본 제국 헌법이 반포되는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 헌법은 유럽의 헌법을 조사하고 온 이토 히로부미가 기초하였다. 제1조 일본국은 만세일개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2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범할 수 없다와 같이 천황에게 절대적인 통치권을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이 헌법은요 바로 일본 제국 헌법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일본 제국 헌법이 어떻게 수립되게 만들어지게 됐었느냐 생각해 보면은요. 자,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메이지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막부가 무너지게 되고 이제 메이지 정부가 수립됐었는데 1870년대에 헌법 제정과 의회 설립을 요구하는 자유민권 운동이 전개됐었어요. 근데 메이지 정부는 이 자유민권 운동을 탄압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래도 헌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1889년에 이 일본 제국 헌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순서상 메이지 정부 수립 이후인 거예요. 그런데 청일 전쟁이 발발했던 게 언제냐면 1894년입니다. 현재 일본 제국 헌법이 만들어진 건 1889년이라고 했으니 자연스럽게 나, 바로 나가 정답 되겠네요. 특히 연표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때는 가끔 시기가 중요한데요. 연도를 달달달 외워서 푸는 거 말고요. 제가 지금 풀이해드린 것처럼 흐름과 순서를 강조하면서 풀어보실 걸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게 나오게 됐었지? 그 흐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는 고난도 실력 향상 문제입니다. 앞에 나왔던 문제보다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봐볼게요.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는 아프리카 서부 해안부터 동쪽으로 진출하는 횡단 정책을 추진했대요. 맞아요. 프랑스는 횡단 정책. 반면

가는 케이프타운에서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종단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를 남북으로 관통하려고 했었고요. 이두 정책이 교차한 지점인 파쇼다에서 양국이 충돌했다고 합니다. 자, 종단 정책을 추진하고요. 프랑스와 파쇼다에서 충돌했다. 그렇다면 가에 들어갈 국가는요, 영국임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국가는 영국인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자료가 좀 까다롭거든요. 자, 1905년 나의 황제가 탕헤를 방문하여서 모로코의 독립과 술탄의 주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했대요.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고 모로코를 지지하는 건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거거든요. 그러자 누가 반발해요? 영향력 있는 프랑스가 강하게 반발하는 거죠. 모로코에서 프랑스와 충돌한 나라가 어디냐? 모로코 사건을 떠올리시면 돼요. 파쇼다 사건은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했던 것이었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로코 사건은요, 프랑스와 어느 나라요? 이거 기억하면 정말 상위권 하고 있어요. 그쵸? 나에 들어갈 나라는요, 독일이 되겠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두 차례 충돌했던 게 바로 이 모로코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가는 영국, 나는 독일이네요. 보겠습니다. 1번. 가.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자, 플라시 전투는 인도에서 프랑스 벵골 연합군과 영국군이 싸웠던 것이었죠. 누가 이겼냐면 영국이 이겼습니다. 가 영국, 영국. 맞네요. 정답 1번 되겠고요. 1번입니다. 2번. 베트남 등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점령하였다. 플라시 전투에서 패배한 프랑스는 이제는요, 더 동쪽으로 가가지고 인도 차이나 반도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을 장악해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국가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프랑스네요. 따라서 틀린 것이고요. 3번, 탄지마트를 시행하였다. 탄지마트를 시행했던 나라는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틀린 거고요. 이집트를 보호국화하였다. 좀 어려운 선지인데요. 이집트를 보호국화하였던 건 수에즈 운하 건설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 등을 주면서 이집트를 장악했던 나라죠. 영국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이에요. 다음 5번. 에스파냐와 전쟁을 벌여 필리핀을 차지하였다. 미국이 되겠지요? 따라서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각 국가의 특징들, 자료에서도 그렇고요. 선지에서도 잘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번입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자, 청과 일본 사이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대요. 왜이 조약이 체결되었냐면,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해서 그런 거거든요. 다음, 나는요, 청 정부가 열강의 요구에 따라 신축 조약을 체결했대요. 신축 조약은 왜 체결했냐면, 의화단 운동의 결과로 체결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청일 전쟁이라는 시기와 의화단 운동이었던 시기 사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인데, 청일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그 앞에 있었던 양무운동이 실패로 드러나잖아요. 그래, 양무운동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법까지 바꾸려고 그래요. 어떻게?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아서. 그 운동이 뭐였냐면 변법자강운동이었죠. 하지만 서태후 등의 보수파의 반대로 인해서 100일 만에 끝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의화단 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변법자강운동 되겠죠. 1, 2, 3, 4, 5에서 보시면요. 4번. 강요웨이가 변법자강운동을 추진했다가 이 사이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지금 연도로 문제 안 풀었었죠? 전체적인 흐름으로 문제 푸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굳이 연도를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1번은 난징조약과 관련되고요. 2번은 태평천국운동, 3번은 신해혁명, 5번은요, 신해혁명 더 이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대단원 종합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았습니다. 고난도 문제까지 풀어보느라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다시 한번더 복습해봐야 되겠죠? 오늘의 복습하기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내용은요, 아시아의 국민국가 건설운동 사례를 정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나라 이름과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만 정리해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꼭 끝나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강 후기를 통해서 꼭 정리하길 바라는 내용들이 여러분 학습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거거든요. 스스로 꼭 정리하는 습관 반드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진화강부터 시작해서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바로 입자들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원자와 분자까지도 조금 나아가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오늘 원자 좀 복습하고 분자로 나아가려면 진화강의 공부가 얼마나 복습이 되어 있는가, 그거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했던 원소 기호들 꼼꼼하게 암기가 되어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본 강의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강의 역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 하나를 확인하면서 바로 공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여기요, 굉장히 뭔가 멋있어 보이는 이 모형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가깝게 늘 곁에 두고 있는 물이거든요. 도대체 이 물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된 것일까? 그래서 오늘 저의 질문입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거든요. 물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오늘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공부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한 표다. 우리 이렇게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원소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원소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부터는 우리가 이제 입자에 대한 관점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혼동하는데 먼저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제가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사과 3개, 귤 2개, 수박 하나 이렇게 샀습니다. 저몇 종류의 과일을 샀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세 종류 샀어요. 그 바로 지금 여러분 세 종류라고 얘기하는 그 종류의 개념이 원소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제가 과일 저는 몇개 샀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는요, 3개, 2개, 1개, 총 6개 샀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나하나의 그런 입자의 관점이 원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입자의 관점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원소들을 우리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한 표, 그걸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가? 우리는 원자의 구조 안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이 원자 번호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먼저 여러분, 주기율표 원소라고 하는 개념부터 탄탄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오늘의 공부 안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 우리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같은 세로줄의 5도로 배열한 표였잖아요. 물론 수소는 비금속으로 제외였지만 같은 세로줄, 같은 족에 위치한 원소들은요, 우리 가족을 떠올리자고 했었죠. 대체로 성질이 비슷합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바로 같은 뭐 리튬, 나트륨, 칼륨 혹은 여기에 있는 플로린, 염소 같은 세로줄에 위치한 이러한 원소들은 대체로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이 됐다고 하는데 원자 번호는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지 우리는 원자의 구조 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입자, 우리는 그것을 원자라고 얘기했었고, 원자는 그 중심에 원자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 다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구분이 됐었던 것이라고요. 따라서 이들의 구조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시면서 원자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굵직한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전하량이 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습니다. 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자들의 우리가 번호를 매겼는데 그런 원자 번호는 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양성자 몇 개야? 라고 해서 그 양성자 수에 따라서 원자에 붙인 번호를 우리는 원자 번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와 같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그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내용 정리를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는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들을 표현하는 더욱 많은 물질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게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8족 원소를 이루고 있는 원자, 이런 원자들이 있는데, 이런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우리 일단 금속들이 있죠. 그래서 금속 구리는 구리 원자로 이루어지고 금속 알루미늄은요, 알루미늄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구나. 혹은요, 흑연이랑 다이아몬드 보면 흑연과 다이아몬드는요, 모두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아, 이렇게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더라. 이걸 먼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가 볼 것은 바로 분자입니다. 모든 물질이 분자로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분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 어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준에서 가장 작은 입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때 그것을 분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정말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원자가 작은 거예요? 분자가 작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조금 더 가면, 그럼 원소는요? 그래서 일단 원소와 원자는 우리가 구분하고 왔습니다.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었고, 입자의 개념이 원자였어요. 그러면 이런 원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입자를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분자가 왜 가장 작은 입자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앞에 전제가 붙는 거예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물분자,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성질 있죠. 그거는 이 물분자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원자의 결합이 깨어지게 되면 그 물분자의 성질은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준에서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분자는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 혹은 조금 더 가서 이러한 원자들 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 중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준에서 가장 작은 입자 우리 분자라고 하더라. 그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우리 산소라고 하면 산소 기체, 산소 분자를 생각해 보자고요. 분자 모형 보니까요. 아,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럼 여러분 산소, 우리 원소 기호 공부했죠? 그렇죠. 이주기 16족 원소입니다. 원자 번호 8번이에요. 아, 이런 산소가 지금 원자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원자의 개수는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다가 작게 적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산소 원자 두 개구나. 그렇게 하나의 산소 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라고 하는 기체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구나. 여기서 이제 더 분해되면 그 산소의 성질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산화탄소 볼게요. 구성하는 원자를 보니까 산소 원자랑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대요. 아, 보니 탄소 원자는 하나고 산소 원자는 두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라고 하면 CO2라고 불러주는 것이고, 이 CO2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은 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분자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는 수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질소라고 하는 거 우리 원소 기호 이렇게 적을 거고요. 그다음에 수소 몇 개와 결합하는지 봤더니 질소 하나에 수소 세 개가 결합하고 있는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학에서 1은 생략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모니아라고 하는 분자는 NH3입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준에서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산소 원자 빨간색으로 표현했다라고 했고요. 탄소 원자는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럼 우리 분자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해봅시다. 산소 원자가 일단 두 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예, 산소 원자가 두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긴 분자 하나를 먼저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아, 원자의 개수는 원소기 오른쪽 아래다가 작게 적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나는요, 탄소 하나에 산소 하나씩 이렇게 결합한 겁니다. 보실 수가 있죠. 왜? 원자의 개수는 원소기 오른쪽 아래 작게 적는다고 했으니까. 그쵸? 근데 과학에서 1은? 그렇죠. 생략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얘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읽을 때는요, 일산화탄소입니다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계속 모형들 보면서 연습하면 금방 하실 수 있거든요. 또 우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번에는 질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질소라고 하는 우리 원소 기호를 적어주시고 분자, 질소 기체 분자 하나 구성하는데 질소 원자가 두개 결합한 거죠. 그럼 원자의 개수는 원소기 오른쪽 아래다가 작게 적는다고 했으니까 아, 지금 N2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 마음이 급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앞으로 여러분 선원 수령 평가 혹은 실험 평가 많이 하게 될 건데 여러분이 적어서 낼때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이렇게 적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주 애매하게 이렇게 적, 어, 아주 애매하게 이렇게 적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원 수령 평가에서는 모두 다 여러분 감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자의 개수는 원소 기호 오른쪽 아래다가 작게 적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질소 분자 적어본 거예요. 이번에는 질소는 하나고요. 수소는 세 개입니다. 이거 앞에서 했던 암모니아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 1이 있지만 1은 과학에서 생략할 거기 때문에 NH3라고 여러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탄소 그리고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라는 거 먼저 적혀져 있는 원소 기호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원자의 개수를 표현하시면 되는데 수소 지금 4개 있으면서 탄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과학에서 1은 생략할 거다라고 보면 우리가 CH4라고 적어주면서 이름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름은 바로 메테인입니다라고 하는 분자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는 우리한테 계속 모형이 제시가 될 거거든요. 모형 보고 내가 이 분자에 대한 이 이름을 바르게 적어줄 수 있는가 이 연습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요, 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산소 원자로 표현되어 있는 거. 우리 앞에서도 적었었는데요. 그렇죠. 얘는 아,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산소 분자 하나를 지금 표현한 거죠. 되셨죠? 자, 그다음에 수소 원자래요, 얘는. 그리고 아, 초록색 보니까 염소 원자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 그럼 얘네 하나하나 결합되어 있으니까 1 생략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부를 때는 염화수소입니다.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도 한번 적어 볼게요.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은 먼저 종류를 적어 주시고, 종류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원소 기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의 개수는 원소기 오른쪽 아래

작은 숫자로 적는다고 했죠? 그러면 수소 지금 원자 두 개 있는 것이고 산소 원자는 하나 있습니다. 근데 과학에서 1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H2O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물 분자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형이 제시가 되면 내가 바르게 이런 것들을 적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얘도 한번 우리가 구분을 좀 해볼게요. 방금 마지막에 우리가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하면서 생성된 물 분자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적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얘도 동일한 산소 원자 그리고 동일한 수소 원자 즉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원소로 구성된 건 맞아요. 그러면 공통점은 두 물질이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개수를 보니까 얘는 수소가 두 개, 여기까지는 같은데 아까는 산소 하나가 결합했다면 지금은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이렇게 수소 원자 두 개에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한 걸 우리가 물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분자보다 산소 하나 더 결합했죠. 이걸 우리는 과학에 산소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과산화 수소 분자입니다. 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과 과산화수소는 성질이 다르거든요. 즉 분자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는 어때요? 수소와 산소로 같죠. 그러나 몇 개가 결합하는지가 달라요. 수소 얘는 두 개, 산소 하나. 얘는 두 개, 두 개 결합하고 있죠. 아,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가 같아도 수가 다르다면 결국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자라고 하는 건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가 다르다면 당연히 다를 거고 종류가 같아도요 수가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물분자와 과산화수소분자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분자의 모형을 보면서 정리했던 얘네가 분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계속 표현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걸 분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은 더 큰 범주에서는 화학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물질이 분자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럼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에 있어서 그 화학식을 우리는 분자식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 분자식은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원자의 종류는 우리가 공부했던 원소 기호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 원자 몇 개가 결합하느냐 원자의 개수는 바로 숫자로 표현해서 그렇게 나타낸 화학식 그걸 우리는 분자식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식이 조금 더 큰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 그 중에서 물질 중에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을 나타내는 화학식이 분자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연습했던 거 토대로 계속 한번 쌓아볼게요. 우리가 모형을 보면서 여기 물분자, 아 지금 물의 경우에는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물분자였습니다. 이거 분자 하나 표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얘를 우리는 분자식 혹은 뭐 화학식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죠. 근데 이런 물분자가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이제 수소는 네 개 됐고요. 산소는 두 개 됐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얘가 물이라고 하는 성질이 나타나는 최소단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를 분자라고 얘기했고 얘를 표현하는 분자식이 H2O예요. 이런 H2O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름을 절대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아, 이 물

숫자가 두개 있는 거니까 이 덩어리가 두개 있는 거. 이거는 큰 숫자로 표현하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소기호를 쓰고 원자의 개수는 원소기호의 오른쪽 아래 작게 적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2, 1, 근데 1은 생략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만들어진 분자가 몇개 있냐라고 할 때는 이 분자식 앞에다가 큰 숫자로 적는다라고 예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H2O라고 하는 물 분자가 두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큰 숫자가 보인다. 아, 이거는 분자의 개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분자식 보시면서는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에 대한 정보구나. 그래서 수소 원자가 두개 있고 산소 원자가 생략되어 있는 1을 보셔야 돼요. 하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만들어진 물 분자가 두개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 해석해 보세요. 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아, 수소 두 개짜리가 두개 있고 산소는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큰 숫자는 분자 자체가 두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잘 내용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계속 연습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이산화탄소 분자가 두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두개 있는 거 표현할 때는 아, 탄소 두 개고 산소 네 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이렇게는 안 되고, 이건 이름 자체가 바뀌는 거라서 물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되고, 이 전체가 두개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적혀져 있는 걸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지도 우리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우리한테 이렇게 세 가지의 분자식이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했잖아요. 아, 얘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분자가 세개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탄소라고 하는 게 있고 양쪽에 산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그런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요 분자가 지금 이렇게 세개 있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모형이 그려졌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이제 우리한테 무엇을 물어보냐면 이러한 분자식을 주면서 여기에 있는 전체 원자 수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 덩어리가 세개 있는 거잖아요. 아, 얘 전체에 일단 세 개가 있어. 그러면 전체 원자 수를 알려면 이거 하나당 구성 원자 수가 몇인지를 곱해주면 되죠. 아, 이 이산화탄소 분자는 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개야. 그런 게 3개 있어. 라고 하니까 전체 원자 수는 9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한테 전체 원자 수 말고, 아, 이 분자식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탄소 원자 수 혹은 산소 원자 수는 각각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아, 앞에 있는 덩어리. 아, 얘는 세개 있는데, 분자당 탄소는 하나야. 그래서 하나를 곱해주면 전체 세개 있어. 라고 구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한테 산소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 덩어리 3개 있는데 분자 하나당, 요 분자 하나당 산소는 2개 있어. 그럼 2 곱해주시면 6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한테 전체 원자 수 혹은 탄소나 산소의 특정 원자 수를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럼 분자의 개수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 수 혹은 분자당 특정 원자 수를 곱해주셔서 각각의 개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또 연습해볼게요. 얘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질소라고 하는 분자가 두개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전체 원자 수 계산해볼게요. 그쵸? 이에다가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그죠? 한 질소 분자는 두 개의 질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네 개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얘 머릿속에도 여러분 그림으로 표현이 될때 질소 기체라고

0: 하는 것이 지금 요렇게 두 개로 표현되어 있는 거구나. 바르게 모형으로 떠올랐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전체 혼자수는 결국 하나, 둘, 셋, 넷, 네개 얘기하는 거니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전체 원자수 그럼 생략되어 있는 1 보셔야 돼요. 아, 분자의 개수가 한 개인데 전체 원자수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곱해야 돼. 그러면 4개 있는 거구나. 근데 만약에 나한테 저이 분자의 수소 원자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분자 한 개인데 이 분자당 수소 원자수는 3개야. 그러면 3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항에서 어떤 거 물어보게 될지 모르니까요. 내가 분자식 제시가 됐을 때 원자수까지를 셀수 있는가? 그 연습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되어 있는 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분자식. 아, 이걸 통해서 원자, 바로 수소 원자 두개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고요. 산소, 요거 보면서 산소 원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구나. 또요, 물을 보면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파악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산화탄소예요. 얘도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두 개. 암모니아예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세개 있습니다. 얘는 메테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여기 중에서는 좀 생소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러한 메테인이나 혹은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이런 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물질이니까요. 정확한 분자식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테인은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요, 요 분자식을 한번 가려보시고, 수소 원자 2개로, 아, 그러면 수소라고 하는 원소기호에다가 2개로 되어 있으니까 H2가 되는구나. 얘도요, 산소 원소기호 적어주시고 2개 있으니까 O2가 되는구나. 얘는요, 수소 2개 있고 산소는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 연습 해 주시면 되죠. 얘도 마저 해 볼게요. 탄소 하나 있고요. 산소 두개 있습니다. 1은 생략합니다. 또 여기요. 질소 하나 있고요. 수소는 세개 있습니다. 1은 생략합니다. 요렇게 분자식을 적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탄소는 하나 있고요. 수소는 네개 있습니다. 적어주시면서 정확한 이름까지 바로 메테인이었습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잘 학습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늘은 분자라고 하는 것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중에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우리 오늘 여기에 집중했거든요. 원자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입자를 이것이라고 한다라고 오늘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 빈칸 채워주시고요. 이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한번 보고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4세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 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까지 해서 국어 4단원 내용 모두 정리했습니다. 지난 시간 퀴즈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의 퀴즈였죠?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또는 단계에 따라 일이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이 글의 구조를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정답은 순서 구조였습니다. 우리 국어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글의 구조 그리고 그에 맞는 알맞은 틀만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도 웬만한 이 평가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각각의 세 가지 글의 구조들 그리고 그 글의 구조를 잘 드러내는 낱말들도 있었죠. 꼭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이 머리 밖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꾹꾹 눌러 담아두도록 합시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5단원으로 들어갈 텐데요. 5단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의논하며 토의해요 입니다. 자, 5단원에서는 우리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핵심 정리하면서 같이 만나볼 거예요. 오늘의 공부할 내용 소개할게요.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 5단원에서 꼭 알아야 될 개념을 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단원 평가 1회 10문제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재미있게 국어 공부하러 가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 잘 준비됐죠? 핵심 정리 교재 36쪽부터 시작합니다. 5단원의 제목이 의논하며 토의해요 였어요. 크게 두 가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다양한 관점이 담긴 글을 읽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구들과 실제로 협력하면서 토의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개념으로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관점이 무엇인지 그 뜻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 방향 또는 처지를 뜻해요. 관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문제 상황을 보고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내가 겪었던 경험이라든지 또는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보고서도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아래에 있는 설명을 보면 관점에 따라서 같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살펴볼 거예요.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 글쓴이는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글을 읽기 전에 무엇을 보고 제목을 보고 내용을 짐작해 보는 겁니다. 자, 이 제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글을 쭉 다 읽지 않아도 글의 내용을 한눈에 왠지 예측할 수 있게 해준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죠. 이 제목을 보고 아, 왠지 이런 내용이 펼쳐질 것 같다라고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글에서 사용한 낱말이라든지 문장과 같은 다양한 표현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표현들 속에도 힌트가 잘 숨겨져 있거든요. 유난히 그 글쓴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 낱말들을 살펴보면 뭐 방해, 문제점, 낭비 이러한 것들 한눈에 봐도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는 또 다른 글쓴이는 이 대상에 대해서 기쁨, 행복, 뭐 도움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왠지 이 글쓴이는 이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글에 포함된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글에는 다양한, 많은 사진들과 그림이 담기지 않아요. 하나 또는 많으면 두개 정도? 이렇게만 그림이나 사진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이 글쓴이가 그림이나 사진을 선택할 때 자신의 관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이나 사진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글을 자세히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 속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왜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야 하는지, 그렇게 글을 읽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 관점이 담긴 글을 읽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만 집중해서 하나의 관점으로만 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관점이 담긴 글을 모두 살펴보다 보면 내 생각의 폭도 그만큼 넓어진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글의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의 글을 읽다 보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좀더 깊이 있게 더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도 볼게요. 자신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생각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이 다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은 아니었는지, 그 속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었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글을 비교하며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을 더 뚜렷하게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선입견이라든지 성급한 판단을 수정하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읽다 보면 내가 좀더 뚜렷한 나만의 관점을 더잘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글에 담긴 의도나 목적을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관점을 파악하면 이렇게나 많은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문제 해결에 활용하기 활동입니다.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라는 거. 자, 첫 번째,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비교해 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쪽의 관점만 담긴 글을 읽어서는 안 돼요. 다양한 관점이 가진 글들을 비교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장단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마지막, 자신과 관점이 다른 친구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물론 다른 친구는 나와 관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럼 말도 안 되지. 라고 그 친구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어요. 5단원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관점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고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친구들.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직접 협력하며 토의하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토의라고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 있죠? 맞아요. 바로 학급 토의예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한 번쯤은 학급 토의를 해봤죠. 그리고 이 토의의 절차, 우리 4학년 2학기 국어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토의의

쇠정하기였죠. 우리 반 친구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지 그 주제를 정합니다. 이 주제를 정할 때는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떠올려 볼수 있어요. 요즘 우리 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같이 어떤 걸 정하면 좋을까? 이러한 것들을 쭉 떠올려 봅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정했다면 자신의 의견을 마련해야겠죠. 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같이 모아서 하나의 의견, 또는 뭐 괜찮은 게 있다면 또 여러 개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4학년 때 배웠던 전체적인 토의의 절차예요. 자, 협력하며 토의하는 방법을 우리 5학년 국어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기입니다. 의견을 서로 나누고 검토를 해야 된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로 친구의 의견에 질문을 하고, 비판도 하고, 보충도 한다라는 겁니다. 친구가 이야기했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질문의 목적들 배웠었잖아요. 그세 가지 질문의 목적을 잘 활용해서 아주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해도 되고, 다양한 정보나 대안을 묻는 질문을 해도 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렇게 질문을 하면 보다 더그 의견을 구체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또는 비판을 한다라고 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비판과 비난을 헷갈려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무작정 그 친구의 의견이 좋지 않다라고 비난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이야기한 그 의견에 좋은 점만 보는 게 아니라, 나쁜 점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을까?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비판하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충하기예요. 그 의견에 좀더 내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제에 알맞은 의견과 이유 제시하기, 내 의견, 그리고 그에 알맞은 이유를 함께 제시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면 좋은 점은 첫 번째로 서로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각을 좀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다 같이 존중하는 태도로 토의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 마음가짐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의 의견을 인정하는 반응 보이기라고 했죠. 인정하는 반응이라고 하면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다른 친구가 어떤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뭔가 미소 짓는 그런 표정을 짓는다든지, 또는 오, 맞아, 맞아. 와,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런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첫 번째 인정하는 반응 보이기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의견이 내 의견과 달라도 존중하면서 대화하기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나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존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우리가 유연한 분위기에서 토의를 할수 있습니다. 딱딱하고 뭔가 경직되고 서로 경쟁을 하는 듯한 이런 무서운 분위기가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토의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져야 우리가 좀더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잘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고 토의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자, 세 번째 방법 정리해 볼게요. 협력하며 토의 진행하기입니다. 자, 그 방법으로 첫 번째는 토의의 절차를 안내하고 발언권을 공정하게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언권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죠. 이 발언권을 소수에게만 집중시키지 않고 우리가 모두 다 공평하게 적어도 한 번쯤은 서로 의견을 낼수 있도록 공정하게 부여한다라는 점이고요. 사회자의 진행에 협조한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 사회자는 발언권을 주고
그 다음에

뭐 단계를 넘어가고 이런 전체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사회자의 진행에 잘 협조를 해 주어야 질서 있는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장점을 보면 여기 나왔어요. 토의를 절차와 규칙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모두먼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개념,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협력하며 토의하기입니다. 자, 우리 4학년 때 배웠던 그 토의의 절차와는 조금 다르게 5학년 사회에서 이렇게 5학년 국어에서 이렇게 토의의 절차를 또 소개하고 있거든요. 살펴볼게요. 먼저 토의의 주제를 정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는 게 좋아요. 주제를 정할 때는 요즘 이슈가 되는 어떤 사회의 문제는 없는지,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료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 토의를 계획하죠? 주제와 관련된 내 의견을 마련하고 우리가 어떻게 토의할 것인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토의를 하는데 모든 친구들과 토의하고 모둠의 의견을 결정도 하고 결과를 나누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토의하기 단계에 포함되는 방법들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토의를 점검합니다. 전체적인 토의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점은 없는지, 어떤 점은 잘 이루어졌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확인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 방향, 처지라고 했죠. 두 글자로 관, 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번, 단원의 키워드라고 볼수 있어요. 4번,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으로 알맞은 것엔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엔 가위 표시하세요. 1번에 글의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몰랐던 부분까지 알수 있다라는 거. 2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만을 지킬 수 있다. 아니죠. 내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3번,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5번,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은지,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찾아보아야 해. 맞아요. 좋은 생각이고요. 태수, 다른 관점을 가진 친구의 의견은 듣지 않아야 해. 안 되죠? 모두 존중해야 됩니다. 현영이,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자료를 많이 찾아보아야 돼. 자, 우리 무작정 자료를 많이 찾는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관련된 자료를 찾아야겠죠. 정답은 은지가 되겠네요. 9번, 토의 주제를 정하는 알맞은 방법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한 사람이 혹은 여러 사람이 생각을 모아야 할 주제. 그렇죠. 당연히 여러 사람이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주제를 정해야겠죠. 그리고 문제의 원인 혹은 결과? 그렇죠. 문제가 일어나게 된 까닭, 즉,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는 것과 관련 있는 주제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10번. 협력하며 토의하는 과정과 그 활동을 알맞게 연결하세요. 첫 번째로, 주제 정하기 단계가 이루어질 땐 어떤 활동을 한다? 그렇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본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로, 토의를 계획할 때는 의견을 마련해야겠죠. 의견 마련하기 3번. 그리고 본격적으로 토의하기를 할 때는 모둠의 의견을 결정하기 활동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단원평가 1회 만나러 가볼게요. 네, 1번에서 3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죠.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더욱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표현들을 통해서 이 글쓴이가 세계 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것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읽는 거예요. 먼저,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포용력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고 바람직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죠. 또,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쌓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계 문화 행사에 참여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마음을 나누며 사람들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라고 내용 정리했어요. 자, 1번 볼게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1번. 세계 문화 행사는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는 기회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이 글의 글쓴이는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양한 문화와 소통을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라고 첫 번째 장점으로 이야기했죠. 자, 이번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자, 우리나라 문화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였고요. 3번, 특별한 세계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되돌아본다. 이것도 아니죠. 우리나라의 문화에 집중하는 글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2번, 이 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 글쓴이가 유난히 많이 사용했던 어떤 표현, 낱말, 문장들 집중해서 읽어보세요라고 했었죠. 1번에 세계 문화 행사에는 문제점이 많다. 자, 이건 부정적이라는 건데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번에 세계 문화 행사에는 좋은 점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바로 이 글쓴이의 관점이었어요. 3번에 세계 문화 행사에 위험 요소 있다. 아니고요. 여러 행사를 골고루 추진해야 한다. 이런 내용 나와 있지 않았어요. 5번에 몇몇 나라의 행사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없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가와 나 가운데에서 이 글의 글쓴이의 관점과 같은 글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 이 글의 글쓴이는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해서 좋은 점이 많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 나 중에서 그 관점과 같은 것을 찾아볼게요. 가. 또 행사 진행에 비용도 많이 들고 자원도 많이 낭비됩니다. 한번 사용한 의상이나 장식은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사용된 표현들을 보니까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죠. 나를 볼게요. 무엇보다 세계 문화 행사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세계 문화 행사에서 평소 할수 없는 특별한 경험도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이죠. 따라서 정답은 나가 되겠네요. 4번에서 5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또 공공 자전거를 고르게 배치하고 관리하려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공공 자전거가 어느 한쪽 대여소에만 몰려 있는 일이 생겨 이용하기 불편해집니다. 공공 자전거가 많은 곳은 혼잡해서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고 반대로 공공 자전거가 부족한 곳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공 자전거는 관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모두 함께 사용하는 만큼 모두 함께 책임지고 지켜나가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죠. 자, 방금 쌤이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을 보면 이 글쓴이의 관점을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공공 자전거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이 문제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어요. 4번 볼게요. 글쓴이의 관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세요라고 했잖아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글에 글쓴이는 공공 자전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자전거를 관리하는데 물론 문제점도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면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자, 5번. 이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가. 글쓴이와 같은 관점의 글만 찾는다.
벌써 정답 나왔어요. 우리 같은 관점만 찾을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글을 모두 살펴보아야겠죠. 알맞지 않은 것은 가이고요. 나와 다도 볼게요. 문제 상황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는다 맞고요. 다 글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가입니다. 자, 6번에서 7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은요, 학급 토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 3이 이야기하죠. 저는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면 친구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 말하고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친구 4. 말하는 태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친구 1.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친구 4.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 3.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같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 친구 1이 이제 자신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의견을 말할게요. 저는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을 건네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 1이 손을 든 친구를 가리킵니다. 발언권을 주는 거죠. 친구 2,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장난삼아 친구를 툭툭 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끔 그런 행동에 기분이 상하고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6번, 친구 3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자, 친구 3, 아까 저는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했죠.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를 가지자. 자, 진심으로 위로하기 아니고 협력하며 토의하기 아니죠. 툭툭 치지 말자 아니었고요. 여기 친구를 배려하는 말을 하자.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친구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기.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7번. 다음 태도로 토의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는 누구인지 쓰세요. 사회자의 역할도 하면서 의견도 제시하고 모둠원의 의견에 질문도 했던 친구가 한 친구 있었어요. 누구? 그렇죠. 바로 친구 1이었죠. 친구 1은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질문도 했고, 발언권도 주고, 자신의 생각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친구 1이 되겠어요. 8번에서 10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올해의 어린이로 선정된 오리온 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친절함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친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오리온 진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리온 진은 지난 2년간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자, 모은 후원금으로 끼니를 굶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도 전달하고 책도 기부하고 했는데 이러한 나눔의 시작은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받은 상금을 기부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라고 했죠. 자, 8번에 이 기사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캠페인을 통해서 다양한 나눔을 실천한 오리온 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눔을 실천해요. 이게 바로 알맞은 제목이 되겠죠. 9번에 오리온진의 나눔이 시작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대로 지문에 나와 있었죠. 나눔의 시작은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받은 상금을 기부한 것에서 시작됐다라고 했죠. 자, 어디? 그렇죠. 3번에 상금을 기부했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10번, 이 글을 읽고 다음 주제로 토의할 때 알맞은 의견을 제시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지금 토의의 주제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민이는 낡은 물건을 기부한다. 준수는 친한 친구와만 논다. 명진이는 학급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준다라고 했는데 누구일까요? 맞아요. 정답은 바로 명진이입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여기 정민이를 헷갈렸을 텐데, 낡은 물건을 기부하는 건 올바른 나눔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쓸만한 좋은 물건을 기부해야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퀴즈 나가요.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 방향 또는 처지를 두 글자로 이것이라고 한다.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5단원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이요. 세상 일을 살펴보면 강한 자들의 싸움 때문에 약한 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 바로 오늘 속담은 불똥 그리고 피해에 관련된 것이요.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죠.
1: 이번 과업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2: 아닙니다. 기존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3: 또 의견이 강하게 대립하네.
1: 저 사람은 내가 하려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데 기분 나빠서라도 관철해야겠으니 수정안을 만들어 보세요.
3: 윗분들 감정 대립 때문에 안 해도 될 야근을 해야겠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더니.
0: 오늘의 속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습니다. 큰 회사 간의 갈등으로 하청업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 쓸 수 있는 속담이지요.
4: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원미동 사람들, 양기자. 원미동의 김포쌀 상회가 가게를 확장하여 김포 슈퍼로 개업하고 공산품과 채소 등을 팔기 시작하자 인근의 터줏대감인 형제 슈퍼 김반장은 위기감을 느낀다. 이에 김반장도 원래 취급하지 않던 쌀과 연탄을 팔며 맞불을 놓았고 두 가게는 손님을 뺏기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덤을 얹어주는 등 치열한 소모전을 벌인다. 두 가게가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던 중 두 가게 사이에 싱싱청가물이라는 새로운 가게가 들어와 과일뿐만 아니라 콩나물, 두부 같은 부식 일체를 팔기 시작한다.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는 서로 간의 경쟁을 멈추고 휴전 협정을 맺은 뒤 공동의 적인 싱싱청가물을 몰아내기 위해 가격 담합을 하고 동맹을 맺는다.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는 싱싱청가물이 취급하는 품목만 골라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며 신생 가게를 압박한다. 결국 싱싱청가물은 과일만 팔겠다고 물러섰음에도 김반장과 경호네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김반장은 싱싱청가물 주인에게 폭력까지 행사한다. 이 과정은 기존 상권을 장악한 두 가게의 횡포에 결국 새로 생긴 가게인 싱싱청가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싱싱청가물이 망하고 나간 자리에 전파상이 새로 들어올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동안 김반장의 독한 처사를 비난하며 싱싱청가물을 동정하던 써니전자 주인은 동종업종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자신의 생계가 위협받자 금세 태도가 돌변하여 경계심을 드러내고 주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웃 간의 비정한 생존 경쟁을 씁쓸하게 바라본다. 이 작품은 1980년대 부천시 원미동을 배경으로 하여 사람들의 일상적 삶과 이웃 간의 갈등, 그리고 이해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감상한 부분은 두 가게 때문에 싱싱청가물이란 약자가 희생되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0: 오늘의 속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였소. 강한 자들의 싸움에 약한 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지. 그대들은 이 속담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혜로움을 길러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겠고 또 괜한 일에 억울하게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소. 속담의 교훈을 잘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여러 가지 광물의 특성을 관찰하고 그 차이를 기준으로 광물을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광물은 겉모습이 다 비슷해 보여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광물 가루의 색, 묽은 영상과의 반응 등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광물의 특성을 관찰해 보고 이를 기준으로 광물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광물의 색을 관찰하고 광물을 조음판에 긁어서 광물 가루의 색을 확인해 봅시다. 겉으로 보이는 색이 비슷한 광물은 조음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인 조은색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단, 석영은 조음판보다 더 단단해서 조음판에 긁히지 않으므로 조음판으로는 광물 가루의 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광물에 클립을 대어보고 광물을 들어올려서 클립이 달라붙는 광물을 찾아보겠습니다. 자철석에 클립이 달라붙는 모습을 통해 자철석이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성질, 즉 자성을 가진 광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석영과 방해석을 서로 긁어보고 어떤 광물이 긁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때 방해석만 긁히고 석영은 긁히지 않아요. 이를 통해 석영이 방해석보다 더 단단한 광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물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린 후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방해석은 묽은 염산과 반응하여 거품이 생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석영, 방해석, 흑운모, 자철석, 적철석 이렇게 다섯 가지 광물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모습은 모두 검은색으로 보이는 흑운모, 자철석, 적철석을 조음판에 긁어보면 광물 가루의 색이 각각 흰색, 검은색, 적갈색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한 자철석은 자성을 가지고 있고 방해석은 묽은 염산과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처럼 광물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를 기준으로 광물을 구분하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파워 레벨 1. 멋진 독해 탐험을 하러 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제 웬만한 섬은 다 가봤는데요. 오늘은 처음 보는 탐험지가 나옵니다. 바로 네, 오늘의 탐험지는 Health Island, 건강의 섬이에요. 자, 이곳에서 우리는 전쟁 중 사람들의 식생활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식생활인데 갑자기 왜 돼지가 나오냐고요? 네, 오늘의 중요한 힌트예요. 과연 이 돼지가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지 여러분이 궁금증을 한번 가지면서 지문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단어의 의미부터 봐야겠죠? 워크북의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Protein, 단백질. Fat, 지방. Garden, 정원. Think of, 무엇에 대해 생각하다. Wartime, 전시. Way, 방법, 방식. Waste, 낭비하다. During, 뭐뭐 동안에. Even, 심지어. Keep, 동물을 기르다. Clever, 영리한. Healthy, 건강한, 건강에 좋은. Feed, 밥을 먹이다, 먹이를 주다. Meal, 식사, 끼니. War, 전쟁. Scrap, 찌꺼기, 남은 음식. 자, 오늘 단어가 조금 많았는데 열심히 뜻 다 적어보셨나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오늘의 질문 바로 탐험해 보겠습니다. In the past, 자, 과거에는 during the war, 네, during이라고 하면 뭐뭐 동안에 라는 뜻이죠. 자, 과거에는 during the war, 전쟁 동안 Women had to think of clever ways. 자, 여자들은 생각해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clever이라고 하면 영리한이란 뜻이고요. ways, 방법들이 되는 거죠. 즉, clever ways, 영리한 방법들을 생각해내야 했대요. 자, 그런데 어떤 방법들이냐? of using food, 음식을 사용하는 영리한 방법들이 되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 To feed their families, 그들의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자, 굉장히 좀 긴 하나의 문장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위로 가보면 전쟁 동안 그쵸, 가장 큰 문제가 이 배고픔이죠. 그래서 여성들은요, had to think of, 생각해내야만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had to, 그쵸, have to, 무엇을 해야 한다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만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think of는 무엇을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죠. 자, 영리한 방법들인데 어떤 영리한 방법들? of using food, 음식을 사용하는 영리한 방법들인 거죠. 자, 그리고 to feed their families. 자, 여기 to 부정사가 나오는데요. 요거 한번 하이라이트 쳐볼게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봤던 건데 이 to 부정사가 여러 가지 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먹이기 위해 저 그들의 가족을 먹이기 위해 라고 해석이 돼요. 이렇게 뭐뭐하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면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의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음식을 사용하는 영리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내야만 했다. Meat, 고기가 되죠. Meat was important for protein. 자, 고기는 중요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Protein,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위해 고기는 중요했습니다. 자,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kept chickens, rabbits, or pigs in their garden. 그들의 정원에서 닭이나 rabbits, 토끼 또는 pigs, 돼지들을 길렀대요. 자, 여기서 kept는 우리가 보통 keep, 뭐 유지하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이 맥락에서는 기르다라는 뜻이에요. 동물을 기르다. 그래서 keep의 과거형이죠. 그쵸? keep의 과거형이 kept가 되겠고요. 과거형으로 해석하면 네, 길렀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chickens, rabbits, or pigs 이러한 것들을 길렀다. Others, 자, 다른

사람들이 되겠네요. 다른 사람들은 joined. 자, joined라고 하면 가입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가입했냐면요. 드디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의 정체가 나옵니다. 돼지 사진을 봤죠. 바로 이 pig club. 피그 클럽이라는 것에 가입을 했대요. 자, 이 피그 클럽이 과연 무엇일까? 뒷문장에 나와 있겠죠? They gave their food scraps. 자, 그들은 그들의 food scraps라고 하면 음식 찌꺼기가 됩니다. 자, 음식 찌꺼기를 누구에게 주었다? To a farmer. 바로 농부에게 주었대요. To feed a pig. 무엇을 하기 위해? 돼지를 먹이기 위해 음식물 찌꺼기를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투가 두번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같은 역할을 할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 to feed a pig는 방금 위에서 우리가 본 to feed their families랑 같은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예요. 자, 여기서도 돼지를 먹이기 위해라는 그렇죠.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to 부정사가 되겠고요. 요 앞에 나오는 to a farmer는 그렇지, 여기서 to는 전치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음식 찌꺼기를 to a farmer 농부에게 주었다. 누구에게라는 전치사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같은 투라도 이렇게 문장 안에서 역할이 다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독해를 해주시면 돼요. When the pig was killed. 자, when 뭐뭐 할 때죠?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was killed. 이게 수동태 형태로 쓰인 거예요. 수동태라고 하면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가 나오는 형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돼지가 죽임을 당했을 때 이런 뜻인데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우리가 돼지를 먹기 위해 잡다라 그러죠. 그래서 돼지를 잡았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돼지를 잡았을 때 they shared the meat. 아, 그들은 그 고기를 어떻게 했다?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a pig club, 이 돼지 클럽의 정체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농부에게 무엇을 줬다? 그렇죠. 음식물 찌꺼기를 주면 그걸로 돼지를 먹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돼지를 잡으면 함께 고기를 공유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People were careful. 사람들은 조심했다, 주의했다고 합니다. Not to waste food. 자, waste라고 하면은 낭비하다라는 뜻인데요. 음식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be careful not to. 자, 요거 한번 이렇게 밑줄 그어볼까? Be careful to 동사가 나오면요. 뭐뭐 하도록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뜻이고요. not이 있기 때문에 뭐뭐 하지? 그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주의를 기울였다. 자, 사람들은 음식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동안 저 음식이 소중했기 때문이죠. They cooked every part of the pig. 자, 그들은 요리했어요. Every part. 여기서 part는 부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즉, 돼지의 모든 부위를 요리를 했습니다. 자, however, 중요한 연결어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러나, most people ate better during the war.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during the war, 전쟁 동안 더잘 먹었다고 합니다. Then, before it. 여기서 is는요, 전쟁이겠죠. 그 전보다, 즉, 전쟁 전보다 전쟁 동안 오히려 더잘 먹었대요. 이게 엄청난 반전인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비교급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요거 하나 표시해 볼게요. 자, better이라고 하면 더 잘이란 뜻이고요. then이랑 함께 쓰입니다. 이 비교급이. 그래서, 뭐뭐보다 더 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때 better이란 비교급은 well, 잘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Ate well, 잘 먹었다. 그런데 better이라고 하면 더잘 먹었다라는 비교급이 되는 거죠. 더잘 먹었습니다. Then, before it, 그 전보다, 즉 전쟁 중에 전쟁 전보다 더잘 먹었다. 자, 왜 그럴까? 뒤에 이유가 나오겠죠. They ate more fruit and vegetables. 그들은 더 많은 과일과 야채를 먹었어요. And less fat and sugar. 그리고 더 적은 fat, 지방, 그리고 sugar, 설탕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전쟁 중에는 사실 more fruit and vegetables 이렇게 묶어볼게요. 더 많은 무엇을 먹었다? 과일과 야채를 먹고요. less는 더 적은이죠. 더 적은

지방과 설탕을 먹었다. 그래서 사실은 더 건강하게 먹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 more 그리고 less 이것도 비교급이기 때문에 하나씩 표시해 볼게요. 자, more이라고 하면 그렇죠. 더 많은. 네, many와 much가 많은이라면 그것의 비교급으로 more 더 많은이 쓰인 거고요. less라고 하면 그렇죠. 더 적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쌤, 위에서 언급한 요 then, 뭐뭐보다 뒤에 나와야 된다는데 왜안 나왔나요? 왜냐하면 이미 위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겁니다. 사실은 then before it, 우리가 이미 이 문맥에서 알기 때문이죠. 전쟁 전보다 더 많은 과일과 야채를 먹었고요. 더 적게 지방과 sugar, 설탕을 먹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wartime meals, 전쟁 동안의 이 식사는 were healthier than some of the food we eat today. 자, 훨씬 더 건강했대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healthier than. 그쵸? 지금 비교급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도 비교급인데요. healthy가 건강한 이에요. 그래서 healthier이라고 하면 더 건강한 이런 의미인데, than이랑 합쳐져서 내 뭐뭐보다 더 건강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전쟁 동안에는 더잘못 먹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들보다 그렇죠. 더 건강한 게 먹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중요한 부분 다 하이라이트 쳐 주셨다면 문제 바로 풀러가 볼게요. 자, comprehension check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they even. 자, even이라고 하면 심지어인데요. 그들은 심지어 cook the feet and the tail. 아, 그 발과 그리고 꼬리까지 요리를 했다. 자, 이 내용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들은 cooked every part of the pig. 돼지의 모든 부위를 요리했습니다. 심지어는 아 발과 꼬리까지. 그러면요, be에 들어가면 되겠죠. 바로 앞에 나온 문장 뒤에 be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고요. 자, 2번으로 가서 위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자, 전쟁의 위험성, 비참함을 경고, 보도하려고 했나요? 아니죠. 전쟁 동안에 그렇지, 식생활을 소개하려고.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은 그렇지, 3번이 되겠죠. 전쟁 동안의 이 식생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3번. 위글의 밑줄 친 픽클럽에서 하는 일을 요약하고자 하는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자, 먼저 보면 People in the pig club gave their blank to a farmer. 자, 픽클럽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줬다, 농부에게? 그렇죠. 바로 음식 찌꺼기를 줬다. 그러면 food scraps가 되겠죠. Gave their food scraps to a farmer. And 그리고요. Got some of the blank after the pig was killed. 자, 돼지가 잡히면 무엇을 받았다? 그렇지. 그 고기의 일부를 받았다. 그래서 meat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I have only two blank a day. 자, 나는 하루에 두 개의 빈칸만 뭐 먹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I don't eat breakfast. 나는 아침을 먹지 않아요. 자, 그러면요. 아침을 먹지 않으니까 난 하루에 두 끼만 먹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식사 끼니라는 meal 이란 단어를 쓰면 되겠고요. two가 있으니까 two meals a da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B번. Don't blank that to the animals. Human food isn't good for them. 자, 동물들에게 그것을 빈칸하지 마. 인간의 음식은 그들에게 좋지 않다. 자, 그럼 지금 뭘까요? 그것을 동물들에게 먹이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무언가를 먹이다. feed라는 말이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meals feed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 comprehension check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이제 워크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워크북 101쪽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고기는 단백질 때문에 중요했다. 자, 그러면 뭐뭐 때문에 중요했다? Meat was important. 그렇죠. 단백질 때문에 또는 단백질을 위해. For protein.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단어, protein이 됐었죠. protein. 자, 그 다음 2번.
그들은 그들의 음식

0: 뚝배기를 돼지에게 먹이라고 농부에게 주었다. 자, 그럼 일단 그들은 they 주었죠. gave 무엇을? 그들의 음식 찌꺼기요. their food scraps 누구에게? 그렇지, to a farmer. They gave their food scraps to a farmer to feed a pig. 돼지를 먹이기 위해. 자, 그래서 여기서 앞에 나오는 to는요, 농부에게라는 전치사였고, 뒤에 나오는 to feed의 to는, 그렇지,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해석되는 to 부정사였다. 그래서 잘 구분해 줘야 된다. 라고도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3번 문장 가봅니다. 사람들은 뭐뭐 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였다. 자, 이거 어떤 구문이 있었죠? Be careful not to 라는 표현에 우리가 하이라이트 쳤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people were careful.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였죠. Not to waste. 낭비하지 않으려고 무엇을? Food. 음식을. People were careful not to waste food.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전쟁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잘 먹었어요. 그치? 뭐보다? 그 전보다. Most people ate better. 언제? 전쟁 동안에. During the war. 그리고 뭐뭐보다. Then을 써줍니다. Then before it. 그쵸. 그 전보다 전쟁 동안 더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비교급 better. 더 잘. 그리고 then. 뭐뭐보다 형태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전쟁 동안의 식사는 더 건강에 좋았다. Wartime meals were healthier.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부분을 써주면 되겠네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일부 음식보다. 자, 뭐뭐보다가 뭐가 있었죠? Then이 있었어요. Then. 그래서 비교급 플러스 then을 함께 써서 뭐뭐보다 더 뭐뭐한이라는 문장이 됐었죠. 자, wartime meals were healthier than. 자, 뭐보다? Some of the food. 근데 어떤 음식이다? 우리가 오늘날 먹는 음식보다였어요. 그러면 some of the food we eat. 그리고 today.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then 뭐뭐보다 some of the food는 일부 음식인데요. 어떤 일부 음식? We eat today.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일부 음식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healthier than 이런 비교급 표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열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언급했던 비교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핵심 노트에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앞으로 독해 지문을 볼때또 정말 정말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자, 비교급 플러스 than은요.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비교급을 만드는 규칙이 사실 따로 존재합니다. 이 규칙은요, 정말 많기 때문에 오늘 다 언급은 못 해드리지만 하나의 기본적인 규칙을 보자면, 자, 여기 healthier than이 있죠. healthy가 건강한이란 형용사인데요. 여기에다가 er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er이 붙었나요? 아니죠. 무엇이 바뀌었다? y가 i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음 플러스 y 형태의 단어가 오면 y를 i로 바꿔주는 규칙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더 다른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급을 만들어주고 than을 써주면 뭐뭐보다 더 건강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Wartime meals were healthier than. 자, 전시의 끼니들이 더 건강했다. 뭐보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탐험 인증이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서 열심히 탐험을 했다라는 걸 인증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도 열심히 독해를 하면서 따라온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복습 잘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리딩파워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14번째 시간에 독해할 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읽어볼 글의 제목은 수학에 관한 고정관념인데요. 수학에 관한 고정관념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바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이 글을 쭉 보니까 A, B, C, D, 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어떤 문제가 나오겠다. 주어진 글의 흐름에 맞게 하나의 문장을 알맞게 넣는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어진 문장부터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주어진 문장을 살펴보시면요. Thus, we need to put a stop to this stereotype 이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 본문에서 보겠지만 stereotype 이라고 하면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멈춰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글을 쭉 읽다가 이러한 고정관념이 나오면 굉장히 집중을 해 주어야겠죠? 자, 이 정도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바로 본문 독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Do you agree with the idea? 당신은 아이디어에 동의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agree with 하면 누구에게 동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당신은 이 생각에 동의합니까? 자, 근데 어떤 생각인지 뒤에 나오고 있어요. That boys are better at math than girls. 자, 우리 good at 하면요. 무엇을 잘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better at 이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뭐뭐를 더 잘하는으로 해석할 거예요. 자, 우리 better의 짝꿍 than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수학을 더 잘한다는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네요. 다음 문장 가볼게요. Look at the following graph, which examines hundreds of math-related studies. 자, 보라고 합니다. 무엇을? 다음에 나오는 그래프를. 자, 그런데 어떤 그래프인지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 위치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그래프일까요? Which examined. 우리 examine이라고 하면 검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검토하다. 자, 그러니까 수백 개의 수학 관련 연구들을 검토한 그러한 다음의 그래프를 보세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계속 볼게요. As the graph shows 라고 하였는데요. 자, 우리 as 하면 정말 다양한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처럼, 뭐뭐 하듯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There is almost a complete overlap between the math scores of girls and those of boys 라고 했네요. 자, 우리 there is 하면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죠. 자, overlap 하면 중복, 겹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겹침이 있다는 거예요. Between A and B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는 거의 완벽한 겹침이 있대요. 뭐와 뭐 사이에요? 여학생들의 수학 점수와 남학생들의 그것들 사이에는 완벽한 겹침이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 도스가 나타내는 건 뭐겠어요? 앞에 나온 the math scores가 되겠죠?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남학생들의 수학 점수와 여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거의 겹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Some girls are even better than boys. 자, 역시 better than 짝꿍 나옵니다. 몇몇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잘합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비교급

앞에 이렇게 even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even은 이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표현이에요. 훨씬 더 뭐뭐한 이렇게 강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몇몇 여학생들은요, 남학생들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라고 해석되겠죠. 자, 계속 볼게요. However, 하지만, because people think,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Math is a male thing. 수학이라는 건 남자들의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고요. Girls tend to lack interest in it. 자, lack 하면요. 부족하다입니다. 부족하다. 그것에 관심이 부족한 경향이 있대요. 그것은 당연히 수학이 되겠죠. 사람들이 흔히 수학이라는 건 남자들이 하는 거지, 남자들의 것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수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 고정관념 언급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how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how는 뭐에 대한 어떻게일까요? 조금 생뚱맞아 보이긴 하는데요. 우리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First, 첫 번째로 순서를 언급합니다. Stop saying things like women aren't good at math. 자, 무슨 말이에요? 자, 뭐뭐와 같은 말들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와 같은 말들? 여자들은 수학 못해라는 말들 하지 말래요. 여자들은 수학 못하잖아. 이런 말, 흔히 하는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Provide girls and boys with lots of examples. 자,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 provide와 with 한번 밑줄 쳐볼게요. 우리 provide A with B 하게 되면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에게 많은 예시들을 제공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무슨 예시를 제공하라는 건지 볼게요. Of women who are successful in math-related fields. 자, 여성들의 예시를 제공하래요. 어떤 여성들이냐면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 후절이 또 꾸며줍니다. 자, 어떤 여성들이냐면요. 수학 관련 분야들에서 성공적인 여성들의 예시를 많이 제공하라는 겁니다. 여성들도 성공할 수 있다. 수학 관련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보여주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두 가지 방법은 어떤 고정관념을 멈추는 방법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By challenging the stereotype, girls can become more interested in math. 자, 우리 이제 이 by ing 구문 알아둡시다. by ing 하게 되면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덩어리 표현처럼 기억하세요. 우리 challenge라고 하면 뭔가 반박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고정관념에 반박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여학생들도 수학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바로 내용 이해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위글의 흐름으로 보아 A부터 E 중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어디일까요? 자, 주어진 문장을 보시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멈춰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이러한 고정관념이 나온 바로 뒤인 C에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야 이러한 고정관념 멈춰야 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어떻게 이런 고정관념을 멈출까 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C가 자연스러워요. 이어서 우리 2번 가보겠습니다. 위글의 밑줄 친 도우즈가 가리키는 것 찾아 써볼게요. 자, 도우즈가 들어있었던 문장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There is, 있습니다. Almost a complete overlap. 거의 완벽한 중복이. 근데 뭐와 뭐 사이에? 여학생들의 수학 점수와 남학생들의 그것들 사이에. 자, 여기서 도즈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온 the math scores가 되겠죠? 따라서 the math scores.

수학에 대한 흥미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수학에 대한 이러한 흥미, 관심이 적다고 했어요. 4번 보시면 수학 점수가 낮은 여자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수학 점수를 상기시켜줘야 한대요. 너 지금 몇 점이야? 더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수학 점수가 낮은 여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수학 점수를 상기시켜주라고 했어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 갈게요.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수학 관련 분야에서 여자들의 성공 사례를 많이 제공해야 한대요. 네, 해당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수학 관련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 관련 예시를 많이 제공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5번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우리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4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 글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A 한번 볼게요. It is a 빈칸 that women should be thin 이라고 했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명사겠죠.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빈칸인데 여성들이 thin, 말라야 한다는 것은 빈칸이래요. 여자들이 말라야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영어로 stereotype입니다. 여러분, 스펠링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어서 B를 보시면, 빈칸 people often fail. 자, 우리 fail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다. 빈칸한 사람들은요, 종종 실패합니다. 하지만, they aren't afraid of failure. 자, failure 하면 fail의 명사 형태로 실패란 뜻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실패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진 않는데요.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실패를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빈칸에는 성공한이라는 의미의 successful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와 구문을 정리해보는 시간, 우리 워크북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교재 101 쪽으로 넘어오시면요. 오늘 공부한 중요한 단어와 구문을 정리해 볼수 있는 워크북 문제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1 쪽에 A번부터 볼게요.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보시면요. graph 나와 있어요. graph. 우리말도 그래프입니다. 다음으로 2번 보시면 examine인데요. examine 하면요. 검토하다 혹은 조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음으로 study입니다. 자, 우리 study 하면 뭔가 공부하다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연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명사 형태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complete인데요. 얘는 완벽한이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overlap인데요. overlap 하면 뭔가 이렇게 겹치고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겹침. 다음으로 score인데요. 우리 score, 스포츠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점수입니다. 여기서는 수학 점수, math scores라고 했고요. 다음으로 lack,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부족하다. 그리고 interest, 여러분 무슨 뜻이죠? 네, interest 하면 관심이나 흥미입니다. 다음으로 stereotype인데요. 고정관념이라는 뜻이죠. 다음으로 successful입니다. 자, 우리 success라고 하면 성공이잖아요. 근데 뒤에 full을 붙였으니까 성공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다음 challenge입니다. challenge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뭔가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어서 agree with인데요. agree with 하면 뭐뭐에 동의하다. 여기서는 Do you agree with the idea? 라고 했죠. 그 생각에 동의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다음으로 following 하게 되면요. follow가 뒤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따르는 혹은 다음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14번 보시면 provide가 나와 있는데요. provide, 동사 제공하다라는 뜻입니다. 얘는요, with랑 짝꿍이거든요. 그래서 provide A with B 하면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렇게 정말 많이 쓰여요. 다음 15번 갈게요.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그리고 example 하면요. 예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B로 가겠습니다. 영작 훈련해 볼 텐데요.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수백 개의 수학 관련 연구를 검토한 다음의 그래프를 보아라. 자, 우리말로는 다음의 그래프를 보아라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 영어에서는 맨첫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부분을 이 뒤쪽에 써주시면 되겠네요. Look at the following graph. 자, 근데 어떤 그래프였어요? 검토한 그래프. 자, 우리 뒤에서 꾸며줄 때는요, 관계대명사 활용하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절, which절이 지금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어요. 자, 무엇을 검토한 수백 개의 수학 관련 연구를 검토한이니까 hundreds of math-related studies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인데요. 여학생들의 수학 점수와 남학생들의 그것들 사이에는 겹침이 있다. There is an overlap. 겹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A와 B 사이에라고 할 때, 우리 between A and B 활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between the math scores of girls and those of boys.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볼게요. 몇몇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 자, 일단 몇몇 여자아이들은 some girls are 더 잘한다는 better than인데, 우리 훨씬 더 잘한다고 했잖아요.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 even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ven better than boys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4번 갈게요.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에게 수학 관련 분야의 성공적인 여자들의 많은 사례를 제공하라. 제공하라. 우리 provide 생각이 나는데, provide는 with와 짝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provide girls and boys with lots of examples 해주면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에게 많은 사례를 제공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5번 볼게요. 이 고정관념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여자아이들이 수학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할 때는 by ing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by challenging 이라고 한 거고요. 여자아이들이 수학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girls can become more interested in mat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작 훈련까지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 구문 포커스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파워 중화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저리 오늘도 역시 예습 꼭 해주시고요. 우리 오늘도 여러분 도깨비 힘이 되어줄 리딩파워부터 만나고 돌아

자,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는 순서 나열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우리 요 지문도 그렇거든요. First, 그 다음 뭐 second일 수도 있고 뭐꼭 second를 쓰지 않고 뭐 another way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할 때뭐 lastly 이런 게 보통 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먼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뭔가의 순서를 나열하고 있어요. 어떤 절차를 또는 방법을 쭉쭉쭉 나열하고 있죠. 자, 이런 구조에서는 주제가 가장 앞에 있다라는 거. 자, 보통 순서 나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뭐 제목 문제라든지 주제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 지금 first, second, lastly야? 아, 그러면 주제가 앞에 있겠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좀 파악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고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밑줄 친 A에서 이중 어법상 어색한 걸 고르는 문제니까요. 우리 읽으면서 밑줄 부분은 어법 신경 쓰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tired of having a stuffy nose? 여러분도 혹시 코가 막혀서 좀 답답하신가요? 힘드신가요? 뭐 원래는 피곤하신가요? 뭐 이런 해석인데요. Are you tired of? 아니면 이거를 좀뭐 지겹다는 뜻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be tired of는 뭐뭐로 피곤하다, 뭐뭐로 좀 지겹다, 질리다 약간 뜻이어서 여러분 항상 이 막힌 코를 가지고 있는 거에 좀 지겨우신가요? 이런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밑줄. Here are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자, 요거는 수일치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ere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얘는 주어가 뒤에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의 수일치를 맞춰주시면 되고, 몇 가지 유용한 방법들 복수로 나와 있으니, 당연히 여기는 are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 도움이 될수 있는 유용한 방법들 있어. 이런 거죠. 뭐 하기 위한 방법이야? Clear. A stuffy nose. 너의 그 막힌 코를 뚫어줄 유용한 방법이 있다. 자, 이게 이 글의 주제겠죠. 너무 뻔해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거 해봐.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뭐에 대한 방법을 나열했으니까, 우리 막힌 코를 뚫어줄 방법, 유용한 방법을 나열하고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주제가 이미 파악이 됐다. 자, 우리 첫 번째 가볼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Add 1 teaspoon of salt to a cup of hot water. 먼저 더해라, 추가해라, 뭐 이런 거죠? 소금 한 티스푼을 그 어디에 넣어요? To a cup of hot water. 아, 뜨거운 물한 컵에다가 티스푼 소금 한 스푼을 딱 타서 넣어라. 이런 얘기죠. Using a dropper. 그리고 뭐 dropper라고 나와 있는데 단어만 봐도 좀 느낌은 오죠. 뭔가를 이렇게 스포이드 같은 거딱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뚝뚝, 똑똑똑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그 도구. 점접기라고 좀 되어 있는데, 한자어라서 말 그대로 그 점처럼 저기 물방울 같이 물방울적 해서 떨어뜨리는 그 기구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소금물을 뚝뚝 떨어뜨리란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점접기를 사용해서 떨어뜨려라 명령문입니다. A little salt water. 약간의 이 소금물을 in your nose. 코 속에 떨어뜨리는 거야. And, 그리고 나서 let it rest. 그대로 두어라. 거기에, 그러니까 코에 머물게 두어라. For a few seconds. 몇초 동안 그러니까 소금물을 코 속에 넣고 잠시 두는 겁니다. 코를 팍 풀면 안 되고요. 바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지금 뒤에 rest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요거는 우리 친구들이 사역동사 let을 알아보느냐, 요 문제예요. 그래서 사역동사 make, have, let. 요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고, 이 make, have, let의 어순은 항상 오형식으로 make, have, let.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를 처음에 묻죠. 그쵸? 그래서 요 자리에 뭐 쓴다? 동사, 원형을 쓴다. 그래서 우리 요 자리에 동사 원형이 잘 나와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잘 나와 있죠? 좋아요. 그렇게 해서 B는 통과해 주시면 되고 계속 이어가 보죠. Another way is

is having a hot water, having a hot shower. 또 다른 방법은 having a hot shower.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hav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뭐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 자리에 지금 동명사의 구조로 잘 나와 있죠? 동명사는 명사 역할이니까 이렇게 보어 자리에도 뭐뭐 하는 것, 뭐 이런 해석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While you are in the shower, 샤워를 하는 동안에 breathe the steam in and out. 뭐 하래요? 샤워하면 이제 막 증기, 김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증기를 in and out. 들이셨다, 내쉬었다. 호흡해라. 들이마셨다가 내뱉었다가 이렇게 해봐라. 아,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첫 번째 방법은 소금물을 좀 떨어뜨려 놓는 거. 그다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수증기를 좀 이용해서 코로 숨을 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죠. If you do not want to take a shower, 근데 만약에 샤워까지는 너무 거창한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귀찮을 수도 있고요. 매번 코 막힐 때마다 샤워를 하는 것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샤워하기를 좀 원하지 않는다면, You can just put your head over hot water and breathe the steam in and out. 그러면 그냥 머리를 over 하면 여러분들 뭐뭐 위에 접촉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어디 위에 머리를 또 hot water. 아 그러니까 뭔가 뭐 세면대 같은 곳에 뜨거운 물을 좀 받아놓는 거야. 대야 같은 데도 좋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두면 그럼 또 증기가 올라올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들이마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냥 머리를 뜨거운 물 위에 두고 그리고 그거 이렇게 호흡해. 이런 얘기로 우리 전부 다 캔에 걸리는 동사 원, 동사 투, 전부 조동사 뒤에서 이제 동사 원형의 형태로 잘 쓰여 있죠. Covering your head with a towel helps. 자, 근데 이거 할때 이제 머리를 수건으로 좀 덮는 거? 수건으로 좀 이렇게 머리를 덮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의 주어는 수건으로 머리를 덮는 거. covering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 helps. 3인칭 단수 취급이죠? s가 잘 붙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astly, apply heat to your nose. 저 apply A to B. A를 B에 또 추가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니면 뭐 바르다. 원래 기본 뜻은 apply는 바르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heat은 뭡니까? 이 열기를 to your nose. 여러분의 코에다가 이렇게 좀 닿게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Heat a small damp towel in the microwave and leaving it on your nose for about 30 seconds. 그래서 이거는 가열시키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동사로 쓰였죠? 가열시켜봐. 뭐를? 작은 물에 젖은, 뭐 damp, 이러면 좀 축축한 물에 젖은 수건을 어디에 넣고 좀 열을 가합니까?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뜨거워지겠죠? 그렇게 좀 열을 가하고, 그리고 또그 수건을 받겠죠? On your nose about 30 seconds. 30초 정도? 대략 30초 정도 너의 코에 올려놔. 이거잖아요. 지금 아까 전에도 선생님이 end 같은 거 나오면 항상 이거 어떤 거랑 병렬이 되는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읽습니다. 그쵸? 요거는 둘다 캔에 걸리면서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왔듯이 여기에 있는 end도 과연 얘가 앞에서 어떤 ing랑 병렬이 되고 있나? 근데 아무리 앞에를 봐도 ing 형태는 없어요. 그쵸?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감지하셔야죠. 그쵸? 그래서 항상 end는 같은 형태, 똑같은 add를 놓을 수 있는 등위 접속사라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ing면 앞에도 ing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 아무리 봐도 없죠. 잘못됐죠.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여기에 나와 있는 명령문과 연결을 시켜주어야 말이 됩니다. 앞에서 작은 축축한 물에 젖은 타월을 전자레인지에다가 좀 데펴. 이런 거잖아. 그리고 그거 그냥 코에 두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령문 and 명령문이었다. 그래서 이 자리도 동사 원형의 형태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leave 이렇게 바꿔주고요. 수건을 한 30초 정도 코에 올려놔봐라. 이런 얘기죠. So repeat, 반복해라. 마지막도 명령문으로 끝나고 있어요. 언제까지 반복해요? You can breathe better. 숨을 좀더잘쉴수 있게 들

0: 때까지 그 행위를 한번 반복해 봐라.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에 until은 접속사로 충분히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자,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는 또 어법적으로 괜찮네요. 자, 그럼 우리 D였어요. 정답은 골라주고 and를 사이로 같은 형태, 어법적으로 동일한 어떤 형태로 배열을 해야 된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윗글에서 제시한 코를 뚫는 방법과 관련된 그림을 바르게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시된 게요. 이 점적기 가지고서 소금물을 떨어뜨리는 거였잖아요. 코속에다가.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A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샤워하는 거였어요. 맞죠? 그래서 이해 보시면 샤워하면서 이그 스팀을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런 거 하면 좋다. 그랬고, 이제 비슷한 걸로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좀 잠깐 데핀 후에 그걸 또 코에 한 30초 정도 올려놓는 거? 그것도 좋다 그랬잖아요? 그건 역시 D 그림이 수건을 코에 올려놓고 있는 글입니다. 아, 그래서 정답은 A와 D와 E였습니다. 그쵸? 요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 글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제목 파악하기 문제였습니다.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와 그리고 윗글에 쓰인 단어를 활용해서 제목 완성하면 되고요. 우리 제목이 결국은 핵심 내용이잖아요? 메인 내용인데, 우리 이렇게 first, 그 다음에 뭐 and then, 그리고 lastly, 이런 식의 순서 나열 구조는 앞부분에 주제를 담고 있어서 그 앞부분을 쌤이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유용한 방법들이 있어요. 막힌 코를 뚫어줄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주제이자 제목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활용해서 쓸 건데, 자, 근데 how를 활용하래요. 근데 여기에는 없죠. 여러분의 또 패러프레이징 실력을 발휘해서 의미는 같지만 표현을 좀 다르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거 봐 눈치채면 돼요. waste가 뭐뭐 하는 방법이었잖아? 의문사 how to 부정사 역시 뭐뭐 하는 방법입니다. 그거 알고 있다면 이거 사실 전에 한적 있거든요. how to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한 적 있거든. 그렇게 쓰면 waste와 같은 뜻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to 뒤에는 clear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how to clear a stuffy nos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다. 자, 마지막은 필요한 경우 형태를 좀 바꾸면서 이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절한 단어를 윗글에서 한번 찾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Can you open the window to let some fresh air in? 그래서 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 좀열수 있겠니?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탁할까요? The room is, 방 안이 너무 답답해서. 네, 우리가 아까 뭐 답답한 코. 요런 거할 때도 썼던 그 단어입니다. 어떤 거요, 그러면? 그렇죠. 메인 단어였죠? stuffy라고 하는 형용사 넣으시면 되고요. 아, 이런 상황에서도 쓸수 있구나. 자, 두 번째는 왜 water boils? 자, 물이 끓을 때요. hot steam이지 뭐. 그치? 뭐 형태를 변형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 그치? hot steam 넣고 comes out from the kettle. 주전자에서 뜨거운 증기가 나와요.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될 테니까 각각 stuffy와 steam을 정답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 문제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 그럼 바로 이어서 power up, 워크북 문제풀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어휘들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친구도 여기 있는 거 기본 어휘들이니까 암기를 다 해주셔야 되고 첫 번째 표현 앞에 비동사 오고 tired 해서 PP 형태를 쓰고 그 다음에 전치사는 항상 of를 써서 무언가에 질리다, 지치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쵸? 질리다, 지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help 동사는 도와주다 또는 도움이라는 뜻인데요. 끝에 for 붙이면 형용사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용한 이란 뜻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reathe 발음을 좀 주의해야 되고요. breathe 이로 끝나죠? 그럼 동사로 숨을 쉬다인데요. 명사는 끝에 이가 없어. 그 발음도 breath. 좀 달라요. 그래서 얘가 숨, 호흡이 되고, 동사는 breathe 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샤워하다 할때 take 동사 쓴다라는 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 apply가 적용하다 또는 가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자, 요 정도로 단어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이제 영작 훈련 1번부터 차근차근 가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여기에 막힌 코를 뚫는 몇몇 유용한 방법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거 주제문이었죠? 자,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are이 바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구조가 항상 주어가 뒤에 온다. 그래서 수의 위치를 뒤에 있는 주어에 맞춘다라고 하는 문법 포인트도 되는 자리였잖아요. 자, 그러면 몇몇 유용한 방법들을 바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몇몇, some, 유용한, helpful, 방법들, ways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냐면 막힌 코를 뚫는 방법이야 해서 이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러면 some helpful ways to clear a stuffy nos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시 몇 가지 유용한 방법들, 어떤 방법, 막힌 코를 뚫어주는 방법, 요렇게 뒤에서 앞으로 화살표가 이동을 해서 수식하는 구조였습니다. 자, 이번엔 약간의 소금물을 당신의 코 속에 떨어뜨리고, 여기까지는 나와 있어요. Drop a little salt water in your nose 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그것이 몇초 동안 거기에 머무르게 하세요. 그렇게 두세요. 요런 느낌으로, 아, 우리는 사역 동사 let을 쓸 수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end 뒤에 역시나 동사 원형으로 drop 명령 문과 병렬하면서 let 넣어주시고요. 그것이 목적어 머물게 해라. rest. 목적 보호자리 동사 원형입니다. So, 그래서 let it rest there for a few seconds. 이렇게 하면 되죠. 다시 let it rest there for a few seconds. 이런 식으로 사역 동사 보호자리 동사 원형. 자, 마지막엔 다른 방법은 뜨거운 샤워를 하는 겁니다. Another way 하면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은 is 이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Having a hot shower. 뜨거운 샤워를 하는 것이다. 해서 우리 보호자리에 동명사를 쓰고 있는 뭐뭐 하는 것. 이런 명사 역할의 자리일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우리 영작 문제 한번 풀어봤고, 4번과 5번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완강 미션 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순서 나열 구조를 봤습니다. 이 구조에서의 글의 핵심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자, 그리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how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뜻인데요. 이 뜻을 가지고, 이 구조를 가지고서 나만의 문장을 한번 만들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표현을 확실히 각인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너무 수고 많았고, 복습 잊지 마시고요. 생각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캅 분리 안전 스쿨.
3: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1위 6학년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되는 시간, 여러분의 채은쌤입니다. 자, 우리 5단원 시작을 했고 또 T그래프와 원그래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타내보는 것까지 교과서 넘어보기까지 정복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T그래프와 원그래프 나타내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그래프에서 어떤 내용들, 어떤 자료에 이제 이 사실 같은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래프를 활용해 볼게요. 여러 가지 그래프라는 거는 지금 배우고 있는 이두 가지 말고도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이제 우리 다섯 개나 배웠어요, 무려. 어머. 그럼 그래프가 이제 끝인가요? 사실은 우리 중학교 1학년이 되면요, 또 다른 그래프를 공부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등과정에서 공부하는 이 그래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를 통틀어서 자료마다 이 그래프의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을 잘 살리면 자료의 특징도 잘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알아볼 거고, 그리고 또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풀이까지 우리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첫 번째 로는 이제 해석을 잘 해봅시다. 원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기. 지금 보니까 우리 친구들 그래프로 해석할 때는 뭐부터 봐야 되게요? 막 이거부터 봐요? 몇 퍼센트인지? 아니요. 이 그래프가 대체 뭘 조사한 거냐?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자료를 조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래프인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부터 볼게요. 받고 싶은 선물별 학생 수의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받고 싶을까? 게임기, 장난감, 운동용품, 책, 기타. 우리 친구들은 책이 받고 싶을 거예요. 그쵸? 수학책이. 그쵸? 공부하려고.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내용 알았으니까 여기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받고 싶은 선물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기입니다. 그래서 게임기. 이런 것들 알수 있는 거죠. 또 받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이 20%가 아니라 잘 보세요. 20% 이상. 자, 이상이라는 건 20%와 같거나 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쪽이죠. 그러니까 이상인 선물은 누가 있을까요? 30% 보세요. 20% 이상이죠. 장난감 25도 20% 이상. 자, 20과 같거나 포함입니다. 운동용품도 되고 15%하고 10%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무엇이다? 이세 가지 항목 다 써주면 돼요. 게임기, 장난감, 그다음에 운동, 용품. 까지 세 가지를 모두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물 중 장난감 또는 운동용품을 받고 싶은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냐? 자, 장난감 또는 운동용품이니까 장난감 또는 운동용품 25% 하고요. 20%를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 45%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바로 25%하고 20% 더해가지고 45%입니다. 라는 거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띠그래프도 좀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띠그래프의 정말 정말 장점 중에 큰 장점 하나는 뭐냐면요. 이띠두 개를 가지고 서로 비교해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어느 마트의 종류별 라면 판매량의 비율. 우리 친구는 어떤 라면 좋아해요? 네, 속으로 다 생각했나요? 자, 2014년과 2024년. 10년 차이에요. 그쵸? 2014년에는 A라면이 40%, B라면이 30%, C라면이 20%, 기타 10%인데 2024년에는 A라면 30%, B라면 35%, C라면 20%, 기타 15%예요. 물론 전체 판매한 실제 라면의 총 합계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합계, 라면 수를 비교한 게 아니라 비율을 비교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A라면은 어때요? 네. 판매한 개수는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줄었구나. B라면 늘었네. C라면 똑같네. 기타 늘었네. 그럼 이제 2014년에 라면 종류 중 A라면 판매량은 C라면 판매량의 무엇이다? 자, 2014년만 보는 거예요. A라면과 C라면. 비교하면 40%, 20%딱두 배죠. 그래서 40 나누기 20을 해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두 배입니다. 라는 거예요. 인기가 더 A라면이 많다라는 뜻이죠. 자, 전체에 대한 A라면 판매량의 비율은 2014년에 40%였는데, 2024년 30%가 되면서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줄었습니다. 그러면

쌤 자꾸 걱정돼갖고 한번더 다시 얘기할게요. 판매량이 줄은 건 맞아요. 하지만 판매 개수가 줄었습니다. 라고 물어보면, 판매 개수도 줄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자신있게 답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라면이 2024년에 훨씬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30%는 오히려 2014년에 40%보다 개수는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적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매량으로만 봤을 땐 줄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판매 개수는 알수 없다. 그다음, 전체에 대한 비라면 판매량의 비율은, 자, 비라면 보세요. 30%에서 35%. 30%에서 2024년에 35%로 어떻게 됐나요? 네, 비율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개념 다지기 한번 볼게요. 여기 원그래프가 있는데, 쌤이 가장 먼저 뭐부터 보자라고 그랬어요? 제목부터 보라고 그랬어요. 농장에서 키우는 종류별 동물수의 비율입니다. 자, 설명. 문제 보면, 오른쪽은 지훈이네 농장에서 키우는 동물의 종류를 조사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이나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원그래프 들여다보니, 소 40%, 돼지 20%, 닭 15%, 오리 20%, 염소 5%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분석합니다. 백분율이 20% 이상인 동물, 20% 이상이니까 20과 같거나 큰 수를 찾으면 돼요. 백분율을 봤을 때. 40, 20, 같아요. 오리 20. 이렇게 세 가지 골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물은 소, 돼지, 오리입니다. 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닭 또는 오리의 수는 전체의 몇 퍼센트냐라고 했으니까, 닭하고 오리에서 이 백분율을 그대로 더해주세요. 닭은 15%, 오리는 20%니 더하니까 35%입니다. 라는 거알수 있죠. 세 번째, 또 이런 이야기도 알수 있어요. 소의 수의 비율은 오리 수의 비율에 나눗셈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소는 40%고요. 오리는 20%니까 딱 봐도 두 배네요. 그죠? 그래서 40 나누기 20을 해서 두 배입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띠그래프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 어느 지역의 2015년과 2025년의 과수원별 사과 생산량을 조사 나타낸 띠그래프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나마를 써넣으세요라 그랬어요. 과수원별 사과 생산량의 비율이 2015년에 가 과수원 35%부터 해서 나 25%, 나 25%, 라 15%. 그리고 이제 2025년이에요. 가 40%, 나 30%, 다 20%, 라 10%.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 2025년이니까 아래 띠그래프를 봅니다. 여기에서 나 과수원의 사과 생산량은 30%고요. 라 과수원의 사과 생산량의 몇 배네요? 라는 10%입니다. 그러면 30은 10%, 30은 10의 몇 배냐 따져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30 나누기 10, 그러니 3배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2015년에 비하여 2025년에 전체에 대한 사과 생산량의 비율이 줄어든 과수원. 자, 찾아볼까요? 가는 늘어났죠. 5% 늘어났어요. 나는 25에서 30 늘어났어요. 다는 25%, 20%로 줄어들었고요. 라는 얘도 줄어들었습니다. 15%에서 10%가 됐으니까. 자, 따라서 다 과수원과 라 과수원입니다. 라고 이제 잘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해석하는 거는 문제를 잘 읽고, 그래프가 또 여러 개가 나왔을 때는 이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나? 저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나? 자, 잘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여섯 번째 개념이에요. 지금까지 배웠던 그래프 다 모여! 이렇게 쌤이 소환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그래프부터 시작해서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에 이번 단원에 배우는 띠 그래프, 원 그래프까지. 그래프마다 저마다 개성이 있어요. 그 말은 그 그래프들의 특징.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료를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가장 이 자료의 내용이 효과적으로 잘 보일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하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그런 활동을 안 하겠지만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이렇게 모둠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를

했을 때도 이제 자료를 조사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때 지금 쌤하고 배우는 내용들 잘 기억했다가 우리 훌륭하게 아주 멋지게 그래프 만들어 보세요. 일단 그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요, 그림의 크기로 수량의 많고 적음을 쉽게 알수 있고 자료에 따라서 상징적인 그림을 사용할 수 있어서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를 대략 그려보고 여기에다가 쌤이요, 이런 모양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사과 모양으로 이렇게 사과, 그 다음에 작은 사과도 있고, 여기에 큰 사과 두 개가 있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누가 봐도 그 지역의 사과 생산량을 나타낸다라는 게 바로 보이죠? 사과 그림이니까. 아니면 우리 예쁜 어린이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사느냐라는 걸 봤을 때는 예쁜 아기 얼굴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 누가 봐도 딱이 그래프는 아기 드레스를 우리 조사했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학교가 얼마나 세워져 있느냐는 이러한 학교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림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뭘 조사했는지를 알수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의 크기로. 우리가 사과도 큰 그림 하나는 무슨 뭐 1만 톤이라면 작은 그림 하나는 뭐또더 적게 뭐천 이런 식으로 단위를 다르게 구분해 가지고 수량 많고 적음을 우리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장점이 있었어요. 생각나죠? 그쵸? 너무 배운 지 오래됐습니다. 자, 그럼 막대 그래프는 어떨까? 이또 마찬가지로 수량이 많고 적으면 한눈에 비교하기 쉬워요. 그린 그래프와 마찬가지예요. 그린 그래프는 그림의 크기로 구분했다면 막대 그래프의 수량 많고 적으면요, 이 막대의 키, 길이로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었죠. 1반 수학 성적의 평균, 1반, 2반 수학 성적의 평균, 3반 수학 성적의 평균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2반의 막대의 키가 가장 크니까 2반의 수학 성적이 가장 높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고 적음을 막대의 길이로 한눈에 비교하기 쉬웠고, 또 각각의 무엇을 뭐할때 편리할까? 크기, 평균, 이런 것들. 각각의 1반, 2반, 3반. 이렇게 각각의 크기를 비교할 때 편리하다. 막대 길이로 비교하면 되니까요. 자, 꺾은선 그래프는 어땠나요? 우리 친구도 꺾은선 그래프는 되게 특별했어요. 수량이 변화하는 모습과 정도를 쉽게 알수 있었는데 대부분이 시간에 따른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을 나타내는 데 편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이낮 시간에 뭐 온도, 10시에 우리 교실의 온도가 몇 도였는데, 11시에는 몇 도가 됐고, 12시에 몇 도가 됐고, 1시에 몇 도가 되고, 뭐, 2시에는 몇 도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이 점들을 선분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꺾은선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마다 온도를 쟀다. 아니면은 내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이렇게도 볼수 있죠? 내가 10살 때는 키가 이만큼, 11살 때 1년에 한 번씩 딱 1월 1일마다 키를 쟀어요. 뭐 이런 식으로도 잴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한 시간마다 뭐 매달, 매일, 매년 인구의 변화 등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한 가지 주제가 변하는 내용을 나타내기가 꺾은선 그래프가 최고랍니다. 그다음 띠그래프, 원그래프는 이제 이번 단원에 배웠으니까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무엇을, 그렇죠, 비율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다라는 거.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여러 개의 띠그래프를 사용하여 비율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A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이죠. 안경 쓴 친구들을 조사를 했더니 150명이 안경을 썼더래요. B라는 친구들은 B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안경 쓴 친구들을 조사를 했더니 130명이 안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경 쓴 학생 수만 봤을 때는 그래, A학교 학생들이 좀 눈이 더 나쁜가? 안경을 더 많이 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볼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목 수를 비교할 게 아니라 몇명 중에 150명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여기에서 이 150명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500명 중에 150명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130명은요, 200명 중에 13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비율이 어느 쪽이 훨씬 클 거예요? B가 훨씬 크겠죠, B학교가. 그러니까 200명 중에 130명이면, 꽤 많은 학생들이 안경을 쓰네? 이렇게 또 달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비율을

해석하는 데는 T그래프나 원그래프가 좋죠. 자, 그리고 T그래프의 아주 강력한 장점. 앞에서 봤지만 여러 개의 T그래프를 사용하여 비율의 변화 상황을 나타내는 데 편리해요. 이 T 전체 길이를 100%로 했기 때문에 이 나눠지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의 길이를 비교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원그래프보다 더. 왜냐하면 원그래프는 원 동그래 가지고 중심을 나누기 때문에 T그래프가 더 원그래프보다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자, 원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전체에 대한 각 비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요. 그 다음은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뭐할수 있다?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장점은 뭐냐면은 원그래프 눈금을 아주 작게 나누면 작은 비율까지도 비교적 쉽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만나볼게요. 어떤 주제가 딱 주어졌을 때, 이건 어떤 그래프가 적격이야? 라는 거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다음 설명에 알맞은 그래프를 보기에서 찾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그래프들이 모두 등장을 했고, 수량의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다라는 거는요, 그림 그래프, 그리고 막대 그래프가 비교하기 쉬웠어요. 그쵸? 그림의 수 또는 막대의 길이로. 이걸로는 아직 하나까진 모르겠고. 자, 각각의 크기를 비교할 때 편리, 아, 각각의 크기. 그러니까, 각각 1반은 얼마, 2반은 몇 명, 3반은 몇 명. 뭐, 이렇게 각각의 크기를 막대 길이로 비교하기가 막대 그래프가 더 편리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막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고 싶다. 아, 이거 비율 그래프니까. 자, 뭐, 원그래프하고, 그 다음 T그래프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데,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 개의 그래프를 사용하여 비율의 변화 상황을 나타내는 데 편리하다. 여러 개를 같이 비교할 때는 T그래프가 더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정리한 내용 그대로 나왔네요. 그 다음 5번. 조사한 주제를 나타내기에 알맞은 그래프를 찾아 이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어느 마을의 종류별 콩 생산량의 비율이에요. 콩 생산량의, 자, 비율입니다. 비율. 비율이니까 비율 그래프. 이번 단원의 주인공인 T그래프나 원그래프. 근데 이게 T그래프만 있죠. 이렇게. 그럼 이번엔 어느 마을에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시간에 따라 콩이 많이 생산되고 적게 생산되고 이 흐름을 보려면 꺾은선 그래프. 그다음 어느 마을에 농장별 가농장은 콩이 얼마, 나농장은 콩이 얼마 이럴 때는 막대 그래프 또는 그림 그래프도 괜찮겠죠? 이 농장을 이렇게 지도에 나타내서. 자, 좋아요. 다음 식으로 이렇게 짝을 지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풀이 가봅니다. 주원인 학교에 있는 종류별 나무수를 조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종류별 나무수의 비율. 자, 느티나무, 소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기타까지. 문제는 느티나무 수는 은행나무 수의 몇 배냐? 30%죠, 느티나무 수. 은행나무 수는 15%입니다. 아니, 그럼 몇 배겠어요? 우리가 퍼센트로 나눠줘도 된다고요. 그래서 두 배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두 배. 그 다음. 자, 소나무 또는 벚나무는 전체의 몇 퍼센트일까요? 소나무는 25%고요. 벚나무는 20%입니다. 그러니까 더하면 45%. 그래서 45%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부 또는 콩가루의 함량은 전체 몇 퍼센트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어느 과자의 원재료별 함량을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는 건데, 원그래프 바뀌었죠? 과자의 원재료별 함량의 비율. 그래서 밀가루 35%, 현미유, 두부, 설탕, 콩가루, 기타인데, 아니, 두부가 몇 퍼센트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 두부 함량이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두부의 함량 100%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나머지를 다 더했을 때 100이니까, 자, 100에서 나머지 백분율을 빼주면 되겠네요. 밀가루 35%, 현미 26, 설탕 10, 콩가루 6, 기타 3. 빼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35랑 10부터 이렇게 더할까요? 그럼 4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32에다가 여기까지 35에다가 80이니까 80을 빼면 20. 물론, 눈금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때문에 눈금의 개수를 세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부는 20%, 콩가루는 어딨나? 여기 있네요. 6%죠? 그러면 더해 보면 26%. 그래서 26%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같은 원 그래프에다가 과자의 원재료 중 비율이 25% 뭐래요? 2 이상 이래요. 그럼 25와 같거나 큰 수를 골라주면 됩니다. 백분율에서. 원재료는 무엇인지 모두 써보세요. 라 그랬으니까 우리 조사 들어갈까요? 밀가루 35% 오케이. 맞고요. 현미유 26%니까 맞아요. 두부 아까 20%로 구했는데 20%는 아니죠? 설탕 10%, 6%, 3% 다 아니네요. 그럼 밀가루와 현미유. 이렇게 두 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서 7번까지는 T 그래프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2020년과 2025년에 어느 지역 사람들의 하루 운동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T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 그랬어요. 자, 하루 운동 시간별 사람 수의 비율을 조사했는데, 위에는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자, 지금 항목은 똑같고, 이제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2020년, 2025년. 자, 5번은 도전 문제인데요. 2020년에니까 위에를 보고 하루 운동 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인 사람 수는 여기죠. 40%예요. 40%는 운동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사람 수의 몇 배냐? 3시간 이상은 여기 나왔습니다. 10%입니다. 아니, 그러면 40%가 10%의 몇 배야?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40 나누기 10을 해주면 4, 4배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4배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체 어떤 그래프인지 잘 구분해야 되겠죠?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다음 문제 갈게요. 같은 그래프에서 몇 년, 2025년, 하루 운동 시간이 몇 시간 이상, 2시간 이상인 사람 수는 전체 몇 퍼센트냐? 2시간 이상이니까 여기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쌤이 너무 걱정돼요. 우리 친구들 실수할까봐. 이렇게 하나의 항목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3시간 운동을 한 사람도 2시간 이상에 포함해야 되죠. 4시간 운동한 사람도 포함해야 되죠.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이라면 이렇게 두 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전체 몇 퍼센트냐? 여기는 15%, 10% 다 더해가지고 25%라고 답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것만 보면 안 돼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지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는 문제였다. 자, 이렇게 6번까지 마무리했고, 또 7번. 이번에는 2020년에 비하여, 비해 2025년에 하루 운동 시간이 1시간 미만인 사람 수의 비율은 어떻게 변했는지라고 했어요. 1시간 미만은 가장 앞에 있죠. 2020년엔 30%였는데, 2025년에는 40%. 비율이 좀 늘어났네요. 1시간 미만이라는 건 운동을 이제 쌤도 여기에 속한다고 봐야 되는데, 아, 이 5년이 지났는데 이제 1시간 미만인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건 운동을 사람들이 좀안 한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라고 그랬으니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8번부터는요, 그린 그래프 나왔습니다. 어느 마을의 과수원별 귤 생산량을 조사해 나타낸 그린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아, 귤이다 보니까 우리 귤 그림이 이렇게 나왔는데, 크기 잘 봐야 되겠죠. 가장 큰건한 개에 1000kg. 중간은 500. 가장 작은 건 100kg입니다. 자, 먼저 표를 완성해 볼게요. 가, 나는 생산량이 나왔으니까 다부터 볼까? 다는 500짜리 그림 하나랑 100짜리 그림 4개니까 400에서 900. 라는요, 큰 그림이 두 개니까 2000이에요. 2000에서 작은 그림 하나니까 100이니까 2100입니다. 좋아요. 그럼 더 해볼까요? 1200, 1800, 3000에다 3000, 전체 6000이 되겠다. 그럼 백분율 알수 있겠네. 6000분의 가는 6000분의 1200이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100을 하면 우리 친구들 1200으로 약분하면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5분의 1 곱하기 100은 20%. 여기 20. 그 다음, 6000분의 1800 곱하기 100을 하면, 여기도 6으로 약분하면요, 어떻게 돼요? 1000, 자,
다 약분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100으로 약분했습니다. 6으로 약분하면 3에다 10이고, 한번더 30%.

0: 가 되겠다. 그러면 단을 우리 꿰를 좀 내볼게요. 지금 생산량이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분율도 반, 30의 반 15%가 될 거고, 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해볼까요? 6000분의 2100이에요. 곱하기 100을 해보면 약분, 그 다음에 또 약분, 6으로 약분하면, 3으로 약분합니다. 3, 2, 6, 7, 10, 2니까 어때요? 35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약분했죠?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35%. 그러면 20, 30, 15, 35다 더하면 100인 거 이렇게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9번 문제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보래요. 막대 그래프의 세로 묶음 한 칸은 다섯 칸이 500이니까 한 칸은 100kg. 그러면 가부터 생산량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비율 그래프 아니죠? 1200kg이라면 세로의 길이 12칸으로 나는 1800kg이니까 18칸. 다는 900. 이니까 9칸, 라는 2100이니까 이렇게 2000에서 한칸 더, 라고 막대 그래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막대의 길이를 통해 비교하기 쉽죠? 자, 이번에는 띠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먼저 띠를 나눠보죠. 그럼 백분율로 봐야 되기 때문에 20, 그 다음 30, 15, 35 쓰고 가, 과수원 20%, 나 30%. 다 15%, 라35%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띠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으면 이제 11번은 원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다섯 칸이 25%니까 한 칸이 5%, 그러면 20%, 네 칸에다가 10, 20, 30, 여섯 칸, 세칸 나누고 가 20%, 나 30%. 다 15%, 라 35%. 두 가지 비율 그래프로 다 나타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12번 문제. 과수원별 귤 생산량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어느 그래프가 가장 좋을까요? 라고 그랬어요. 비율을 비교할 거예요? 아니요, 생산량을 비교할 거예요. 그럼 막대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 다 그려봤는데, 생산량을 비교하는 거는 막대 그래프가 가장 적당하다. 그쵸? 왜냐하면 이 세로의 길이가 생산량을 말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수원별 귤 생산량의 많고 적음을 막대의 키를 통해서 한눈에 비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율을 알아보려면 띠 그래프나 원 그래프인데요. 여기서는 생산량을 비교하기 때문에 답이 막대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유까지 꼼꼼히 써주세요. 자, 오늘의 플러스 개념 한입 뚝딱은 주어진 자료를 보고 어떤 그래프가 알맞을까를 잘짝 지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 친구들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매력, 장점들을 잘 알아야 되니까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복습하기예요. 자, 우리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가 뒤에 좀 남았습니다. 그 뒤에 문제랑 응용력 키우기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문법을 알면 문장이 보인다. EBS 만점왕 영어 따라 쓰는 영문법 레벨 3. 3단계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닛 2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쌤이랑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어보면서 단어 바로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 보시면 remember 나와 있습니다. remember 하면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단어 보면 send. S-E-N-D, send는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send, 보내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단어입니다. hand. 우리 hand 하면 손이라는 단어로 잘 알고 있는데요. 동사로 쓰이면 건네주다라는 의미예요. 손으로 이렇게 건네주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hand, 건네주다. 자, 이어서 doll, D-O-L-L, doll 하면 인형입니다. 자, 다음으로 science 나와 있습니다. science 하면 과학이라는 의미죠. 추가로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은 다섯 개의 어휘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show 나와 있습니다. show 하면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단어 읽어볼까요? L-E-N-D 하면 lend. 얘는 빌려주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과거형도 꼭 기억해 둡시다. lend의 과거형은 lent. D만 T로 바꿔주시면 돼요. lent, 빌려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bring 나와 있습니다. bring 하면 가져오다 혹은 사람을 데려오다라는 의미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얘도 과거형 알아둘게요. bring의 과거형은 brought. 얘 발음이 조금 어렵죠? brought. 같이 따라해 볼게요. brought. 네, 좋습니다. 이어서 visit 나와 있는데요. visit 하면 방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나와 있는 museum. museum은 어떤 장소죠? 네, 바로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visited the museum 하면 나는 박물관을 방문했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 미리 꼭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내용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챕터 1 문장의 형식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1강에서 문장 1 형식과 문장 2 형식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3형식과 4형식 문장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들어가기에 앞서서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 바로,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형식 문장의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고, 또 이형식 문장의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 그리고 보어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자, 오늘 공부할 3형식과 4형식 문장은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형식 문장입니다. 3형식 문장은 어떻게 생겼냐? 바로, 주어와 동사, 그리고 그 뒤에 목적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어와 동사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1형식 문장과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목적어라고 하는 애가 추가되었네요. 그러면 우리 목적어가 무엇인지 일단 알아두어야겠죠? 자, 만점왕 플러스 갑니다.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주로 뭐뭐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He called my name. 그는 불렀다. 무엇을 불렀어요? 내 이름을이 되겠죠? 자, 우리 이 문장을 문장 구성 성분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는 누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주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불렀다, 뭐뭐 한다라고 해석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동사라고 불러요. 자, 그 뒤에 나오는 my name 한번 볼까요? 부르다라는 동작의 대상이 되면서 뭐뭐를로 해석되고 있는 이 my name은 우리 목적어.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I remember him. 나는 기억한다. 누구를 기억해요? 그를 기억한다가 되겠죠? 여기서도 주어 동사 그 뒤에는 뭐뭐를로 해석되는 누구?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문장들을 주어와 동사 그리고 목적어로 구성된 몇 형식 문장이라고 한다? 3형식 문장이라고 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을 한번 이해해 보았으니까 교재 개념 정리 바로 해볼게요. 3형식 문장은 누가 무엇을 뭐뭐하다로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문장입니다. 뭐가 반드시 필요한 문장이라고요? 네,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문장이에요. 계속 볼게요. 자, 목적어로 나올 수 있는 것 보겠습니다. 목적어로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인 명사가 나올 수 있고요. 또는 대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 대명사가 나올 때는 주의할 점, 꼭 목적격을 사용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remember him은 가능하지만, I remember he.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I remember he. 안 됩니다. 근데 왜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동사의 바로 뒤에서 뭐뭐를로 해석되는 목적어 자리입니다. 우리 목적어 자리에는 대명사가 올때 반드시 목적격으로 써준다라는 점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3형식을 한번 공부해 보았는데, 여러분, 3형식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몇 개가 나와 있나요? 네, 바로 한 개. 한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형식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4형식 문장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4형식 문장에서도 역시 주어와 동사는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몇 개?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3형식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한 개였는데, 4형식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두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두 개의 목적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바로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입니다.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구분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간접 목적어라는 건 뭐뭐에게로 해석되는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접 목적어는 무엇을, 를로 해석되는 목적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We give him flowers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주죠? 그에게 꽃을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뭐뭐에게로 해석되는 이 목적어를 우리가 무슨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렇죠.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꽃을 뭐뭐를로 해석되는 이 목적어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바로 직접 목적어라고 부른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은 주어와 동사 뒤에 목적어가 두개 나오는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대로 나오는 몇 형식 문장? 4형식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볼까요? They sent mom a card. 그들은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드렸어요? 어머님께 카드 한 장을 보내드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누구에게로 해석되는 마음이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그리고 무엇을에 해당하는 a card가 무슨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사형식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두개 나오는 문장을 말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개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사형식 문장입니다. 사형식 문장은 주어와 동사 뒤에 몇 개의 목적어가 나온다고요? 두 개의 목적어. 그두 개의 목적어의 순서 기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가 먼저 나오고요. 그 뒤에 직접 목적어, 즉 뭐뭐를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나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주로 뭐뭐 해주다 의미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동사들은 이와 같이 give, 주다, 아니면 send, 보내주다, 이러한 동사들이 자주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이어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구분하겠습니다. 간접 목적어는 누구에게 주는지를 설명하고, 직접 목적어는 무엇을 주는지를 말해주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이두개 목적어를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핵심 문법을 문장 속에 적용하는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텝 1. 하나만 알면 보이는 골라쓰기 해볼게요. 여러분이 꼭 직접 고르면서 연습해보세요. 자, 1번 보시면 우리말에 맞는 동사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A부터 같이 볼게요. 자, 그는 편지를 썼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쓰다 라는 의미의 동사는 write. 그런데 과거형이니까 write의 과거형인 wrote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B 볼까요? 나는 매일 아침에 샤워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샤워를 한다라는 의미의 이 단어가 있어요. 어휘가 있어요. 바로 take a shower입니다. 우리 go a shower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그냥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I take a shower every morning 하면 나는 매일 아침 샤워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C를 보시면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그림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아까 공부했던 어휘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여주다라고 할 때는 show, show라는 동사를 씁니다. 참고로 이 see라는 동사는 내가 직접 보는 거예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절하지가 않겠죠? 자, 이어서 D입니다. 그는 여기에 자신의 여자 형제를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우리 데려오다라는 의미의 동사는 bring, bring인데, bring의 과거형도 공부했죠? 바로 brought. 그래서 he brought his sister here.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를 보면 엄마는 나에게 저녁을 요리해 주신다. 요리해 주신다는 극이 되겠죠? 바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알맞은 형태의 대명사를 고르고 따라 써보세요. 자, 우리 A입니다. He passed me a ball 일까요? 아니면 He passed my a ball 일까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pass, 건네준 거죠. 나에게 공 하나를. 자, 이 부분은 바로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나에게.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죠. 자, 그런데 이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우리 목적격으로 쓴다. 이거 기억나시죠? 따라서 목적격인 me를 골라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my는 나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0: 써볼게요.
1: He passed.
0: 그는 전해 주었다. 누구에게 무엇을?
1: Me a ball.
0: 나에게 공 하나를. 네, 여러분, 이렇게 같이 써주셨나요? 바로 B 가볼게요.
1: She gives they, she gives them flowers.
0: 그녀는 그들에게 꽃을 준다잖아요. 그들에게니까 they의 목적격인 them을 골라주어야겠습니다. 써볼게요.
1: She gives.
0: 그녀는 준다. 누구에게 무엇을 줘요? 그들에게 꽃을.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C를 보시면 Mr. Foster teaches us English. Foster C는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신다 이거잖아요. 우리에게니까 목적격이죠. 따라서 위에 목적격인 us를 골라준다. 같이 써볼까요? Mr. Foster C는 가르친다. teaches. 누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영어를. us.
1: English.
0: 네, 이렇게 써주셨나요? 자, 이어서 D 가보겠습니다.
1: My dad bought hers a bike.
0: 자, 여러분, 누굴 골라야 할까요? 참고로 이 bought는 buy의 과거형이에요. 사 주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는 사 주셨다. 누구에게 무엇을? 그녀에게 자전거 하나를 이거잖아요. 따라서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목적격 her을 골라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hers는 그녀의 것이라는 뜻이어서 목적격이 아니에요. 써보겠습니다.
1: My dad,
0: 나의 아버지께서는 bought, 사주셨다. 근데 누구에게 무엇을 순서대로 나와야겠죠? Her
1: a bike.
0: 그녀에게 자전거 한 대를. 네,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이어서 이를 보면
1: I lent him a pencil yesterday.
0: 나는 어제 그에게 연필 하나를 빌려준 거예요. 그에게 간접 목적어 자리니까 he의 목적격인 him을 고르자. 그쵸? 써볼게요.
1: I lent.
0: 나는 빌려주었다. 그에게 연필 하나를. 근데 언제 빌려줬어요? 어제.
1: Yesterday.
0: 자, 이렇게 수식해주는 말은 맨 뒤로 빼시면 돼요. 그래서 I lent him a pencil yesterday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는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하였고요. 자, A를 보시면 그들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점심 영어로 뭐예요? lunch. lunch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B를 보면 우리는 지난 주말에 영화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영화를 보다라고 할 때는 see 혹은 watch를 자주 쓰는데요. 각각의 과거 형태를 넣어서 watched 혹은 saw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C입니다. Alice는 그에게 편지를 써주었다. Alice wrote him 편지인데, 우리 편지라고 할때 그냥 letter만 쓰시면 좀 그렇고요. 정확하게는 편지 한 통이기 때문에 a letter 이렇게 써주세요. 이어서 D를 보시면 그녀는 나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준 거죠. 따라서 나에게 me. 이어서 E를 보면 그는 그의 딸에게 자전거를 사주었다. 그의 딸, 영어로 his daughter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말에 맞게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우리 단어를 배열하여서 문장을 완성할 때는 항상 주어와 동사부터 찾으라고 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형태로 써주시면 되겠죠. 물론 목적어가 두 개인 경우에도 역시 주어 동사 뒤에 두 개의 목적어가 나와주면 됩니다. 자, A 해볼게요. 그녀는 새 컴퓨터를 원한다. 주어와 동사를 찾으면 그녀는 원한다잖아요. 따라서 she wants부터 쓰고 그 뒤에 새 컴퓨터를 a new computer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B를 보면 그는 지난 일요일에 그 박물관을 방문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어와 동사부터 찾아줄게요. 그는 방문했다. 이게 주어와 동사가 되겠죠? 따라서 he visited. 근데 어디를 방문했죠? 뒤에 목적어가 나와주어야 합니다. 그 박물관을이니까 The Museum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C 갈게요. 나의 삼촌은 우리에게 엽서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문장이 복잡해질수록 주어와 동사부터 찾으세요. 나의 삼촌은 이게 주어고 동사는 어딨어요? 보내주셨다. 얘가 동사잖아요. 따라서 My uncle sent부터 쓰고 그 뒤에 누구에게 무엇을 순서대로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에게 엽서를 이렇게 쓰인 문장이 되는 겁니다. D 갈게요. 그녀는 그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해 주었다. 역시 길지만 우리는 뭐부터 찾는다? 주어와 동사부터. 그녀는 주어고 동사 어디 있어요? 말해 주었다죠? tell의 과거형인 told를 써서 동사를 써줍니다. 그 뒤에는 누구에게 무엇을 순서대로 쓰면 되니까 그들에게 them a funny story의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죠. 이어서 이를 보면 나는 그녀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었다라고 했어요. 역시 주어와 동사부터 찾으면 되는데 주어와 동사가 모두 앞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건네주었다. 그 뒤에는 누구에게 무엇을 순서대로 나와주면 되겠죠? 그녀에게인 her, 그리고 전화기를 a phone 혹은 the phone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5번으로 가볼게요. 우리말에 맞게 주어진 문장을 사형식으로 고쳐 써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A를 보면 나는 그녀에게 인형을 사주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녀에게 her을 넣어 주어야겠죠. 그런데 그녀에게 her을 이 문장의 어디에 넣어주면 될까요? 자, 우리 사형식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는 동사의 바로 뒤에 들어가주면 됩니다. 우리 주어 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대로 나온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I bought her a doll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주었다. 그의 아들은 his son 이건데 어디에 넣어줄 거냐는 거죠. 역시 동사인 sent의 바로 뒤에 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를 넣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he sent his son a lette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C를 보면 나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과학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들에게는 them. 역시 동사의 바로 뒤에 들어가야겠죠? 가르치셨다. taught의 바로 뒤에 간접 목적어인 them을 넣어줍시다. 그러면 my father taught them science가 되는 것이죠. 자, D입니다. Davis는 그의 친구에게 영어책을 사주었다라고 하였어요. 그의 친구에게 his friend 이거겠죠. 자, 어디에 넣을까요? 누구 뒤에? 동사인 bought. 바로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Davis bought his friend
an English book. 이렇게 되겠습니다.

0: 자, 2입니다.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범칙금 딱지를 건네주었다라고 하였어요. The police officer handed a ticket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운전자에게 the driver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동사인 handed 바로 뒤에 이렇게 쏙 넣어주면 the police officer handed the driver a ticket이 되는 거고요. 우리 간접 목적어의 위치는 동사 바로 뒤라는 것꼭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우리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어진 문장의 틀린 부분을 찾아 고쳐 써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A부터 바로 보시면 He sent she a letter 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죠? 그는 보내주었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준 거예요? 그녀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준 것이죠. 자, 그런데 누구에게 해당하는 이 간접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가 올 경우에는 반드시 무슨 격으로 쓴다? 맞아요. 목적격으로 써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he sent her a letter이 맞는 형태가 되겠죠. 자, B입니다. The students helped he. 학생들이 도와주었다. 그를, 이겁니다. 누구를, 이건 목적어잖아요. 따라서 목적격인 him으로 써주어야겠죠? 이어서 C를 보시면 the news surprised they라고 했는데 그 소식이 그들을 놀라게 했다잖아요. 누구를이니까 목적어. 따라서 목적격인 them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D를 보면 they showed 그들은 보여주었는데 그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주었다 이거예요. 그에게니까 목적어 자리 따라서 him 목적격으로 바꿔줄게요. 자, E를 보면 the teacher teaches we math 그 선생님께서는 가르쳐 주신다. 누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수학을 우리에게니까 위의 목적격인 us를 써주어야겠죠? The teacher teaches us math. 이렇게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3형식과 4형식 문장을 공부해 보았어요.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복잡해졌으니까 여러분 목적어에 초점을 맞춰서 꼭 한번 복습해 보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 E는 0세부터 1회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BS English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국어 단원평가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4단원의 내용을 만나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의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5단원의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5단원,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봐요. 아, 우리 글쓰기 과정을 자세하게 공부해보는 그런 단원이 될 텐데요. 특별히 어떤 글을 써볼 거냐면요. 바로 주장하는 글이라는 걸 써볼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는 논설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장하는 글이라고 하는 건요. 이 글을 써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목적으로 쓰는 글을 말해요. 주장하는 글을 읽어보고 이 글에서 주장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직접 글쓰기도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은 5단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고요.

단원평가 1회까지 해결해 볼게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핵심 정리 먼저 시작할게요. 5단원 핵심 정리입니다. 개념 1, 먼저 주장하는 글의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자, 주장하는 글이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 내세우는 글쓴이의 의견인 주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주관적인 까닭인 이유도 들어있어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들어가 있는데요. 통계자료, 전문가 의견, 책 내용, 기사 내용 같은 것들을 우리가 모두 모아서 근거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장하는 글은 선생님이 무엇이 목적이라고 했죠? 맞아요. 바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내세우고 싶은 말, 우리가 글쓴이의 의견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걸 우리가 주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주장을 그냥 막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주관적인 까닭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바로 이유예요. 그런데 아, 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만 이야기하면 그래? 근데 너 근거 있어? 진짜 사실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더해줍니다. 이게 바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근거가 든든해야 이유가 말이 되고, 자, 이유가 충분히 주장과 관련이 있어야 이 주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설득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주장하는 글은 어떤 점이 좋길래 우리가 이것을 5단원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걸까요? 자, 주장하는 글은요. 이 글을 쓰면서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 이유가 뭘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에 설득이 되려면 내가 이유로 무엇을 떠올려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이유에 대한 근거로는 무엇이 적절할까? 고민하고 검색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내 주장을 글로 표현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 설득하는 것이 주장하는 글의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글을 잘 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대화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말하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쉽게 설득하고 부모님도 쉽게 설득하고 선생님도 설득하고 친구들도 잘 설득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그 다음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주장하는 글 중에서는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장하는 글의 짜임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주장하는 글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구성을 할 때요 일단 처음을 우리가 서론이라고 부르고요, 가운데 있는 내용을 본론이라고 부르고요, 끝에 있는 내용을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부분의 주장하는 글은요 이렇게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처음 서론에서는요 글을 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 문제 상황 밝히고요. 그 다음 글쓴이의 주장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자, 주장은요 제일 처음 서론에 일단 한번 나와요. 자, 그 다음 본론은 주로 무엇으로 구성이 되냐면요 이 주장에 대한 이유를 밝혀줍니다. 자, 이유는요 한 가지도 되고요, 두 가지도 되고요, 세 가지도 되고요, 네 가지도 돼요. 그런데 선생님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주장하는 글을 씁시다, 자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할 때요 한 가지는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최소한 두 가지, 사실 세 가지 정도가 가장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유를 여러 개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 이유만 쓰면 안 되죠.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자, 이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의 인터뷰도 있고요, 또는 신문 기사 내용도 있고요, 통계 자료 같은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결론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 우리가 본론에서 이야기했던 글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이러하고 이러하고 이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쓰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내 말처럼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앞으로의 기대를 담은 말도 담아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개념 4번, 인용의 출처를 밝히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인용이 뭐예요, 인용? 자, 여러분, 방금 선생님이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려면 내 생각이면 안 돼요.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거나 뉴스 기사라던가 어떤 통계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서 사용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내 글로 가져와서 쓰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그다음 자료 등을 가져와서 내 말이나 글에서 사용하는 걸 우리가 인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그냥 막 가져다 쓰면 되느냐? 아니고요. 출처를 밝혀야 돼요. 자, 출처를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누가 만들었는지 밝혀야 하고요. 두 번째, 언제 나온 자료인지 밝혀야 하고요. 세 번째, 인용한 자료명. 그러니까 글이면 글의 제목, 또 통계 표면, 어떤 표의 제목 같은 걸 써야 하고요. 그다음 자료가 실린 곳은 어디인지. 자,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인지 또는 어떤 통계집의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 2025년 초등학생 희망 직업, 한 다음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라고 되어 있죠. 출처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을 가장 먼저 쓰는데요. 교육부죠. 그 다음 자료를 만든 시기를 괄호 안에다가 적어줘요. 2025년이죠. 그 다음 자료에 이름을 씁니다. 초등학생 희망 직업 써줬죠. 그 다음 이 자료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내용인지 쓰는 거예요.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아, 이 전체적인 조사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자, 이걸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내용이야. 이렇게 출처를 우리가 글을 썼을 때그 아래쪽에다가 다음과 같이 써두면 내가 글을 가져다 썼더라도 자료를 가져와 썼더라도 아주 당당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인용의 출처를 왜 밝혀야 할까요? 왜냐면 이 글을 쓴 사람, 또이 자료를 만든 사람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써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개념 5번도 볼게요.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 점검하기입니다.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을 점검을 해볼 건데요. 우리 네 가지 단계에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계획하기, 두 번째는 내용 생성하기, 세 번째는 내용 조직하기, 그다음 네 번째는 표현하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정했나? 확인을 해보고요. 글의 주제는 무엇인지 정했나요? 확인해 보시고. 글의 주제는 글을 쓰는 목적과 관련이 있나요?도 확인을 해보시고. 글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읽을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나요? 이것도 역시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요. 글에 쓸 내용을 생각하려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떠올렸나요? 점검해 보시고요. 글을 쓸때 필요한 정보를 조사했나요? 글의 내용은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 점검해 보시고요. 글의 내용은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나요? 이것도 역시 점검을 해봅니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요. 주장하는 글에 짜임을 생각하며 글의 내용을 조직했나요? 조직 잘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떠올린 내용들을 관련 있는 것끼리 잘 묶었나요?도 확인해 보시고. 글의 짜임을 고려해서 주장, 이유, 근거를 조직했나요?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 조직했나요? 이것도 역시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표현하기 단계에서는요. 떠올린 내용을 글의 짜임에 맞게 조직하여 표현했나요? 점검하고. 글을 읽는 사람의 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하여 표현했나요? 역시 점검하고. 글의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통일성 있게 표현했나요?도 확인해 보시고.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해 봤나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잘했는지도 점검을 해봅니다. 각 단계에서 점검해야 될 내용들, 이렇게 질문을 통해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도 여러 번 눈으로 보면서 한번 익숙하게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보았고요. 확인 문제도 만나볼게요. 1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의견인 이것과 주장하는 까닭인 이것, 이유를 뒷받침하는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러분 잘알수 있겠죠? 볼게요. 글쓴이의 의견인 주장과 그리고 주장하는 까닭인, 자, 주장하는 까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유라고 불러요. 그 다음,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그렇죠. 근거로 이루어져 있다. 주장, 이유, 근거를 순서대로 씁니다. 2번, 주장하는 글의 짜임과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자, 서론에서 주장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까? 아닙니다. 서론에서는요.

문제 상황과 그 다음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야 해요. 2번 본론,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제시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유도 나와야 하고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제시하는 것 바로 본론이 됩니다. 결론, 글을 쓴 문제 상황 밝히기? 아니죠. 우리 결론에서는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준다라고 했죠? 알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 2번에만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자료를 가져와 자신의 말이나 글에서 사용하는 걸 말해요. 자, 우리가 근거 자료를 가져올 때 우리가 이것을 출처를 밝혀야 된다라고 했죠. 뭐예요? 그렇죠. 바로 인용의 출처를 밝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자료를 가져와서 내 말이나 글에서 사용하는 걸 우리가 인용이라고 부릅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보기에는 권리, 창작물, 출처, 그다음 표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말, 도표, 자료 등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의 이것을 밝혀 저작자의 이것을 보호해야 한다. 자, 인용의 무엇을 밝혀야 한다고 했죠?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썼는지, 그다음 언제 만들어진 자료인지 밝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인용의 출처를 밝힌다. 출처죠. 자, 인용의 출처를 밝히면 저작자의 무엇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저작자의 권리, 우리가 이것을 저작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죠? 5번, 주장을 발표하는 방법에 알맞게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가는 발표할 내용 정리하기입니다. 나는 발표하고 싶은 문제 정하기고요. 다는 발표 목적, 그 다음 발표를 들을 대상 정하기. 라는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며 발표하기입니다. 마는 주장과 이유를 정하고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는 거예요. 자, 주장을 발표하는 방법 가장 첫 번째는 발표하고 싶은 문제 정하기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실제로 발표를 하는 거니까 나도 제일 끝에 쓸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를 정한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발표 목적과 들을 대상을 정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우리 주장과 이유를 정하고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찾아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 바로 발표 내용 정리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발표까지 하면 되니까 다마가 순서로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대화에서 강조하는 글쓰기 과정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귀찮은데 계획을 꼭 세워야 돼? 계획을 안 세우고 쓰면 글의 처음과 끝이 달라지거나 주장과 이유, 근거가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어. 자, 글쓰기 과정 중에서 어떤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계획하기 단계죠. 계획하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글의 통일성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통일성이래요. 그러면 처음과 끝이 뭔가 비슷해야 한다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권리? 아닙니다. 그래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이건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 다음, 3번. 글의 주제와 세부 내용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성질?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의 통일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요, 주제와 세부 내용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게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주 탄탄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음 8번입니다. 근거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근거의 타당성. 이 근거가 얼마나 말이 되는가, 믿을 만한가를 확인하는 기준을 찾는 거예요. 가, 이유와 근거가 관련 있는 거? 그렇죠. 알맞은 것이죠. 그다음, 나, 근거의 출처를 믿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근거의 타당성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믿을 만한 곳에서 우리가 이 글을 가져왔어야, 자료를 가져왔어야 우리가 제대로 근거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근거인가? 자, 언제부터 사용됐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주관적 자료인가? 자, 주관적 자료만 안 되죠. 객관적인 자료여야 합니다.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라. 바로 가와 나를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9번,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을 점검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단계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글의 내용은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 글의 내용은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나요? 자, 이것은 우리 내용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어느 단계와 관련 있을까요?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표현하기. 맞아요. 바로 내용 생성하기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을 점검할 때 각 단계에서 어떤 질문들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10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주장하는 글을 쓰면 내 주장을 글로 표현해 다른 사람을 이것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설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장하는 글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제까지 해결해 봤어요. 이번에는 단원평가 1회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 1회 1번입니다. 글쓰기 과정을 점검하면서 글을 쓰면 좋은 점에 대해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백, 글의 짜임에 맞게 썼는지 파악할 수 있어. 그렇죠. 글의 짜임에 맞게 썼는지 파악하는 것.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쓰기 과정을 점검하는 거잖아요. 진요, 글을 쓰면서 여러 번 주장을 바꿀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 번 주장을 바꾸는 것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죠. 그리고 오히려 여러 번 글쓰기 과정을 점검을 하면요. 내 주장과 관련 있는 글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희정, 내 생각을 글에 잘 표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은 바로 진효가 되겠네요. 알겠죠? 2번부터 4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은 편리해졌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편리한 것은 아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한다. 지금부터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자, 여기에 글쓴이의 주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유를 살펴보자 라고 하고 있죠. 첫째, 디지털 소외계층의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의 편리함에서 소외될 수 있다. 일부 병원은 진료 예약을 특정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은 현장에서 진료를 접수하려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을 줄이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 이유가 나오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가 나오고 있죠. 2번, 이 글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표 하시오. 1번, 디지털에 소외된 계층이 있다? 그렇죠. 소외된 계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죠. 2번,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는 앞으로 다가올 문제이다? 앞으로 다가올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겪고 있는 문제죠. 따라서 알맞지 않아요. 3번, 일부 병원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예약할 수 있게 하였나요? 네, 맞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예약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3번, 주장하는 글의 특징을 떠올리며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것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라고 합니다. 주장, 문제 상황, 이유에 해당되는 것 무엇인지 연결해 볼 건데요. 자, 먼저 글로 돌아가서 기억을 볼게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예전보다 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자, 이것은 바로 문제 상황이죠.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를 줄여야 한다. 무엇무엇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이건 주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디귿, 디지털 소외계층의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무엇무엇이기 때문이다. 까닭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주장에 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은요, 문제 상황이고요. 니은은 주장입니다. 디귿은 바로 이유가 되겠죠. 다음과 같이 이어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이 글에서 글쓴이가 사용한 근거 제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 글에서 글쓴이가 무엇을 근거로 들고 있었죠? 자, 실제로 우리가 어떤 병원에서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 직접 가지 않고도 병원 예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들어서 우리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죠. 1번, 미래를 예상하여 상상하며 설명했다? 아니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2번,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주장의 신뢰도를 높였나요? 통계자료 나와 있지 않았고요. 3번, 전문가 의견을 직접 인용하여 근거를 제시했나요? 전문가 의견 나와 있지 않았고요. 4번, 자주 사용하는 속담을 활용해서 내용을 강조했나요? 자, 속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5번, 실제 있었던 일을 예시로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렇죠. 실제로 요즘 그렇게 병원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 때문에 디지털 그런 소외계층이 생기면서 병원에서 더 오래 대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5번이 글쓴이가 사용한 근거 제시 방법이 되겠습니다. 5번에서부터 6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종

조각이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2021년에 따르면 체내로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뇌 안에 쌓여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앞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겠죠. 첫째,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래요. 이게 바로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 이야기한, 자, 이러한 안 좋은 점, 이런 결과가 바로 근거가 되는 거죠. 둘째,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죠. 네모신문에 나온 환경 전문가 박동그라미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바다로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며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플랑크톤이 해양 생물의 먹이가 되어 해양 생물을 오염하고 이는 어기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생태계를 보호하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역시 어떤 신문에 나온 교수님의 인터뷰, 전문가의 인터뷰를 근거로 삼아서 이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자, 5번. 이 글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주장은요. 이 글을 통해서 글쓴이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글을 읽는 사람에게 결국 이렇게 합시다라고 주장하는 것 무엇일까요? 그렇죠.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인간에게도 안 좋고 환경에게도 안 좋은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미세 플라스틱 줄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번,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글의 주장이 되겠죠. 2번,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 이것은 이유고요.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것도 역시 이것의 주장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다. 주장 아니고요.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역시 알맞지 않습니다. 이 글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1번,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주장은요, 무엇무엇 해야 한다라는 이런 문장을 찾으면 여러분 주장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6번,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그 근거를 알맞 연결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주장은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글쓴이가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거든요. 첫 번째,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자, 어울리는 근거로 무엇을 들었을까요? 바다로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 자, 이 근거는 어떤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나요? 그렇죠.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라는 이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죠. 서로 관련이 있잖아요. 자, 미세 플라스틱은 뇌 안에 쌓여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근거일까요? 그렇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라는 이 이유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이렇게 관련 있는 것끼리 이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7번. 다음 자료에 출처를 밝힌 방법이 바르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 현 주소라는 자료가 있어요.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10년간 생활팩 플라스틱 발생량, 코로나19 전후 생활팩 이물 발생량 비교 결과 어떠한지. 자, 이런 자료를 잘 가져왔는데 출처를 이렇게 썼습니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 현 주소, 기후 에너지 환경부 누리집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인용의 출처를 밝힐 때에는 누가 만든 자료인지, 언제 만들어진 자료인지, 자료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디에 실린 것인지 이게 다 들어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빠진 게 있죠. 맞아요.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언제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만든 시기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면 바르지 못한 까닭으로 알맞습니다. 알겠죠? 8번. 주장을 발표할 때 들을 대상을 미리 정해야 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우리 주장하는 글을 쓸 때요. 듣는 대상, 읽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른이 읽을 때, 그다음 아이가 읽을 때, 그리고 어른, 아이 모두가 읽을 때, 이 내용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읽을 때, 그리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읽을 때, 들어가는 내용이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1번. 들을 대상을 정하지 않으면 주제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자, 주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글을 쓰는 방식이나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들을 대상에게 잘 전달되도록 알맞은 방법과 자료를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알맞은 설명이 되겠죠. 자, 듣는 사람,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더잘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대상을 미리 정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 9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로 알맞지 않은 것.

0: 청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교실 청소는 아침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교실 청소를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아니라 교실 청소는 아침에 하는 것이 좋대요. 자, 특별히 아침에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야겠죠. 자, 이유. 1번. 하루를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루를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다?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자는 주장과 어울리죠. 2번. 아침 청소로 교실 공기가 상쾌해져서 수업에도 집중이 더잘 된다. 그렇죠. 교실 공기가 상쾌해지니까 이후에 일어나는 이 수업도 잘 집중될 수 있는 거잖아요. 관련 있네요. 3번. 청소 시간은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어 우정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유로 알맞은가요? 알맞지 않습니다. 자, 청소 시간이 왜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유를 가지고는 아침에 해야 한다라는 이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맞지가 않죠. 4번. 교실이 깨끗하면 반 친구들이 교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죠.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만약에 청소를 해둔다면 그 하루 동안 반 친구들이 교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5번. 방과 후에는 학원, 약속 등으로 청소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 끝나고 청소하세요 하면 친구들이 다 학원 가야 돼요. 방과 후 가야 돼요. 선생님 저 약속 있어요. 청소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어때요? 자연스럽죠? 그래서 주장하는 이유를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바로 3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0번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은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진 대화인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주장하는 글쓰기의 과정. 자, 무엇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 계획하기 있었고요. 내용 생성하기 있었고요. 내용 조직하기. 그다음 표현하기 있었죠? 학급신문에 교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와 관련된 주제로 글을 실으면 좋겠어. 그 다음, 은별, 찬성이야. 그럼 교실에서 뛰지 말자라는 주제로 주장하는 글을 쓰면 어때? 자, 주제를 정했어요. 좋아. 그럼 이 글을 읽을 사람은 우리 반 친구들이겠네. 실제로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을 예시로 들면 친구들이 더잘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친구들이 글 쓰기 전에, 아, 이런 주제로 쓰자라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바로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계획하기.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단원평가 문제를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죠? 단단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국어 단원평가 내용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국어 5단원의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불장난을 하던 휘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1: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2: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로봇카.

0: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한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1: 여러분, 우리 벌써 2단원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정말 섭섭하지 않나요? 우리 재미있는 말놀이 진짜 많이 배웠는데. 아쉽지만,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더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만나봤죠? 오늘은 6번부터 20번까지 모두 해결해 볼 거예요. 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 한번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만나볼까요?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5글자 말놀이 한 번만 해볼게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글자를 떠올렸나요? 자, 선생님 혹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써주면 선생님이 볼수 있으니까요. 한번 써주세요. 자, 그럼 우리 오늘 6번 문제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여기 보니까, 아, 선생님 저 이거 잘 알아요. 주고받는 말놀이 맞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고받는 말놀이인데, 주고받는 말놀이는요, 묻고 답하면서 말을 계속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말놀이였어요. 그럼 우리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는 뭐니? 아, 하나인 건 뭐지? 한개 있는 것. 그랬더니 숟가락 한 개래요. 아, 그렇지. 숟가락 요렇게 생긴 거 하나 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둘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개 있는 것? 숟가락 짝꿍 있죠? 아, 젓가락 둘. 이렇게 둘인 거 찾았어요. 셋은 뭐니? 라고 했더니 세발 자전거 바퀴 셋이라고 하네요. 아, 세발 자전거 조금 그리기 어렵지만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세발 자전거 이렇게 핸들 있고 바퀴 하나. 그다음 나머지 바퀴 두 개는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 뒤에 있죠. 이렇게. 자, 세발 자전거 바퀴처럼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세발 자전거 그렸어요. 바퀴가 하나, 둘, 세개 있네요.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인지 모르겠고, 일단 책상 다리가 넷이래요. 그럼 질문은 무엇이었을까? 책상 다리가 넷이니까, 아, 넷은 뭐니? 라고 물어봤겠죠. 자, 그 다음, 다섯은 뭐니? 라고 했더니, 공기알 다섯이래요. 여러분, 공기놀이 해봤나요? 공기놀이? 공기는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인데요. 이렇게 우리 아주 예전에는 자그마한 돌멩이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했대요. 근데 요즘은 플라스틱 조그마한 그 상자 같은 것 안에 조그마한 소리가 짤랑짤랑 나는 작은 물건들 있죠? 이걸 우리가 공깃돌이라고 하거든요. 공깃돌, 공기알 다섯 개. 이거 가지고 우리 공기놀이 할수 있어요. 다섯 개죠. 또 다섯 개인 거? 손가락 다섯, 발가락도 다섯. 여섯은 뭐니? 와,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선생님, 저 다섯 개까지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여섯 개인 거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여섯 개인 거 진짜 많은데요. 힌트를 주자면, 다리예요, 다리. 어? 선생님, 닭은요, 새들은 다리가 두 개고요. 사람도 다리가 두 개고. 코끼리 다리도, 강아지 다리도 다네 개씩이고, 책상 다리도 네 개인데요. 대체 무슨 다리가 여섯 개인가요? 여러분, 다리가 여섯 개인? 동물들을 찾아보세요. 어떤 동물이 있을까? 자, 선생님이 이따가 알려줄게요. 6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기억 무엇이었죠? 기억은 바로 책상 다리 셋, 넷이라는 대답이 나오도록 질문을 한 부분이었어요.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그래요. 책상 다리 넷이라고 했으니까 넷은 뭐니라고 물어봤겠죠? 알맞은 말은 바로 1번에 있었네요. 바로 찾았어요. 넷은 뭐니? 그러면 기억에 네 다리는 둘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알맞지 않겠죠? 네 다리는 둘, 책상 다리 넷. 이상해요. 여섯은 뭐니도 알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상 다리는 네 개니까. 어디까지 왔니? 이건 어디까지 왔니라는 전래 동요에서 나왔던 것이고, 책상 다리는 몇 개니? 아, 선생님 왠지 이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거 주고받는 말놀이잖아요. 우리가 숫자를 계속 바꾸어 가면서 질문하고 있으니까 책상 다리는 몇 개니도 알맞지 않아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요, 바로 1번이 됩니다. 다음 7번 문제예요.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니은 찾아봅니다. 니은. 야, 나왔다. 여섯은 뭐니? 하고 니은. 선생님, 저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봅시다. 발가락 다섯은 여섯 개가 아니니까 당연히 아니죠. 네 콧구멍 둘, 콧구멍 둘, 여섯은 뭐니라고 했는데 콧구멍 둘 옳지 않아요. 그리고 개미다리 여섯 나왔는데 어떤가요? 네, 맞아요. 바로 정답 여기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힌트 줬죠? 다리라고 했죠, 다리. 여러분, 개미 한번 그려볼까요? 개미. 이렇게. 개미는 머리, 가슴, 그렇게 이렇게 엉덩이 같이 생긴 부분이 있어요. 허리가 굉장히 잘록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가슴 부분에 다리가 여섯 개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어때요? 개미 같은가요?

개미 같죠? 우리 이렇게 개미처럼 여러 곤충들 있죠? 곤충들은 다리가 다 6개예요. 개미 말고도 또 누가 있을까요? 잠자리, 다리 6개. 파리도 다리 6개. 이렇게 모든 곤충들의 다리가 6개다. 그러니까 만약에 6은 뭐니 하고 나서 보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곤충을 떠올리는 거예요. 곤충을 떠올려서 적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 거미는 곤충이 아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전거, 바퀴 여섯. 여섯은 맞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자전거는 바퀴가 두 개이거나 또는 세 개이거나 보조바퀴 두개 달려있는 네 개짜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세상 어딘가는요, 발가락이 네 개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는 우리가 제외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해요. 그러니까 4번도 옳지 않고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에서 9번은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세요.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해봅시다. 아, 말 덧붙이기 놀이 잘하죠, 우리 친구들. 그래요. 어떤 장소에서 볼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서 앞 친구가 말한 것 반복하고 내가 생각한 것 덧붙이고 말 덧붙이기 놀이였어요. 볼게요. 여기 있는 친구부터 시작했는데요.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똑같이 반복한 다음 바나나도 있고 라고 추가했어요. 그 다음, 이 친구는 이앞 친구가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고,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딸기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차례예요. 이 친구는 과일을 여러 개 말해야겠네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바로 이앞 친구가 말한 것 그대로 반복하고, 새롭게 과일 하나 떠올려서 말해주면 되겠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번. 말 덧붙이기 놀이의 방법이래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는 놀이일까요? 앞 친구가 한 말을 어떻게? 그래요. 똑같이 말한다는 것 가진 낱말이죠. 바로 반복입니다. 앞 친구가 한 말을 반복한 뒤에 다른 말을 어떻게요? 덧붙여. 덧붙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덧붙이기 놀이가 되는 거죠. 자, 놀이 방법 우리 잘 확인했고요. 9번. 이 놀이를 잘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자, 이 놀이를 잘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그래요. 바로 앞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그대로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앞 사람이 하는 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1번, 뒷사람이 말할 내용을 예상해야 합니다. 뒷사람이 할 말을 예상하는 것은요, 별로 좋지도 않고요, 썩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저 친구, 자, 내가 바나나까지 얘기했어. 다음 친구는 키위 이야기할까? 이거 예상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친구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2번, 앞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기억해야 반복할 수 있으니까 알맞은 것은 바로 2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말 덧붙이기 놀이 잘하려면요. 일단 1번. 앞 사람이 한 말을 집중해서 듣고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 바로 앞 사람이 한 말을 반복하고 볼수 있는 새로운 것을 덧붙여서 말해야 한다는 것.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 말 덧붙이기 놀이 대장이 될수 있을 거예요.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마지막 친구가 말할 내용으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기호를 쓰세요라고 합니다. 여기 가와 나가 있어요. 과연 마지막 친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자, 마지막 친구는 이 앞에 있는 친구가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한 다음에 새로운 과일을 하나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요?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딸기도 있고, 그 다음 무엇무엇도 있고, 라고 해야겠죠. 그럼 가 먼저 볼게요. 자, 순서는 사과, 바나나, 딸기입니다. 과일 가게 가면 바나나도 있고,

생각을 한번 써볼 거예요. 와, 음료수하고 미끄럼틀? 안 어울리는데 어떻게 문장을 쓸수 있을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미끄럼틀을 네. 타고 있는데 친구가 음료수를 주었다.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데 친구가 지나가다가 나 이거 원 플러스 원이라서 두개 있어 하면서 선생님한테 음료수를 준 거예요. 아, 선생님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문장을 써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낱말 두개콩 붙여서 멋진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 16번부터 20번은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책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그림책 제목 기억나나요? 그래요. 바로 시원한 책이었죠. 시원한 책은요. 시원하다라는 낱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1번. 캬, 시원하다.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시원한 물을 펄컥펄컥펄컥 마시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시원하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요. 이 친구가 말하는 이 시원하다라는 것은요. 덥거나 춥지 않고 알맞게 서늘한 것 또는 음식이 차고 산뜻한 것을 의미하는 시원하다입니다. 옷도 시원하게 입었고요. 물도 시원하고요. 좋아요. 다음, 2번. 이번에는 아저씨예요. 아저씨가 국밥에 있는 국물을 이렇게 마시고 나서는, 이야,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시원하다는 1번에 있는 시원하다와는 의미가 다르죠. 여기에서 1번은 시원한, 실제로 시원한 물을 마셨지만 2번은 실제로는 시원하지 않고 뜨거운 국물이었어요. 이렇게 뜨거우면서도 속을 후련하게 할때 우리는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뭔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글자를 쓰니까 좀 특이하죠. 그 다음 3번과 4번도 볼게요. 3번, 와, 저 폭포수 아래에서 큰 목소리로 노래를 합니다. 와, 목소리가 아주 시원시원하네. 여기에 쓰인 이 시원하다라는 말은요, 뭔가 막힌 데가 없이 활짝 트여 있어서 후련한 것.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격이, 오, 저 친구 성격이 시원시원하네. 이것도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다음 4번. 여기 있는 여자아이가 양치질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었는데 입안이 까매졌었는데 양치를 하니까 입안이 깨끗하네. 말끔해. 아, 시원해. 지저분하던 것이 깨끗하고 말끔해지는 것을 우리는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원하다라는 낱말은 개운해, 상쾌해, 깔끔해, 깨끗해로 바꾸어 써도 자연스럽겠죠? 자, 이렇게 우리 그림책 알아보았고요. 이제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이에요. 1번에서부터 4번 중 시원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더위를 식힐 정도로 서늘할 때인 것은 무엇인지 번호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그림 중에서 더위를 식힐 정도로 서늘한 것, 표현한 것 어떤 시원하다일까요? 자, 1번. 여기 있는 친구 보니까, 시원한 물을 마시고 있어요. 아, 원래 더웠는데,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벌컥 마시니까, 더위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오, 여기 있었네요. 바로 1번이 됩니다. 2번이나 3번, 4번은요, 더위를 식힐 정도로 서늘할 때, 서늘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음 17번이다. 17번, 1번부터 4번 중 시원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막힌 데가 없이 활짝 트여 마음이 후련할 때인 것은 무엇인지 번호를 쓰세요. 막힌 데가 없어요. 뭔가 후련하고요. 답답하지 않은 상태. 뻥 뚫린 공간에서 노래를 크게 부르네요. 목소리가 시원시원하다. 바로 3번이 어울리겠죠. 이 막힌 데가 없이 활짝 트여 마음이 후련할 때에는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성격이 시원시원하다라고 표현할 때도 사용된다는 거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3, 18번이에요. 기억과 바꾸었어도 말이 통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억 어디 있었나요? 그래요, 바로 여기 있었네요. 아, 시원하다. 여기에 있는 이 아저씨가 뜨거운 국물을 퍽퍽퍽퍽 마시고, 와, 시원하대요. 여기에 있는 이 시원하다는 더위를 식힐 정도로 서늘하게 하는 것, 그런 의미의 시원하다가 아니죠.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요. 뭔가 뜨거운 것을 마시는데 뭔가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느낌일 때 시원하다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 보기에서 바꾸었어도 말이 통하는 것 한번 찾아볼게요. 야, 차갑다. 어때요? 차갑다. 어울리지 않죠? 2번, 후련하다. 어때요? 와, 뭔가 마음이 후련해져요. 뜨끈뜨끈한 걸 먹으니까 속이 시원해지는데 이건 후련하다와 바꾸었을 수도 있겠죠? 깨끗하다는 어때요? 깨끗하다는요, 우리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4번과 바꾸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깨끗해. 바꾸어 쓰는 거. 자연스럽죠? 4번, 부드럽다? 아, 시원하다는 부드럽다하고는 전혀 다른 낱말이에요. 5번, 서글서글하다? 서글서글하다라는 말은 처음 듣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아,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성격이 시원시원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그 성격을, 성격이 서글서글하다라고 어른들이 표현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과연 몇 번인가요? 그렇죠. 바로 2번 후련하다가 되겠죠. 여러분, 정답 잘 찾았죠? 19번이에요. 니은과 바꾸어 쓸수 없는 말은 무엇인가요? 고르라고 했어요. 아, 시원해. 니은 여기 있었네요. 뭔가 지저분했던 것을 깨끗하고 말끔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아, 시원하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낱말들로 바꾸어 쓰면 좋을까요? 그래요. 이미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아, 말끔하게 깨끗하게. 그러면 말끔하다 바꾸어 쓸수 있겠네요. 개운해는 어때요? 오, 개운해도 잘 어울려요. 개운하다라는 것은요, 뭔가 답답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찝찝하고 지저분한 것 같으면 우리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찝찝하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그럼 개운해라고 표현하거든요. 시원해랑 비슷하죠? 3번, 깨끗해도 역시 바꾸어 쓸수 있어요. 지저분했던 것들이 사라지니까. 4번, 상쾌해도 아주 좋죠. 아, 상쾌해. 우리 양치하고 나면 상쾌하죠. 바꾸어 쓸수 있고요. 5번, 불편해는 어때요? 불편해. 어울리지 않죠. 지저분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불편해.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중요한 20번 문제. 이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표현하지 못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생각, 느낌, 친구들이 바르게 말았는지 한번 볼게요. 윤서, 이 책에는 시원하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 선생님, 윤서 잘 말했어요. 두 번째, 현우, 그림 속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시원함이 잘 느껴져서 재미있어. 예주, 시원하다고 느끼는 다양한 상황들이 참 많구나. 시원하다는 의미가 이렇게 다양하다니 참 신기해. 선생님, 정답이 없는데요? 정답 못 찾았어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밑줄 쳐놓은 것을 잘 보세요. 선생님이 재미있어에다가도 표시했고요. 신기해에다가도 표시했어요. 바로 생각이나 느낌에 표시한 거죠. 그런데 윤서는 시원하다란 말이 반복되고 있어. 까지만 이야기했으니까 생각이나 느낌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윤서가 바르게 표현하지 못한 친구다. 여러분, 이렇게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해결해 봤어요. 자, 오늘의 만점한 퀴즈. 우리 꼬리따기 말놀이 친구들이 하고 있었죠? 비행기는 높아. 높은 건 뭐지? 여러분, 높은 것을 생각하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수강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2단원 내용 모두 다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단원으로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인우입니다. 자, 오늘은 14번째입니다. 계속 닮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제는 이래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인데요. 얘도 결국엔 피라미드 유형의 응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꾸 외워야 될게 늘어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 강의도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독립적인 주제들이 아니라요. 교과서 안에서 핵심 개념은 피라미드 유형과 모래시계 유형이고요. 그거에 대한 응용 개념들이 이제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공부하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핵심은 그두 유형을 익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오늘 내용 알아야 할 개념 두 가지입니다.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얘는 간단하고요. 두 번째, 사다리꼴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것도 외워야 돼 약간 이런 끝판왕 느낌이 있는데, 전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전혀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네, 제 강의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개념 1,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입니다. 자, 상황을 보죠. 평행한 세 직선이 있어요. L, M, N 요렇게, 그죠? 평행한 세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두 직선이 지나가요. 이렇게 콩콩콩, 콩콩콩 이렇게 평행한 세 직선을 지나가는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그럴 때이 길이의 비가 성립한다는 건데, 뭐냐면 A 대 B는, 그죠? A 대 B는 A 프라임 대 B 프라임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다시요. 여기 A 대 B는 A 프라임 대 B 프라임이다. 이건데,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뭐 하나로 옮겨보죠. 요거를 이 점을 지나는 평행한 선으로 옮겨볼게요. 얘를 이동시킨 거죠. 그러면 이제 길이가 그대로 옮겨집니다. 여기가 A라면 여기가 B예요. 왜냐하면 평행사변형 입장에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이죠. 그럼 저렇게 되니까 어디 피라미드 발견? 네, 여기 피라미드 발견. 그죠? 피라미드 있죠? 그래서 A 대 B는 A 프라임 대 B 프라임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질감이 없어요. 이 공식 자체를 암기해도 좋고요. 공식을 암기하기 좀 꺼림칙한 학생은 평행선으로 통해서 피라미드를 만들어준다. 요 아이디어만 떠오르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엇갈려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모래시계 유형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좀더 쉽게 생각하면 요것을 이 점을 지나도록 좀 옆으로 가보는 거예요. 목적은 뭐다? 피라미드 만드는 거다 이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어디 피라미드 발생하냐면 여기요. 요렇게 피라미드가 있죠. 근데 길이를 옮긴 것까지 적어 볼게요. 여기 A가 있는데 여기가 A예요. 그리고 B도 요렇게 옮겨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 대 A 프라임은 B 대 B 프라임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 제가 이분들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별로 저희 어렵지 않아요?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이건 참고로 밑에 있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 위에 있는 게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흐름이 뭔가 어떤 내용이 성립한대요. 근데 반대 방향도 뭔가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평행하면 누구랑 누가 닮았대. 근데 반대로 몇대 몇은 몇대 몇이면 평행하되, 뭔가 반대이기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반대 방향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예거든요. 뭔가 치밀하고 엄밀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렇네 하고 예시만, 오른쪽에 예시가 있죠, 그쵸? 교재에도 이걸 통해서 좀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거꾸로 여기 보시면 2대 3은 4대6 맞죠? 그쵸? 그래서 둘다2대 3이네. 하지만 세직선 L

L과 M과 N은 서로 평행하진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A 대 B는 A 프라임 대 B 프라임이면 세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건 틀린 말이다. 뭐이 정도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개념. 아, 얘가 이제 그쵸? 좀 까다로운데. 자,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다리 꼴인데요. 사다리 꼴이 있는데 안쪽에 평행선을 하나 더 그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윗변은 A, 아랫변은 B. 길이를 이렇게 나타내고요. 왼쪽에 M과 N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때, 하하, 요 가운데 있는 EF라는 선분을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 있더라라는 공식인데요. 이거를 외워라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외워라라는 의미보다는 와, 이럴 때 항상 이렇게 나온다? 신기하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안 신기한 거 알아요. 표정 푸세요. 근데 이제 취지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서 써먹읍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통해서 이런 똑같은 결과가 나와. 이런 일반화 과정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만 알면 그냥 위아래 다, 위아래 좌, 이런 것들이 다 숫자로 나오거든요. 숫자로 나오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뒤에 있는 문제들이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림이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를 지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볼게요. 누구랑 평행하게 그은 거냐면 AB랑요, NB랑. 그리고 여기 평행사변형이 하나 생기죠, 그렇죠? 평행사변형이 하나 생기고, 그렇죠.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뭐, 여기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 그죠? 평행하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EF의 길이를 구할 그 다음 돼, 긴게 B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 요거 바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EG의 길이는, 얘네들이 곱한 게 BM이잖아요? 양변에 M 플러스 N을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엔 B를 먼저 써볼게요. 먼저 하나 나왔죠? 그럼 두 번째, 이제 뒤집어져 있는 피라미드 입장에서, 닮은 B가 몇대 몇인지 볼게요. 작은 거 입장에서 N 대 M 플러스 N. 발음에 유의하세요. N. N 말고 N 대 M 플러스 N이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볼게요. N 대 M 플러스 N은 선분 GF 대 위쪽 A가 되겠죠, 그렇죠? 같은 방법에 의해서 선분 GF의 길이는 M 더하기 N분의 AN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요 EF의 길이는 요것과 요것을 더한 게 되겠죠? 분모가 m 더하기 n으로 같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식 자체를 다루는 게뭐 도움은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뭔가 우리가 문자를 좀 숫자처럼 다루는 경우가 더 많아서 도움은 되지만 지금 당장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는 그닥 도움이 안될수 있어요. 학교에서 강조한 게 아니라면. 그래서 요거는, 아, 그렇구나 하고 결국엔 그림의 형태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다시 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을 풀면 됩니다. 두 번째 먼저 얘기할게요. 방금 했던 거. 대각선을 그어서 A와 C를 쭉 연결해서 피라미드 두 개로 푼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거꾸로 첫 번째 방법은 적당히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한쪽에는 피라미드. 그쵸? 요걸 이용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식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1번이죠? 자, 먼저 문제 풀어볼게요. 얘는, 그죠? 비교적 학생들이 잘 풀어요. 이거 특히나 너무 쉬운 그림이네요. 주변에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아지거든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냥 보면 6대 9는, 즉, 2대 3은 8대 X다. 이렇게 되겠죠? 앞에 거 4배, 뒤에 거 4배. X는 1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문제 간단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요런 식으로 자 이제 좀 엇갈려 있죠, 그렇죠? 우리 기본 개념에서 두 번째 그림이었는데요.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적당히 하나의 변을 좀 이동을 시킵시다. 그럼 4랑 6을 좀 이동해 볼게요. 4랑 6 얘를 요 정도로 이렇게 이동해 볼게요. 됐죠? 그럼 변의 길이도 작성을 해 보면 요쪽이 6, 요쪽이 4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 좀 표현을 해보면 요거 요걸 집중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집중하는데 지금 X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15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접근할까요? 어떻게? 왼쪽 걸 맞춰볼까요? 왼쪽 거. 자, 오른쪽 걸로 할 거면 3대 2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은 15랑 X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가볼게요. 전체 대 위쪽은, 즉 15대 X는 오른쪽도 전체 대 위쪽이다. 10대 4다. 10대 4는 5대 2. 이렇게 되겠죠? 3배, 3배 해주면 X는 6.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뭐가 지나갔나 싶은 학생은 피라미드를 옆에 다시 그려보세요. 지금 보면은 여기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쵸? 피라미드. 그래서 옆에 다시 옮겨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피라미드가 있는데 변의 길이가 각각 어떻게 됐냐면 여기 6, 여기 4예요. 그 다음에 주어진 게 여기는 X인데 전체가 15래요. 그래서 이 중에 적당히 원하는 공식을 선택해서 구하면 됩니다. 알겠죠? 예,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중에 이거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나를 선택해서 푼 거예요. 알겠죠?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인데요. 자, 얘는 이제 그쵸. 공식을 외워서, 아, 선생님 저 공식 알아요. 뭐 더하기 뭐 분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이제 2학년 2학기 내용에 대한 심화 교재를 풀 때, 또 심화 교재를 통해서 뭔가 다른 곳에서 평가를 받거나 뭔가 좀더 잘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은 이거를 외웠다 치고 추가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외우는데 보통은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지금 저처럼 풀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평행사변형 만들면 요거와 평행하게 그어볼게요. 한요 정도? 그죠? 요런 느낌으로. 그러면 여기 평행사변형이 하나 있고, 오른쪽 부분에는 아주 작지만 피라미드가 있네요. 그죠? 요런 식으로. 둘을 나눠서 문제 접근해 봅시다. 일단 변의 길이를 좀 옮겨보면 여기 7cm. 맞죠? 동의하시죠? 자, 그리고 여기도 7cm이므로 나머지 부분 여기는 3cm가 되겠네요. 맞죠? 3cm. 여기가 3cm입니다. 자,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건 EF 길인데 여기만 구하면 되겠다. 그렇죠? 여기만 구해 보겠습니다. 자, 피라미드만 뚝 떼서 가져와 볼게요. 피라미드 약간 얇은 그죠? 요런 모양이네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래쪽이 3이고요. 자, 이제 몇대 몇인지 볼게요. 닮은 비가 6대 9네요. 그쵸? 다시요. 6대 9인 거죠. 그죠? 그럼 2대 3인 거네요. 닮은 비는 2대 3. 여기가 2라면 전체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여기 X고요. 이렇게 3이 나와 있네요. 어머나, X가 바로 나오네요. 보죠? 2대 3은 X 대 3이니까 X는 2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2잖아요. 2. 그럼 답은 7 더하기 2니까 선분 EF의 길이는, 그렇죠, 9cm.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을까요? 요런 식으로 그냥 해결하면 됩니다. 앞에 있는 공식 외우지 않았죠. 그쵸? 오히려 피라미드를 더 응용하는 계기가 되니까 더욱더 우리는 닮음에 대한 실력이 깊어지겠죠.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제 3번입니다. 81쪽이요. 이번에는 대각선이 그어져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도, 아니, 문제에서 제시하기도 합니다. 앞에는 열린 문제, 뒤에 거는 이렇게 딱 정해준 거죠. 그런 상황에 당황하지 말고 피라미드 두 개를 체크합시다. 먼저 정방향. 그죠? 우리가 흔히 보는 피라미드 하나 있고요. 하나는 역방향. 뒤집어진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개 각각 그냥 하던 거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죠. 파란 쪽에 뭐가 먹을 게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해결해 보면 닮은 비가 4대 10이네요. 4대 10. 그러면 일단 이렇게 써 볼까요? 1번 닮은 비 2대 5네요. 그렇죠? 파란색이요. 그럼 2대 5인데 여기도 6대 Y. 그죠? 그게 성립하겠죠? 6대 Y다. 그러면 앞에 게 3배, 뒤에 거 3배. Y는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 빨간색 피라미드 입장에선 닮은 비가 몇대 몇이냐 이건데 작은 것 기준으로 몇대 몇입니까? 몇대 몇이에요? 자, 찾아보세요.
길이의 비가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2대, 여기가 3이겠죠. 다시요. 왼쪽의 길이의 비가 2대 3이거든요. 여기도 2대 3이겠죠. 그쵸? 그럼 여기도 2대 3이겠네요. 2대 3이죠. 그쵸? 이렇게 하트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닮은 비는 작은 기준으로 3대 5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바뀝니다. 이게 닮은 비가. 닮은 비는 3대 5인데요. 구하고자 하는 게 X네요. X 대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대응하는 변. 그럼 뒤에 거두배 했으니까 앞에 것도 두 배. X는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를 구하는 거니까 답은 그렇죠. 21 되겠습니다. 괜찮죠? 뭔가 외워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이 사라지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문제로 바뀝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3번이요. 자, 예제 3번 보면 얘도 지금 앞에 있는 그림이 좀 겹쳐 있는 거예요. 겹쳐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풀이를 통해서 답을 낼수 있는데, 제 풀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길인데요. 뭐 EF를 구해서 여기 빼도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일이 많아지고요. 어떻게 한번 접근해 볼 거냐. 일단 여기 피라미드, 제가 표시하는 빨간 피라미드 입장에서 선분 EN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1번. 선분 EN의 길이는 얼마일까?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걸 구한 다음에, 자, 여기 뒤집어진 요 녹색 피라미드 입장에서 선분 EM의 길이를 구해서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한번 접근해 볼게요. 그래서 녹색은 잠깐 지워놓고, 자, 2번. 선분 EM의 길이는 얼마일까? 요두 단계로 답을 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빨간 피라미드 입장에서 닮은 비, 작은 거 먼저 얘기하면 8대 10이죠? 8대 12. 그러면 2대 3이 닮은 비입니다. 2대 3은 선분 EN 대18 이렇게 되겠죠? 그럼 뒤에 게 6배, 앞에 것도 6배 해주면 선분 EN의 길이는 12cm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일단은 첫 번째 상황 구했고요. 두 번째, 이제 여기는 살짝 지우고요. 빨간색 피라미드 삭제. 이제 녹색 피라미드 불러옵니다. 자, 여기. 자, 여기 입장에서 닮은 비가 몇대 몇인지 살펴보죠. 몇대 몇인가요? 작은 거 기준으로 4대 12. 그죠? 1대 3이네요. 3배. 이런 상황. 는 선분 EM 대 12 이렇게 되네요. 뒤에 게 4배 했으니까 앞에 것도 4배가 돼야겠죠? 선분 EM의 길이는 4c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답을 내보겠습니다. 지금 EN이 12, EM이 4예요. 그럼 우리는 EN에서 EM을 뺀게 MN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이쪽에 적어볼게요. 선분 MN의 길이는 얼마다? 네, 8cm다.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예제 3번이었습니다.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할 때는 할 만한 문제인데 다시 좀 적당히 잊어버린 상태에서 혼자 풀 때는 조금 이렇게 돌아가서 스스로가 당황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제 3번 같은 거는 좀 자주 풀어보세요. 알겠죠? 한 여러 번더 풀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잊어버릴 때쯤. 좋습니다. 자,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학생들의 반응을 예상을 해볼게요. 이거 피라미드 있네? 피라미드? 여기 피라미드 있네? 근데, 닮은 비를 찾아보니까, 10이랑 18 말고는 주어진 게 없네? 아닌가? 그럼 반대쪽에선가? 반대쪽에서도, 여전히 잘 뭐가, 정보가 부족한데? 어떻게 되지? 점점점. 뭐 째깍, 째깍, 째깍, 째깍.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떤 유형이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피라미드만 나와가지고, 그렇죠. 모래시계, 모래시계. 어디 있냐면, 여기요. 이 모래시계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좀 서운해하고 있어요. 나를 잊지 마. 뭐 이런 거거든요. 얘를 이용하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인데요. 먼저 얘, 지금 대응하는 변이 10이랑 15죠? 그럼 3으로 나누면, 변의 길이가 4대 5.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얘는 닮은 비 4대 5입니다. 4대 5. 됐죠? 아, 4대 5구나. 그러면 나머지 변도 다 4대 5겠죠, 그쵸? 그러면 이쪽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여기가 만약 4라면,
여기는 5가 되겠죠. 그쵸?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피라미드를 잡으면 됩니다. 자, 여기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얘로 해보면, 자, 얘를 옆으로 옮겨서 다시 좀 적어볼게요. 요런 식으로 지금 피라미드가 있는데, 자, 변의 길이를 좀 옮겨보면 전체 18, 그리고 이쪽 Y. 그죠? 자, 그리고 여기 X, 그리고 여기 15. 자, 그런데 닮은 비가 몇대 몇인지 보면 이쪽이 4, 이쪽이 5예요. 그림상에서는. 그러면 닮은 비는 작은 거부터 얘기하면 4대 9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4대 9는, 자, 그리고 여기 X 대 15. 이렇게 대응하는 변을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적어 볼게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9X는 6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9분의 60. 자, 3으로 약분해주면 3분의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나왔어요. 됐죠? 자, 그리고 Y 구해보겠습니다. Y. 자, Y는, 자, 여기 좀 헷갈리죠? 잘 봐야겠어요. Y를 구하려면, 이렇게 가볼까요? 그냥 우리 기교를 부려봅시다. 18대 Y는 이렇게 가봅시다. 18대 Y는 전체 대 오른쪽이죠? 그러면 위에도 전체 대 오른쪽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몇대 몇이에요? 9대 5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 거두 배, 뒤에 것도 두 배. Y는 얼마? 1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XY 각각 구하는 거니까 X는 3분의 20, Y는 10.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반대 방향을 잡아도 됩니다. 지금 빨간색 피라미드 말고 왼쪽에서 피라미드 잡아도 똑같이 해결됩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4대 5 모래시계 체크하는 거. 됐죠? 아,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자, 유제 8번입니다. 82쪽이요. 자, 오른쪽 그림, 주어진 그림에서 주어진 정보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이구야. 수직. 수직. 수직이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삼각형 EBC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뭘 구해야 될까요? 삼각형 EBC라는 것은 15 곱하기 EF 나누기 2잖아요. 그렇죠? 15 곱하기 선분 EF 곱하기 2분의 1. 즉, 우리는 EF의 길이를 찾자. 이렇게 됐는데 앞에 있는 상황과 유사하게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모래시계 입장에서 6대 9잖아요. 그렇죠? 얘네 몇대몇 닮음이죠? 2대 3이죠. 그렇죠? 아, 얘네 2대 3 닮음이다 라는 걸좀 이용을 해보면요. 자, 변의 길이 좀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쪽이 만약에 2라면 이쪽이 3인 거죠. 동의하시죠? 우리 모래시계는 요렇게 요렇게 대응합니다. 변의 길이가. 자, 그러면 이제 좀 피라미드 이쪽 잡아볼게요. 그냥 같은 방향으로 아까 문제처럼 옆에다가 다시 그려보면 뭐이 정도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가 15. 그리고 여기가 9. 그리고 궁금한 건 여기, 그렇죠? 궁금한 건 여기. 그렇죠? 그러면 닮은 비를 알고 있어요. 여기가 2, 이쪽이 3이니까 전체가 5.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밑에 15는 필요가 일단 없겠네요. 지금은 아마 넓이 구하라고, 그렇죠? 넓이 구하기 위한 밑변 정도로 쓰이는 거고요. 자, 적어볼게요. 2대 5는 X 대 9다. 이렇게 되죠?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으니까 OX는 18, X는 5분의 18. 이렇게 나타내지겠죠? 그쵸? 그럼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답은요, 여기다 쭉 가져와 보죠. 15 곱하기 5분의 18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죠? 약분 작업을 거치면 5, 3, 15, 2, 9, 18, 3, 9, 27.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그쵸? 요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네, 27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래시계와 피라미드가 섞인 유형도 좀잘 알아둬야 시험 때 당황하지 않겠죠? 그쵸? 네, 요렇게 되겠고요. 자, 오늘의 꼭기요! 꼭꼭꼭꼭입니다. 자, 첫 번째.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인데요.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쵸? 이게 나중에 이게 좀 막대기들이 막 서로 엉켜져 있어요, 많이. 심술궂은 문제들도 있는데 천천히 이렇게 옮겨가면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려서요. 해결하면 되겠고. 두 번째. 요거 외운다, 안 외운다? 공식은 안 외운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과 피라미드를 만들던지
아니면

0: 대각선을 긋든지, 그쵸? 피라미드 두개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전혀 외울 것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계속 그냥 피라미드 또는 모래시계가 이용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점 잊고 복습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뭐 직장 영어라고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예.
0: 자, 과장님 편이니 내 편이니 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part 1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아, 이게 진짜 네네. 뭐 회사 안에서도 뭐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누구 라인을 타느냐에 따라서 또 약간 뭔가 네.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0: 네. 그래서 이게 너 저 사람 편이야? 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을 더 봐야 되겠지만요. 왜 내가 과장님 얘기를 하는데 뭐 불만이 있었는데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과장님 편 들어주고 이런 게 될 수도 있거든요.
1: 서운해지죠.
0: Alright. 자,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긴 시츄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휴,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아이,
1: 아이고.
0: 자,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하는 거
1: 네.
0: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1: 응.
0: 요거 영어를 일단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 미션은요.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요 내용을 해볼 건데 문제가 좀
1: 이것도 예,
0: 길어요.
1: 10분 일찍 출근하라고 또 약간 무언의 압박이 있었나 보죠?
0: 살짝 있었던 것
1: 아,
0: 같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막 뭔가 한 명이씩 씩거리는 상황인 거예요.
1: 궁금하네요.
0: 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션에 도전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0: Are you alright?
1: 과장님이 스트레스를 주시니까.
0: Stress. You
1: Yes, stressed,
0: stressed?
1: stressed.
0: 어.
1: Yes. So, my, senior.
0: Your senior?
1: Yes.
0: Your boss?
1: Yeah.
0: 아, go on, I'm all ears.
1: 응?
0: Go on, I'm all ears.
1: Only?
0: I'm all ears.
1: All ears.
0: Yeah, go on.
1: Go on. 아, 들어준다는 얘기구나.
0: 응?
1: 가만 있어봐.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0: 응?
1: 매일 아침
0: What's wrong?
1: 10분 일찍. 그러니까 10 minutes early, I have to come here.
0: Oh, to the office.
1: Yes, every day. Oh my gosh.
0: Actually,

0: That's not a bad idea.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1: Are you friend?
0: Sorry?
1: Boss friend?
0: Oh, that's terrible. Oh, no.
1: Okay. Oh. 여기까지다. Bye.
2: Oh. 아유, 벌써부터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의 편이라도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1: 맞아요.
2: 영어가 안 되니까.
1: 아유, 저는 항상 어딜 가나 싸움 조장을 해가지고
2: 그러니까요.
1: 조용히 있어야겠어요.
2: Alright. 자, 오늘 너무너무 소중한 표현들 우리 항상 그렇지만 네. 또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한다든가 아, 얘기해봐라, 나 잘 듣고 있다. 이런 것들 쉬울 것 같지만 막상 콩글리시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1: 어허.
2: 제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2: 이거 오늘 제대로 제가 픽스를 해드릴게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4: Go on, I'm all ears.
3: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4: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2: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2: 자, 미션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아휴,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하고 아. 직장 동료나 친구나 뭐 애인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네. My boss stresses me out. 오! 와,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2: 제가 비워둘까 하다가 와. 참았습니다. 덩어리라서.
1: 휴. 그러면은 휴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2: 방법은 많이 있는데요.
1: 네.
2: 에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에휴.
2: 에휴.
1: 휴. 그러면 진짜 휴를 쓰면은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오케이, 이거 안 하고 그러면 oh gosh.
2: 야.
1: 이렇게
2: 할까요? 오케이.
1: Gosh 이렇게.
2: Alright.
1: 네.
2: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뭔가 한숨이 나오는 거는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1: 네.
2: 혹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정말로 막 이렇게 되는 게 될 수도
1: 되죠.
2: 있고. 오케이. 하지만 맞습니다.
1: 오?
2: Gosh라고 하는 걸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 은근히 많이 썼었어요.
1: 네.
2: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숨이 나오는 느낌, 조금 불만의 느낌을 얘기할 때 Oh gosh,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막 뭐 rolling your eyes, right? Like this. Right? So, oh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자, 스트레스를 주다 나왔습니다.
1: 어허.
2: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콩글리시로 쓸 확률 높다고 했잖아요.
1: 네.
2: 스트레스라는 걸 명사로 쓴 다음에
1: 예.
2: 그걸 주다가 뭐예요? 주다.
1: Give.
2: 그래서 give를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 오.
2: You give me stress.
1: 맞지 않아요?
2: 틀립니다.
1: 어, 그래요?
2: 네,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스트레스를 동사로 쓰던가 아니면 그걸 활용해서 뭐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든가 그렇게 하거든요.
1: 아.
2: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할 때는요.
1: 예.
2: give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stress someone out.
1: 오호.
2: yes. 아. out 같은 경우에 진짜 좀 뭔가 동사랑 같이 썼을 때 강조를 해 줘요.
1: 네, 네.
2: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를 스트레스를 주답니다.
1: 네.
2: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안 해볼 수 없죠. 목적어만 바꿔 가면서 쓰면 돼요.
1: 네.
2: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가 영어로 뭐죠?
1: 동료? co-worker.
2: 맞아요.
1: 와.
2: 내 직장 동료가 아, 나를 스트레스 줬어.
1: 아,
2: 과거형으로.
1: My co-worker. 맞아요. co-worker stressed me out.
2: 그렇죠. 다시 한 번.
1: My co-worker stressed me out.
2: There you go. My co-worker stressed me out.
1: 음흠.
2: 그러면 이제 what's going on? 누가 물어볼 수 있겠죠?
1: 네.
2: How about this? 진행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2: 그의 work, 그러니까 그의 일이
1: 네.
2: 그를 스트레스 주고 있어. 그에게
1: uh-huh.
2: 스트레스 주고 있다.
1: Yes. He's working.
2: His work.
1: His work stressing.
2: Mm-hmm.
1: Stressing him out.
2: Alright. 자, 비동사가 빠졌죠.
1: 아.
2: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슬슬 그걸 파악을 했는데
1: 예.
2: 진행형 할 때 비동사를 이제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1: 무조건 ing 붙이면 단 줄 알아요.
2: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아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계속 공략을 하시면 돼요.
1: 에, try 해보면서.
2: Right. 에. So I eating 이런 건 안 되죠. I'm eating. Right. 비동사 꼭 있어야 됩니다.
1: 네.
2: Alright. So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1: 음흠.
2: 이렇게 해서 주셔야 됩니다. Alright.
1: 네.
2: So stress someone out. Stress someone out.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My coworker stressed me out.
1: My coworker stressed me out.
2: All right.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1: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2: There you go.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스트레스 받은 건 뭐라 그래요? 받다니까 get이나 receive,
1: take.
2: 막 take 이런 거 쓰면 되나? 그것도 안 됩니다.
1: 그럼요?
2: 스트레스를 주고 받다 자체를 그렇게 쓰지 않고요.
1: In and out로 가나요, 그러면?
2: No, 그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주는 건 스트레스라는 동사 쓴다 그랬죠?
1: 예.
2: 그러니까 걔를 당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1: 아.
2: 그래서 스트레스를 수동태로 써서 이렇게 써요. Be stressed.
1: 아. 우와.
2: You know?
1: 예.
2: Okay, so stress는 스트레스를 주다라는 동사. 그거의 PP 형태는요. 스트레스를 받은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1: 네.
2: 바로 예죠. So 앞으로 내가 남 스트레스 줄 때 I stress someone out. 내가 받는다. 그럼 I am stressed out 당했다.
1: 네.
2: You understand?
1: 예.
2: 이 두 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도 또 있어요.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1: Oh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2: Alright,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제 딱 들으면서 계속해. 집중해 듣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거 되게 좋더라고요.
1: 네.
2: 얘기를 하는데 이 느낌이 아니라 아 상대방이 신경 써주고 있구나. 나 듣고 있어. 얘기 좀 해봐. 너무 좋잖아요.
1: 이게 바로 이야기꾼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2: 이야기꾼들.
1: 만담꾼들이 오케이. 이런 말 진짜 좋아해요.
2: 진짜로요.
1: 저도 그렇거든요. 계속해. I am all ears. 나는 모든 귀야. 귀가 있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게 듣고 있다라고 뭔가 의역이 된 것 같은데 계속해. 계속해니까 저 그거 같은데요. 왠지 칸도 짧고 그런 거 보니까 go on.
2: 오. 오케이. 자, 회화체에서 아마 이런 대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케이, go on, come on, 그러면서 go on. 맞습니다. 자, 이 go on은 사실은 go ahead, 그렇게 해랑 비슷해요.
1: 네.
2: 그렇지만 특히 go on 같은 경우에는 좀 하던 말을 계속 이어가라는 느낌, 살짝 continue 같은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1: 그럼 continue 써도 돼요?
2: Continue, 오케이. 맞아요,
1: 돼요?
2: 써도 돼요. Continue, go on, 계속.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거는 명령어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1: 네.
2: 보통 상대방한테 계속 얘기해봐. 나 궁금하네.
1: 예.
2: You know?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모든 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2: 근데 벌써 상상이 좀 가지 않아요? 그런
1: 그쵸.
2: 의미가 왜 됐는지. 그렇죠?
1: 네.
2: 그래서 나는 완전히 이 내 몸 전체가 다 귀야.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귀여워요. 말이 너무.
2: 귀맨.
1: 네.
2: So, all ears라고 하면
1: 네.
2: 집중해 듣는, 경청하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ight? So, I'm all ears. 그러면 나 완전 너 집중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기해봐. Right? 자, 이거 한번 이병자 만들 텐데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나 집중해 듣고 있어.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해. Keep 얘기해. 이거 한번 해볼까요? Try 해보실래요? 틀려도 돼요?
1: Keep.
2: 일단은
1: I'm all ears.
2: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해라.
1: Keep speaking.
2: Keep talking. Talking. 좋아요. Keep ing 쓴 거예요.
1: 네.
2: 자, how about this? 그 학생들은
1: Yes.
2: 경청해서 듣고 있었어.
1: 아, 그 학생들. The students
2: were
1: all ears.
2: That's it. The students were all ears. Okay?
1: 학생들을 다 귀로 만들어버리면 되네요.
2: 그렇죠.
1: 예, 예.
2: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얘는 그냥 I'm all ears라는 표현 외에 넘어가는 일은 많이 없어요.
1: 아,
2: 솔직히. 네. 그래서 나 상대방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 넣어주는 게 상대방
1: 네.
2: 너무너무 좋죠.
1: 말할 때 신이 나죠.
2: Exactly. 자, 읽어보겠습니다. I'm all ears. Keep talking.
1: I'm all ears. Keep talking.
2: The students were all ears.
1: The students were all ears.
2: Alright. 그리고 사실은 이 표현보다 조금 더 가볍긴 하지만
1: 네.
2: 사용 빈도가 높은 게 있죠. 듣고 있어. 나 듣고 있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1: I'm listening.
2: Go ahead.
1: 아하. Hearing은 안 되는 거죠?
2: 아닙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Listening. 이건가?
2: Listening. 처음 보는 스펠링이긴 한데요.
1: 그래요?
2: 네.
1: 뭐죠?
2: I가 없네요. 네.
1: 아.
2: 그렇죠. NNING, ING 뭐 이렇게
1: 예,
2: 쓴 것 같은데요.
1: 뭐 복잡했어요.
2: Right. I'm listening 이라고 하는 거. 나 관심 있어 정도의 느낌이. 나 관심 있어 얘기해봐. 그래서 얘보다는 경청한다는 느낌이 살짝 가볍긴 한데 빈도는 오히려 얘가 더 많기는 해요.
1: 네.
2: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o on. I'm all ears.
1: Go on, I'm all ears.
2: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5: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6: Go on, I'm all ears. Go on, I'm all ears.
2: 오케이. 다음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네. 나름대로 좀 길어요, 오늘.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0: 그러니까 상사분이 여자분이에요.
1: 예.
0: 그래서 그녀가 말하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직역으로 어순대로 한번 끊어볼게요. 일단은 그녀는 말한다. 여기 예. 끊고요.
1: She says I should come. 나는 와야 한다고.
0: Okay.
1: In 10 minutes early.
0: 어디선가는 끊어야 됩니다.
1: 그렇죠. I should come. 여기서 끊을까요?
0: Okay.
1: 예.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10분 빠르게 있다가. 원래 in 10 minutes는 10분 있다가잖아요.
0: 네,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요.
1: 네.
0: 자, 일단은 아무튼
1: come in까지인가 보네요.
0: 오케이.
1: come in 10 minutes early. 10분
0: okay.
1: 일찍
0: Now it makes sense,
1: 들어와야
0: right?
1: 되는 거군요.
0: Sure.
1: 아, 근데 지금 빠진 단어가 없는데요?
0: 해석을 한번 잘 보세요.
1: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아, 매일 아침.
0: Exactly.
1: 아, 매일
0: 월요일만이 아니라 화요일만이 아니라.
1: Every morning 할게요.
0: Okay.
1: Every morning. 아, 이 정도 스펠링은 제가 알고 있죠.
0: Okay.
1: Yes.
0: 자, two words로 돼 있나요, 지금?
1: Tours예요, 이거는.
0: 아, 알겠습니다.
1: 예.
0: Alright. So,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Perfect. 그렇죠. 자, every morning 자체가 매일 아침에라는 이제 부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다른 뭐 on, at, in 이런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Every morning.
1: 네.
0: 이왕이면 morning 할 때도 morning보다는 R 좀 땡겨서
1: 네.
0: more 할 때 R을 혀를 많이 당겨서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Morning. Morning.
1: Morning.
0: Mm-hmm.
1: Morning.
0: 네. 자, 여기서 지금 슬기 씨가 이렇게 자르는 거를 헷갈렸잖아요.
1: 네.
0: 그 이유가 지금 come in 하고 얘랑 세 개를 섞인 거예요. 그렇죠?
1: 아.
0: 자, come in이라는 게 있고
1: 네.
0: 그리고 in이라는 게 또 얼마 있다가 이런 뜻이 또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게 막 섞이면서 잠깐만 이게 10분 있다가라는 얘기인가?
1: 공부를 너무 자르지? 열심히 해도 안 되나 봐요.
0: 이게 이런 순간이 있어요. 원래 여러분 아시죠? 언어든 수학이든 뭐든 간에
1: 네.
0: 오히려 모르면
1: 약이에요.
0: 백지 상태면 괜찮은데
1: 모르면 약이에요.
0: 좀 알게 되면 이게 막 섞입니다.
1: 그래요. 머리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0: 네,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죠. 어느 정도는.
1: 예,
0: 자,
1: 예.
0: 그래서 자 보세요. 얘는 이 10 minutes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1: 그렇네요.
0: 얘는 그냥 이런 동사입니다. 하나로.
1: Come in.
0: Come in. 자, 이 come in은 정말로 들어온다라는 뜻도 될 수 있는데 얘는 출근하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이렇게 출근해 있는 사람, 회사 입장에서 얘기를 해줄 때 come in 이라는 느낌. 그래서 사장님 저 토요일 날에 come in 못해요. 이 얘기는 come to work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1: 네.
0: So 들어오다, 출근하다. So 여기서는 내가 들어와야 된다, 출근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거죠.
1: Mm-hmm.
0: 10 minutes early.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Uh-huh.
0: 자, 오늘은 이거를 트레이닝을 해볼 거예요.
1: 네.
0: 얼마나 일찍, 그러니까 일찍 와야 된다고 하네 할 때는 우린 그냥 early만 쓰면 되잖아요.
1: Yes.
0: I should come in early. 일찍.
1: 응.
0: Right? 그런데 도대체 얼만큼 일찍인지 쓰려면 또 헷갈리게 되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만큼의 시간이나 기간을 바로 앞에 넣어주시면 돼요.
1: 아하.
0: 그냥 예를 보세요. 일찍 그러면 early죠.
1: 예.
0: 근데 10분 일찍이면 10 minutes early. 그거예요.
1: Yes.
0: 그게 다예요.
1: Uh-huh.
0: Right? 자,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0분 일찍이 뭐예요?
1: 30 minutes early.
0: 일찍. Right?
1: Mm-hmm.
0: 3시간 일찍.
1: 3 hours early.
0: 그렇죠. 3 hours early. Early 앞에 그냥 그 시간, 기간 넣어주면 그만큼 일찍, 그만큼 이르게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1: Yes.
0: 자, 우리는 욕심내서 문장 만들 겁니다.
1: 네.
0: 그는 출근했어. 아까 출근했어 뭐였죠? 무슨 in?
1: Come in.
0: Come in, right? 근데 과거로 그는 출근했어.
1: Yes.
0: 30분 일찍.
1: He came in 30 minutes early.
0: That's it. He came in. How early?
1: Oh, 30 minutes early.
0: How about this? 어디 도착한다라고 할 때 arrive보다 더 캐주얼하게 쓰는 거 뭐 있었죠? 도착하다.
1: Get arrive?
0: 아, 어?
1: Get arrive.
0: Get arrive. Life요?
1: Get arrive.
0: Ride? You mean?
1: Arrive.
0: 아, get arrive 아니고요.
1: 두 개를 콜라보 해봤어요.
0: 무난한 거 했어요. Arrive와 get을 다 섞었군요. 아, 둘 중에 하나만
1: 예,
0: 됩니다.
1: 죄송합니다.
0: 자,
1: get.
0: Get.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 도착했어. 3시간 일찍.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 못하면 안 됩니다.
1: 네.
0: 자, 우리는 거기에 도착했어. 과거형으로?
1: We got there.
0: Yes. 3시간 일찍.
1: 3 hours early. 와.
0: 이거죠. 이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 네네.
0: 좀 어려워도 도전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1: 네네.
0: So we got there

0: three hours early.
1: Oh-ho.
0: You good? All right.
1: Yes.
0: So, 아, 이제 나는 early는 이미 암기했어. 그럼 나 얼마 했는지는 앞에 써볼 거야. 하는 겁니다. 자, 같이 you guys 낭독해 볼게요. We came in, he came in 30 minutes early.
1: He came in 30 minutes early.
0: We got there 3 hours early.
1: We got there 3 hours early.
0: Alright, 자, 그러면 여기서 챌린지를 하나만요.
1: 네.
0: 출근하다 아까 분명히 come in이라고 했죠?
1: 그쵸.
0: 하, 이번에는 이 친구가 늦잠을 잔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0: 그는 30분 늦게 출근했어.
1: 아, he came in three minutes lately.
0: 그냥 late.
1: 아, late.
0: Lately는 최근에라는 뜻입니다.
1: 아, 다른 뜻이 되는군요.
0: Yes, 그리고 사실 30 minutes였는데 뭐 3분 정도는 봐줄 수 있죠.
1: 근데 3 minutes라는
0: 30이에요, 30.
1: 30.
0: Alright.
1: Yes.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은 3분도 용납 못해요.
0: 아, 용납 못하는군요. 아, 여기서는 한 30분은 늦어야 되는 겁니다. So again.

0: 입장에서 지금 상대방이 이게 뭐 되게 불만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1: 네네네.
0: 아, 사실 뭐 나쁜 거 아니잖아. 이게 어울리는 거죠.
1: 네네.
0: Alright, so actually, 사실 자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0: 그 복숭아 영어로 뭐예요? 복숭아.
1: 복숭아요?
0: 네.
1: Peach.
0: Peach, right? 네. Peaches. 복수로 써볼게요.
1: 네.
0: 어 사실 나 복숭아 못 먹어. 아 약간 알러지가 있나 봐요.
1: 아하. Actually. I can't eat peaches.
0: Peaches, right? Actually, I can't eat peaches, right? How about this? 어, 사실 그는 한국인이 아니야.
1: Oh, actually, he is not a Korean.
0: He's not Korean. 어디서도 되기는 하는데요. Korean. 보통 한 명의 상태를 얘기할 때는 네. 형용사인 그냥 Korean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1: 네.
0: Okay, so 약간 아 그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읽어볼게요. Actually, I can't eat peaches.
1: Actually, I can't eat peaches.
0: Actually, he's not Korean.
1: Actually, he's not Korean.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나쁜 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때 bad idea잖아요.
1: 네.
0: 걔보다 더 안 좋다라고 할 때 뭐 많이 쓰는 줄 아세요?
1: Worst idea?
0: 아, 그거보다도 끔찍하다라고 써요.
1: Terrible idea?
0: That's right.
1: Wow.
0: 자, 이걸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1: 네.
0: 빈도가 높아요. That's a terrible idea. Right? 그거 외에도 안 좋은 형용사 곁들여서 쓰시면 됩니다.
1: 네, 네, 네.
0: 자, 읽어볼게요.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1: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아휴,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1: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0: Alright, 두 번째는요.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1: Oh,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0: 우, 긴 문장이었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2: Go on, I'm all ears. Go on, I'm all ears.
3: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2: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0: 자, 이 병작 해보도록 할게요.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네, 첫 번째, stress someone out.
1: Yep.
0: 목소리 키워서 따라해 주세요. 어휴, 과장님이 스트레스 주시네. 일단, 어휴.
1: Gosh.
0: 내 보스가 날 스트레스 줘.
1: My boss stresses me out.
0: 그렇죠. Mm-hmm. 내 직장 동료가 나한테 스트레스 줬어. 과거형으로요.
1: My co-worker stressed me out.
0: Perfect.
1: Yes.
0: 세 번째, 일이 그에게 스트레스 주고 있어. 그의 일이 그를 스트레스 주고 있어.
1: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0: 그렇죠.
1: Uh-huh.
0: 읽어볼게요.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My coworker stressed me out. His work is stressing him out. 자, 다음은요. 기간, 시간, 기간, right? 을 early 앞에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Mm-hmm.
0: 자, 그녀는 내가 매일 아침 1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시네. 이거 길기 때문에 제가 나눌 거예요. 그녀는 말해.
1: She says.
0: 내가 출근해야 된다고.
1: I should come in.
0: 10분 일찍.
1: 10 minutes early.
0: 매일 아침에.
1: Every morning.
0: Alright. 이 병작 처음에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1: 네.
0: 자, 그는 30분 일찍 출근했어. 과거로.
1: Oh.

0: He came in 30 minutes early.
1: Perfect. 자, 우리 거기 3시간 일찍 도착했어. 우린 거기 도착했어.
0: We got there
1: 3시간 일찍.
0: 3 hours early.
1: Perfect. 읽어볼게요.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He came in 30 minutes early. We got there 3 hours early. 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2: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3: Go on, I'm all ears.
2: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3: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Oh gosh, my boss stresses me out.
5: Go on, I'm all ears.
4: She says I should come in 10 minutes early every morning.
5: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4: What?
5: 10 minutes early. Yeah, get to work early.
4: Where is your ears?
5: Oh,
4: my gosh.
5: Sorry.
4: Bye.
1: Yes. 수고하셨습니다, you guys.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그녀가 온다, 조용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ere she comes, be quiet.
1: 그렇죠. 갑자기 뭔가 등장했을 때 딱 어울리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 stress someone out. 활용해서 다음 명작 주세요.
0: 네.
1: 아,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That's nice.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0: 네.
1: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1: Bye. Bye.

0: Unit 84. SW. Let's go. Phonics SW. Sw, sw, sw. Sw, swan.
1: Sw, swan.
0: Sw, sweet.
1: Sw, sweet.
0: Sw, swim.
1: Sw, swim.
0: Sw, swimsuit.
1: Sw, swimsuit.
0: Sw, sweater.
1: Sw, sweater.
0: Sw, swing.
1: Sw, swing.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같이 배워볼게요. S 소리가 나는 알파벳 S와 W 소리가 나는 알파벳 W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SW SW SW

0: Very good. 그럼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백조 swan이에요. 소리 들리죠? 우리보다 몸이 조금 더 크고 목이 길어요. 아름다운 백조, 영어로 swan. swan. swan. Very good.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달콤한 sweet이에요. 여기도 소리가 들리네요. 사탕이나 초콜릿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주 달콤해요. 달콤하다, 영어로 sweet. sweet. sweet. 아주 잘했어요. 또 어떤 단어가 소리 날까요? 아! 수영하다, swim이 있었네요. 우리가 물놀이 가면 아주 신나게 어프어프 수영하죠? 수영하다, 영어로 swim. swim. swim. 너무 잘하네요. 또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수영복, swimsuit이에요. 여기도 소리가 들리는데요. 방금 써니가 알려준 수영하다, swim을 하려면 꼭 수영복을 입어야 돼요. 수영복, 영어로 swimsuit. swimsuit. swimsuit. perfect. 이 단어도 소리가 나요. 바로 스웨터, sweater예요. 쌀쌀한 날씨에 입기 아주 좋죠? 스웨터, 영어로 sweater. sweater, sweater. That was very good.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바로 그네, swing이에요. 우리가 놀이터에 가면 아주 긴 줄에 매달린 그네가 보이죠? 아주 재밌어요. 그네, 영어로 swing, swing, swing. Great job! 와우! 이렇게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소리 나는 알파벳 S와 W 소리 나는 알파벳 W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났죠?
1: 스웨.
0: Very good. 스웨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우리보다 조금 더 큰데요. 목이 아주 길어요. What is it?
1: Swan.
0: 네, 백조, swan. 여기 스웨 소리 들리네요. 자, 그럼 로건이가 세번 다시 말해볼까요?
1: Swan. Swan. Swan.
0: Good job. 이 단어도 스웻 소리가 나요. 로건이가 아주 좋아하는 캔디. 굉장히 달콤하죠? 달콤하다. 영어로 뭐예요? That's right. Sweet. 여기도 앞에 스웻 소리가 나네요. 자, 그럼 우리 같이 sweet을 써봐요. 로건이는 너무 잘하니까 스웻 소리 잘 찾을 수 있겠죠? S, 그리고 W. 와우, 역시 너무 잘했어요. 자, 달콤한 sweet. 다시 발음 뭐였죠?
1: Sweet.
0: Well done. 또 어떤 단어가 sweet 소리 날까요? 아, 우리가 수영장 가면 하잖아요. 이거 뭐죠?
1: Swim.
0: That's right. 수영하다, swim. 여기도 sweet 소리 나는데요. Logan. Do you like swimming?
1: I love swimming.
0: You love swimming? Me too. I love swimming. 그럼 로건이가 우리 swim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줘봐요. 아주 잘하는데요? 그럼 수영하다, swim. 다시 발음 들어볼까요?
1: Swim. Swim. Swim.
0: Well done. 이 다음 단어도 sweat 소리가 나요. 럭은 우리가 방금 배운 swim 할때꼭 입어야 되는 게 있어요.
1: Swimsuit.
0: 아주 잘했어요.

0: 근데 로건아, 써니가 스위밍 하러 가고 싶어요. And I need a new swimsuit. 이렇게 수영복이 필요해요. 우리 로건이가 하나 만들어줘 볼까요? 오케이, 핑크, 분홍색. And yellow,
1: need
0: 노란색.
1: the yellow.
0: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Okay. Wow, look at this. 로건이가 만든 수영복. Thank you. 이거 빨리 입고 수영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그럼 수영복, swimsuit. 다시 발음 들어보세요.
1: Swimsuit. Swimsuit. Swimsuit.
0: Excellent. 이 단어, sweat 소리가 나요. 우리가 쌀쌀한 날씨에 걸쳐 입는 거예요. 뭐죠?
1: Sweater.
0: sweater, sweater. 영어로 sweater. 자, sweat 소리 나는데요. 우리 다시 발음 들어볼게요.
1: Sweater. Sweater.
0: Sweater. 아주 잘했어요. sweat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로건이가 좋아하는 거죠. 놀이터에 가서 타는 거예요. What is it?
1: Swing. Swing. Swing.
0: Great job!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1: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SW. Swa,
1: swa, swan.
2: Swa, sweet.
1: Swa, sweet.
2: Swa, swim.
1: Swa, swim.
2: Swa, swimsuit.
1: Swa, swimsuit.
2: Swa, sweater.
1: Swa, sweater.
2: Swa, swing.
1: Swa, swing.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sweat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sweat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왔어요. 이모 지금 감자 과자 먹고 있어. 너희들도 먹을래? 감자 과자? 여기 여기 여기. 응. 먹어 먹어 먹어. 감자 과자 많이 있어. 이거 먹으면서 책 읽자. 응. 이모는 말이야. 이 감자로 만든 요리 정말 좋아해. 감자로 만든 요리 무궁무진하지. 감자 옹심이, 감자 볶음, 감자 튀김, 감자 샐러드, 감자 고로케. 정말 너무 많지 않니? 감자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너무 슬플 뻔했어. 감자 만세! 얘들아, 감자 과자 먹으면서 오늘 책 읽어보자. 어떤 책 읽어볼까? 이모는 또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책 추천해줄까? 감자가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추천해달라고? 어머, 얘들아, 감자는 이야기책에서도 인기 만점이라서 감자가 나오는 이야기책이 정말 많은데 어떤 책을 추천해주면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읽을까? 그거 있어, 그거 있어. 딱 생각났어. 바로바로! 내 감자가 생겼어요! 라는 책이야. 내 감자가 생겼다고? 내 감자가 생기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하다. 문어책방에서 읽고 가. 오늘도 혜은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책도 읽고 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친구들 정말 좋겠네. 그러면 문어 이모는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지 지켜볼 거니까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지? 그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야기, 내 감자가 생겼어요. 글 읽고 중요한 내용 찾아볼게요. 자, 그런데요, 친구들. 우리가 이야기에서 중요한 내용이란 무엇일까요? 이야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파악한다면 중요한 내용을 찾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읽고 일어난 일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방법부터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회 시간에 시간의 흐름 공부했었죠? 시간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하면 일어난 일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살펴보고요. 또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일어난 일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내 감자가 생겼어요 라는 이야기 읽고 중요한 내용, 일어난 일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97쪽입니다. 내 감자가 생겼어요. 어떻게 내 감자가 생긴 것인지 우리 이야기 읽을게요. 우리 식구는 토요일이면 할머니 집에 자주 가요. 할머니 집은 시골이에요. 마루에 서면 산만 보여요. 나는 할머니는 좋은데 시골은 싫어요. 할머니랑 엄마, 아빠는 밭에 가서 일만 하고 나는 같이 놀 동무도 없고 심심해요. 자, 여기서 동무라는 것은 친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나는요. 할머니는 좋은데 시골이 싫어요. 왜 그렇죠? 할머니, 엄마, 아빠는 밭에 가서 일만 하고 나는 같이 놀 동무도 없고 심심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해가 가기는 하네요. 자, 이어서 읽을게요. 참, 내 또래가 있긴 해요. 할머니 뒷집에 사는 상구요. 그런데 나만 보면 숨어요. 바보같이. 아까 저녁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소리냐? 할미다. 내일 할미 집에 올기가? 소리 감자, 소리 각해야지. 자, 이렇게 할머니께서 전화로 말씀을 하신 거죠. 다른 때 같으면 가기 싫다고 했을 텐데 내 감자가 생각나서 얼른 간다고 했어요. 자,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소리가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집에 있는 거죠. 집에서 할머니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내일 할미 집에 올기가 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금요일 날 저녁을 집에서 먹는데 할머니께서 전화가 온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구는 토요일이면 할머니 집에 자주 간다고 했으니까요. 그쵸? 자, 그런데 평소 같으면, 다른 때 같으면 가기 싫다고 했을 텐데 소리 감자가 생각나서 얼른 간다고 했대요. 할머니 댁에 가면 소리 감자가 있나 봐요. 내일 소리 감자 캐는 날인가 봐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소리가 기억처럼 생각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은 이 부분이에요. 나는 할머니는 좋은데 시골은 싫어요. 자, 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할머니랑 엄마, 아빠는 밭에 가서 일만 하고 나는 같이 놀 동무도 없고 심심하다. 자, 이것이 이유였죠? 1번, 할머니 집은 산이 많아서 아니고요. 2번, 할머니가 자주 전화를 해서 아닙니다. 3번, 할머니 집에서 밥을 먹기 싫어서 아니고요. 4번, 부모님이 시골에 자주 안 가셔서 아니고 5번, 시골에 가면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같이 놀 동무도 없고, 이 부분 있죠? 정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30번 문제 풀어볼게요. 할머니가 소린의 집에 전화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화하셔서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하면

하면 되겠죠? 소리 감자, 소리가 캐야지. 그러니까 소리에게 감자 캐러 오라고 하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자, 1번 소리에게 상고와 놀라고 하려고 아니고요. 2번 소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려고 아니죠. 3번 소리가 시골에 오는지 확인하려고 소리가 시골에 온다고 약속했는데 너 정말 내일 올 거니? 이렇게 확인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죠. 4번 소리에게 감자를 캐러 오라고 하려고 이게 정답입니다. 5번 소리에게 감자 심는 법을 알려주려고 이것도 아니죠. 자, 이어서 31번 문제입니다. 소리의 마음이 다음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기의 낱말을 이용해서 쓰시오. 자, 소리는요, 원래는 할머니 집에 가기 싫었어요. 그쵸? 왜냐하면 할머니 집에 가면 심심하니까. 자, 그런데 할머니의 전화를 받고 생각이, 마음이 바뀌었죠? 자, 그 바뀐 마음을 이 보기의 낱말들을 이용해서 적으래요. 소리는 감자 생각이 나서. 소리 감자 생각이 나서 얼른 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적었어요. 소리는 자기 감자 생각이 나서 얼른 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세 개의 낱말만 문장에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2번입니다.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 방법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선생님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글 읽기 전에 일어난 일을 파악하는 방법 친구들한테 알려줬죠. 자, 그 내용 떠올리면서 빈칸 채우면 됩니다. 자, 무엇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하기? 그래요. 시간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하기. 자, 그리고 무엇과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맞아요. 장소. 장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또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32번 문제까지 풀었고 이야기 이어서 읽을게요. 내 감자가 생긴 건한 달도 더 앞이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소리 감자가 생기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 주려나 봐요. 한 달도 더 앞에 그때의 소리 감자가 생겼대요. 할머니네 감자밭을 지나는데 일항마다 감자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일항이 뭔지 알고 있나요? 지금 일항마다 감자꽃이 피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진 한장 볼게요. 자, 밭에 일항과 고랑입니다. 우리 밭농사를 할 때는요, 일항과 고랑을 만들어야 해요. 자, 지금 흙을 파서 이렇게 높이 쌓은 부분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일항이라고 하고요. 쏙 들어간 부분을 고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일항에 작물을 심습니다. 씨도 뿌리고요, 모종도 가꾸고요. 이렇게 높이 쌓여 있는 부분에, 높이 올라온 부분에 일항에 우리가 작물을 가꾸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랑에는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자, 일항과 고랑,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글로 돌아가서, 일항마다 감자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대요. 자, 그런데 자줏빛 꽃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왜 눈에 띄었을까요? 대부분의 감자꽃은 하얀색인데 자줏빛 꽃이 있으니까 당연히 눈에 띄었겠죠. 희야! 자줏빛 꽃을 보니 고구마가 생각났어요. 왜요? 고구마 색깔과 비슷했기 때문에 생각이 난 거죠. 고구마 색깔을 우리 친구들 떠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소리가 할머니께 질문합니다. 할머니, 저기에는 고구마가 달려? 꽃의 색깔이 고구마와 비슷하니까 저기에는 고구마가 달려? 이렇게 물었어요. 이랬더니 할머니랑 아빠가 막 웃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자, 갸웃하다는 것은요, 고개나 몸 같은 것을요, 아래로 비뚤어지게 이렇게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약간 모르겠다는 그런 행동이죠.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감자에 뭐가 달리나 수수께끼 내입시더. 아빠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네요. 그랬더니 할머니네 감자 밭이죠. 자, 따라서 장소, 감자밭,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소리가 자줏빛 꽃을 보고 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 소리는요, 자줏빛 꽃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고구마가 생각이 나면서 할머니, 저기에는 고구마가 달려? 이렇게 물었죠. 소리가 한 말을 우리 친구들 그래서 찾아주면 됩니다. 1번, 감자와 고구마는 다른가요? 아니고요. 감자꽃은 왜 자줏빛이에요? 아니고요. 저기에는 고구마가 달려요? 이게 정답이죠. 4번, 고구마는 어디에서 자라나요? 아니고, 고구마가 여기에도 자라나요?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35번입니다. 소리의 질문에 대해 엄마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소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자, 소리가 질문을 하고 난 후에 할머니, 아빠,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글에서 찾을 수 있죠. 할머니랑 아빠는요, 막 웃었고요. 엄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자, 그러면 고개를 갸웃했다. 찾아주면 되겠네요. 1번, 손뼉을 쳤다 아니고요. 환하게 웃었다 아니고 고개를 갸웃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죠?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대답해 주었다 전부 아닙니다. 자, 이어서 36번입니다. 다음 낱말의 뜻을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여기에 갸웃하다와 절레절레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글에서 읽었던 낱말이죠. 이 낱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머리를 좌우로 자꾸 흔드는 모양, 이거 뭐예요? 좌우로 흔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절레절레입니다. 절레절레. 두 번째, 고개나 몸 따위를 한쪽으로 조금 비스듬하게 낮추거나 비뚤어지게 하다. 바로 이것이 갸웃하다죠? 갸웃하다. 자, 그럼 우리 이거 행동으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갸웃하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갸웃하다. 절레절레.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 이어서 읽을게요. 자, 소리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소리가 할머니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캐면 안 돼? 지금 이랑에 자줏빛 꽃이 핀그 감자를 보고 지금 캐면 안 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되마 소리가 캐면 되제 때가 되면 소리가 캐면 되지라고 대답해 주신 거죠. 그랬더니 소리가 그럼 저거 뭐할 거야라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잘 가꿔야 돼.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오야 오야 그래. 자줏꽃 핀 감자 이제 소리 끼다 이제 소리 꺼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앞에서 소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맞아요. 그럼 저거 소리 거할 거야. 소리 감자 할 거야. 내 감자 할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오야, 오야. 자주 꼽힌 감자 이제 소리 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소리 감자, 내 감자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요. 소리 감자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수 있었어요. 약한달 전쯤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어서 이야기 읽을게요. 이제 토요일입니다. 자, 금요일 날 저녁 집에서 먹는데 할머니께서 전화 오셨죠. 소리 감자 캐러 오라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 되었어요. 다음 날이죠. 토요일. 고속도로를 달리다 작은 길로 빠져나왔어요. 할머니네 마을 이름이 새겨진 바위가 보였어요. 자, 골짝을 따라, 자, 골짝은 골짜기를 말합니다. 골짜기를 따라 길도 꼬불꼬불, 아름드리 나무도 많았어요. 풍경이 정말 멋지겠는데요? 친구들, 아름드리 나무가 뭔지 알아요? 굉장히 큰 나무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무를 안았을 때, 나무의 둘레가요, 한 아름이 넘는 큰 나무를 아름드리 나무라고 해요.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시골이. 나는 할머니 집에 가자마자 감자 캐러 가자고 졸랐어요. 지금 소리는요, 소리 감자 생각밖에 없네요. 감자 캐러 가요. 졸랐대요. 자, 호미 들고 준비물 챙겨야죠. 호미, 감자 캘때 사용하는 도구죠. 자, 그리고 자루 메고. 자, 감자 캐면 자루에 담아 와야 하니까 호미 들고 자루 메고 이제 밭으로 갔어요. 자, 여기 자루 메고 할때 메다 뭐예요? 어이죠, 친구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자, 메다와 메다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자, 어깨에 걸친

매는 것은 뭐예요? 어이 매다입니다. 자, 지금 자루를 매는 것은 어깨에 자루를 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이 매다로 적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 매다는 우리 안전띠를 매다 할 때, 고정시키거나 묶을 때 매다. 알죠? 자, 이거 두 가지 구분합니다. 자루 메고 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감자꽃이 다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자꽃이 시들어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어떡해요? 그 감자꽃의 색깔로 소리 감자를 구분했는데, 감자꽃이 떨어졌으니까, 시들어서 떨어졌으니까 소리 감자를 찾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쩌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야기 읽었는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7번입니다. 할머니네 마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글에서 할머니네 마을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죠? 자, 1번, 바다가 보이는 마을이다? 이런 말 없었고요. 2번, 큰 도시 근처에 위치해 있다? 이런 말도 없었죠. 3번, 산이 없고 평지가 많은 마을이다? 아니에요. 할머니네 집 마루에 서면 산만 보인다고 앞부분에서 우리가 글 읽었죠. 4번, 길이 꼬불꼬불하고 아름드리 나무가 많다. 자, 이 표현 있었죠? 5번, 고속도로 근처에 있으며 도로가 곧게 뻗어 있다. 길이 꼬불꼬불하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38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 우리 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저거? 소리 감자 할 거야. 내 감자 할 거야. 소리 거할 거야. 그래서 소리 감자가 생긴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낱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1번 꽃 아니고요. 2번 마을 아니고 3번 바위 아니고 내 감자 어때요? 좋죠? 그럼 저거 내 감자 할 거야. 그래서 내 감자가 생긴 거예요. 괜찮습니다. 자, 아름드리 나무도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39번 문제입니다. 소리가 할머니네 집에 가자마자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도착하자마자 소리가 뭐 하자고 졸랐어요? 감자 캐러 가자고 졸랐죠? 1번, 감자꽃을 구경했다. 아니고요. 친구와 함께 놀았다. 아닙니다. 감자 캐러 가자고 졸랐다. 정답이죠? 4번,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었다. 아니고요. 할머니네 마을을 둘러보았다도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40번 문제입니다. 이 글을 읽고 느낀 생각을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지 있으시오? 자,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한번 볼 건데요.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 찾아봐요. 민준. 소리는 감자가 싫다고 했으니까 할머니네 집에 안 갔을 거야. 아니에요. 지금 소리는요. 소리 감자 캘 생각에 할머니 집에 간 것이고,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감자 캐러 가자고 했잖아요. 아니죠. 근우, 소리는 시골에 가면 심심해 하면서도 감자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어요. 지호, 소리가 할머니 집에 가자마자 감자 캐러 가자고 졸랐으니 감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맞아요.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예요? 민준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4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우리 소리 감자 찾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 이어서 읽어볼게요. 소리가 할머니께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내 감자 어딨어? 자, 소리도 소리 감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꽃이 없으니 하임이도 모르겠네. 적인가? 다 캐면 소리 감자 표날 테니 기다려봐라. 할머니도 모르겠어. 꽃이 없어서. 적인가? 일단 감자를 캐보자. 캐면 소리 감자가 표시가 날 거다. 기다려봐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할머니는 맨앞 이랑에 앉아 감자를 캐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다음 이랑, 그리고 엄마는 그 다음 이랑에 앉았어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할머니, 아빠, 엄마 순서대로 이랑마다 앉아서 이제 감자를 캐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감자를 찾으려고 아무 감자나 막 뽑아 봤어요. 조금 뒤 할머니 뒤에 감자가 수북이 쌓였어요. 자, 수북이 쌓였다는 것은요, 많이 볼록하게 쌓였다는 겁니다. 아빠 엄마 뒤에도

감자가 쌓였어요. 하지만 표나는 감자는 없었어요. 자, 표나는 감자가 뭐예요? 소리 감자. 소리 감자는 없었다는 거죠. 치! 나는 골이 나서 감자 하나를 휙 던졌어요. 자, 화가 나서 속상해서 골이 나서 행동으로 보여주었죠. 감자 하나를 휙 던졌어요. 감자는 캐지 않은 이랑에 툭 떨어졌어요. 자,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라, 그람은 못 쉰다. 그 감자, 할미 혼자 가꾼 거 아니다. 할머니 혼자 가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감자 던지면 안 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자, 속상한 소리의 마음까지 우리가 알수 있었는데요. 친구들 선생님이 이야기 읽으면서 일어난 일을 파악해 보자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일어난 일마다 소리의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소리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았죠? 자, 첫 번째로 한달 전에 할머니 밭에서 자줏빛 감자꽃을 찾아서 소리 감자라고 정했죠. 자, 이런 일이 있었죠. 자, 이때 소리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일단 자줏빛 꽃이 되게 신기했겠죠. 그리고 자줏빛 감자를 볼 생각에 굉장히 설렜을 거예요, 소리의 마음이. 자, 그런데 이제 감자를 캐러 토요일에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자, 토요일에 할머니 밭에 갔을 때 자줏꽃 핀 감자를 찾지 못했죠. 꽃이 시들어 버려서. 자, 이때 소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자꽃이 다 져버려서 속상했겠죠. 또 자신이 좋아하는 감자를 찾지 못해서 화가 나고 답답했을 거예요. 자, 이처럼 친구들,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 일어난 일을 파악할 때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인물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일어난 일,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소리 감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기억에 대한 할머니의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은 소리의 질문입니다. 할머니, 내 감자 어딨어? 자,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꽃이 없으니 할미도 모르겠네. 저긴가? 다 캐면 소리 감자 표날 테니 기다리 봐라.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다 캐면 소리 감자 나올 거야. 이게 대답이죠. 1번, 소리가 감자를 캐면 돼. 아니고요. 2번, 소리 감자는 이미 다 캤어. 아니고요. 3번, 이건 모두 내가 가꾼 감자야. 아니고요. 4번, 다 캐면 소리 감자도 나올 거야. 맞죠? 다 캐면 소리 감자 표날 테니 기다리 봐라. 자, 이게 정답입니다. 5번, 소리 감자가 어디 있는지 잘 알겠어? 할머니도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42번입니다. 기억과 같이 물어본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 이 부분입니다. 할머니, 내 감자 어딨어? 정말 내 감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냐면 감자꽃이 떨어졌잖아요. 1번, 감자가 잘 익지 않아서 아니고요. 2번, 자신의 감자를 찾지 못해서. 자, 이게 정답이죠. 2번. 3번, 감자를 많이 캐니 힘들어서 아니고요. 원하는 감자를 찾았지만 너무 작아서? 아닙니다. 할머니가 감자 캐는 것을 도와주지 않아서 이것도 아니죠. 정답 2번. 자, 이어서 43번 문제 풀어볼게요. 소리가 니은과 같이 화가 난 까닭을 그래서 찾아 쓰시오. 자, 니은 이 부분이에요. 나는 골이 나서 감자 하나를 휙 던졌어요. 자, 지금 소리가 골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 왜 화가 났죠? 그래요. 소리가 계속 감자를 뽑았어요. 자, 그런데 하지만 표나는 감자는 없었어요. 즉, 소리 감자를 못 찾았기 때문에 골이 나고 화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감자를 막 뽑아 보았지만 표나는 감자, 즉, 소리 감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 44번 문제 풀어볼게요.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가, 나, 다 있는데요. 읽어보고 순서대로 우리 나열을 해 보자고요. 가, 소리가 골이 나서 감자 하나를 획 던졌다. 자, 이 부분이에요. 나, 소리가 할머니에게 내 감자 어딨어? 라고 물었다.

다 소리가 감자를 찾으려고 아무 감자나 막 뽑아보았다. 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이거죠. 소리가 할머니에게 내 감자 어딨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캐면 소리 감자 표날 거야. 일단 캐보자 라고 하셨죠? 자, 그래서 소리가 감자를 찾으려고 아무 감자나 막 뽑아 보았는데 표 나는 감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골이 나서 감자 하나를 휙 던진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기호를 쓴다면 나, 다, 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44번 문제까지 선생님과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뒷부분의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읽을게요. 자, 그럼 문어 이모 만나러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했어요. 중요한 내용 이모랑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이야기를 읽고 일어난 일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간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두 번째, 장소나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다면 일어난 일을 잘 파악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적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줘요. 논이나 밭을 갈아 코를 타서 두드룩하게 흙을 쌓아 만든 곳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재밌는 국어 공부 또 하자고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세상을 알아가는 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물과 관련된 다섯 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양한 동물 이름을 배워요. 네, 다섯 개의 다양한 종류의 동물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동물 사진 한번 살펴보세요. 네, 과학 잡지 속의 동물 사진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서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뭔가요? 네, 검은색 깃털을 가지고 하늘을 나는 새. 우리가 까마귀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crow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crow. 한번 더. crow. 네, 잘하셨습니다. crow 넣어서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까마귀는 아주 똑똑한 새예요. A crow is a very smart bir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나는 지붕에 앉아있는 까마귀를 보았어요. I saw a crow sitting on a roof.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검은 깃털을 가지고 있는 까마귀, crow.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바다에 살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대한다고 해요. 이 똑똑한 동물, 뭘까요? 아주 귀엽지 않나요?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표정 같이 느껴지는데, 네, 돌고래죠. 돌고래는 영어로 dolphin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dolphin. 한 번 더. dolphin. 네, 잘하셨어요. 문장 속에 넣어볼게요. 돌고래는 물 밖으로 높이 뛸 수 있어요. 그러면 a dolphin can jump high. 높이 뛸 수 있어요. out of the water. 네, 물 밖으로 휙 높이 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돌고래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dolphins are friendly to peopl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드리겠습니다. 돌핀 사진과 함께 돌핀이라는 단어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갑니다. 뿔이 있고 힘이 센 수소입니다. 수소, 수컷 소라는 뜻이죠. 황소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bull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bull. 한번 더. bull. 네, 잘하셨어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그 황소, the bull ran across the field. 들판을 가로질러서 달렸어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황소가 수소, 수컷소라면 암소도 있지요. 그건 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할 것 같아서 한 문장 속에 넣어봤습니다. A bull is stronger than a cow. 네, cow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컷소, 황소, 주로 암소는 이제 cow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a bull is stronger than a cow.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너무너무 화려하지 않나요? 색깔이? 그렇죠? 화려한 꼬리를 활짝 펼치는 새입니다. 우리가 공작새라고 부르죠. 공작은요, 피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콕. 한번 더. 피콕. 네, 잘하셨습니다. 그 공작이 화려한 깃털을 펼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The peacock showed its colorful feathers. 네, 깃털은 우리가 feathers라고 부릅니다. 깃털, feather까지 한번 같이 알아둘게요. 화려한 깃털 사진을 잘 기억하시면서 colorful feathers, 그리고 그 화려한 깃털 가지고 있는 새, peacock이라고 부른다는 거. 두 번째 문장도 볼까요? 보통 우리가 길거리에서 공작을 볼순 없죠. 보통은 동물원에 가서 보게 되는데요. I saw a peacock at the zoo.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작은 몸에 비늘을 가진 파충류. 뭐죠? 이 사진을 보니까, 네, 도마뱀이에요. 도마뱀은 영어로 lizard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볼까요? lizard. 한번 더. lizard.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장 속에 넣어 보겠습니다. 도마뱀은 매우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도마뱀 아주 빠르거든요. A lizard can move very fas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우리는 정원에서 작은 도마뱀을 발견했어요. We found a small lizard in the garden.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섯 가지 종류의 다섯 개의 사진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다섯 가지 종류의 동물들, 그리고 그 동물들을 영어로 어떻게 부를 수 있을지 단어 공부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단어들, 그리고 사진 함께 쭉 살펴보면서 짧게 리뷰 시간 갖고요. 바로 퀴즈도 풀어볼게요. 퀴즈 풀 때는 여러분이 큰 소리로 정답을 외쳐주셔야 됩니다. Quick Review입니다. 네, 다섯 개 사진 잘 보시면서 하나하나 단어 외워둘게요. 여러분 단어 암기하고 바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우리는 정원에서 작은 도마뱀을 발견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lizard였습니다. 네, 사진 하나 더 볼게요. 깃털이 모두 다 검은색이죠? 검은색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답을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craw였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주 화려한 색깔의 깃털을 펼치고 있지요. 공작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나요? 네, 정답은 peacock이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사진들 봤어요. crow, dolphin, bull, peacock, 그리고 lizard까지 봤는데요. 다섯 개의 다양한 종류 동물들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동물을 직접 본 적이 있나요?
다섯 단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만의 문장 만들기, 네, 나만의 문장 만들기 마지막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보았어요. I saw. 과거형으로 말하면 되겠죠? 그 뒤에 여러분이 봤던 동물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I saw a crow on the roof. 나는 지붕 위에 까마귀를 본 적이 있어요. 까마귀를 봤어요. 이렇게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 사진을 보면서 단어 공부해봤고요. 그리고 짧은 리뷰와 퀴즈 타임까지 가졌어요. 그래서 다섯 개의 단어들 오늘 이렇게 공부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동물과 관련된 다섯 개의 단어 사진 보면서 함께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과학 잡지 또 다른 사진들 살펴보면서 단어 공부해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극한 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3: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수업의 나침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 배웠는데 프랑스 혁명 끝을 못 냈습니다. 그 뒤에 나폴레옹이 집권하는 딱그 시기까지만 배우고 뒤를 안 배웠죠. 나폴레옹 집권과 그 뒤에 등장했던 빈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영향을 끼쳐서 유럽 각 국가에도 국민국가 수립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에서 어떠한 이제 사건이 벌어졌는지 배울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또 바다 건너 아메리카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혁명 이후에 어떻게 발전했는지 발전 과정 살펴보고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라틴 아메리카가 어떻게 독립했는지 이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요. 일단 나폴레옹 집권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라고 한 인물은 뭔가 프랑스 혁명을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혁명을 좀 훼손시킨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평가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뒤에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 또 이게 프랑스 혁명이 끝이 났지만 다시 그 불씨가 이어져서 7월 혁명과 2월 혁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발전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거기를 계속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한컷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두 국가는 공화정이 수립이 됐습니다. 국민국가가 수립됐다라는 거죠. 시민들의 권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주권, 저항권 이런 것들을 부르짖고 그걸 이제 명문화하면서, 그러니까 문서로 기록하면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거를 보고 있었던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계몽 사상가들은 시민들은 나도 미국과 프랑스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살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프랑스 혁명 끝을 못 냈습니다. 나폴레옹이 총재 정부를 이제 쿠데타 일으켜서 몰아내고 통영 정부를 수립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 뒤에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국민교육 제도를 도입하고요.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나폴레옹 법전이 좀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여기에 많이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재산권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법 앞에서는 아무리 권력 있고 높은 계급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법이 더 높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법전에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근대 법전에 이제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혁을 잘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나폴레옹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민 투표를 통해서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여기가 프랑스 혁명을 약간 훼손시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프랑스 혁명 자체가 국민주권 등을 외치면서 시민들이 정치 참여하는 정치 체제를 이제 원했거든요. 의회 권력이 강해지면서 그러면서 입헌군주정, 공화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황제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있었던 군주정, 전제정과 다를 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 체제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지금 시민혁명에 따라서 국민국가 잘 가고 있다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평가가 갈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폴레옹의 정책들과 팽창으로 인해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또 넓어지기도 합니다. 나폴레옹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정복 전쟁을 잘해서 유럽의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이때 끝까지 그 정복하지 못했던 국가가 있었는데 영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대륙봉쇄령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나폴레옹 한번 보면은 지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거의 다 정복을 했습니다. 특히 이 에스파냐라고 하는 나라까지 정복을 했는데 여기는 자신의 형을 왕으로 앉히면서 그 자신의 이제 위성국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동안 이제 프랑스 혁명을 계속 방해하던 뭐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같은 국가들도 다 동맹국으로 만들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게 영국이었어요. 당시 영국은 유럽과 굉장히 많은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 무역을 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륙을 영국과 봉쇄시킨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영국과 교역을 아예 막아버린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였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많은 물건들을 영국에 판매하면서 국가의 재정, 그 재정 수입, 돈을 좀 벌었거든요. 근데 이걸 그 대륙 봉쇄령을 해버리니까 돈을 벌수 있는 창구가 막힌 거예요. 러시아가 불만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몰락은 러시아가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결국 영국과 교역을 지속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폴레옹이 야, 러시아, 왜너내말 거역해? 라고 하면서 불만을 가지게 됐고, 결국에 대규모의 군대를 가지고 러시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너무 추웠던 거죠. 프랑스 군대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추웠고, 그거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원정에서 실패로 끝이 나게 됐고, 결국에 영국을 중심으로 한 대프랑스 동맹군에 의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앞서 있었던 이제 프랑스의 동맹하고 협력했던 그 국가들에서 이제 나폴레옹한테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등장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은요, 일단 어쨌든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전 지역, 많은 지역을 지배했잖아요.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자유주의가 전파됩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렸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의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의회의 권력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를 자유주의가 확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각국에서는 나폴레옹의 침략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몰락 부분이 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영향도 중요하고요. 아무튼 지금 나폴레옹으로 인해서 지금 유럽이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특히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라고 하는 사람을 주도로 빈회의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럽의 각국 대표가 참석해서 유럽 어떻게 할 거냐, 질서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결정됐던 사항이 어떤 거냐면, 각국의 지배권과 영토를 언제로 프랑스 혁명 이전 상태로 회복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토라든지 정치 체제, 그런 것들,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그대로 돌려놓자. 우리가 게임하다 보면, 세이브 파일 있잖아요. 하던 거 멈추고 없애고, 다시 세이브 파일로 돌아가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지키기 위해서, 빈체제라고 하는 동맹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 프랑스라든지, 에스파냐에 이전에 있었던 왕들이 다시 복귀하는, 왕정 복구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국의 자유주의, 의회를 강력하게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해주거든요. 자신의 약간 이익을 위해서. 그 과정에서 빈체제가 독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 우리 운동 탄압하자라고 했는데 그리스를 도와주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은 왜 그리스만 도와줘? 우리도 계속 한번 반란이나 개혁 한번 일으켜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어져서 프랑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프랑스가 일단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빈회의 이후에 프랑스의 왕정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왕이 됐던 사람 중한 명이 샤를 10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의회가 너무 강한 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왕이고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언론 탄압하고 의회를 해산하는 등 전제적인 정치를 강화합니다. 즉, 왕이 의회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거를 전제 정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리 시민들이 이미 의회도 경험했겠다.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샤를 10세를 몰아내고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입헌군주정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의회가 있고 왕이 있는데 의회가 어느 정도 왕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이 의회에는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할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왕정을 7월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왕정이다. 어쨌든 왕정은 맞으니까 왕정이다라고 해서 7월 왕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7월 왕정도 불만이 많았어요. 어떤 측면에서 불만이 있었냐면,
아까 7월 혁명을 통해서 왕을 새롭게 수립했지만 의회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돈이 많았던 부유한 시민에게만 줬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중소 시민층과 노동자들이 우리는 왜 선거권 안 줘라고 하면서 불만이 계속 쌓였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 사건이 2월 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7월 혁명과 2월 혁명 둘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났던 2월 혁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2월 혁명을 통해서 7월 왕정이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없는 공화정이 또한번 수립되게 됐던 것이죠. 여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2월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유럽 곳곳에 시민혁명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국민국가 건설하자라고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가 추방되게 됐던 것이죠. 이 메테르니히는 빈회의를 주도하고 빈체제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추방됐으니 자연스럽게 빈체제도 붕괴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프랑스 혁명부터 지금 유럽 각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국가 건설하자 자유주의 민족주의 부르짖고 있는데 그거를 빈체제가 막아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졌으니 국민국가 건설 운동이 유럽 각 국가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거는 너무 당연한 흐름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프랑스 혁명 전체적인 흐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장 먼저 왕정으로 넘어갑니다. 루이 16세가 제정난으로 인해서 산부회를 소집했었죠. 그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국민의회가 입헌군주정을 수립하게 됐었죠.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새로운 법을 입법하는 입법의회를 이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입법의회에서 여러분들 교과서나 시험에 좀 나올 만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프랑스 혁명을 좀안 좋게 보는 주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있었는데 이두 국가를 대상으로 혁명 전쟁을 선포했던 것이죠. 근데 전쟁이 계속 패배하게 됩니다. 그 불만이 계속 쌓이게 됐는데 어디한테 향했냐면 바로 왕이었던 루이 16세에게 향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루이 16세가 처형되면서 프랑스에서는 첫 번째 공화정이 열리게 됩니다. 그 공화정 이끌었던 의회를 국민공회라고 부르고 이거를 로베스피에르가 공포정치를 통해서 프랑스를 이끌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로베스피에르 너무 무섭게 통치하다 보니까 상대편에 의해서 결국에 쫓겨나게 되는데 그 뒤를 이었던 게 총재정부. 총재정부가 혼란을 잘 수습하지 못했어.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계속 지속됐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쿠데타 일으켜서 나폴레옹이 통령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나폴레옹은 전쟁 영웅이어서 이미 인기가 많은 데다가 정치도 잘했고 정책도 되게 잘 만들었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인기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 나폴레옹은 국민 투표로 황제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시기를 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화정까지 갔는데 다시 돌아간 거죠. 나폴레옹이 이제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이었는데 대륙봉쇄령을 실시해서 계속 이제 견제를 했는데 러시아와 영국이 무역하는 걸 바탕으로 러시아 원정을 갔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몰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빈회의를 열어서 우리는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때로 돌아가자. 라고 협상을 맺었고, 그거에 따라서 만들었던 게 빈체제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이전으로 돌아갔죠. 왕정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샤를 10세가 즉위하게 됐는데, 이 샤를 10세는 전제 정치를 강화하면서 의회를 오히려 억압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이미 의회에 대한 그런 시민 정신이 많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샤를 10세는 당연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7월 혁명을 통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게 7월 왕정, 입헌군주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입헌군주정의 문제는 의회에서 돈 많은 시민층들한테만 선거권 주다 보니까 중소시민층과 노동자들 왜안 줘? 불만 가지게 됐고,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났으니 이게 2월 혁명입니다. 그 결과로 공화정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전의 공화정을 제1공화정, 이후의 공화정을 제2공화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흐름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게 왕정, 입헌군주정, 공화정, 재정 자르고 왕정, 입헌군주정, 공화정이기 때문에 기억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 영국에서도 이제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좀 프랑스와는 결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거치면서 이미 의회 권력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점진적으로 개혁하면서 자유주의를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혁명과 같은 가격한 모습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시민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1차 선거법 개정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도시의 상공업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서 좀 시민혁명의 불만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2월혁명의 불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한테 선거권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왜 우리 안 줘?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도 선거권 줘? 라고 하는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들의 주장을 담은 게 인민헌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들의 요구는 우리한테도 선거권 줘, 즉 선거법 다시 개정해 줘라고 요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차티스트 운동 여러분들 중요하고요. 이게 나중에 결국에 우리가 보통 선거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남녀 불문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선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차티스트 운동에서 말하는 인민헌장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만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투표권 부여할 것, 하원 의원에게 재산 자격을 두지 않을 것, 즉 돈이 없어도 선거할 수 있게 해줘 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매년 의회 총선을 실시할 것. 그러니까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자들을 돈으로 약간 매수할 수 있으니까 매년 진행해버리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걸 좀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유권자 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를 배정할 것.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선거구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인구에 맞게 새롭게 다시 바꾸자. 의원에게 급여 지급할 것, 비밀 투표 실시할 것이라는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반영이 하나씩 됩니다. 그 직후에는 이 차티스트 운동 직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몇십 년, 몇백 년 거쳐가면서 차티스트 운동의 내용들이 하나씩 반영되기 때문에 내용들 하나하나는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다음 이탈리아랑 독일을 볼 건데 이탈리아, 독일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분열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잔존하면서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대륙의 강대국이었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계속해서 간섭을 받았다라는 건데 첫 번째로 이탈리아의 통일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일단 이들은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특히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물리치면서 통일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 볼 거예요. 일단은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 국가들 중에서 이걸 주도했던 국가가 사르데냐 왕국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그 국가의 재상이 카부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우리 통일을, 이탈리아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 누구다? 오스트리아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랑 한번 전쟁할 건데 우리 힘으로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프랑스와 좀 동맹을 맺자. 그래서 프랑스의 힘을 바탕으로 프랑스와의 연합을 바탕으로 승리하게 됐고 중북부의 이탈리아를 통합하는 데에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 한편 남부에서는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시칠리아와 나폴리 등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리발디는 공화주의자예요. 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부르 입장에서는 가리발디가 이끄는 이탈리아 남부가 북부까지 공격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가리발디는 이탈리아의 통일이라고 하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자신의 이상을 포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남부를 사르데냐 왕국의 국왕에게 헌납하면서 공화주의자라고 하는 공화정을 원하는 거를 포기하고 통일이 우선이지라고 하면서 통일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이탈리아 왕국이고요. 그 뒤로 베네치아와 로마 교황령까지 통합하면서 결국에 이탈리아의 통일이 완성되게 됩니다. 지도로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서 좀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카부르랑 가리발디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여기가 사르데냐 섬이고 사르데냐 섬은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을 통일했고 그다음에 가리발디는 이탈리아 남부를 통일했고 가리발디가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 섬을 사르데냐 왕국에게 주면서

제국이 만들어졌다. 이들을 계속 가로막고 있었던 게 바로 오스트리아인데 이들의 침략을 막아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을 볼 건데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한 하나의 나라로 보였지만 실상을 보면 여러 독립국가들이 그냥 모여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가장 강한 국가였던 프로이센이 관세 동맹을 통해서 일단 경제적인 통일을 만듭니다. 근데 지금 프로이센이 봤을 때 지금 독일에서는 통일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의회를 만들어서 좀 회의해서 우리 의견을 합의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통일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즉 자유주의의 바탕을 둔 통일운동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의회를 통해서 각자 이제 회의를 하니까 자기 국가의 이해관계만 얘기하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게다가 그걸 막고 있었던 게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의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철과 피를 통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일단 우리를 방해하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제거해야 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혈 정책 이후에 프로이센이 엄청나게 군사력을 강화시켰고 결국에 첫 번째로 오스트리아를 격파했고요. 그래서 북독일 연방 결성하면서 일단 절반은 통일이 완성됐고 그 다음에 프랑스까지 제압하면서 남부 독일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독일 제국이 수립되며 독일까지 통일이 완성됩니다.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면 일단 비스마르크 중요하니까 확인하시고 철혈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철혈 정책 보면 우리 시대 독일의 중요한 문제들은 많은 사람들의 연설이나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1848년과 1849년에 실패한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오직 철과 피로써 결정해야 된다. 우리는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행동과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프로이센 왕국이 독일에서 좀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가 계속 방해해요. 프랑스가 방해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제거하고 프랑스 제거하면서 독일 제국을 만든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은요. 좀 약간 합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좀 중심으로 나오냐면 인물을 중심으로 많이 내는 편이에요. 이탈리아 같은 거는 이제 카부르와 가리발디,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비스마르크가 있으니까 그 인물들의 업적을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초점 맞춰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다 건너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은요. 독립 이후에 계속해서 서부 개척을 하면서 확장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들 사이에서 전쟁이 발생합니다. 11월 남북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배경을 먼저 보자면 독립 이후에 원주민을 몰아내고 서부를 개척하면서 영토를 엄청 넓혔어요. 그래서 태평양 연안까지 영토 확장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제력도 엄청 성장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남부와 북부 간의 경제적 차이도 함께 심각해지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적 차이와 노예제에 대한 갈등이 되게 심해져요. 북부와 남부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일단 남부 같은 경우는 대농장 경영이 중심이었습니다. 면화와 담배를 이제 수확해서 어디에 갖다 팔았냐면 영국과 유럽에 팔았어요. 근데 이게 아메리카에서 이게 면화와 이제 담배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생산해서 유럽에 팔기만 하면 잘 팔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요구했던 거는 우리가 무역하는 거에 있어서 국가는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유무역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농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흑인 노예가 많이 필수적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노예제를 옹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북부는요,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업에, 이제 북부의 공업은 누구랑 경쟁해야 됐냐면 발전되고 있었던 영국의 공업과 경쟁을 해야 됐거든요. 영국이 아무래도 산업혁명의 이제 시작점이다 보니까 공업 기술이 더 발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경쟁을 해버리면 상대가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요구했던 거는 국가가 나서서 좀 보호해서 무역해줘야 될 것 같아 라고 주장했던 보호무역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노예제 확대를 반대하고 우리는 값싼 노동력만 있으면 돼. 노동자들을 구하는 게 조금 더 중심이었던 거죠. 결국 남부와 북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남북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 과정을 보면은 북부의 지지를 받는 링컨이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래서 남부의 여러 주가 이거에 대해서 연방을 탈퇴하게 됐고요. 결국에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남부가 유리했어요. 하지만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당시에 노예제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세 역전됐고 결국 국제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북부가 승리하게 됐던 게이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노예 해방 선언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민자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노동력 확보했고 대륙횡단 철도 개통하면서 19세기 말에는 세계 최대의 공업 국가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라틴아메리카 한번 볼 건데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으로 본국이었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간섭이 약화됐어요.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의 형이 왕이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식민지까지 간섭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 멀로 선언까지 발표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은 간섭하지 마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 부분이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내용을 보자면 이제 IT 국가가 가장 먼저 독립을 합니다. IT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여기는 흑인 노예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투생 루베르티르가 주도했고요. 결국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이들의 역사적 의미가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누가 활약을 많이 하냐면 크리오요라고 하는 계층이 활약을 합니다. 크리오요가 뭐냐면 지금 라틴 아메리카의 지배층은 에스파냐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파냐에서 건너온 백인들을 뭐라 부르냐면 반도 사람이라고 해서 페닌술라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와서 라틴 아메리카에 정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제 태어난 백인의 후손들을 크리오요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오요도 어찌됐든 백인이니까 지배층의 범주에 있긴 한데 페닌술라르에 비해서 되게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주요 관직도 우리가 여기 크리오요가 여기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많은 지식도 있고 우리가 여기 영향력이 있는데 페닌술라르가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걸 보면서 불만이 커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크리오요가 주도가 되어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볼리바르입니다.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를 독립을 시켰고요. 산마르틴은 아르헨티나, 이달고 신부는 멕시코 등을 이제 주도해서 에스파냐로부터 여러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독립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발생하게 된다. 라는 거고요. 이 중에서 IT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전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긴 했는데 이번 교과서부터는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 좀 중요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오의 활약은 원래 중요했는데 지금도 중요하고요.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독립을 보시면 이런 상황이다. IT는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독립 이후에 군부독재와 외세 간섭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서 정치와 사회 갈등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 발전이 좀 가로막히는 모습도 보인다라고 한계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끝났다고 교재 덮지 마시고요.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설명하신 의도와 결과가 다르면 저는 탈락을 드립니다. 오, 이건 타일 시공이 이분하게 되지 않았는데요?
1: 어? 흑백 요리사가 아니고 흑백 건축가? 그럼 오늘 주인공은 건축 흑수저인가요?
2: 어머니의 존재의 크기만큼 조금 남은 여생 어쨌든 새 집에서 편하게 좀 머물다가 가셨으면 좋겠다.
1: 목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지은 특별한 집. 이 집은 외관부터 독특하네.
3: 어우, 텐트 치는 게 이제 나이가 먹냐 힘들어.
1: 그럼 말이죠. 캠핑의 종착역은 집짓기라는 말.
3: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1: 지난 5년간 260여 채 집을 탐구한 건축 백수저 김홍인 소장.
0: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오늘 심사 결과는요?
1: 생존이냐 탈락이냐, 그 결과는 잠시 뒤 공개됩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건축가를 찾아온 곳, 경상북도 문경입니다.
0: 아, 제가 오늘 집을 심사해야 된다면서요? 뭐 흑백 건축가 그런 건가요? 오, 제가 심사 좀 해요. 근데 오늘 집 어떤 집이죠?
4: 골프장 있는 집을 찾으세요.
0: 골프장 있는 집이요? 어, 그럼 뭐 리조트?
1: 골프장까지 있는 집이면 보통 집은 아니겠는데? 오, 저기 있네, 있어, 골프장.
5: 자, 골코 또케.
1: 야, 수준급이시네.
0: 저 계십니까?
5: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어, 계세요.
5: 네, 소장님 오셨다.
0: 아이고, 안녕하세요.
5: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6: 아유, 정말 오셨습니까?
0: 마당에 골프장이 있네요.
5: 네, 네,
6: 어떻게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5: 잘 고생하셨습니다.
0: 아, 안녕하세요. 네. 야, 어, 저는 오늘 힌트가 이 골프장 네. 있는 집이라 그래서, 아.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5: 네. 어머님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그 마당에 이제 포장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깔아놓으면 훨씬 더 보기에도 좋고, 온도도 조금 내리고 여름에 식힘이 폭발이고 네. 그래서
1: 어머니를 위해 집과 골프장을 직접 지은 은둔의 고수 소개 부탁드려요.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아들이 지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엄승임입니다.
8: 네, 저는 파주와 어머님 집을 오가면서 집사 노릇을 하고 있는 아들 우종철이라고 합니다.
1: 종철 씨는 동생들과 파주에서 목공방을 운영하는 목수인데요. 종철 씨가 문경을 오가며 집을 짓고 동생들은 형모까지 공방을 지켰답니다.
4: 집이 완공된 게 언제예요?
8: 2024년 4월?
4: 2년 된 건가요?
7: 4월이 아니고 3월 3일 나는 거 그래.
8: 아, 3월인가? 하여튼 3, 4월.
4: 네. 어머니가 기억력이 더 좋네요.
8: 3월.
7: 내가 하도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지. 그 날짜는 안 잊어버리고 항상 여기에 있지, 가슴.
1: 아버지의 정미소와 그 옆에 딸린 작은 살림집. 3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남매 모두 독립하면서 어머니 혼자 이 터를 지켜왔다네요.
7: 옛날에 그 정미 속에 위에다가 양차를 입혀놨잖아. 바람이 불면 이게 양차에 떨어져가지고 털거덩 털거덩 그러면 엄청 불안해. 있으면 날아갈까 봐.
8: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지만은 더는 미룰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조금 남은 여생 어쨌든 새 집에서 편하게 좀 머물다가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는 미룰 수가 없어서 사실 결심을 한 거죠.
1: 나무만 지는 목수에다 지금 사는 파주집도 직접 지었다는 실력자. 고수의 향기가 물씬 나는데요.
7: 저는 엄청 좋아.
0: 너무 좋아요?
7: 뭐 집을 비워놓고 또 와서 있어 와 들어와도 서글프지도 않고
0: 네.
7: 방이 뭐 찾기나 뭐 더 죽기나 뭐 이런 게 없어. 소장님이 방에 들어가 보시면 알아.
0: 야, 들어가 보세요.

0: 시죠.
1: 네.
0: 아, 어머님 말씀이
1: 이쪽 아치로 들어가시죠. 네.
0: 서글프지 않다는 이 표현이 네. 너무 감성적인 거예요.
1: 아, 그러네요.
0: 네, 집이 어떻게 지어졌든
1: 네.
0: 아유, 아드님이 지어졌는데 뭐 최고의 선물이죠.
2: 네. 집은 별채와 본채로 나뉘어 있는데요. 먼저 본체부터 시작해 볼까요?
1: 네.
0: 아, 좋습니다. 오, 현관이 깔끔하네요. 아, 삼중문에. 오, 야, 저 길에서는 굉장히 차 소리도 많이 들리고 했는데, 오,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상당히 조용하고 아늑하네요.
1: 아, 그렇습니까?
0: 와.
2: 6남매와 사위, 며느리, 손주들까지 대가족에 맞춰 거실과 주방을 크게 만들었고요. 하루 종일 볕잘 들게 집은 동남향으로. 그리고 털을 잘 알기에 신경 쓴 것도 있답니다.
1: 예전에 이제 살아봤던 기억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어서 저 국도의 차 소리가 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
0: 국도 면에.
1: 네, 그래서 네. 소리 차음을 할 수 있는 뭐 다용도실이라든지 드레스룸 같은 경우, 화장실 같은 경우들 그 도로변 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배치를 했어요.
2: 이용도가 낮은 공간을 영리하게 도로 쪽에 배치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집의 골조와 단열이었는데요.
0: 아무래도 가구 목수님이시니까
1: 네, 그렇죠.
0: 당연히 경량 목구조를 하신 거죠.
1: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이 했지만
0: 철근 콘크리트예요?
1: 실제로는 네, 경량 철골조로 했습니다. 오히려 목수다 보니까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축 팽창에 대한 장단점을 아는지라 그래서 그거를 좀 경량 철골조 패널 이런 것들이 되게 합리적이고 또 잘만 하면은 단열 같은 것들이 충분히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할 수 있겠다는 좀 자신감이 있었었어요.
0: 네.
2: 뒤틀림이 좋고 가성비도 좋은데다 요즘은 단열 기술도 발전을 했잖아요.
1: 제가 좀 더 몸을 써서 비용을 줄이고 대신에 재료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좋게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외단열하고 사이딩도 이제 뭐 벽돌로 마감을 또 하고 그다음에 안에는 또 공기청을 둬서 내단열하고
2: 패널 자체에도 단열 기능이 있는데 안팎으로 추가 단열까지? 세상에 벽 두께가 40cm나 된답니다. 또 결로 예방을 위해 투습 기공이 있는 최신 단열재를 찾아내 시공했다네요.
1: 환기창을 지붕에 그 용마루 쪽에다가 다 이제 아주 작은 구멍들을 반복적으로 뚫어서 거기에 이제 또 버그 스크린 블레드들이 들어가지 않게 막은 다음에 안에 있던 내부의 열기라든지 복사열 같은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기를 했어요. 그래서
2: 그러니까 숨 쉬는 지붕인 건데 종철 씨가 개발을 해낸 세계 최초 시공법이랍니다.
0: 어느 누구도 생각하기 좀 어려운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만드시는 것 같거든요. 야, 이렇게 환기까지 생각해서 짓는, 야, 이 지붕은 저는 정말 또 처음 봅니다. 오.
2: 어머니 혼자 계실 때 혹시 문제라도 생길까 집을 단단하게 짓는 게 첫 번째 목표였다는데요.
1: 뭐, 일종의 욕심이긴 할 텐데, 어쨌든 좀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그래서 뭐 기준치보다는 조금 훨씬 더 굵은 것들, 철근들을 사용을 했어요. 16mm 그 좀 굵은 철근들을 더 집어넣어서 했고 수도도 다 이제 분배기를 달아가지고 하나가 야외 수도가 얼거나 뭐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그것만 딱 잠그고 또 고칠 수 있게끔 시골 전원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벌레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 그냥 이게 마당을 메웠는데 벽돌 한 두세 장을 밑에다 다 일단 해놓고 그 위에다가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틈이나 이런 것들이 벌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부로 침입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차단을 해버린 거죠.
2: 어디 하나 종철 씨 마음이 머물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0: 이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네. 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1: 네.
0: 네. 만일 이게 뭔가 누군가의 집을 지어

0: 주는 단계고 그리고 또 계약 관계라면 네. 아마 선생님께서 섣불리 네. 이렇게 너무 과 스펙이라고 하죠 네.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님을 위한 집이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점수로 평가를 내리기가 이 감성적인 포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참 네, 점수를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자 결론적으로 네. 시공의 아이디어와 네. 감성 포인트는 생존입니다.
1: 아우 감사합니다.
2: 아유 고맙습니다.
3: 엄마 성임 씨의 서글픈 마음을 따뜻하게 달래준 집. 모든 게 다 좋지만 특히 소파에 앉아서 보는 창밖 풍경을 좋아한답니다.
2: 얼마 며칠 전만 해도 저기 시커먼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비가 워낙에 며칠 동안에 새파랗게 피었잖아. 사람은 한번 가고 없으면 가면은 다시는 거기 안 하는데 이건 겨울에도 다 죽었는 것 같이 있다가도 날이 따시고 또 봄이 오니 또 잎도 저렇게 피어서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어떨 땐 이래 앉아가지고 저것도 또 쳐다보고.
3: 형편이 좀 나아지면 새 집을 짓자던 남편. 하지만 생사는 하늘의 일. 그 고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너무 일찍 성님 씨 곁을 떠났습니다.
4: 아들 집에 가서 살거나 같이 살거나 할 수도 있었잖아요.
2: 그래도 참 이상한지 이 영감님이 진짜 지어준 터려서 그러는지 어디 가고 싶고 이사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사는 때까지는 살다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죠.
5: 그때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도 공방일이 좀 잘 됐었어요. 어디 뭐 대출이나 이런 거 없이 이제 우리 힘만으로 이렇게 어쨌든 집을 지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래도 뭐 감사하죠. 사실은 아버님이 그런 걸 좀 살펴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3: 아버지의 집터에 아들이 새로 올린 집. 정철 씨는 가족들의 웃음이 넘치길 바라며 집 이름을 짓고 그 아래 아버지의 정미소 완공일을 새겨두었습니다.
2: 네,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이 있어서 집을 이렇게 지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렇게 좋은 집을 크게 지었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셋이 힘을 합해가지고 집을 지어줬다는 게 이게 마음이 엄청 좋으면 섭섭하고 그렇게 좋기는 좋으면서도

0: 아버지의 어떤 염원이나 약속을 이제 제가 지켜드린 셈이죠. 어머님한테 새로 정말 깨끗하고 넓고 생활하기 편한 그런 집을 계속 어떤 갈구 하셨으니까. 뭐 그 약속을 제가 지켜드린 셈이라서 되게 이제 뭐 보람도 있고.
1: 어머님.
2: 아이고,
1: 속상하구나.
2: 아이고, 아이고, 기타 한번 쳐보실라는가?
1: 우리 어머니 뭔 노래 좋아하더라?
3: 쉽지만은 않았을 세월, 육남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머니. 이 집은 그 삶에 대한 아들의 헌사입니다.
4: 아니 근데 이거요 지금.
0: 네.
4: 이 지금 보니까 뭐야 7시 기상, 보란컵 드시고, 혈압약하고 유산균. 네. 아드님이 쓰신 것 같긴 한데 이거 엄마한테 이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2: 잊어버린다고.
4: 9시까지 이렇게 네. 사시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네. 저도 큰아들이거든요.
0: 아, 그렇습니다.
4: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살갑지 못해가지고, 아. 우리 어머님이 가끔 방송 보시는데, 이 방송 보시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효도 점수는요, 네. 마이너스 드리겠습니다.
3: 아이고, 소장님.

0: 심술이셔.
1: 우리나라 평범한 저 같은 아들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마이너스 드리고요. 우리 효자들이 만든 우리 어머님의 공간 한번 들어가 볼까요?
2: 네. 네. 이쪽으로 가시죠.
1: 이쪽이죠?
2: 네. 네.
1: 야, 어머님 공간은 굉장히 또 깊숙하게.
3: 안치나무로.
0: 어디 보자. 방이 아주 깔끔하고 널찍하고. 어머니 동선에 맞춰 옷방과 욕실까지 편리하게 설계했고요.
1: 근데 요새 그 침실들이 어머니 좀 작아지는 추세거든요. 근데 어머님 침실을 너무 크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4: 뭐 일단은 어머님 집이고 네. 어머니의 존재의 크기만큼 좀 방을 좀 넓게 최대한 해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어머님 혼자 주무시는 날이 많긴 하지만 우리 가족들 오면 저도 옆에서 같이 자고 누나들도 같이 자고 바닥에서도 한 두 명 잘 수 있고 침대에서도 한 두 명은 잘 수 있게끔 킹사이즈로 만들었어요. 아. 네.
0: 어머니 방에는 외부로 연결된 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1: 오, 야, 밖에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와. 야. 거의 뭐 대청 같은 공간이 있네요. 우리 한옥의 대청마루 똑같은데요? 정말 이 사시는 공간 안에 불쑥 안 들어와도 되고.
5: 그렇지.
1: 네, 친구분이 앉았다가 이렇게 담소도 좀 나누고. 그리고 여기 계시면 이제 똑똑똑도 하고.
3: 그렇지.
1: 예. 네. 야,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0: 이웃들이 오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방에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한 거죠. 안방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 어머니 동선에 맞춰 외부 출입문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런데 성림 씨가 좋아하는 분은 조금 엉뚱한 거라네요.
6: 어머니.
3: 예.
6: 왜 글로 나가세요?
3: 아, 이 문이 문은 많이 만들어줘도 우리 아들이 만들어준 문이 여기 앞에가 제일 피네. 친구들도 오면 일도 많이 다니고.
6: 현관으로 안 들어오고요?
3: 현관은 절로는 좀 불편해가지고. 이 번호를 눌려야 되고 이거는 요만 열어놓으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가 좋아가지고.
0: 원래는 풍경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죠.
3: 아이고 따시고 좋구나. 아이고 아이고 좋구나.
0: 집을 짓고 난 후에 어머니 편히 쉬시라고 대마루를 놓았답니다. 사실 종철 씨는 기능만큼이나 디자인도 예쁜 카페 같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집은 보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 아니던가요? 비가 와도 어머니가 불편함 없이 생활하시도록 나중에 처마 겸 비가림막을 넓게 둘러드렸답니다.
1: 아드님이 제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그거는 좀 포기하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 이건 내려놓자.
4: 네, 네. 네,
1: 예쁜 거는 없는 게 예쁘지만 네. 어머님을 위해서.
4: 아유, 이해해 주시니까.
1: 맞죠?
4: 네. 마음을, 너무 제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1: 이 홍청도 다 지금 병원에 네. 묻었을 정도니 얼마나 이 모양까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야, 이런 점에서 오늘 효심 점수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아까 마이너스 드렸는데 네. 조금 쓸까요?
4: 좀 올려주십시오.
1: 오늘 우리 아드님 집 생존입니까?
3: 생존입니다.
1: 생존인가요?
3: 네.
0: 그런데 눈에서 꿀 떨어지는 이 모자도요. 집 지으면서 목소리 몇 번 높였다네요.
7: 시골 어른들은 노는 땅을 못 견뎌 하시잖아요.
3: 여유
7: 공간이 좀 필요한데 예전에는 집 바싹 붙여가지고 뭐든 다 심으셨어요. 마당에다가.
3: 빈틈도 없이 다 심었어요.
7: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드시잖아요.
3: 여기도 밭을 이마쯤 세멘트 자갈을 갖다 다 알려놨잖아요. 못하거나.
7: 그렇지.
3: 자갈을 갖다 여기다 다 깔아놔.
7: 어머니 저도 말할 기회를 좀 주세요.
3: 예, 알겠습니다.
0: 앞뒤로 텃밭이 저렇게나 넓은데 이건 난 아들 편이네. 또 하나 성임시 불만은 새집과 함께 시작된 강제 미니멀라.

0: 라이프라네요.
1: 싹 따버렸어, 집 질 때. 다 싣고 가게, 하나도 없이 다 싣고 갔어. 그냥 차가 와서 막 두드리 부수고 막 다 싣고 가고. 시방 생각하면 막 버린 게 아까운 게 너무 많는데, 새 건데, 새 것도.
2: 어머니한테 딱 한 이틀 정도 말미를 줬어요. 어머니 필요한 거. 아, 버리면 안 되는 것들 빼놓으시라고. 실제로 뭐 한 1년씩, 2년씩 안 쓰는 물건들은 사실 안 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악역을 제가 맡아서 해야만이 뭐가 될 것 같아서 지금도 짐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1: 이제 아까운 것도 없어. 마음을 비우니 다 비워야 되는데.
2: 그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제 버린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0: 아이고. 자, 그럼 마지막 공간 별채로 가볼까요?
3: 오, 이 방 엄청 넓네요. 야, 거의 뭐 마을에 가는데요, 여기? 오, 깜짝 놀랐네. 아니, 본체만큼 넓은 공간을 여기 만드셨어요?
2: 방으로 치면 너무 좀 큰 방이긴 한데, 방이라기보다는 뭐 창고 겸 다용도실로 쓰는 공간인데, 추후에 뭐, 좀 나이 들어서 은퇴하거나 하면 뭐 저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와서 뭐 작업할 수 있는 목공실로 좀 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인데 예. 네. 예. 그래서 좀 환기가 잘 되게 다 이렇게 슬라이딩 창으로 개방감 있게 좀 하긴 한 측면이 있는데
0: 수구초심이라잖아요.
1: 아이고
4: 자. 바가지 하나 들고 나물 뜯으시려고는
1: 우리 아들들 둘째하고 셋째하고 이걸로 카메라 여기 달려 있어가지고 저기 돌아가지고 저 시방 다 보여내냈고.
0: 와 진짜 세상 좋아졌다.
5: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6: 오늘 날씨도 바람도 날씨가 좋은데 뭐 할까 일할까?
0: 우리 성님 씨 서글플 틈이 없겠는데요. 형제가 다 함께 일을 하니 여러모로 장점이 많답니다.
7: 오, 형도 맛있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어머니.
1: 어머니, 어머니.
7: 아이고, 우리 어머니 거 신고 계셨네? 아이고, 아이고,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 아이고, 너무 이쁘지셨는데?
1: 어? 아이고, 왔어?
0: 아이고, 아이고, 아들 삼형제 모두 어쩜 일이 다 정하실까요?
1: 엄마, 아들 저희가 딱 와서 일을 할게 마음이 푼한 게 좋네.
0: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집을 지으며 아들이 어머니에게 바란 거는 딱 하나.
2: 어머님이 그냥 이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거를 온전히 많이 누리고 뭐 사시는 게 제일 좋죠. 제 뭐 보람이기도 한데 뭐 친구분들하고 자주 모여서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죠. 충분히 이 집을 향유하고 누리다가 오래 머물다 가시는 게 뭐 제일 큰 바람입니다.
0: 성님 씨도 한마디 하셔야겠는데요.
1: 우회든동 저 형제 우리 육남매 내가 내한테 준 육남매 건강하고 저들 행복하게 그냥 사는 게 내가 바라는 게 그거 거파도 딴 건 없어. 형제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고 내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0: 신이 모든 곳에 머무를 수 없어서 만든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는 이름 어머니. 성님 씨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두 번째 은둔 고수를 찾아온 곳은 경상남도 하동입니다. 와, 봄이 한창이네요.
8: 제가 전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마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동인데요. 야, 역시 하동에 다시 오니까 마을도 너무 아기자기하고 집들도 예쁘고 특히 자연환경이 참 좋네요.
0: 여기가 박경리 작가의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곳인데요. 이 마을에 어디 오래된 한옥이라도 가려나요?
8: 아 근데 이번에 심사할 집은 어떤 집이죠?
9: 텐트 같은 집이.
8: 텐트 같은 집이요? 아니 근데 집이면 집이고 텐트면 텐트지

0: 텐트 같은 집은 또 뭐예요? 설마 야영을 좋아하시나? 캠핑조?
1: 그러게요. 설마 천막으로 된 집은 아닐 테고 텐트 같은 집이라?
0: 아, 이 집. 야, 한눈에 딱 알겠네. 아, 이 집이 텐트집이구나. 아, 야, 이쁘게 잘 지으셨다.
1: 이 노란색 외관에 세모난 지붕까지. 하하, 이 집 텐트 맞네, 맞아.
0: 계세요.
2: 오셨나?
3: 안녕하세요.
0: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예, 와.
2: 아유, 반갑습니다.
0: 근데 이 집에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비탈길들이더라고요.
2: 네네. 여기가 원래 녹차밭이었습니다.
0: 아, 여기 녹차밭이었어요? 예.
2: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경사 따라 비탈진 녹차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풍광에 매료돼가지고 녹차밭을 사게 됐죠.
1: 맞아요. 하동 녹차 유명하죠. 근데 왜 차 농사 대신 집을 지었을까요?
4: 안녕하세요. 텐트는 수백 번 쳐봤지만 집은 처음 지어본 남편 김한우.
5: 아내 조민서입니다.
4: 캠핑 경력이 한 15년, 16년 되니까요. 국내에는 웬만한 데는 다 가봤고요.
5: 스위스, 그다음에 캐나다도 갔었고 미국, 뉴질랜드, 그리고 국내는 진짜 다 가봤어요, 거의.
1: 국내외 캠핑지를 두루 섭렵하던 부부. 그런데 팬데믹으로 모든 여행길이 막혔을 때 이곳을 알게 됐답니다.
5: 전에 네? 스위스에서 캠핑을 한번 했었거든요.
0: 스위스요? 네. 오.
2: 저희 처음 해외 캠핑이 스위스였습니다.
5: 봤던 풍경이 꼭 네.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머리에 계속 남아가지고 저 풍경이었어요, 저 지금 여기. 구름이 깔리면은 훨씬 더 멋있거든요. 스위스하고 거의 비슷해가지고 여기가 하동 알프스라고 그러더라고요.
0: 아, 하동 알프스. 네.
1: 전형적인 우리네 시골 마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고 보니 다르게 보이네요.
4: 그리고 자주 한 달에 한두 번씩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앞에 텐트 치고 이렇게 하다가 재작년 말에 이제 그 붙어 있는 땅을 사게 된 거죠.
5: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그 책 엄청 좋아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집 같은 거를 나중에 집을 지면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A자로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었어요.
1: 부부가 사는 수원에서 차로 4시간 거리지만은 스위스에 비하면 말도 못하게 가까운 거리. 그렇게 집 짓기가 시작됐답니다.
0: 일단 외관부터 말씀드리면 생존입니다.
2: 감사합니다.
0: 근데 저도 제 집을

0: 집은 본체와 별채 그리고 창고까지 세 동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먼저 본체부터 시작해볼까요?
1: 오, 야, 진짜 하얗네요. 와, 천장도 되게 높은데요?
2: 네.
1: 와, 두 분이 아무래도 좀 키가 크시니까 너무 거기에 맞추신 거 아니에요? 야, 여기 천장은 도대체 얼마나 높은 거죠?
2: 네, 좀 높죠.
1: 가늠이 안 되네요.
2: 한 5.4m 정도 된 것 같아요.
1: 와, 5.4요?
2: 네.
0: 약 50평방미터의 아담한 집. 소파 대신 윈도우 시트로 풍경도 보고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1: 네, 우리 이제 처음에 인류가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지붕만 덮었던 것도
2: 네.
1: 사실 이제 짓기도 간단하지만 이 외피 면적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단열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같은 면적이면 볼륨의 양이 적어야
2: 네.
1: 네, 확실히 이제 단열을 할 면적도 줄지 않습니까?
2: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중공 나고 겨울을 나봤는데요. 단열 효과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2: 예. 네.
0: 그런데 처음부터 직접 집을 지을 계획은 아니었다네요.
2: 처음에 이제 집을 직접 짓기로 결정을 하고 진주에 있는 목수팀을 섭외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목수팀이 갑자기 이제 좀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한 두 분 정도 빠지는 바람에 목수팀장님 한 분만 남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했는데 저희가 직접 같이 일을 하면서 집을 짓겠다. 그 목수님이 전반적인 거를 이제 다 진두 지휘를 했고요. 저와 지인은 이제 그 목수를 서포트해서 그 목수분을 모시고 이제 집을 지었죠.
0: 남편이 근무 시간이 유연한 프리랜서라 직접 뛰어들 수 있었는데 일단 땅 정리만 약 3개월이 걸렸답니다.
2: 처음에는 진짜 시키는 것만 했거든요.
1: 네.
2: 예, 목수님이 뭐 이거 가져와라 그러면
1: 공구 갖다 드리고
2: 그렇죠. 네. 뭐 치수 재라 그러면 재고.
1: 그렇죠.
2: 그러다가 이제 일이 조금씩 이제 손에 붙으면서 다뤄야 되는 공구들이 하나씩 늘더라고요.
1: 아, 이것도 해봐라, 예, 저것도
2: 네.
1: 해봐라.
2: 커팅기도 다뤄야 되고, 샌딩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루면서 조금씩 좀 힘들어왔었고요.
0: 연습 삼아 별채부터 짓고 본체로 넘어갔는데 본체는 그야말로 실전이었다죠.
2: 이제 막상 집을 짓고 보니까 층보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를 진짜 장비 없이 사람 셋이서 지붕을 다 올릴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0: 아이들을 꿈꾸며 선택한 세모집이 가장 큰 걸림돌. 골조를 세우는 데만 또 6개월이 흘렀답니다.
1: 이 세모가 쉬워 보여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거든요. 이 지붕 각도, 천장 각도가 다 가파르잖아요. 또 천장도가 높고. 그럼 이제 사다리로 끝날 일을
2: 네.
1: 이제 비계를 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3: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가 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1: 아, 주변에.
3: 네. 배달도 안 되고 제가 목요일 날 저녁 때쯤 내려와가지고 일요일 날 올라가요, 저녁에. 그러면 3, 4일 정도를 매일 이제 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 오, 그래요?
3: 네.
0: 새참까지 하루 5끼. 아내가 집밥 차려주는 목요일만 기다렸더라요. 아우, 두 분 다 고생 많으셨네.
3: 10kg 빠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살이 찌니까 제가 못 먹겠었는데 집을 지으면서 계속 빠지니까 제가 계속 막 더 먹으라 계속 그래가지고 근데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0: 아니, 그런데 세모집의 진심이라더니 저기 튀어나온 거는 뭔가요?
2: 세모 형태로 그렇게 각도를 만들다 보면 집이 좁아지게 되니까 침실을 만들 공간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안방 부분은 돌출이 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0: 덕분에 침실 공간은 네모 반듯한 단정한 공간이 됐고요. 침실 옆으로 욕실 공간도 여유 있게 넣을 수 있었답니다. 욕실을 벽 삼아 침실과 음식 냄새 나는 부엌도 분리를 했고요. 무엇보다 마감이 참 이쁜데 글쎄, 이게 곧

0: 중용 하판이랍니다.
1: 붙인 다음에 이제 마감 처리를 다 제가 했는데,
2: 그래요. 그게 손이 참 많이 가는데.
1: 이게 기본적으로 샌딩을 다네 번씩 했어요.
2: 아,
1: 예,
2: 그래요.
1: 칠을 하기 전에, 이제 고온 사포로 한두번 정도 샌딩을 하고요. 예, 실러라고 그래서 이제 표면에 이제 바른 다음에 또 샌딩하고, 예, 그리고 우드 스테인 바르고 한번더 샌딩하고, 그리고 이제 스테인을 또 바르는 거죠. 예, 그러면 요런 컬러가 나옵니다. 벽은 한두번 칠했고, 지금 앉아있는 여기 평상은 한네번 정도 칠했습니다.
0: 그렇게 내부 공사에 다시 3개월, 꼬박 1년이 걸렸다네요.
3: 남편이 이렇게 꼼꼼한 거를 처음 알았어요.
2: 그때 지금까지 모르셨어요?
3: 네.
2: 그렇게 캠핑을 오래 다니셨는데.
3: 캠핑할 때는 항상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 쳐갖고 맨날 제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한 건 몰랐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놀랐어요, 속으로. 네.
2: 그래요. 야, 역시 이게 집을
1: 네,
2: 지어봐야.
1: 맞습니다. 네.
2: 우리 남자들이 좀 기피하고 살 텐데.
0: 난생 처음 하는 집 짓기 시행착오도 세일 수가 없었답니다.
3: 이게 세면대가 수전이 길어서 얼굴에 닿는 거예요. 그럼 남편한테 이거 어떻게 그러면 옆으로 틀어서 세수하라고.
4: 옆으로 틀면 세수를 할수 있어요.
3: 물이 막다 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시 검색을 해서 그거 다 뜯고 다시 설치하고. 샤워기가 너무 낮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 수전인데 요 부분,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을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섰더니 해바라기 수전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0: 결국 샤워기도 교체를 했죠, 뭐. 그런데 그 디자인에 신경 쓰느라 수납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3: 근데 짐은 사실 다른 집과 비슷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이제 넣느냐에 따라서 짐이 없어 보이는 거죠.
0: 상부장이 없다 했더니, 하부장을 정말 알뜰하게 쓰셨네, 그랴.
1: 제 옷이나 신발 같은 것도 한 3년 안 입은 옷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고요.
3: 좀 버려야 돼요. 안 쓰는 거는. 그리고 안 가져와야 돼요.
0: 풍광 따라 떠돌던 자유로운 영혼을 1년 넘게 붙잡아 놓은 집. 캠핑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답니다.
3: 날씨 너무 좋다, 오늘. 밑에 벚꽃이 막 보여서 너무 예쁘지?
1: 네. 잔디 깔고, 마사토 깔고, 할
3: 이제
1: 일이,
3: 엄근해야 되잖아.
1: 할 일이 태산이 아직도.
3: 언제 달래, 언제. 큰일 났다. 천천히 하자, 그냥.
1: 고벽돌도 깔아야 되고.
0: 따뜻한 집 안에서 누리는 대자연의 풍치. 밤에는 이렇게 멋진 영화관으로도 변신을 하고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건축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1: 처음에 예산을 짤 때는 한 1억 정도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한 1억 5, 6천 정도 들은 것 같은데, 뭐.
3: 기본 인건비 한 사람 부르면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A급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4, 5천 정도? 1년 동안. 본인이 몸으로 뛰어서 그 정도는 아낀 것 같아요.
5: A급이었으면 더 많이 아꼈을까요?
3: 그렇죠.
1: 그랬겠죠.
5: A급
1: A급이었어.
5: 아니라는 말에
1: 아니요, 동의합니다. 저는 A급 아닙니다.
0: 그럼 계속 탐구 이어가 볼까요? 남편이 가장 고심한 것중 하나가 계단 난간. 그런데 아내의 아이디어가 몰골을 터졌답니다.
3: 출근하다가 전철역에서, 저희 집 전철역에서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얇은 거를. 그래서
2: 네.
3: 사진을 찍어갖고 남편한테 이런 것도 가능하냐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2: 그럼 지하철을 타고 가던
3: 예,
2: 어디서든 집만 생각을 하신 거군요.
3: 그렇죠. 이제 안 보이던 게막 보이는 거예요. 난간 생각만 하니까 다 난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을 그렇게 타고 다녀도 여태까지 그 지하철에 이걸로 돼 있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날 눈에 딱 뜨인 거예요.
0: 그런데 지하철 난간과 달리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는요, 이 나무 손잡이 덕분. 이게 안에

0: 아이디어랍니다.
1: 야, 이 나무도
2: 하니까 너무 좋다. 빨라서 조심하셔야 돼요.
1: 네, 아니 촉감이
3: 손잡이 감촉이 좋죠.
0: 다락에 올라오니 새 모집의 진가가 제대로 나오는데요. 유리 난간 덕분에 시야도 답답하지 않고요.
1: 와, 올라오니까 확실히 아늑한데요?
4: 네. 네.
1: 아래는 이제 높아서 좋았는데, 이제 올라오니까, 네, 마치 좀, 어디 캠핑 온 것 같기도 하고.
2: 네. 저는 이 공간에서 잠을 더 잘 자요.
1: 아, 여기를?
2: 네. 갱년기 지나면서 네. 불면증이 좀 심한데, 여기 오면 잠에 집중이 더 잘 된다고 할까?
1: 네.
2: 좀 그런
1: 네.
2: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잘 자는 편이에요.
1: 아니, 캠핑을 워낙 많이 다니셔서.
2: 네, 텐트 좀... 같은 아늑함이 있어요.
1: 네, 네. 익숙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4: 아늑합니다.
0: 이번에는 별채로 가볼 텐데요. 부엌쪽 문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답니다. 오마, 여기는 정말 무슨 카페 같다. 온실 같은데? 식물이 안 보이네?
2: 저 집은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안 빠져서.
1: 집이니까.
2: 네, 그래서 여기서 지인들이 오면은 무조건 한 끼는 바베큐를 먹어야 된대요.
1: 네.
2: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베큐를 먹고 또 좋네. 저희 음악도 듣고 네. 또 캠핑 분위기 이렇게 나니까 저기 앞에서 모닥불도 피워서 이제 그 캠핑 분위기 나게
1: 네.
2: 집기들도 갖다 놨잖아요. 그렇게 쓰려고 하고 있어요.
4: 네, 저희는 좀 여기를 다용도로 쓰고 싶었어요.
1: 그럼 이어는 뭐죠?
2: 또 다른 풍경이 있어요.
1: 또 다른 풍경이 있다고요?
4: 네. 들어가 보실래요?
1: 와, 소름이 확 돋는데? 오!
0: 의자랑 테이블만 있네? 명상하는 곳인가?
4: 저희가 최초에 생각했던 거는 욕실이었어요.
1: 욕실.
4: 네, 목욕탕으로 생각을 해서 배관도 빼놓고 했는데
0: 아하, 이렇게. 근데 왜 안 만드셨대요?
4: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1: 와.
4: 그래서 이런 공간도 좋은 것 같고요.
1: 네.
4: 뭐, 작은 카페 같은 공간?
1: 어. 네.
4: 아니면은 최초 생각한 대로 목욕탕, 욕실을 하는 게 좋을지.
1: 야, 이 공간이 아직 채워있지 않아서.
4: 네.
1: 오. 더 오히려 저는 점수를 더 후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4: 네. 네,
1: 여기가 뭔가를 또 꽉 채워 있으니까 이 상상을 좀 막았을 수도 있는데
4: 네.
1: 모두에게 약간의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요 하나쯤 이렇게
4: 네.
1: 만들어준다는 거. 야, 이게 오늘 두 분 집을 아주 간을 딱 맞춘.
4: 아, 그렇습니까?
1: 예.
4: 네.
0: 소장님 입맛에 딱 맞춘 집. 그럼 생존인가요?
1: 오늘 집 일단 형태부터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이 풍경을 어떻게 하면 잘 감상하면서 효율도 지켜지는 집을 지을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었을 것 같은데 이 삼각형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앞에 큰 전면창들을 두고 또 윈도우 시트도 두고 그래서 낭만과 또 효율을 잘 맞췄다는 점 또 균형을 잡았다는 점이 오늘 본 집의 특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공의 퀄리티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계단이라든가 또 다락으로 올라가는 난간 난간에 또 그 상판을 윗면을 이렇게 나무로 접어주는 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또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가면서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별채도 또 나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은 비워져 있지만 뭐 목욕탕이 됐든 사우나가 됐든 서재가 됐든 모든 것들이 가능한 방을 또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는 점이 작지만 아주 큰 집을 이 아름다운 하동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오늘 심사 결과는요. 생존입니다.
5: 그거요?
0: 생존 소식 기뻐할 새도 없이 또 일하시네.
5: 아, 이렇게 도전하나.
4: 예.
5: 일단 여기.
6: 조소하고 계십니다.
4: 예, 예.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6: 지금 한번 메인을 해보고 싶지 않아요?
4: 아니요. 그런 생각 없어요. 워낙에 훌륭한 목수님이라 제가 보조만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항상.
0: 아내는 본체 별채에 이어 창고까지 페인트 칠을 담당했다는데요.
2: 세 번 정도 칠하면 아주 예뻐요, 색깔이. 집 짓는 것 중에서 제일 난 것 같아요, 저한테.

0: 작년부터 진짜 거의 캠핑을 못 다녔는데 전혀
1: 생각이
0: 안 날 정도로 이곳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예측 불허. 그래서 더 재밌는 인생.
0: 사실 저는 평생 살면서 집을 지어볼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사람 일은 참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됐든 일단 집을 짓기 시작했고 집이 완공이 된 이후에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최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여기 올 생각하면 너무 좋고 또 오면은 또 가기 싫고.
3: 지금은 3도 4촌 정도 돼요. 나중에는 아마 7도 7촌? 7일은 도시, 7일은 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집은 저한테 그냥 휴식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하고 친구들이 와서 제가 느꼈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2: 아동 알프스의 하이드로 살아가기 결말은 완벽한 해피엔딩인 거 잘 알고 계시죠?
4: 화성 안에 있는 행궁동인데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5: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6: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사셨던 동네라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 제대로
7: 찾아왔죠?
6: 저희 자매입니다.
9: 그냥 제가 같이 살자고 하면 바로 그렇다고 할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개념책 강의이고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벌써 몇 번째 시간입니까? 그렇죠. 54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선생님과 함께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영역이에요? 그렇죠. 듣기 말하기 영역인데요.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여러분이랑 새로운 영역으로 갈 때마다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 언덕을 하나하나 잘 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이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 첫 번째로 다룰 내용 무엇?

무엇일지 우리 개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은요, 대화입니다. 자, 여러분 평소에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나요? 그렇죠. 친구들과도 대화를 나누고요. 가족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또 선생님과도 대화를 나누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우리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를 보다 더잘 나누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아주 잘 형성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오늘 배우는 대화는요, 공감적 대화예요. 자, 이 대화의 이름부터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물씬 풍기잖아요. 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내가 너의 말에 공감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느끼게 해줄 수 있을지 그 방법들까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방법, 이것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 공감적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공감적 대화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그 공감적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감적 대화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과 반응에 입장에 뭐 하는 것. 그렇죠. 공감하는 것. 그래서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렇게 어렴풋하게 공감이 뭔지는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명확하게 또 사전을 찾아보지는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풀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 공감할 때의 공이 함께 공이거든요. 그리고 감은 느낄 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엮어보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죠. 함께 느끼는 거예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해서 나도 그렇다. 자기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공감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입장을, 그건 너의 것이라고 선긋는 것이 아니라, 너 진짜 슬펐겠다. 그 슬픔을 마치 나의 슬픔처럼 함께 느껴주는 것. 이것이 공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대화하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경청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뜻인지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우리 교재에도 제시가 되어 있긴 한데요. 자,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한자의 의미를 한번 풀어서 살펴보면, 경청의 경은요, 기울이다의 경이고요. 청은 들을 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듣는 것? 그렇죠. 기울여서 듣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공감하며 대화하기에 기본적인 방법. 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내가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상대방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대답을 하면서 상대방이 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무엇해준다? 그렇죠. 반응해준다. 자, 여러분이 반응을 해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을 오래 했지만 지금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친구들이 가만히 이렇게만 앉아 있으면 수업할 때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할 때도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눈에 반짝반짝 하면서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잖아요. 그건 반응이거든요. 상대방의 말을 내가 열심히 공감하면서 잘 듣고 있다라고 하는 적절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하면서 대답을 하면서 이래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공감하기이고요.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거나 재구성하면서 이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 상대방의 감정이나 입장, 이 상황에 대해서 막 반응을 하는데 배척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

받아들여주는 것. 반박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그러면서 상대방이 스스로의 감정이나 입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이 입장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 교재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처한 상황, 그리고 처지 또는 그 사람의 관점, 생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스스로의 감정이나 입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감하며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할 수 있는 듣기의 방법으로 소극적 듣기와 적극적 듣기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친구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에 제시된 소극적 듣기라고 하는 건요, 공감하며 대화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듣기 자체를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열심히 들어주는데 내가 내 반응을 드러내는 과정이 적극적 듣기보다는 소극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듣기를 소극적으로 듣는다라는 게 아니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 자체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 공감적 듣기의 방법으로서 소극적 듣기와 적극적 듣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소극적 듣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극적 듣기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소극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소극적으로 반응이 소극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극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적극적 듣기와 비교했을 때 소극적이다라는 거거든요. 자,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비 언어적이잖아요. 이때의 비가 혹시 한자로 어떤 비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아닐 비예요. 그러니까 언어적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 예를 들면 몸짓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비언어적 표현.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대방과 눈을 마주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마주쳐주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화의 맥락에 맞는 표정을 짓는 것. 그래서, 슬펐겠다. 이렇게 적절한 표정을 짓는 것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듣기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된 것처럼 눈을 마주치는 것. 고개를 끄덕이는 것, 표정을 짓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어디에 속한다? 그렇죠. 비언어적 표현에 속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적 표현만 우리 대화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언어적 표현에 걸맞게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도 활용을 해줘야 우리가 대화가 아주 잘 흘러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비언어적 표현에 덧대어서 우리 뭐도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언어적 표현. 즉, 말도 적절하게 반응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이 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셔야 하는데, 친구가 또는 다이 대화의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때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거나 또는 간단한 질문을 던져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이 방법들은 소극적 듣기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화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비언어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언어적 표현으로 계속 말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 방법이 소극적 듣기의 방법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언어적 표현으로 어떻게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 격려하는 표현의 예가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그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 나 너의 이야기를 지금 흥미있게, 관심있게 듣고 있어 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근데? 이런 표현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너의 말에 공감하고 있어.

너의 감정, 그리고 너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건, 그러게 말이야. 그치, 그치. 그렇고 말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응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동정.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이것은, 어떡해. 저런. 과 같은 언어적 표현으로 여러분이 제시를 할수 있고요. 친구가 기쁜데 나도 같이 너무 기뻐. 그러면 야, 진짜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이런 식의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놀라울 때. 진짜? 어머, 정말? 이와 같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언어의 표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런 표지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너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어. 내가 너의 말에 공감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상대방이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나의 말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경청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적극적 듣기. 인데요. 자, 적극적 듣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적극적인 방식에 무엇이 있냐? 우리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재구성하는 것이 두 번째.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했을 때 요약을 하거나 재구성을 해서 다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내가 대화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극적 듣기와 적극적 듣기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나의 말로 다시 한번 이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전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소극적 듣기와 적극적 듣기를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요약하기는 상대방의 한 말을 그대로 요약하거나 다시 말하는 것.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더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했던 걸 요약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분명히 이해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상대방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내가 공감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약의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줄 수 있는 거죠. 친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러니까 너 그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이렇게 상대방에게 있었던 일을 짧게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줌으로써 얘가 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재구성하기인데요. 자, 이것은 요약하기와 달리 상대방의 한 말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구성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 입장을 재구성해서 전달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을 해 주는 거죠. 다시 한번 구성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문제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말해 주는 거죠. 너가 아까 이러저러 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너는 이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는 소리가 되겠네? 처럼 재구성을 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불안, 초조함, 이와 같은 이런 감정을 알고 그 감정 상태를 자신의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말로 정리해서 알려줌으로써,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재구성되는데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듣기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주는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첫 번째, 그렇죠. 요약하기가 있고 두 번째, 재구성하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개념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공감적 대화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에 공감하는 대화이다. 맞나요? 그렇죠.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에 공감. 그래서 함께 느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들으며 맞장구를 치는 것은 적극적 듣기에 해당한다. 친구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적극적 듣기는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그렇죠. 요약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게 적극적 듣기이고요. 친구가 말을 계속해서 꺼낼 수 있도록 내가 맞장구를 쳐주는 건 어떤 듣기? 그렇죠. 소극적 듣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X가 되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이 적절하게 고쳐준다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들으며 맞장구를 치는 것은 그렇죠. 소극적 듣기에 해당한다라고 고쳐주셔야 되겠죠. 자, 이 공감적 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하는가?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먼저 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판단을 내리기보다. 그다음, 상대방의 말에 반박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포용적 태도로 대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포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싸 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용적 태도로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생각, 그리고 상대의 입장을 수용하는 태도로. 수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너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반박을 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입장을 그대로 어떻게 해준다? 그렇죠. 수용해준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스스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안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요. 이 편안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상대방이 자신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뭘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시간적 여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나 지금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막 계속 시계 보고 이러면 말하는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이 친구는 지금 나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없구나라고 느끼게 돼서 말을 점점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감적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 여유 있게 말할 시간을 주는 것, 그리고 편안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공감하며 대화할 때 유의할 점인데요. 상대방의 나이, 성별, 흥미, 성향, 사회 문화적 배경과 같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고려하거나 배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대화에 참여를 해 주셔야 하고요. 대화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맥락에 맞는 표정, 시선, 몸짓,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언어적 표현만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사소통 과정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정, 시선, 몸짓, 이런 것들도 의미 전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너무 관심 있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그래서라도 선생님이 그래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그래서? 라고 이야기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쵸? 그래서 이 여러분이 맥락에 맞는 표정, 시선, 몸짓 이런 것들이 친구한테 어떻게 보일지 역지사지해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 공감적 대화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그쵸. 또이 효과를 알고 있으면 우리 공감적 대화를 잘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공감적 대화를 하면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마음을 함께 느껴주는, 이내 감정을 함께 느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사람은 내 편이다. 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원만한 대인 관계의 기반이 되겠죠. 그래서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비판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까 어떤 태도를 가지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적인 분위기, 함께 힘을 모아가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겠죠. 자,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고 서로에게 신뢰감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음을 느끼고 서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지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주는 사람이 막 적극적이면 나도 말할 때, 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막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말에 집중해서 들어준다면 말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말하게 되니까 서로 계속해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죠. 궁극적으로 이렇게 공감적 대화를 실천하면 바람직한 듣기, 말하기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공감적 대화의 방법을 배우고 배운 것에서 그치시지 말고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때, 또는 형제 자매와 대화를 나눌 때, 선생님과 대화를 나눌 때이 공감적 대화의 방법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 한줄 정리입니다. 자,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뭐 하고? 그렇죠. 경청. 귀를 기울여서 듣고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에 공감하는 무엇을 보인다? 그렇죠.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 정말 잘 듣고 있어 라고 하는 이 반응을 적절하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개념 확인 문제 볼게요. 상대방이 잘못된 말을 할 때에는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논리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다. 맞아요? 이것이 공감적 대화의 방법입니까? 아니죠. 우리 아까 판단하거나 반박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상대방의 말을 먼저 집중해서 들어주면 상대방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네요. 열심히 들어주면 열심히 말하고 싶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했는지보다는 상대방의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는지가 공감적 대화의 핵심이다라고 했는데, 공감적 대화의 핵심은 문제 해결 여부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했는가?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래에 있는 예로 개념 확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와 연재의 대화가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연재야, 요새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구나. 그냥 좀 걱정되는 일이 있어. 했더니 엄마가 연재의 눈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걱정돼? 라고 물어봐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물어봐주니까 연재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겠죠. 요새 친구들이랑 발표 준비하는데 친구들이 참여를 잘안 해서 힘들어. 라고 하니까 어머니의 표정.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런. 지금 연재의 마음에 뭐 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죠. 공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나 혼자만 애쓰는 것 같고. 라고 하니까 엄마가 또이 연재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비언어적, 보여주죠. 표현을 보여주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발표 준비하면서 힘든 일이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연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게다가 친구들한테 내가 잔소리하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싫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력한 보람은 없이 잔소리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혼자인 것 같고 진짜 속상하겠다, 정말 속상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재의 말을 그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죠. 맞아.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속상한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을 친구들한테 말한 적이 없어.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볼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연재의 말을 공감해서 들어주는 과정에서 연재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에 따라 무엇을 찾고 있어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대화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상대방 즉 연재의 말을 경청하고 있고요. 연재의 감정 그리고 입장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공감적인 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연재는 엄마와 공감적 대화를 이 나누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연재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공감적 대화의 아주 표본 같은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가 이 연재의 말에 대해서 어떤 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공감적 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부터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언어적 표현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2번, 4번, 6번, 7번이 언어적 표현. 그렇죠. 말을 통해서 하는 표현에 해당되겠죠. 자, 어머니가 어떤 일이 걱정돼? 라고 하는 건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언어적 표현은 저런 이에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에서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언어적 표현은 6번. 발표 준비하면서 힘든 일이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상대방이 한 말을 뭐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요약하는 거죠. 친구들이랑 발표 준비하는데 친구들이 참여를 잘안 해서 힘들고 나 혼자만 애쓰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힘든 일이 있었구나 라고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듣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 자, 7번 언어적 표현이죠. 노력한 보람은 없이 잔소리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니 혼자인 것 같고 정말 속상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한 말을 바탕으로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구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 입장을 속상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재구성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비언어적 표현.

0: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언어적 표현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언어적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의 의사소통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몸짓, 표정, 눈빛.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1번부터 7번 중에 몇 번에 해당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되겠죠. 연재의 눈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와 같은 것들이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1번 연재의 눈을 바라보며. 그래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내가 너의 말에 뭐하고 있다. 그렇죠.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자, 3번. 무엇을, 표정을, 어떻게. 그렇죠.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왜? 위에 지금 연재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힘듦에 함께 뭐 해주는 거예요? 안타까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의 맥락에 맞는 표정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의 맥락에 맞는 적절한 표정을 짓고 있고요. 자, 마지막. 연재가 혼자만 애쓰는 것 같고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발표 준비하면서 힘든 일이 있었구나라고 해주시죠. 그래서 이 고개를 끄덕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짓을 통해서 자신이 대화를 경청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제시된 내용을요, 소극적 듣기와 적극적 듣기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소극적 듣기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내가 너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나 또는 그렇죠.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맞장구를 쳐서 여러분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수 있게 이끌어내주는 것. 이것이 소극적 듣기였고, 적극적 듣기는 어떻게 해주는 것? 그렇죠.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거나 재구성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 1번부터 7번까지를 소극적 듣기와 적극적 듣기로 나누면 소극적 듣기는 몇 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겠고요. 6번 요약해준 것과 7번 재구성해준 것은 어디에 속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적극적 듣기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우리 한눈에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공감하며 대화하기에 방법으로 무엇이 있다? 그렇죠. 소극적 듣기와 적극적 듣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 배웠고, 공감하며 대화하기에 태도로 어떤 태도? 그렇죠. 포용적 태도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는 것 중요하다고 했고요. 효과로 긍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바람직한 소통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뉴런 공유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공감적 대화 방법 한 가지를 선생님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글로 선생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뜻을 파악하며 읽어요. 다섯 번째 시간이죠? 오늘 드디어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타났던 동기term 다시 한번 볼게요. 동형 이의어, 다의어, 그리고 가리키는 말 중심 생각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동형 이의어, 뭐라고요? 우연히 그냥 모습만 같을 뿐 사실은

단어와 가장 큰 차이점은 뜻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기 이 낱말 뜻에서 이 낱말 뜻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낱말 뜻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까지도 할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가리키는 말 이것, 그것, 저것 이거 가리키는 말. 그 다음에 중심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생각은 예, 하나라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에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공기템을 우리가 다 알아봤고요. 이제 20개의 문제에 도전! 자, 그럼 확인해보는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기억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이 뭘까요? 쥐! 아, 다리에 쥐 났어. 뭐라고? 너 다리에 여기 이렇게 쥐가 생겼다고 말이야? 막이 말이죠? 아니죠. 자, 여기에 있는 쥐는 찍찍찍 이 쥐가 아니죠. 어떤 쥐예요? 근육의 경련이 일어날 때. 그쵸? 이때 우린, 쥐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 쥐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 쥐가 쥐덫에 걸렸다. 팔다리에 쥐가 났다.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자, 여기 벌써 정답이 나와 있죠? 어떤 정답? 예, 2번 정답. 팔다리에 쥐가 났다. 여기 있는 것은 찍찍찍찍 그 쥐예요. 그쵸?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이 쥐가 어떤, 낱말이다? 동형? 이의어다. 예. 동형이의어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냥 우연히 모습만 같을 뿐, 예, 형태라고 했죠? 우연히 모습만 같을 뿐, 사실은 그 뜻은 전혀 다른 거야.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동형이의어.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사방이 쥐죽은 듯이 고요하다. 진짜 쥐가 찌찍찌찍 거리는데, 쥐마저도 조용해. 그 정도로 아주 고요한 상태를 쥐 죽은 듯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좋은 표현 하나 알았죠? 그 남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 몰래. 아무도 몰래 사라졌다. 이런 뜻이 돼요.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죠? 이 쥐는요, 옛날부터 우리와 아주 친숙한 동물이기 때문에 속담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동물이 되겠어요? 에이. 정답이 없어졌네. 아까 정답이 뭐였어? 2번. 나또 쓸래. 2번. 자, 2번에서 3번 문제.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맞춰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이 차가워. 차다. 공을 뻥 하고 차다. 뭘까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차다. 차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잘 보시면 온도가 낮다라는 뜻의 차다. 그리고 이 물건을 공 따위를 걷어 올리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전혀 그 뜻에 연관성이 없지요. 자, 아까 그 쥐랑 똑같습니다. 그 뜻에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온도가 낮은 거랑 이 공을 어떤 물건을 발로 걷어 차는 거랑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둘그 낱말 뜻에 연관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을 때 우린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우연히 형태가 같을 뿐 전혀 그 뜻은 달라요. 그래서 동형이의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차다와 여기에 차다는 우연히 그냥 형태만 같을 뿐 모습만 같을 뿐 전혀 그 뜻은 다른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전에도 어떻게 나온다? 야, 여기, 학생 1, 학생 2, 학생 3. 그냥 학생일 뿐이지, 번호만 붙였을 뿐이지,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국어 사전에도 차다 1, 차다 2, 차다 3.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어깨 번호라고 했죠? 어떻게? 차다 1, 차다 2.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어깨 번호로 해서 뜻이 나오고, 여기도 뜻이 나오고,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어 사전을 실제로 보고 목격해봐라 라고 했었어요. 자, 기역과 니은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서 선으로 이어볼게요. 발로 내어 지르거나 받아 올리다, 공을 차다.

몸에 닿은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 물이 차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눈을 깜빡이다. 이때의 눈은, 예, 감각기관의 눈이죠. 감각기관. 그쵸? 눈, 코, 귀. 이 감각기관의 하나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 눈에 보이는 그 물건들이 잘안 보여. 눈으로 볼수 있는 그 물건들이 안 보여. 이럴 때는, 나 눈이 나빠졌나 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마치 이 눈의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없어진 것처럼, 낮아진 것처럼. 자, 그래서 이때 감각기관의 눈의 뜻에서 뭔가 시력, 이렇게 그 눈에 잘 띄지 않을 때, 뭔가 좀 흐릿하게 보일 때, 이때도 눈이 나쁘다라고 쓸수 있다라고 했어요. 즉, 이눈 감각기관의 능력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눈이 나쁘다. 이때도 그 눈을 쓸 수가 있어요. 뭔가 여기 이 눈, 감각기관의 눈에서 이쪽 눈의 뜻으로 갈 때, 뭔가 그 연관성이 좀 보여요. 그쵸? 예, 이 시력이잖아요. 눈이 나쁘다 할때이 눈은 시력의 뜻이잖아요. 감각기관의 능력이 떨어지면 시력이 나빠지잖아요. 이 뜻의 연관성이 좀 보이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뜻의 연관성이 좀 보여. 이럴 때는 뭐라고요? 다의어. 그래서 여기의 눈과 여기의 눈은 다의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전에서 어떻게 나온다고요? 눈 해놓고 눈의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 어깨 번호가 아니라 이때는 다의어가 이렇게 사전에 나오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눈 눈이 좋다, 눈을 비비다. 자, 여기 감각기관의 눈이죠? 그래서 눈을 비비다, 눈을 이렇게 비빈다는 거죠. 네, 요렇게. 선생님은 안경을 썼지만 눈을 비빌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오, 들어가. 자, 이렇게. 눈을 비벼요. 자, 그 다음. 눈이 나쁘다가 아니라 눈이 좋다. 시력이 좋다. 네. 요렇게 연결하고요. 가와 나의 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두 가지 골라볼게요. 알맞지 않은 거예요. 다의어이다. 맞죠? 아까. 낱말의 형태가 같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서로 뜻의 그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 동형이의어가 아니라 다의어죠. 그래서 2번. 동형이의어이기 때문에 서로 뜻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2번과 5번을 정답으로 써주세요. 예, 알맞지 않은 거니까.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 점심시간에 동점 상황에서 상대 축구팀에게 골을 먹었어요. 아유, 이게 음식을 먹는 건 좋은데 골을 먹는 건안 좋아. 왜? 상대편의 골을 내가 먹었다는 건. 그러니까 상대편의 골이 나의 골대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점했다는 얘기죠. 점수를 잃었다는 얘기죠. 네. 먹는데 뭘 먹어요? 골을 먹다. 자, 집에 돌아와 속상해하고 있을 때, 채훈아, 시장에 가지 않을래? 오늘 살게 많아. 그런데 손이 부족하네. 무슨 손? 내 손? 야, 여기서 말하는 손이 부족하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 손이 부족하다. 이 말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채훈아, 너 시장 가지 않을래? 오늘 살게 많은데 손이 부족해. 이 말은 오늘 살게 많아서 들어야 될 짐이 많은데, 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이 말이죠. 그래서 채훈아, 시장에 가자. 그래서 이제 집을 나서게 된 거죠. 좋아하는 과일을 사달라고 해야지 하고 처음에는 점심시간에 축구 경기에서 져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예, 이렇게 좋은 기분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해요. 역시 먹는 게 최고야. 자, 마음을 먹었다. 오? 먹는데, 아까는 골을 먹고, 이번엔 마음을 먹네요. 이 친구 계속 먹어요, 지금. 우리는 먼저 생선 가게로 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먹다. 왜 처음에 먹다는 뭐예요? 어떤 음식을 뱃속에 넣는 거죠? 이게 먹는 거죠? 자, 이거, 골대에 골이 들어가요. 이것도 먹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마음을 내가 또 먹어요. 내 몸에 먹어요. 뭔가, 그래. 뭔가 이게 처음에는 음식을 먹는 거에서 시작했는데, 기본적으로, 그쵸? 기본적으로, 뭐, 뱃속에 음식을 넣다라는 기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뭔가 비슷한 상황으로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뜻에 연관성이 있어. 이럴 때 우리 먹다를 뭐라고 한다? 다의어라고 한다. 이때 먹다는 다의어다. 예. 뭔가 뜻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나이도 그렇잖아요. 나이를 정말 내가 먹어. 그러면 나이가 한 살, 두 살, 세 살 올라가게 돼. 그쵸? 이 다의어예요. 예. 다의어. 동형 이의어가 아니고 뜻에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 글의 제목으로 어울리는 거 뭐예요? 시장 구경이죠? 예. 이거는 뭐 그냥 물어보는 말이니까. 예. 시장 구경. 주요한 그 문제는 아니죠. 우리 지금 이 동형 이의어와 다의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 기역과 니은의 먹다의 뜻으로 알맞은 것끼리 짝지은 것 한번 볼게요. 자, 고를 먹다. 이건 뭐예요?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 이거 나이 먹다죠? 이거는 마음을 먹다죠. 그죠? 고를 먹다는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역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답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 공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에서 상대편에게 점수를 잃다. 요거네요. 예, 맞고요. 공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에서 상대편에게 점수를 잃다. 이것도 맞는데? 오, 이거 그럼 기역의 3번, 4번 해석이 같으니까 니은을 한번 볼게요. 3번, 4번에.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 이건 나이를 먹다죠. 나이를 먹다. 어떤 감정이나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마음을 먹었다. 여기서 먹다죠?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네요. 그쵸? 예, 여기 있는 말도 맞고, 여기 있는 해석도 맞으니까. 4번. 5번도 나오네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해서 배 속으로 들여보내다. 이거 먹다. 음식을 먹다.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이건 마음을 먹다. 오! 답이 사라졌어요. 4번이었죠? 네,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가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휴, 이거 오늘 사야 될게 많은데, 손이 부족하네. 손만 부족한 거 아니죠? 그손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손은 사람한테 달려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몸의 부위죠. 그래서 손이 부족한 애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 이런 뜻이라고 했죠? 손님 수가 적다. 물건을 손에 넣지 못하다. 그 일에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손을 뻗어도 물건에 닿지 않는다. 물건을 들고 올 사람이 부족하다. 결국 짐좀 들어줘.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다음 광고에 쓰는 용기의 뜻을 각각 쓰시오. 자, 여기도 동형 이의어인지 다의어인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필요한 건 일회용 용기가 아닌 당신의 용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용기는 뭐예요? 그릇이죠? 네, 물건을 담는 그릇이었죠? 자, 당신의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뭐예요? 당신의 뭐 기세, 당신의 뭐 기백, 뭐 이런 거잖아. 용기. 용기. 예. 아, 이거. 귀찮으니까 그냥 갈래. 뭐, 이게 아니라, 여러 회, 다회용이라고 하죠, 요새. 다회용, 그 컵, 그릇을 사용하는 그 당신의 용기, 요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도 용기, 여기도 용기인데요. 잘 보시면, 뜻을 각각 쓰시오 했으니까, 이거는 사전 찾아보면 뭐 정확하게 쓸 수는 있어요. 물건을 담는 그릇이고, 이건 씩씩한 굳센 뭐, 기운, 기백, 뭐, 이런 거,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예, 각각 썼는데, 일단, 이렇게 딱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거 동형 이의어일까요? 다의어일까요? 전혀 그렇다고, 기운하고, 전혀 뜻의 연관성이 없다. 우연히, 그냥 살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생김새가 똑같을 뿐이다. 예, 형태가 똑같을 뿐이다. 그래서 동형 이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동형 이의어와 다의어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요 낱말들을 보는 태도,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 찾아볼게요. 우선 글을 읽으면서 낱말의 뜻을 짐작해야 해라고 했습니다. 맞죠? 사전을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똑같은 형태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어떻게 뜻을 알아봐야 되지? 짐작할 수밖에 없겠죠? 문맥상 뜻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이 문맥이라는 거, 예, 문맥상 뜻을 알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문맥이라는 건 내가 쭉 읽으면서 이 낱말의 앞뒤를 살펴본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낱말의 앞뒤를 잘 살펴봐도 모르겠다. 예. 그렇게 문맥상 뜻을 알지 못할 경우에 결국 국어 사전을 찾아봐야 돼. 자, 낱말의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동형 이의어인지 다의어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 물론, 요두 가지 종류를
구분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이걸 구분하는 건

뜻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죠.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 동형 이의어, 다의어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수연이, 더 중요한 건 낱말의 뜻을 이해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감기 친구는 싫어! 라고 했습니다. 이글 우리 왜 배웠었죠? 이야기 속에서 중심, 생각을, 중심이라는 건 중요하다, 중요란 뜻이라고 했죠?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 공부하면서 이 글을 읽었었어요. 자, 이 이야기 글을 읽을 때 중심 생각은 벌써 어디서부터 나타난다? 제목에서부터 중심 생각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기가 싫다란 얘기잖아요. 아하, 이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혹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딱 얘기를 하셨죠? 그랬더니 주은이가 술술 얘기해요. 목이 아프고 열도 많이 나서 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왜 왔니? 어디가 아파서 왔니?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입안을 살펴보시고 가슴에 청진기도 데워보시면서 소리를 이제 들었겠죠. 폐에서 어떤 소리가 나나 뭐 이렇게. 감기구나. 목도 많이 부어있고 염증 때문에 열이 난 거야. 좀 심한 편이라 많이 아팠겠다. 요즘 감기가 유행이야. 자, 감기가 유행이야. 이 말은 뭐예요? 너 조심해야 돼. 감기 유행이란 말이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아이는 평소에도 감기를 탈고 살아요. 감기가 친구도 아니고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듯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감기가 친구도 아니고, 그래서 감기 친구라고 한것 같아요. 그쵸? 아유, 평소에 감기를 탈고 살아요. 계속 많이 아팠었나 봐요. 선생님, 저 감기 걸리는 거 싫은데요. 감기 친구 싫어! 아까 제목에도 나왔죠? 감기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죠. 감기 예방 방법을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중심 생각이에요. 그쵸? 우선 음식을 골고루 먹어라.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되고, 손을 잘 씻어라.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진짜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죠? 그냥 손 씻어. 이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되, 어디에 갔어요? 비누로 씻어라. 여러분도 꼭 비누로 씻으세요. 충분히 휴식해라. 적절히 자고 운동해라. 청소를 열심히 해라.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정말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 글을 읽을 때, 또는 뭐 일기처럼 뭐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런 이 경험을 또이 이야기에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글을 읽을 때 중심 생각이 제목에 아까 나타난다고 했어요. 제목에 그다음에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에도 중심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감기 예방하는 방법을 이렇게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자세하게. 아하,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는 이 말을 통해서 감기 예방 방법을 글쓴이가 알려주고 싶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중심, 중자죠. 이거 중자, 중심. 생각을 알 수가 있다. 여기. 기억에 들어갈 말 뭘까요? 어디가 아파서 왔니? 요거 1번이 되겠고요. 제목과 글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 찾아서 두 글자로 쓰시오. 뭘까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주은이가 병원에 왔어요. 그리고 이것 예방 방법을 의사 선생님이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누가 봐도 감기죠. 감기. 누가 봐도 감기인데 가끔 요걸 또못 찾는 친구도 있다는 거. 이런 글을, 이런 문제를 자주 접하면서, 아, 중심 낱말, 중심 생각을 이런 식으로 찾는구나. 반복되고 있고, 등장인물들이 계속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죠? 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가장 중요한 낱말, 이걸 다른 말로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뭐라고요? 아까 그 관역판에 중심에 있었죠? 중심, 아까는 아니지. 아까 보여줬나? 그, 우리 공기템에서, 공기템에서, 관역 보여줬잖아요? 자, 중심 있죠? 중심, 중심 낱말이라고 해요. 자, 중요.

낱말은 중심 낱말, 중요한 문장은 문장은 중심 문장. 이렇게 중심이란 말에는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려 쓰시오. 이거 줄거리 쓸 때도 줄거리를 써라 또는 간추려 써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무엇을 중심으로?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주요 장면에 중심 생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무엇을 알려주셨어요? 감기 예방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려 쓸 수 있구나라고 이 그 문제를 통해서 또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걸 이어볼까요? 네, 이것도 공부니까 줄거리 쓸 때 어떻게 쓸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이야기를 간추려 쓴 겁니다. 이걸 그냥 이어주기만 하면 돼요. 주요 내용에 있는 것들을. 자, 이야기에 나타난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가 볼게요. 자, 이야기에는 반드시 인물이 나오죠. 자,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떤 말을 주고받고요.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인물들이 하는 말과 행동 속에도 무엇이 들어있다? 중심, 생각이 들어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글쓴이의 이 중심 생각이 인물들의, 그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나타난다. 거기에서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주은이는 감기에 걸리기 싫어하는 것 같아. 주은이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한 질병에 대해 잘 알게 되었어. 이거는 그냥 요 문제를 만드신, 예, 문제 출제자께서 옛다 점수하고 그냥 던져주신 말이죠. 뭐예요? 주은이가 감기에 걸리기 싫어하는 것 같다. 아우, 선생님, 저는 정말 감기에 걸리기 싫은데요. 어떻게 하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자,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성은이가 되겠습니다. 네, 성은. 자, 이야기의 중심 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동그라미 표해볼까요? 요즘 감기가 유행하고 있다. 감기에 걸리면 청소를 하자.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자. 즉, 이 글쓴이가 이런 뭐 주은이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간 건 그냥 재미삼아 읽어보세요. 이건 아닌 거죠. 자,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꼭 해보세요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3번에 동그라미를 하면 되겠고요. 요게 바로, 예, 여기 중요라고 써있네요. 예, 이 글을 여러분이 잘 해석했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예, 여기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측정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좋은 점을 준다는 얘기죠. 나무는 공기를 맑게 합니다. 또 산에 나무가 많으면 홍수나 가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혜택! 첫 번째 혜택, 공기를 맑게 한다. 두 번째 혜택, 홍수나 가뭄을 막는다. 자, 나무가 주는 혜택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저기만이 아닙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그곳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나무만이 아닙니다. 예, 이건 그냥 아니죠. 4번이죠. 자, 이거 뭐예요? 가리키는 말. 예, 앞에 두 가지 혜택을 가리키고 있죠. 그 밖의 혜택은 종이를 만드는 데 쓰인다. 예, 이게 바로 세 번째 혜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주장하는 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심 생각 알아보는 거 기억나죠? 자, 가 문단이에요. 메모는 요점을 간략히 써두는 일 또는 그렇게 쓴 글을 말합니다. 라면서 메모가 무엇인지 일단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점이 좋을지 앞으로 얘기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첫째, 둘째 하면 첫째 하고 밑줄을 쭉 그으라고 무조건 얘기했어요. 무조건 그어라. 여기가 뭐다? 중심 생각이고 중심 문장이다 라고 했어요. 메모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뇌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는데 뇌의 저장 공간보다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저장되어 있던 내용을 잊게 되거든. 자, 그러니까 지금은 기억하고 있더라도 매일 밀려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에 묻혀서 중요 내용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메모를 꼭 해라 이런 내용이었죠. 자, 둘째 무조건 동그라미하고 밑줄 그으라고 했어요. 여기가 바로 중심 내용, 중심 문장이 되겠고요.

아무리 획기적이고 뛰어난 생각이라 하더라도 머릿속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금세 사라지는데 메모해 놓으면 예, 우리가 몇년 전의 생각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자, 셋째, 무조건 동그라미, 무조건 밑줄 그어라 라고 꼭 얘기했었죠? 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손으로 쓰다 보면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고요. 두서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차곡차곡 메모하면서 정리하는 과정에 내 생각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으로 이제 끝맺음을 하는데 이렇게 끝맺음 할 때는 무엇이 주로 사용된다? 반복. 앞에 글의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끝맺음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꼭 이렇게 첫 번째 떡하니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있던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지금 글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 글의 종류는 주장하는 글이다. 그래서 주장하는 글 써주시면 되겠고요. 주장하는 글의 아주 중요한 것보다 각 문단의 중심 생각을 갖고 있는 중심 문장은 맨 앞에다 그냥 놓는다. 요거 99.9%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중요한 낱말 메모 맞죠? 계속 반복하고 있죠? 중요하기 때문에. 다섯 개 문단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가나다라마. 예. 중심 생각이 드러나 있는 문단은 보다 가 문단이 아니라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마 문단이에요. 요거 가가 아니고 마 문단이죠?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해서 빈칸에 알맞게 써볼까요? 자, 가 문단에는 메모는 뭐다? 나 문단에는 메모하면 이런 점이 좋다. 자, 다 문단에는 메모를 하면 나만의 정보 창고를 가질 수 있다. 라 문단에는 메모를 하면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자고 중심 내용을 여기다 또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중심 생각은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죠.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의 공기문은 뭘까요? 주장하는 글에서는요, 글의 목적, 그리고 이것과 중요한 낱말, 문단별 중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심 생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요, 발음을 잘 보셔야 돼요. 제목이 아니라 제목은요,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집 지을 때 쓰는 나무를 제목이라고 한답니다. 앞에 제목일까? 뒤에 제목일까?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조상근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쟁과 첨단 무기체계 마지막 전쟁과 A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편에서 전쟁과 드론, 2편에서 전쟁과 로봇, 그 다음에 3편에서 전쟁과 대드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왜 마지막에 AI를 넣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계의 무기체계를 이 AI가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즉, 이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때는 이 AI가 그 치명성을 강화시키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공격용 또는 안보용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의 생존성과 전투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전쟁, 작전,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군사 용어로 바꾸게 되면 감시 결심 대응이었는데 과거의 전쟁과 작전과 전투는 인력 중심으로 이러한 감시 결심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의 템포가 되게 늦었겠죠. 하지만 현재는 또는 미래는 AI 기술이 덧입혀지기 때문에 감시 결심 대응이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날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중 2022년 5월 5일부터 13일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시베르스키 도네츠크 강에서 전개된 전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진흥화 전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크라이나 군이 서에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전개하여 돌파구를 크게 형성했던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격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되자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군의 전투력이 떨어지게 되고 현 상태에서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사학적으로 적은 반격 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후방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공격을 하는데 러시아군은 일개 여단 규모의 기갑 및 기계화 부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나토로부터 위성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고 자체 정찰대를 통해서 러시아군이 역습을 감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저 지역을 러시아군이 도와할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 후방이 잘리게 되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은 정찰 드론만 띄워서 계속해서 저 지역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여러분들 우버택시 아시죠? 우버택시를 미국에서 우리가 예약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크기를 지정해주고 AI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을 선별해서 우리에게 오게 만들죠. 똑같은 지휘통제 수법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AI가 위치를 계속해서 최신화해주고 각각의 표적별로 성질별로 최적화된 타격 수사를 계속해서 매치시켜주는 겁니다. 그거를 3분의 2가 넘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3분의 2가 넘어왔을 때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은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때 우크라이나군의 가용한 모든 수단, 포병, 전차, 드론, 그 다음에 MRS, 그 다음에 인간 전투원이 갖고 있는 대전차 화기까지 일거에 사격을 하게 돼서 적이 안에 있는 러시아군을 동시에 공격하게 됩니다. 그 결과 100대가 넘는 전차, 장갑차, 전술 차량이 일거에 무력화되고 1,500명 이상의 병력이 손실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투에 참전했던 우크라이나군의 규모가 일개 중대가 안 됐다는 겁니다. 내 뒤가 차단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은 일개 여단의 규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이 AI 시스템에 의해서 일개 중대 전투력만 보낸 상태에서 결국에는 약대 강의 전투를 수행하게 된 것이죠. 우버 형식의 AI 시스템인 GIS 아르타를 이용해서 적은 병력으로 대규모 병력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우버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GIS 아르타가 표적 성실별로 각각에 맞는 타격 수단을 실시간 재배치하면서 동시에 사격한 후에 극강의 타격 효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됐던 진흥화 전투 사례로 남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IDF, 즉 국방군을 가자지구에 전개하여 반격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중간을 따르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 서로 다른 세 개 방향으로 공격을 하면서 가자지구의 북쪽 지역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군은 두 가지 AI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라벤더, 두 번째는 가스펠이라는 AI 프로그램을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랜 분쟁의 결과 약 3만 7천 명, 4만 명에 가까운 급진주의자들의 인적 정보를 빅데이터 시켜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어떤 행동을 모션, 그 다음에
생김새, 말투까지

도 다 빅데이터 시켜놓고 있는데요. 그 인원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나타나는지를 다양역 감시 자산으로 확인하여 추적하는 것들이 바로 라벤다라는 AI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라벤다에 의해서 그 인원이 추적이 되고 이 인원이 어느 지역에 들어갔다 하게 되면 그 건물을 표적화해서 표적 관리를 하게 되는 것들을 가스펠이라는 AI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자지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빅데이터 안에 있는 그런 급진주의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위성이나 드론이나 인간정보에서 식별해야 된다면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 지역으로 A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건물을 표적화시켜 놓는데 거기서 바로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 인적 데이터를 갖고 있는 다른 급진주의자가 들어갔을 때 거기는 2명, 3명, 4명, 5명 이상하네? 갑자기 여기 있는 데가 왜 갑자기 이런 급진주의자들이 많이 모이지? 하면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는 전쟁을 지휘하기 위한 지휘소구나 하면서 그거를 가스펠이 지휘소로 책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바로 그 정보가 이스라엘 공군과 또는 미사일 부대에 공유가 되면서 바로 정밀 타격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다 블럭 단위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블럭에 오늘 작전을 할 테니까 여기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다른 쪽으로 피신하세요라고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군은 가만히 있지 않고 모든 감시 자산을 동원해서 빅데이터 안에 있는 그런 인적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원을 추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밀 타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AI 시스템은 사람에 의해서 추적을 하고 그 사람의 추적한 결과를 건물에 투영하여 그것을 표적한 후에 이제 타격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정밀 타격 작전인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핀포인팅 당했는데요.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란의 최고 지휘자가 작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사망했을까? 전 세계는 의아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AI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메네이가 머물었던 지하시설을 디지털 트윈으로 가시화시켜 놓은 겁니다. 이 작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CIA와 이스라엘 모사들은 이란으로 침투해서 인간정보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메네이 측근에 있는 경호원들과 저 가택에서 일하는 인원들을 포섭을 하고 저 지하에 비콘을 설치하여 전자파가 발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시긴트 위성, 즉 전자파를 확인할 수 있는 위성들이 그것을 감지하여 저와 같이 디지털 트윈 형태로 실제와 동일한 크기로 저런 지하시설을 가시화시켜 놓고 미 공군은 벙커 버스터라고 하는 지하를 뚫고 들어가는 그 포탄을 어느 지점에서 몇 도의 각도로 어느 속도로 뚫으면 될까라는 것들을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한 이후에 공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미네이는 0.1초 만에 주요 지휘자들과 함께 폭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AI는 미 국방부에서 개발한 건데요.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정찰기, 전자감청, 휴민트 등 다양한 경로에서 들어오는 방대한 다영역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그걸 분석해서 멀티모달 방식으로 그것을 표적화합니다. 여기서 멀티모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유의미한 정보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팔란티어의 군사지도 시스템인 고담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란 시내에 있는 CCTV를 해킹하고 그걸 통해 갖고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에 군사지도에 표정하는 것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트로픽에서 쓰이고 있는 대형 언어 모델인 클로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LLM입니다. 이건 뭐냐면 실시간대에 다양한 어떤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면 이것을 과거에 있는 행적들이 다 축적되어 있는 그 빅데이터를 보고 실시간대의 프라이어리티 1, 2, 3, 4를 실시간대 지휘관에게 제공하는 그런 AI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군의 AI 시스템은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이해하고 맥락을 추론하는 거대 언어 모델이 기존 영상 신호 분석 AI와 결합되면서 무엇을 언제 타격해야 할지 제시하는 AI 전투 참모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방부에서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AI 전투참모 또는 AI 전투참모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례로부터 우리는 AI에 대한 미래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무기체계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AI 참모 또는 AI 전투 참모가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면 최종적으로 인간 지휘관이 결심하는 그런 체계로 우리의 군사체계가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싸우는 방법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모자이크 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투 공간이 되게 넓잖아요. 그게 안에는 먼저 보는 감시 자산도 있고 결심하는 C2 자산도 있고 그 다음에 정밀 타격하는 슈터 자산이 있습니다. 이렇듯 작전 환경과 목적에 따라서 감시, 결심, 대응 자산을 실시간대 이합계산하는 것들을 모자이크전이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AI 전투참모 또는 AI 전투참모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편성 측면에서는 군과 민간 AI 혁신기업의 융복합이 되게 중요합니다. 디태치먼트 2021이라는 기술 혁신단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2025년 5월 13일 미 육군이 4명의 AI 전문가를 예비군 중령으로 인관을 시킵니다. 이때 인관한 인원들이 누구냐면 팔란티어 최고 기술 책임자, 그 다음에 메타 CTO, 그리고 오픈 AI 최고 프로덕트 책임자,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오픈 AI 연구 총괄자 등이 인관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미 육군이 이 네 사람의 한 명 한 명 한 명의 능력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이 갖고 있는 그 기업 전체의 혁신 기술을 빨아들이겠다는 목적입니다. 또한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육군 자체적으로 이런 기술자들을 양성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AI 혁신 기업과 융복합하면서 이런 AI 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과 A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I라는 것은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한 만큼 군사 분야에서도 이미 활발하게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AI를 잘 알고 군사 분야에서 적용해야지만 우리가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군사 분야에서 쓰이는 데이터는 먹고 사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데이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민간 분야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는 작전 보안 차원에서 이 데이터가 죽고 사는 데이터로 바뀝니다. 즉 2시간이나 4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작전 보안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축적되어 있던 데이터가 실제로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전장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대 전장 정보를 빨아들일 수 있는 다영역 감시체계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바로바로 지휘결심이라든가 타격체계에 연동할 수 있는 초연결 네트워크, 즉 스타링크와 같은 적에도 군지 위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앞으로 이런 AI를 군사분야 접목하기 위해서는 AI 자체에 대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뒷받침하는 적에도 위성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와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또는 민간 분야에서 실시간대 창출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 다양역 감시체계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쟁과 드론, 전쟁과 로봇, 전쟁과 대드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과 A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전쟁과 첨단 무기체계를 여러분과 소통한 이유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 먼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직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례,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전략 경쟁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서 설명드린 드론, 로봇, 대드론 그리고 AI는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상쇄시키기 위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네 편에 걸쳐서 전쟁과 첨단 무기 체계를 알아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될 때 서둘러 우리는 경제 안보와 우리의 국가난 한반도의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링 스텝업의 효린파파 정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주 친숙한 인물이죠. 저에게 아주 친숙한데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겠죠. 바로 유명인인 싸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을 읽으면서 영어 실력도 한번 끌어올려볼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싸이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번쯤 TV에서 본 적이 있는 그분입니다. 이 노래가 아주 또 듣고 싶어지는데요. 함께 싸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볼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이 문법 용어 친해지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 포인트는 주절과 종속절, 이게 어떤 의미일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읽어볼까요?
1: Starting out. From a young age, Sai was interested in music. But he didn't expect to have a job as a singer. In 1996, he left South Korea to study business at Boston University.

0: University in Massachusetts. Soon, Cy left school. He bought a computer, a keyboard, and other music equipment. Around this time, he became very interested in rap and hip-hop music. In 1997, Cy began to attend the Berklee College of Music in Boston. He planned to study music. When his parents found out, they were surprised and upset. Cy left Berklee before graduating. He said classes were too early in the morning. Also, he wanted to use his skills to make music rather than learn about it.
1: 오늘 읽어볼 책은 싸이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ing out, starting out이라고 하면 사업이나 일 같은 것을 시작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From a young age, 어린 나이로부터 젊은 나이로부터 Cy was interested in music. Cy는 was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이라고 하면은 어딘가에 관심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But he didn't expect to have a job as a singer. 그러나 Cy 본인도 he didn't expect, 그 스스로도 expect, 기대하다 혹은 예상하지 않았어요. To have a job as a singer. 가수로서의 직업을 가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 보면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어렸을 적에는 가수가 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In 1996, he left South Korea to study business at Boston University in Massachusetts가 되겠네요. 1996년에 he left South Korea. 그는 떠났습니다. 한국을 떠났죠.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떠났냐면 to study business. 사업을 배우기 위해서 아니고요. 여기서 사업이라기보다는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at 무엇을 배우냐면 무엇을 공부하냐면 business라고 하면은 뒤에 at Boston University, 보스턴 대학교 in Massachusetts. Massachusetts는 미국에 있는 주죠. Massachusetts 주에 있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 뭔가 business라고 하면은 경영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유니버스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국을 떠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Massachusetts라고 하면 미국의 주입니다. 미국의 주는 50개가 존재하죠. 이 주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경상북도 혹은 전라남도 이렇게 도와 동일하지 않지만 그런 행정구역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미국의 국기를 보면은 별이 50개가 있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Soon, Cy left school. 뭡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싸이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 he left school, 학교를 떠났습니다. He bought a computer, a keyboard, and other music equipment라고 돼 있네요. 그는 샀습니다. 무엇을 샀냐면 컴퓨터를 한 대 샀고요. A keyboard, 피아노 건반을 샀고요. And other music equipment, 또 다른 음악 장비들을 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에 대한 이런 장비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Around this time, 이 무렵쯤 해서 he became very interested in rap and hip-hop music. 자, 이 무렵쯤에서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나올 시점이 되어서 around this time, 이 무렵쯤 되어서 he became, 그는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very interested in, 아주 관심이 있어졌습니다. 어딘가에 아주 흥미를 느꼈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느꼈냐면 어디에 흥미를 가졌냐면 rap and hip-hop music, 랩과 힙합 음악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으로 이제 방금 읽어본 이 부분을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0: Starting out. From a young age, Cy was interested in music. But he didn't expect to have a job as a singer. In 1996, he left South Korea to study business at Boston University in Massachusetts. Soon, Cy left school. He bought a

0: computer, a keyboard, and other music equipment. Around this time, he became very interested in rap and hip-hop music.
1: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In 1997, Psy began to attend the Berklee College of Music in Bost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1997년에 Psy began to attend. Psy는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Attend는 참석하다 혹은 다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다니기 시작했냐면 The Berklee College of Music, 버클리 음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In Boston, 보스턴에 있는요.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이제 음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He planned to study music. 그는 계획했습니다. Plan이라는 것은 계획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계획했냐면 To study music, 아, 음대에 가서 음악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을 공부하는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When his parents found out, 그런데 그의 부모님이 find out, 즉 found out은 find out의 과거형이 되겠죠. find out은 알아내다, 단순히 찾는 게 아니라 알게 되는 것이죠. 알아냈을 때 they were surprised and upset. 그런데 음대에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경영학을 원래는 전공했었잖아요. 근데 경영을 더 이상 배우지 않고 이제는 음악을 한다라는 사실을 그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을 때 they were surprised and upset. 그들은 놀랐고요. 그 다음에 좀 속상했습니다. upset이라는 것은 속상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에 밑줄을 쳐두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특별한 코너를 한번 마련해 보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 있는 이것입니다.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문법 용어 친해지기 코너입니다. 제가 그냥 혼자 만든 코너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각각의 교육 환경에 맞게 문법이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법을 접하게 되면은 이 문법이 설명을 할 때 이런 용어들이 하나씩 등장하게 됩니다. 주절, 종속절, 제가 예전에 한번 원형 부정사도 말씀을 드렸었죠. 아, 이런 용어들을 모르면은 문법 자체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용어 때문에 더더욱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주절, 종속절이라는 게 과거의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아,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렇게 뭔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좀 내려주고자 제가 이렇게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절, 종속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절이라는 거 제가 가르쳐 드렸죠. 절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있는데 주어와 동사 둘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절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절 안에도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주절이고 하나는 종속절이에요. 절이라는 것은 일종의 문장인데 어떤 문장이냐면 주된 문장이 있고 종속된 문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절이라는 것은 바로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홀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주인인 문장.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속절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홀로 쓰일 수 없습니다. 혼자인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얹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새 들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어딘가에 얹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종속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집이 내 게 아닌 거죠. 누군가의 집을 잠시 빌려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서 이게 내 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종속절의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제가 세 개를 드리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일단 1번, After she finished her homework, she decided to watch a movie.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끝냈을 때, 끝내고 나서, 끝낸 후에 She decided to watch a movie.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영화를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것.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밑줄 친 부분, 이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을 제가 아래 문장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she finished her homework. 여기 보니까 she라는 주어도 있고요. finished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콤마까지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homework까지는. 그런데 우리말로 그대로 해볼까요?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끝낸 후에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끝낸 후에 이 홀로 쓰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이 문장이 있어야지 이 위에 있는 문장도 그 문장처럼 구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나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강의 촬영을 다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뭐가 있어야지 이게 문장이 되는데 말이 중간까지밖에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0: 등장 어떤 정보를 말해주기 위해서 after she finished her homework 를 덧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덧붙여진 것을 종속절, 종속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 누구에게 속해 있냐? 이 아래 문장에 속해 있는 것이죠. 얹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Although it was raining. 자, 이제 눈에 보이시죠? 아, 앞에 있는 이것. Although it was raining. 비록, although라는 것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가 올지라도, 비가 오는 중이었을지라도,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만 쓸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이 문장이 없어요. They continued their hike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없다고 가정해 볼까요? 비록 비가 오고 있는 중이었을지라도, 이것만 문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아팠지만, 아,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비록 아팠지만 참았다. 뭐, 비록 아팠지만 약을 바르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 이 앞에 있는 이 문장은 홀로 쓰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lthough it was raining 이라는 것은 바로 종속절,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 they continued their hike. 그들의 하이킹을 계속했다. 그들의 하이킹, 하이크라고 표현하죠. 그들의 하이킹을 계속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절. 홀로 쓸수 있는 문장, 주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문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His parents were surprised when they found out. 이게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앞에 있는 게 종속절, 뒤에 있는 게 주절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주절, 종속절은 위치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일부러 바꿔두었습니다. His parents were surprised. 그의 부모님은 놀랐다라는 것이죠. 그의 부모님은 놀랐다. 이게 주절입니다. 주된 문장이죠. 그의 부모님은 놀랐다. 놀라셨구나. 이게 홀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죠. 그런데 언제 놀랐냐면 when they found out 그들이 알아냈을 때, 그들이 알아냈을 때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이 문장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when they found out이 바로 종속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씩 떼서 생각하면 아, 어떤 게 홀로 쓰일 수 있는 독립절인지 그게 바로 주절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문장이 종속절인지 얹혀 있는 문장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Cy left Berkeley before graduating. 아, 그런데 또 떠났습니다. Cy는 떠났습니다. Berkeley 음대를 before graduating 뭐 하기 전에요? graduate이라고 하면 졸업하다. 졸업하기 전에 떠났습니다.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Classes were too early in the morning. 수업들이 아침에 너무 일찍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lso, he wanted to use his skills to make music rather than learn about it. 그리고 또한, 또 역시나 추가적으로, also는 뭔가 추가, 무언가를 추가할 때 쓰는 표현이죠. He wanted to use his skills. 그는 그의 기술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To make music. 음악을 만드는데 기술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은 뭐 하기보다는 learn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배우기보다는 이런 스킬을 사용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런 이유에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구나. 버클리 음대를 나왔구나. 혹은 경영학을 나왔구나. 음악이 좋아서 경영을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그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In 1997 Cy began to attend the Berklee College of Music in Boston. He planned to study music. When his parents found out, they were surprised and upset. Cy left Berklee before graduating. He said classes were too early in the morning. Also, He wanted to use his skills to make music rather than learn about it.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Expect. But he didn't expect to have a job as a singer. Equipment. He bought a computer, a keyboard, and other music equipment. Plan. He planned to study music. Find out. When his parents found out, they were surprised and upset. Graduate.

0: Sai left Berkeley before graduating.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드린 이 graduate이라는 졸업하다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연관된 어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raduate이라고 하면 졸업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graduate이 들어간 이것을 활용한 어떤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graduate에 ion이 붙으면 graduation이 되겠죠. graduation은 바로 이 ion이 붙으면 명사를 만들어줍니다. 명사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명사 이름을 딱 붙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졸업하다가 아니라 졸업이 되겠죠. 그냥 졸업, graduatio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undergraduate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졸업하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졸업까지 못 갔습니다. 아직까지 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undergraduate이라고 하면 바로 대학생, 아직까지 학부를 졸업하지 않은, 우리가 흔히 대학교에 진학한다라고 하죠. 어느 대학교에 갔다. 근데 그 대학교에 가서 아직 졸업을 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언더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대학생, 졸업을 아직 못했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graduate student라고 하면, graduate이라고 하면 졸업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졸업한 학생이니까 졸업했는데 그래도 학생이네. 이게 뭐냐면 대학원생이 되겠죠. 공부를 조금 더 하기를 희망한다면 학부를 마치고 흔히 4년, 뭐 여러 가지 뭐 이 기간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종합대학에서 많은 과들이 4년을 채택하고 있죠. 그걸 끝나고 나서 대학원 석사, 박사에 그러면서 훨씬 더 이 학문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대학원생. 그래서 이것을 graduate student라고 부르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된 형태까지 알아두면 참 유용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번호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혜림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어 3단원, 사회 2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내용 함께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우리 국어 단원평가 2회 수행평가, 그리고 사회 2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단원평가 2회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해 보러 출발해 볼까요? 먼저 국어 3단원 단원평가 2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26쪽입니다. 자, 1번과 2번은 우리 글을 읽고서는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의 글인데요. 자, 1번 문제 살펴볼까요? 기역 디귿 가운데에서 뒷받침 문장을 모두 찾아서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뒷받침 문장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봐야 되겠죠. 자, 중심 문장을 우리가 뒷받쳐주는 문장을 뒷받침 문장으로 합니다. 자, 중심 문장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면, 중심 내용이 나오면, 아,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부분이 바로 뒷받침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에서 먼저 중심 문장을 찾아봐야 되겠죠. 중심 문장은 그 문단의 가장 중심된 생각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앞쪽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역이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니은과 티귿은 자동적으로 이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문장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1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여러분들 티귿.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어떤 것인지 고른 문제인데요. 자, 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문장 사이에 있는데요. 자, 플라스틱은 자유롭게 모양 바꿀 수 있어서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인다. 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은 단단하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녹이 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지금 계속 이 문단에서는 플라스틱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 문장, 그 다음도 좋은 점에 대한 이야기 문장, 같은 종류의 문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쓸수 있는 단어는 바로 또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 2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2번 또한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4번, 5번 연결된 이 시를 읽고서는 답하는 문제인데요. 비밀번호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굉장히 특이한 시죠, 여러분? 자, 우리 집 비밀번호는 네모네모네모, 네모네모네모네모.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비밀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비밀번호를 그 누르는 소리를 생각해 보면서 이 시를 감상하면 참 좋겠죠. 자, 누르는 소리로 안다고 해요. 자, 엄마는 띠띠띠, 띠띠띠띠. 자, 아빠는 띠띠띠띠띠띠띠. 자, 누나는 띠띠띠띠, 띠띠띠. 자, 근데 할머니가 굉장히 특이하죠. 할머니는 띠, 띠, 띠, 띠. 어떤가요, 여러분들? 아, 할머니 굉장히 느리게 느리게 누르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시를 통해서 알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이제 기억으로만 남은 기억, 보고 싶은 할머니. 아, 우리 이 비밀번호를 통해서 누구를 떠올리고 있나요? 그렇죠. 보고 싶은 할머니를 떠올리는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그럼 우리 3번 이 시에 대한 설명. 자, 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죠. 자,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가족들이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오고 있지요. 자, 1번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되겠죠. 2번 시에서 나는 누나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자, 기억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시를 쓰지 못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친구 2번은 틀리고요. 3번. 할머니는 비밀번호를 제일 천천히 누르지만 나를 제일 빨리 부르셨다. 그렇죠. 우리 시에서 그 내용 나와 있습니다.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따라 3번 역시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이 시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이것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통해서 누구를 떠올리는 시인가요? 그렇죠. 보고 싶은 할머니를 떠올리는 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할머니는 지금 계시지 않지만 할머니가 누르셨던 그 소리는 나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기억에 들어갈 말 3번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시의 분위기를 살려 알맞게 낭송한 친구 누구인지 모두 써볼게요. 먼저 우리 형민이부터 볼까요? 차분한 목소리로 낭송했어. 그렇죠. 자, 이 시는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비밀번호,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볼수 없는 기억으로만 남은 자, 이런 표현을 보니 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떠올려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할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입니다. 자, 이런 시는 막 기쁘고 신나게 읽어야 될까요? 아니죠. 조금은 차분하고 할머니를 그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니까 형민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낭송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알맞은 설명이 되겠죠. 자, 다음 우식 보겠습니다. 시 전체를 신나는 마음으로 빠르게 낭송해야 된다? 전혀 반대되는 말이죠. 이 시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시입니다. 뭔가 신나는 마음보다는 약간 슬픈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담겨져 있어야 되니까 우식이의 설명은 잘못되었네요. 자, 미순 보겠습니다. 마지막 행의 할머니 부분을
천천히 감동을 살려 낭송했어. 그렇죠. 자, 우리 할머니를 보면, 글자가 조금 특이하죠. 그냥 할머니, 여기 위에선 붙였었는데, 여기서는 할머니,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할머니를 정말 그리워하는 마음, 그 감동의 마음을 살려서 이 뒷부분을 읽으면 더 시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글쓰니까 정말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는구나. 아, 나도 나의 할머니가 떠올라. 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 알맞게 낭송한 친구, 누구냐면 형민이와 미순이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6번 문제 해결할 건데요. 자, 6번부터 10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글을 읽고 푸는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발 얼마요? 우리 손자 녀석 사주려고 그러는데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네. 자, 할아버지는 택배를 다루느라 얼굴과 등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어 신발을 계산한 할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손자를 찾아갔습니다. 할애비가 신발 사왔단다. 신어보렴. 3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아이는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걸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신발에서 삑삑 소리가 나자 꼬마아이는 신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 이 맛에 돈을 벌지. 할아버지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이마의 땀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꼬마아이가 자라자 신발은 금세 버려졌습니다. 버려진 신발은 새것 같아 분실물센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글을 읽어보니까 할아버지가 택배일을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신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 손자에게 신발을 사주셨나 봐요. 정말 할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겠나요? 어우, 공감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잘 읽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6번을 보면, 자, 글의 내용 알맞은 것 고르는 것이죠? 아,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면 글의 내용은 어떻게 문제 해결해요? 하나씩 하나씩 선택지를 맞춰보면 되는 것이지요. 1번 볼까요? 할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신발을 샀나요? 아니지요. 손자를 위해 샀습니다. 2번, 손자는 자라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했다. 자,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했을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이 글만 보고는 알 수가 없지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번, 분실물센터는 새로 산 신발을 찾는 곳이다. 아니죠. 분실물센터는 여러분, 무엇인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에선 새로 산 신발이 아니라 버려졌죠. 그 신발이. 자, 따라서 3번도 잘못되었고요. 4번, 손자는 신발을 좋아해서 버리지 않고 늘 간직했다면 여러분 분실물센터까지 갈 일이 없었겠죠. 자, 4번도 옳지 않고요. 5번, 손자가 신발을 좋아하자 할아버지는 보람을 느꼈다. 그렇죠. 그 보람을 느낀 거 어디서 알수 있나요? 할아버지의 말, 그래, 이 맛에 돈을 벌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알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6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볼까요? 기역 미음 가운데서 손자가 신발을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을 표현한 부분. 자, 손자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했대요. 자, 마음에 들어 했으면 막 뭔가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야 되겠죠. 자, 기역부터 디귿 중에 기뻐하는 장면은 어디 있나요? 그렇죠. 바로 리을에 있죠. 걸을 때마다 신발에서 삑삑 소리가 나자 꼬마아이는 신나서 손뼉을 쳤다. 기쁜 모습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정답은요, 여러분, 리을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작품을 읽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1번 볼게요. 함께 읽기 방법으로 읽어본다. 그렇죠. 친구들과 함께 읽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고요. 2번. 배경은 일어난 일과 관련이 없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어난 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알맞지 않은 것, 여러분들 몇 번일까요? 2번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선택지도 한번 볼게요. 3번. 한 줄씩 읽는 방법으로 우리 읽어볼 수 있어요. 자, 다음 4번. 사건의 순서에 따른 인물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아,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했었구나. 자, 인물의 마음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고요. 다섯 번째. 할아버지께 선물을 받은 내가 다 읽고 나서 경험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배경 상관없다고 한 2번이 여러분 알맞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낱말의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할아버지는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이마의 땀을 닦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함박웃음이 어떤 것일까? 자, 둘다 웃음은 웃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크고 환하게 웃는 웃음이고, 하나는 수줍게 소리내지 않고 웃는 웃음, 즉 미소 같은 것이겠죠. 자, 할아버지는 손장아 좋아하니까 여러분 어땠겠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때는 진짜 크고 환하게 환하게 빵 터지면서 웃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함박웃음은 여러분들 1번, 2번 의미 중에 1번과 연결 지어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이유는 무엇인지 쓰는 문제인데요. 그럼 가가 무엇이었을까? 신발은 금세 버려졌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신발이 금세 버려졌을까요? 바로 이 위에 나와 있는데요. 자, 꼬마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랐다라고 되어 있죠. 자, 꼬마아이가 자라면 당연히 키만 자랄까요? 아니죠. 발 크기도 자라나게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예전에 신었던 신발을 신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단원평가 10개 문제 해결해 보았고요. 이제 수행평가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수행평가는 교재 28쪽에 있습니다. 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인데요. 우리 플라스틱의 두 얼굴입니다. 우리 플라스틱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제시되어 있는 글이죠.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이 글에서 2문단과 3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문단 보겠습니다. 자, 2문단은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장난감, 페트병 등의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이고, 단단하고 가볍고, 녹이 슬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중심 문장 적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자, 중심 문장은 그 문단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심 문장은 대부분 꼭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문단의 어디에 나온다? 앞부분에 나온다. 따라서 우리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플라스틱은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생활에서 널리 사용됩니다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3문단을 보시면 그럼 3문단에서의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러나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기도 합니다가 중심 문장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떻게 환경이 오염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2번 볼게요. 이 글의 제목과 1번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고 글의 중심 생각을 한 문장으로 쓰는 것입니다. 자, 글의 제목은 플라스틱의 두 얼굴이에요. 자, 이 문단은 플라스틱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문단은 플라스틱의 나쁜 점, 환경이 오염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글의 중심 생각은 무엇일까요? 자, 이 글의 중심 생각은, 자, 플라스틱이 좋은 점도 있어. 그러나 어떤 점도 있다? 나쁜 점도 있어. 자,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래서 플라스틱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면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추어서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소개하는 글을 쓰는 건데요. 글을 선생님, 제가 어떻게 쓰죠? 저글 같은 거잘못 써요. 바로 포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글을 어떻게 하면 쓸수 있을지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글을 쓰기 전에는 먼저 자,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소개하는 것이니까 그럼 내가 좋아하는 놀이가 뭐지? 그 놀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놀이. 그 다음에 놀이에 필요한 사람은 한몇명 정도가 되지? 자, 그 놀이에 필요한 사람 수를 한번 생각해 주고요. 만약에 준비물이 필요하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도 설명해 주면 좋겠죠. 다음으로 놀이 방법과 이기는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면 글이 조금 더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적어 봤어요. 자, 제가 좋아하는 놀이는 딱지치기입니다. 자,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놀이가 딱지치기다. 자, 이게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게 몇명 필요하고, 어떤 준비물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를 뒷받침 문장으로 잘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수행평가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제 사회 단원평가 2회 문제 해결해 볼게요. 우리 교재 120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120쪽 넘겼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1번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1번, 일상생활에서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인데요. 1번, 일기장 살펴보면 우리 시간의 흐름 알수 있어요. 아,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한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수 있겠죠? 2번, 사진첩의 사진들을 정리한다. 자, 이걸 정리하다 보면, 아, 이거 나 어렸을 때 사진이네. 아, 나 이거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사진이네. 여러분, 시간의 흐름 알수 있어요. 3번,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면 우리 시간의 흐름 알수 있겠고요. 4번, 학교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정리를 하면서, 아, 학교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번 보면 지도에서 우리 집이 위치한 곳을 찾아본다? 자, 이건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지 시간의 흐름과는 관련이 없지요. 따라서 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나의 학교 생활에서는 여러 날이 기록된 이것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학교 생활에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마지막 미션 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열심히 정답을 적어주었어요. 자,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방법, 우리가 시간표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시간 흘러가는지 알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 날 동안 우리가 학교 생활을 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바로 우리가 알림장을 사용할 수 있겠죠. 알림장에는 선생님이 중요한 일들을 항상 적어주시죠. 어느 날 체험학습을 갑니다. 우리 이날에는 신체 검사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이 알림장에 적어주십니다. 그래서 알림장을 통해서는 여러 날 동안의 일들을 우리가 확인해서 시간의 흐름 알수 있어요. 따라서 이번 문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 볼까요? 나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조사하려고 할때 필요한 자료를 다음을 참고해서 한 가지만 쓰라고 하네요. 자, 예시는 부모님이 쓰신 육아일기입니다. 자, 이런 육아일기처럼 나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내가 쓴 일기. 자, 일기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매일매일 썼다면, 아, 내가 어떻게 성장해 왔었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아주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 뭐 유치원 때 찍었던 사진, 초등학교 1학년 때 찍었던 사진.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달력에서 알수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 모두 우리 써보도록 할게요. 달력에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거 어떤 걸 보면 알수 있나요? 먼저 우리 가장 눈에 띄는 거이 부분이죠. 아, 몇 년도인지 우리가 2025년, 2024년, 내년에는 2026년, 그 후에는 2027년, 뭐 등등등등등 내 기준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앞과 뒤, 언제지 알수 있는 거, 우리 연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연도 통해서 알수 있고, 또, 여러분들, 지금 4월, 5월, 6월, 자, 이걸 통해서도 시간이, 아, 흘러가는구나, 알수 있어요. 또, 아, 오늘 월요일인데, 내일 화요일, 수요일,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연도라든지 월, 날짜, 요일과 같은 것 등을 통해서 우리 시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 보기에서 골라서 쓰는 문제인데요. 기억은 2025년과 같이 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해를 나타내는 말은 여러분, 시대, 연대, 연도 중에서 우리가 연도라고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니은은 2020년대, 1900년대와 같이 지나간 시간을 10년 또는 100년 단위로 나눈 말이다. 자, 이미 글 속에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2000년, 2020년대, 1900년대. 자, 여러분들, 연대가 니은에 들어가야 될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표현하는 말로 알맞은 것입니다. 자, 지나간 시간이에요. 자, 지금보다 이전의 시간입니다. 이전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말, 바로 과거죠. 정답 1번이에요.
자, 과거 말고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뭐 옛날에 어렸을 때 자, 이런 표현이 바로 지나간 시간을 여러분들 표현하는 말이 되겠죠. 다음 우리 7번, 8번, 9번은 우리 자료 보고서는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7번부터 해결해 볼게요. 위와 같은 자료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자, 시간의 흐름의 순서에 따라 자, 중요한 거. 이 내용을 보니까 학교에 대한 내용이네요. 아, 이 학교에서 중요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연표라고 하지요. 따라서 우리 7번 문제의 정답은 연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없는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시간의 흐름을 쉽게 알수 있지요. 아, 1990년대에서 이렇게 쭉 오면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변화했구나. 시간의 흐름 잘알수 있어요. 2번, 과거의 일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연표는 과거의 일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에요. 3번, 과거에 있었던 일을 모두 알수 있다. 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표를 통해서는요, 모두 알기는 어렵습니다. 연표는 모든 내용을 다 적는 것이 아니라 이 연표를 만드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담기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 알맞지 않은 거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9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위와 같은 자료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모두 골라봅시다. 자, 우리 연표를 나타낼 때 직선 모양으로만 나타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연표 표현해 볼수 있어요. 따라서 기억은 알맞지 않고요. 니은, 그림, 사진 등을 함께 활용하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니은은 알맞은 설명이 되겠네요. 디귿, 일어난 일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나타낸다. 자, 일어난 일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들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아까 전에 앞에서 살펴봤던 문제를 떠올려 볼까요? 우리 앞에서 연표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간다 라고 되어져 있나요? 아니죠. 자, 우리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연표에 나타내요. 따라서 우리 디귿 알맞지 않고요. 우리 릴, 일어난 일과 일 사이의 시간이 길면 그만큼 간격도 멀게, 길게 나타내줘야, 아, 시간이 이만큼 흘렀구나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수 있겠죠. 따라서 리을 알맞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9번 문제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0번, 11번, 12번 문제 해결해 볼 건데요. 자료 보고서는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를 보니까 내가 성장한 이야기를 주제로 정했군요. 아! 왠지 연표를 정하는 순서에 대한 문제인가 봐요. 자, 그럼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나면, 자, 나의 과로 안에 있었던 일을 조사하고, 그 다음 나의 과로 안에 일을 조사한 내용을 연표로 나타내는군요. 자, 그렇다면 연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전에 있었던 일, 즉, 과거에 있었던 일이 되겠죠. 그렇다면, 과거에 대한 낱말이 아닌 것을 골라주면 되는 것이 바로 10번 문제겠네요. 1, 2, 3, 4, 5 선택지 중에 과거와 관련이 없는 것, 이전 시간이 아닌 것, 바로 2번이죠.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표현하는 낱말이죠. 따라서 우리 10번 문제 정답 2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나 단계에서 할수 있는 조사 방법 두 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죠. 자, 가 내가 성장한 이야기를 주제로 정하는데 자, 이제 나 단계에서 나의 옛날에 있었던 일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옛날에 있었던 일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까? 먼저 내가 매일매일 꼬박꼬박 일기를 썼다면 여러분들 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겠죠. 또는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수 있겠죠. 자,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말한 일기 살펴보는 거.
사진도 있고 또는 동영상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예전에 있었던 일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는 우리 부모님이나 어른들께서는 나에게 있었던 일을 굉장히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어른들께 여쭤보는 방법을 통해서 나의 성장 과정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2번 문제 선생님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12번입니다. 위 다단계에서 조사한 내용을 연표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다음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 자, 연표를 만들고 또 조사하고 이런 내용의 순서 역시 여러분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12번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중요 문제라고 표시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기역니은 디귿 한번 볼까요? 연도에 해당하는 일을 쓴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을 시간을 흐른 대로 배열을 한다. 자, 일어난 일과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추가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일어난 일을 시간의 흐름대로 배열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배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도에 해당하는 일을 그 다음 써줘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여러분, 일어난 일과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까지 추가해주면 금상첨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가장 마지막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 우리 바르게 나타낸 것, 니은, 기역, 디귿인데 몇 번에 있나요? 그렇죠. 3번에 있죠. 따라서 12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국어 3단원, 그리고 사회 2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내용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우리 최종 미션 빠뜨릴 수가 없겠죠. 오늘의 최종 미션은요.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여러 장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해 중심 문장, 그리고 뒷받침 문장을 사용해서 짧은 글로 한번 써보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중심 문장. 나는 우리 동네 도서관에 가고 싶다. 그럼 왜 도서관에 가고 싶은지 구체적인 이유. 자, 그것이 바로 뒷받침 문장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이러한 예시처럼 짤막한 글꼭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 마무리 해볼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수학 3단원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소화와 순환과 관련된 문제 풀어볼 예정입니다. 내신 실전 문제 10번부터 23번까지 빠르게 풀어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도 탐구 문제 1번부터 8번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내신 실전 문제 10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영양소와 소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기역 니은 디귿은 소화 효소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영양소의 종류별로 소화가 돼서 최종 산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영양소의 이 소화 과정을 공부를 할 때 입, 그리고 위, 그리고 작은 장자 이렇게 장소별로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만 이 그림처럼 영양소의 종류별로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림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탄수화물의 소화부터 보겠습니다. 자, 포도당이 길게 연결된 형태인 녹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요. 우리 잎, 그리고 이자 속에 들어있는, 이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를 만나게 되면 이 길었던 녹말이 이당류인 엿당으로 분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작은 창자 속에 들어있는 나머지 소화 효소를 만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최종 산물은 바로 포도당이었습니다. 자, 그럼 단백질의 분해 과정 볼까요? 자, 단백질 굉장히 덩치가 큰 분자인데요. 자, 이것이

위액 속에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를 만나면서 중간 크기로 쪼개지고, 그리고 나서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을 만나게 되면서 또다시 중간 크기로 쪼개지고, 그리고 나서 작은 창자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분해 효소를 만나면서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최종 산물은 아미노산입니다. 자, 그럼 지방 볼까요? 자, 지방은요, 우리 입으로부터 흡수를 해서 입도 그냥 지나고 위도 그냥 지나고 작은 창자까지 도착을 해서야 이제 소화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쓸개즙인데요. 쓸개즙을 만나게 되면 크기가 작은 지방이 되면서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를 만나면서 최종 산물인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됩니다. 즉, 지방의 최종 산물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아밀레이스 맞고요. 이러한 아밀레이스의 작용은 입에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은요, 펩신 맞고요. 이러한 펩신은 위에서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트립신이 바로 작은 창자에서 작용하는 소화 효소였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디귿은 라이페이스이다까지 맞는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갈게요. 작은 창자에서의 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은 창자에서 모든 영양소의 최종 분해 산물이 만들어지고 흡수까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소화 기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화 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작은 창자에서는 펩신과 트립신의 분비가 모두 일어날까요? 자, 우리 이 펩신은요, 위액 속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였어요. 따라서 위에 분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펩신 때문에 틀린 설명이고요. 트립신은 이 작은 창자 쪽으로 분비되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쓸개즙은 간에서 먼저 만들어져서 그리고 쓸개에 잠시 저장되었다가 작은 창자로 분비를 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틀린 설명이고요. 작은 창자에서 녹말의 소화가 시작이 된다? 자, 녹말의 소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곳은 바로 입이었습니다. 우리 입에서부터 이 탄수화물 소화 시작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4번. 작은 창자에서 단백질의 소화가 시작된다. 이것도 틀린 설명입니다. 단백질은 이미 위에서 소화가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양소를 최종 선물로 소화도 하고 흡수하는 곳이 바로 작은 창자다. 이 5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12번 볼게요. 영양소의 소화 효소와 최종 분해 산물로 옳은 것은 하고 이렇게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양소, 녹말이 나와 있는데 얘가 바로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 그리고 단백질, 각각을 분해시키는 소화 효소와 최종 분해 산물을 옳게 짝지은 걸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 형태는 포도당이 맞고요. 그리고 지방의 최종 분해 형태도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로 맞고 단백질도 아미노산이 맞습니다. 따라서 모두 다 최종 분해 산물은 맞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소화를 도와주는 이 소화 효소의 이름이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옳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녹말의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 효소의 이름은요, 펩신, 트립신이 아니라 우리 아밀레이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침과 그리고 이자액 속에 들어있었던 소화 효소였습니다. 자,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 효소의 이름은 바로 라이페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인데요. 자, 왜 쓸개즙은 되지 않느냐? 쓸개즙은요, 지방 덩어리 자체를 좀 크기가 작은 지방으로, 크기 자체만 물리적으로 쪼개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화 효소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펩신과 트립신이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창자의 융털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융털은 이 작은 창자 주름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작은 돌기들을 의미했잖아요. 수없이 많은 융털들로 우리 작은 창자 표면이 덮여 있는데요. 자, 그것을 딱 단면을 잘랐더니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놓여 있는 이 나가 바로 암주관이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막 그물처럼 감싸고 있는 이 피가 통하는 곳 가가 바로 모세혈관이었습니다. 자, 이 모세혈관 속에는 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들이 많이 녹아 있고요. 수용성. 자, 그리고 암주관에는 반대로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들이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지용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지용성 물질들이 흡수가 됩니다. 따라서 가와 나를 통해 흡수되는 영양소는 각각 수용성 물질과 지용성 물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수용성 물질부터 보시면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에 해당을 하고요. 지용성 물질은 지방의 분해 산물인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게 짝지은 것은 5번입니다. 14번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은 모세혈관이고 나가 암주관이다라고 찾아줬었고요. 물에 잘 녹는 영양소가 바로 우리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된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요. 작은 창자로 흡수된 영양소들은 심장으로 이동한 다음 온몸의 조직 세포로 옮받는다라는 내용도 우리 공부를 했었죠. 이렇게 흡수한 영양소들이 이 융털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융털만 막 비대해지지 않겠어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온몸에 있는 세포들에게 이 순환계의 도움을 받아서 물질들이 이동을 하는 내용을 계속 뒤이어서 배웠던 겁니다. 따라서 디귿이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볼게요. 혈액의 구성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순환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자, 우리 혈액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혈장 성분과 혈구 성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혈구가 바로 세포 성분이었죠. 이 혈구는 다시 또 크게 적혈구와 백혈구와 혈소판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각각의 기능과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기억.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들어 있습니다. 오목하고 원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적혈구가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이 혈구인데요. 이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해서 빨갛게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혈액이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혈장은요, 대부분 물이에요. 그래서 물 속에 녹을 수 있는 영양소와 노폐물 등을 녹여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혈소판은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 아니죠. 자, 이것은 적혈구에 대한 설명이고, 혈소판은 좀 형태가 불균일합니다. 그래서 좀 비정형적인 뭐 이런 식으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요. 릴, 백혈구는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켜서 출혈을 멈추게 한다. 자, 이것이 바로 혈소판에 대한 설명이죠.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통해서 체외에서 들어온 병원균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인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그림은 혈액의 구성 성분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요. 그림 보고도 각각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동그란 원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빨간색 적혈구라고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핵이 있는 이러한 물질, 이 비는 백혈구입니다. 그리고 좀 불규칙적인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 D는 혈소판이고요. 나머지 이 혈구 성분을 제외한 이 액체 성분은 바로 혈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A,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한다. 중요한 적혈구의 기능이었고요. B에는 핵이 있다. 백혈구만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C, 혈장은 대부분 물이어서 녹을 수 있는 물질을 녹이고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D, 혈소판은 식균 작용을 통해 체내에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한다. 자, 이것은 B, 백혈구에 대한 설명이므로 틀린 답이 됩니다. A, B, D 중에 적혈구가 가장 많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심장과 심장에 연결된 혈관까지 나타낸 것인데요. 자, A, B, C, D는 이제 심장의 구조고요. 거기에 연결된 가나다라가 바로 혈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먼저 이거를 구조부터 찾아주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우리 심장 나오자마자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눠서 이름 찾아주는 것 정도는 쉽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위쪽은 혈액이 들어오는 심방이라고 했었고요. 아래쪽은 혈액이 나가는 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사람 기준으로 이쪽이 우, 이쪽이 좌라고 표현을 해서 각각 A, B, C, D의 명칭을 찾으면요. A는 우, 심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B는 우, 심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C는요, 좌, 심방이 되는 것이고요. D는 좌, 심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장의 구조, 이름 찾아주고요. 그것과 연결된 혈관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지금 좌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온몸으로 뻗쳐서 나가는 이 나는 대동맥입니다. 자, 그리고 온몸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올 때는 반대

이쪽 심방으로 들어오죠. 따라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이 가가 바로 대정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허파순환 한번 볼게요. 자, 우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폐를 향해 가는 이 단은요, 폐 동맥이 되는 것이고요. 이 폐를 돌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올 땐 반대쪽 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즉,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혈관 라가 바로 폐 정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혈관 이름, 심장 이름, 이런 거잘 찾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A씨는 심실, 그리고 B와 D는 심방이다. 자, 위쪽에 있는 게 심방이고, 밑에 있는 게 심실이므로, 둘의 설명이 바뀌었으므로, 1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2번, A와 B에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른다? 자, 지금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피가 지금 우심방 쪽으로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온몸을 돌면서 조직세포에게 산소를 나눠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아직 산소가 풍부하지 않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정맥혈이 흐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풍부한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한 혈액이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폐를 돌아서 들어오는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곳이 바로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흐르는 곳이죠. 자, 3번 A와 B 그리고 C와 D 사이에는 판막이 존재합니다. 심방과 심실 사이에 존재해서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계속 보겠습니다. A와 D는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곳일까요? 혈액을 내보내는 곳은 심실이기 때문에 B와 D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심장으로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은 심방이기 때문에 A와 C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 3번입니다. 18번 볼게요. 가나다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방금 우리 혈관의 이름 찾아줬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압은 가와 나 중에서 누가 더 높을까요? 자, 지금 가는요, 다시 들어오고 있는 정맥입니다. 대정맥이었죠? 그런데 나는 어때요? 좌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대동맥입니다. 자, 그러면 혈압은요, 이 심장에서 내보내는 이 압력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정맥보다는 동맥의 압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압력을 버티기 위해서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좋았던 것이죠. 따라서 가보다는 나가 더 높음으로 틀린 설명 바로 1번이 됩니다. 자, 나머지 한번 볼게요. 가와라는 모두 정맥, 그리고 나다 모두 동맥으로 우리 함께 찾아줬었고요. 그리고 다를 통해서 나간 혈액이 폐에서 기체 교환을 합니다. 우리 폐동맥으로 쭉 연결돼서 이제는 이제 폐를 돌면서 기체 교환을 하고 오겠죠. 그다음에 라를 통해서 들어온 혈액에는 산소 가 많습니다. 폐를 돌고 이제 다시 들어오는 혈액이기 때문에 산소가 많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입니다. 19번입니다. 자, 혈관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우리 ABCD에 해당하는 거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명칭 정도는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일단 A는요, 혈관벽이 굉장히 두껍고 질겨요. 네, 탄력성이 좋습니다. 바로 동맥임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미세한 혈관,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맥보다 이 혈관벽이 얇고 탄력이 적은 C는 정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정맥이 워낙에 혈압이 낮다 보니까 혈액이 거꾸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 D가 바로 판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막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 B, C, D 순서대로 찾아주시면요.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번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A. 동맥은요, 혈관벽이 하나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 동맥 혈관 다 터져버릴 것 같아요. 우리 심장의 압력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혈관벽 굉장히 두껍고 탄력성 좋습니다. 틀린 설명이고요. B. 모세혈관은요,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이 크다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3번. C는 정맥이죠.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아니라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의미하고요. D는 판막이었어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혈관의 총 단면적은 모세혈관이 압도적으로 가장 큽니다. 왜냐면은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면적으로 따지면 모세혈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정맥, 그 다음이 동맥순으로 면적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자, 21번 볼게요. 그림은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인데요. 기역류는 디귿 리을에 들어갈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명칭 찾는 거니까 명칭 찾아주는 문제 정도는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온몸 순환부터 볼까요? 좌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나가야 돼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무조건 다 동맥이죠. 온몸으로 나가니까 대동맥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은 대정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심박인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심실로 혈액이 옮겨지면서 허파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우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폐 쪽으로 가는 혈관인데요. 자, 언제나 동맥정맥의 기준은 심장이기 때문에 심장에서 나간다? 그러면은 동맥인 거예요. 그리고 폐를 향해 가니까 폐동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혈관은 폐정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쫙 지어준 것은요, 대정맥, 대동맥, 그리고 폐동맥, 폐정맥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기역과 디귿에는 산소가 적게 포함된 혈액이 흐른다. 자, 지금 온몸의 모세혈관을 돌면서 세포에게 필요한 산소를 제공해주고요.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폐로를 향해 가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는 이제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폐를 지나면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산소를 얻어오게 됨으로써 이 폐를 지나는 순간부터 온몸의 모세혈관에 가기까지 여기를 흐르는 혈액은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역과 디귿에는 산소가 적게, 니은과 리을에는 산소가 많이 포함된 혈액이 흐르는 것이 모두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이죠. 3번, 심장은 박동을 하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킨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좌심방은 좌심실보다 두껍고 탄력성이 강한 근육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 좌심실은 온몸으로 모세혈관 쪽으로 혈액을 보내줄 만큼 충분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훨씬 더큰 압력을 견디기 위해 두껍고 탄력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좌심방보다는 좌심실이 훨씬 더 심장벽이 두꺼운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허파순환 과정에서 허파 꽈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여기서 이제 기체 교환을 하면서 산소를 다시 받아오게 되므로 5번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3번입니다. 온몸 순환 과정에서 모세혈관에서 우리 조직 세포가 세포 호흡을 할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물질은요, 세포 호흡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가 되겠고요. 반대로 이 세포 호흡의 결과, 조직 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내보내게끔 전달하는 물질은 세포 호흡의 결과물인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고난도 탐구 문제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여섯 홈판에 세로 방향으로 두 개의 홈에 각각 밥물, 흰자에, 달걀 흰자에, 그리고 콩기름을 쭉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종류의 씨약을 가로로 쭉 뿌렸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 바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밥물에는 녹말 들어있죠? 묽은 달걀 흰자액은 단백질 들어있어요. 그리고 콩기름은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물이죠. 자, 그렇다면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 녹말을 검출해내는 지시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 청남색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 리을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써 있는 이 용액은 뷰렛 용액으로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는 시약입니다. 따라서 묽은 달걀 흰자에게 들어있는 이 미음과 만났을 때이 미음에서 색깔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색으로 색깔 변화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을 검출할 수 있는 시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은요, 색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골라볼게요. 기역 홈의 색깔은 청남색으로 변해요. 녹말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음 홈의 색깔은 선홍색으로 변한다? 그것이 아니라 보라색으로 변해야 합니다. 3번,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면 콩기름 속의 영양소를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포도당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알수 있어요. 자, 4번,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과 반응해서 반응이 일어난 홈은 기역이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리고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그리고 1% 황산구리 수용액과 반응이 일어난 홈은 미음이다라고 찾아줬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시험관 A씨의 녹말 용액과 증류수를, 그리고 B와 D에는 여기다가 녹말 용액에다가 침용액까지 섞어준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에서 40도의 물이 담긴 비커에 시험관을 넣고 기다린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본 그런

뒤에는요,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려요.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과 엿당을 검출하는 그런 시약입니다. 따라서 색깔 변화가 있습니다. 황적색으로 변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증류수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침 용액이 분해를 한 것이었죠. 특히나 그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분해했으므로 5번이 정답입니다. 3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소화기관을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바로바로 한번 찾아볼까요? A는 간입니다. 쓸개즙을 생성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쓸개에 잠시 저장했다가 이 작은 상자 쪽으로 쓸개즙을 분비합니다. 자, B는 위입니다. 그리고 C는 이자액을 만들어내는 이자라는 기관이고요. D는 작은 창자, 그리고 E는 큰 창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석해 볼까요? A, 간에서 쓸개즙이 분비되어 지방의 효사를 돕는가요? 자, 이거 그냥 보면은,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자, A에서 쓸개즙이 분비되는 게 아니라 A에서는 쓸개즙을 생성해요. 그리고 저장하는 곳이 바로 쓸개라고 하는 곳입니다. 쓸개에 저장했다가 이 작은 창자로 분비를 하는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볼게요. B, 위에서 분비하는 위액에는 펩신이 있어서 단백질을 중간 크기로 분해를 했었죠. C, 이자에는요, 녹말 단백질 지방, 이 탄단지를 모두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창자로 분비함으로써 이곳에서 소화가 일어났었죠. 자, D, 작은 창자입니다. 자, 이곳이 소화계의 끝판왕이었죠? 영양소의 소화흡수 모두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큰 창자에서는 더 이상 소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에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볼게요. 그림은 작은 창자 내부의 구조, 그리고 융털 구조를 나타낸 거예요. 작은 창자 내부분요, 이렇게 주름진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주름의 표면조차도 굉장히 작은 돌기인 이러한 융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가 바로 융털이고요. 이 융털을 잘라봤을 때더또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가운데에 있는 이 다가 암죽관,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나가 바로 모세혈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과 암죽관에서 분해된 영양소들을 쭉 흡수를 하는 거죠. 자, 그중에서도 이제 모세혈관은 물에 잘 녹는 영양소, 그리고 암죽관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1번, 간은 암죽관이다. 간은 융털이고요. 2번, 지방산 모노글리세릴은 잘 녹지 않으므로 다를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3번, 포도당 아미노산은 물에 잘 녹음으로 우리 나 모세혈관을 통해 흡수되고요. 작은 창자는 표면적이 좁아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융털이 있는 이유 자체가 표면적 굉장히 넓게 넓히기 위해서죠. 따라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번 작은 창자로 흡수된 영양소는 심장으로 이동해서 온몸의 조직 세포로 운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이어지는 순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볼게요. 그러면 혈액의 성분을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성분으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이제 ABCD 정도는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겠죠? 자, A는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의 적혈구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거 맞.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이 세포 성분 맞고요. 자, 니은, B는요, 우리 핵이 있는 것을 보아 백혈구임을 알수 있습니다.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죠. 헤모글로빈을 가져서 빨갛게 보이는 것은 이 A인 적혈구에 대한 설명이므로 틀렸습니다. 디귿, C는 혈소판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D는 나머지 혈장이죠. 액체 성분입니다.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영양소나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녹여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인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그림은 우리 몸의 혈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혈관벽이 두꺼운 것을 보니까 A는 동맥이고요. 그리고 이제 혈관이 상대적으로 혈관벽이 얇고 그리고 판막에 있는 것을 보아 C는 정맥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온몸에 퍼져 있는 B는요, 모세혈관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억. A는 심장의 수축 때문에 생기는 높은 혈압을 견딜 수 있어야 되므로 이렇게 두껍고 탄력성 좋은 혈관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B에는 판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C, 정맥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대정맥, 폐정맥은 둘다 정맥들이잖아요. 따라서 C 정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심장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에요. ABCD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1번, A는 혈액을 심장에서 내보내는 곳일까요? 자, 일단 위쪽에 있는 A와 B는 모두 심방입니다. 따라서 받아들이는 곳으로 정맥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2번, B는

0: 귀보다 두껍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방보다 언제나 심실의 근육이 더 두껍습니다. 보이시죠? 왜냐하면 이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큰 압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2번도 틀린 설명입니다. 3번 C는 혈액을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아니라 내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4번 D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흐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판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판막은요,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심방과 심실 사이에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볼게요. 그림은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인데요. 자, 이렇게 온몸 순환과 허파 순환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색깔이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심으로 기준을 나누어서 왼쪽은요, 파란색인데요. 자, 이걸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온몸을 지나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왔어요. 따라서 정맥혈이 흐르는 구간을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폐를 지나면서 다시 산소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상소가 풍부한 동맥혈을 받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1번, 혈액은 혈관 안에서 양쪽 방향으로 흐른다? 자, 일단 이것이 정답입니다. 양쪽 방향이 아니라 항상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끔 그래서 판막도 존재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인데요. 나머지 볼게요. 자, 2번, 가와다. 왼쪽이죠? 산소가 적은 정맥혈이 흐른다. 맞는 설명이며, 나와라. 오른쪽이죠? 동맥혈이 흐른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허파순환 경로 찾아보면요. 우리 우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를 지나, 폐를 지나, 나를 지나 B로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온몸 순환 같은 경우는 좌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라를 지나 온몸 지나 다를 지나 A로 도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어지는 호흡에 대한 내용 공부해 볼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반갑습니다. 올인원 중학영어 189강 자, 목요일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말하기와 듣기를 주제로 해서 자,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 학습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담화, 토크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의도는 뭐냐면 지난주에 담화를 한번 했으니까 이번주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함으로써 자, 담화의 호흡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번 주도 저희가 담화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key sentence, 그러니까 target sentence는 he will talk about how we design a website인데요. 자, 이번에 담화의 내용은 자, 이렇습니다. 공부할 내용과 순서는 뭐 매주 반복되는 것이니까 자,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이런 거예요. 이벤트와 관련해서 이벤트가 career 이벤트인데요. 자, career는 잘 아시겠지만 직업 경력의 뜻이죠. 그 직업 경력과 관련된 그런 이벤트에 관해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의 대화

0: 대화가 아니라, 자, 이거는 담화입니다라고 제가 이미 밝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not mentioned의 유형이죠.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not이 들어가 있는 요 문항들은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대조 유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선택지를 미리 읽어두셔야 되고, 선택지는 순서대로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원해다 보면 정답이 이제 보이는 요런 차원이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이고요. 지난주에 담화는 내용은 짧았으나 문장의 수위가 꽤 높았죠?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길이가 길지만, 자, 그렇게 내용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자, 문제 풀이 후에 저는 돌아와서 자, 해설 강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 보세요.
1: Hello, students. This is your career coach, Andrew Cho. I'm glad to tell you that we'll hold the career event again. The event will be held in the multimedia room on May 23rd. This time, we have invited a famous web designer, Paul Wilson. He will talk about how we design a website.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register through our school website. So, future web designers, hurry and sign up.
0: 자,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어요. 자, 어떠십니까? 어떻게 뭐 수월하게 잘 들리던가요? 자, 지금부터 담화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때려잡아 봐야겠죠? 자, 한 문장 한 문장 들으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Hello, students.
0: 뭐, 이 정도야 쉽게 들으셨을 거고요. 학생들에게 Hello, students. 학생들 안녕.
1: This is your career coach, Andrew Cho.
0: 됐습니다. Andrew Cho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자, career coach.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신원이 서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I am이라고 하는 표현도 물론 써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This is를 많이 쓴다 그랬죠? This is your career coach, Andrew Cho.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 I'm glad to tell you that we'll hold the career event again.
0: 자, 호흡이 조금 길었어요. 아주 길진 않았고요. 자, 뭐가 들리셨습니까? I'm glad to tell you. 당신한테 뭐를 이야기해주게 되어서 기쁩니다. I'm glad to tell you. 가 하나의 소리 단위, 소리 뭉치, 소리 모듬으로 여러분께 들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듬이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둘로 나눠볼까요?
1: I'm glad to tell you
0: 여기까지. I'm glad to tell you.
1: that we'll hold the career event again.
0: 자, we'll hold a career event ag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ld라고 하는 단어. 자, listening에서는 개최하다의 뜻으로 너무너무 많이 쓰이죠. 그래서 결국은 I'm glad to tell you. 그 다음에 hold the career event again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자, 지금 이 문장을 분석하시면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보호고요. 이 전체가 다 부사예요. 이것 때문에 기쁘답니다. 하지만 소리의 단위는 달라요. 소리의 모듬은 다릅니다. I'm glad to tell you. 그 다음에 that hold will hold. We will 같은 단어 잘안 들리죠? Will hold the career event agai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만들어 놨으니까 반복 한번 해보셔야겠죠?
1: I'm glad to tell you that we'll hold the career event again.
0: 다시,
1: I'm
0: I'm
1: glad
0: glad
1: to
0: to
1: tell
0: tell
1: you
0: you that
1: that we'll
0: we'll
1: hold
0: hold
1: the
0: the
1: career
0: career event
1: event again.
0: again.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 The event will be held in the multimedia room on May 23rd.
0: 여러분들 눈이 크게 떠지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호흡이 조금 길었으니까요. 자, 낱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소리의 모듬, 소리 뭉치를 들어보려고, 청크를 들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1: The event will be held in the multimedia room. The event will be held in the multimedia room.
0: 이게 한 단어처럼 들려야 돼요. Event will be held in a multimedia roo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디 어디에서 개최될 겁니다의 정보인 거잖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단위가 되겠습니다.
1: On May 23rd.
0: On May 23rd. third.

0: 5월 23일에.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 귀에 들린 거예요. 요런 내용이 들렸는데, 일단은 이런 단어 어때요? 그쵸. 누가 will be 이렇게 발음합니까? 그래서 그냥 will be, will be. 왜? 기능어잖아요. 그래서 the event will be held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in the 약하게 multimedia room. 우리는 멀티미디어라고 하지만 원어민들은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아이를 멀타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multimedia room 이렇게 읽었습니다. On May 23rd. 자, 요 정도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1: The event will be held in the multimedia room on May 23rd.
0: 다시 한번.
1: The
0: The
1: event
0: event
1: will
0: will
1: be
0: be
1: held
0: held
1: in
0: in
1: the
0: the
1: multimedia
0: multimedia
1: room
0: room
1: on
0: on
1: May
0: May
1: 23rd.
0: twenty-third.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은 단서가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날짜 언급돼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참가비와 초대 강사에 대해서 자, 들어보세요.
1: This time, we have invited a famous web designer.
0: 뭐가 들렸어요? This time we have invited famous web designer. 이게 들으셨나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의외로 we have invited 이거 잘못 들으세요, 학생들이. 자, 요런 내용입니다. We have invited. Have가 부로 끝났고 모음으로 시작됐죠. 이러면 연음이 생겨요. 그리고 have는 약하게 발음하는 기능어고 invited는 내용어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이 이론을 어떻게 되죠? We have invited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We've invited, we've invited, we've invited, we have invited처럼 들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안 들린대요. 자, 그러면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이제는 잘 들으실 수 있겠죠?
1: We have invited, we
0: We have
1: have
0: invited,
1: invited, we
0: we have
1: have
0: invited,
1: invited, we
0: we
1: have
0: have
1: invited
0: invited.
1: a famous web designer.
0: 이건 정확하게 들리죠. Famous web designer. 사람 이름은 기억하실 거 없고요.
1: Paul Wilson.
0: 그러면 폴 윌슨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강사인 거잖아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 단서가 어떻습니까? 초대 강사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대개 대조형의 문제에서는 순서대로 정보가 등장한다라고 했을 때 A가 나오고 C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다 답쓸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최소한 수능 때까지는. 중등 과정의 듣기와 그다음에 수능의 듣기도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참고하시면서 계속 들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강연 주제가 아마 뒤쪽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실제로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가볼까요?
1: He will talk about how we design a website.
0: 자, 일단은 첫 번째 소리의 뭉치, 어디까지 기억하십니까? He'll talk about. He will 같은 단어들 자꾸 들으시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He will talk about. He will talk about. 그 사람이 뭐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아니,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강연 주제 아닌가요? 자, 그리고 그 이하가 들리시면 너무 다행이겠지만, He will talk about A라고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A가 조금 길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소리 뭉치까지 여러분들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번에 호흡이 안 되시면요. Divide and conquer. 나눠서 정복하고 연습하고, 나눠서 정복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볼까요?
1: He will talk about how we design a website.
0: How we design a websi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내용이 지금 등장하는 것이에요. 자, 이론적으로 보면, about 이 아이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 자리에 누가 나왔어요? 명사절. 의문사절은 명사절 역할을 할수 있나요? 할수 있죠. 그래서, 자, 어떻게 우리가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문장은 그래서 오늘 제가 key sentence. 자, 굉장히 중요한 문장 혹은 target sentence. 암기 문장으로 여러분께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 전치사 이하의 명사 자리에 이렇게 의문사절이 등장하는

0: 구조. 자, conversation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많이 볼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자, 이런 복잡한 구조가 담화문에는 등장하는 것이죠. We'll talk about how we design a website입니다. 한 두세 번 정도만 반복해 보도록 할까요?
1: He will talk about how we design a website.
0: He
1: He will
0: will
1: talk
0: talk
1: about
0: about
1: how
0: how
1: we
0: we
1: design
0: design
1: a
0: a
1: website.
0: website.
1: He
0: He
1: will
0: will
1: talk
0: talk
1: about
0: about
1: how
0: how
1: we
0: we
1: design
0: design
1: a
0: a
1: website.
0: website. 이렇게
1: If
0: 돼
1: you are
0: 있어요.
1: interested.
0: 자, 이렇게 되면 정답은 이미 이제 나온 것이죠. 여러분들, 어때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끝났네요. 참가비는 끝끝내 언급되지 않을 겁니다. 언급되면 큰일 나죠. 그럼 네개다 언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이제 확정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듣는 것은 문제풀이와는 관계가 없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If you are interested,
0: 자, 이것도 일부러 잘라드린 거예요.
1: please register through our school website.
0: 자, 뭐가 들렸어요? Register through school website. 자, 그래서 등록하세요. Register 이겁니다. 그래서 요 전체가 한 문장이었지만 이것을 두 개로 나누면 If you're interested.
1: If you are interested,
0: 1번.
1: please register through our school website.
0: 자, please register through our school websi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through 같은 단어는 전치사지만 그래도 조금 좀 강하게 들리죠? 단어 자체가 좀 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요런 내용이 여러분들께 들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소리뭉치는 if you're interested, please register through our school websi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내용은 무엇입니까?
1: So, future web designers.
0: 또 뭐라고 하나요? So, future web designers. 자, 입 모양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시각 정보가 있는 듣기와 시각 정보가 없는 듣기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만약에 사람이 앞에 있었다면 future website 들어가면 입술이 살짝 물리는 게 보이겠죠. future website.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듣기 시험은요. 중등이든 고등이든 간에 어때요? 소리로만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영어가 훨씬 더 쉬운 것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 듣잖아요. 그럼 훨씬 더잘 알아들어요. 왜? 입 모양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 future 같은 단어도 의외로 제가 수업을 해보면 뭐라 그랬어요? 스튜던트는 들었는데 앞에 future 뭐 이렇게 하던데 이게 뭐예요, 선생님? future 스튜던트가 뭐예요? 이렇게 학생들이 반응하는 경우가 대단히 잦습니다. 자, future students가 되겠어요. 미래 학생 여러분들.
1: So, future web designers.
0: future web designers가 되겠습니다. future students가 아니고요. 자, future web designers 이렇게 얘기했고요.
1: Hurry and sign up.
0: Hurry and sign up.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웹 디자이너 여러분들 서둘러서 등록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sign up이라고 하는 단어 마지막으로 좀 강조해 볼게요. 여러분들, sign up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서명하는 거잖아요. 그 서명하는 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명함으로써 등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register와 sign up은 여러분들 굉장히 자주 쓰이는 그런 단어들의 군들이니까 기억들을 좀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의 내용은 훨씬 지난주보다 길었거든요. 예. 내용도 많았고 글법도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자 이번 주는 이렇게 좀 짤막하게 좀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자 앞에부터 다시 한번 좀쭉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셔요.
1: Hello, students. This is your career coach, Andrew Cho. I'm glad to tell you that we'll hold the career event again. The event will be held in the multimedia room on May 23rd. This time, we have invited a famous web designer, Paul Wilson. He will talk about how we design a website.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register through our school website. So, future web designers, hurry and sign up.
0: 자, 제가 지금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펴서 보여드렸죠? 이것을 소리의 단위로, 뭉치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손가락으로 좀 보여드려 본 거예요. 자, 평상시에도 자, 그렇게 여러분들도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요 내용도 이제 다 다시 듣기까지 마무리가 됐으니까 듣고 따

0: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 읽고 다시 돌아오셔서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Hello, students. This is your career coach, Andrew Cho. I'm glad to tell you that we'll hold the career event again. The event will be held in the multimedia room on May 23rd. This time, we have invited a famous web designer, Paul Wilson. He will talk about how we design a website.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register through our school website. So, future web designers, hurry and sign up.
0: So,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지어 볼까 합니다. 자, 듣기와 말하기는요, 결국은 흉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뻔뻔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너무 여러분들 부끄러운 많고 막고 수줍어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뻔뻔하게 원어민들의 발음을 자꾸 반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2: Fast,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고열,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자, 이번 시간에는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개업 등록이라는 말과 대리업 등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이제 상관성,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중개업과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중개업은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게 이제 중개업이라고 한다면, 매수 신청 대리업은요, 경매, 이제 부동산 경매 있잖아요. 이 경매 관련한 업무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수 신청 대리업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법원에 가서, 지방법원인데요. 법원에 가서 등록을 하는 뭐 이런 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방법원에 경매 관련해서 등록을 해 놓은 사람을 우리가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업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듯이 지방법원에 등록을 한 자를 매수신청 대리인이라고 칭한다라는 건. 자, 그럼 이제 우리 매수신청 대리인의 법적 근거를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3항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할 때, 대리, 입찰대리 혹은 매수신청의 대리 이런 걸 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이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개업 등록에서도 요건이 필요하듯이, 뭐 예컨대 우리 자격이 좀 필요하고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또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건을 좀 갖춰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실무교육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요. 이거는 대리업 실무교육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갖춘 상태에서 법원에 등록을 해야 돼. 이 대리업 등록은 꼭 법원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개업 등록은 시군구에서 하잖아요. 근데 대리업 등록은 지방법원에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지방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 등록을 하고 그 감독까지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개업 등록과 대리업 등록의 상관성을 한번 좀 알아보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개업만 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시군구에다가 중개업 등록을 해놓고 중개업만 할래? 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중개업도 하지만 경매 대리업도 하고 싶어?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겸업으로만 가능합니다. 겸업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받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업만 할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중개업만 할래? 가능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대리업만 할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안 되냐면 이거는 단독 업무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겸업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받아주게 됩니다. 자, 등록은 그러면 어디 가서 할 거냐? 중개업은 우리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하고요. 우리 대리업은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관할 지방법원이라고 했잖아요. 지방법원. 그럼 이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살펴보면요, 지방법원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뭐 가령 서울에는 5개 지방법원이 있어요. 중앙에 하나 있고 동서남북에 하나씩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저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법원은 없고요, 지원, 뭐 내지는 뭐 군법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가령 뭐 대표적으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 지방법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충청남도에 이제 소재하니까 대전지방법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법원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법원은 밑에 있는 이제 그 조그만한 지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지방법원은 조금 상위의 개념이에요. 그다음 명칭은 우리가 중개업 등록을 시군구에 가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요. 대리업 등록을 하면 그 자를 매수신청 대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매수신청 대리인은 조금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 거냐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시군구에 중개업하겠다고 등록한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은 경매 관련해서 대리업하겠다고 지방법원에 등록한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신청 가능한 적격자를 한번 좀 알아보면, 중개업은요,
공인중개사가 일단 신청할 수 있어요. 나 신규로 중개업할게 가능하고 법인 형태의 중개업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서두에 이 중개업은 겸업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해서만 이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개공만, 즉 개업 공인중개사만 요 대리업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요,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분들이 누구냐면 자격은 없고요. 아주 옛날부터 중개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을 우리가 이제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시험을 봐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신 게 아니라서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칙 개공 같은 경우에는 대리업은 불가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랑 또 법인인 개공 이렇게 두 가지 종별만 우리 대리업 등록을 할수 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중개업과 대리업을 비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 대리업 거듭 설명드리지만 얘는 겸업으로만 가능하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등록 취소가 되거나 뭐 폐업을 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얘는 못 하는 겁니다. 이걸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할수 있다. 자, 등록 신청의 적격은 방금 전에 알아본 대로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할수 있고요. 요 대리업 등록은 현직 개공들이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분들은 이거 할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봐서 되신 분들이 아니고, 이분들은 기득권 자체가 이런 걸할수 있는 기득권은 없고요. 중개업은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되고요. 대리업은 지방법원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둘 다, 그러니까 중개업도 업무하다가 사고 칠수 있고요. 우리 이제 중개사고라고 얘기하죠. 대리업도 업무하다가 사고 칠수 있는데, 물론 사고의 확률은 대리업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개 물건은 이제 권리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난이도가 좀 높은 물건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물론 기해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그 무보증 상태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개업 우리 보증도 설정해야 되고 대리업 보증도 설정하는데 따로따로 설정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각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중개업 보증을 설정했으면 이거 그대로 대리업까지 말하자면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중개업 보증과 대리업 보증은 별개다. 그래서 금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 배로 기억하시면 돼요. 예컨대 내가 개인인 개공인데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2억의 어떤 업무 보증을 설정했다고 쳐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대리업까지 하고 싶다. 그럼 다시 2억을 하니까 요 2억에서 두 배, 그러니까 4억을 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만약에 한다면 법인 같으면 8억이 되겠고요. 요거는 주사무소를 기준하는 거고. 분사무소 1개소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무소 둘 때마다 1개소마다 2억 원 이상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출제가 아주 잘 이루어지죠. 우리 직전 35회 시험에도 요거를 좀 냈었던 건데, 예컨대 분사무소를 3개를 설치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분사무소 3개, 그리고 그 법인이 대리업까지 모두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지금 얼마를 해야 되냐. 분사무소만 6억을 해야 되잖아요. 3개니까. 하나마다 우리 2억씩이니까. 근데 여기 주사무소 4억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본점 4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요것까지 합치면 요것만 10억이잖아요. 근데 이 법인이 대리업까지 모두 한다? 그러면 더블이 되는 거예요. 20억의 보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개업 실무 교육은 요거 이제 26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좀 있었습니다. 45시간 이상, 45시간으로 우리 실무 교육의 시간을 개정을 했어요. 2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훨씬 짧았는데 사고들이 좀 많이 나서 우리 실무 교육 시간을 4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그리고 대리업은 이제 원래랑 똑같은데 32시간에서 44시간까지 말하자면 교육을 진행하게 되고요. 중개업 실무 교육을 주관하는 것은 시도지사 주관, 그리고 대리업 실무 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주관하게 되는데 이 법원 행정처장은 지방법원장하고 어떤 직급을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고요. 이 지방법원장도 물론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이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대법원장 바로 밑에의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장보다 훨씬 위에 있는 직급입니다. 그래서 거의 장관에 준하는 뭐 이제 실제 뭐 차관급이긴 한데 장관에 준하는 그런 분이 이거를 이제 주관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등록 처분은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안에 등록을 하고 본인에게 통지를 해주는 뭐 이런 어떤 기간을 갖고 있어요. 이 7일이 좀 나름 중요하고요. 그다음 대리업 같은 경우에는 14일인데 이제 이 대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법원에서 하다 보니까 법원 업무가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뭐랄까요 좀 지연되는 경우가 좀 통상 많이 있잖아요. 뭐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법령을 좀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14일이 좀 걸리는데 이 14일 안에 통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등록증까지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여기는 통지를 해주는 이유는 보증을 설정해라라는 의미로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지 받으면 보증을 설정하고 업무 보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 통지 받으면 후 보증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통지 받고 보증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건 보험 같은 거 가입하는.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리업은 애초에 선 보증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증을 설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막바로 등록증을 주는 게 14일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장은 업무를 할때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업무 개시 전에 등록을 하는데, 중개업은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업 같은 경우에는 인장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인장을 사용하느냐? 요거 있잖아요. 우리 중개업 인장을 여기에서도 그대로 사용한다. 달리 말하면 대리업은 인장을 별도로 등록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이제 중개사고 같은 거 많이 우리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고 같은 걸 대비해서 우리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우리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과실 책임도 물론 부담해야 되고요. 무과실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때그 사무소 빌려준 원인만으로도 책임을 지는 걸 이제 무과실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중개업 쪽에서 이런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대리 쪽은요, 과실 책임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과실 책임은 이쪽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는 무과실 책임이 없냐?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대리는요, 법원에 직접 가서 해야 됩니다. 이걸 직접 출석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매수 신청 대리는 법률행위니까 이거를 법원에 직접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야 돼요. 법원에 출석해야 돼요. 가서 우리 업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하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사무소하고 관련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쪽은 무과실 책임은 없고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 뭐이 부분만 존재한다. 자,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어떤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지위가 29조에 우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쓸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니기 때문에 대리 업무를 직접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뭐 자격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안 된다기보다는 사고 났을 때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얘는 이제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개공이 직접 가라는 거예요. 개공이 직접 가고 그거를 직원들, 뭐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원을 시켜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을 좀 알아보면요. 중개업은 중개대상물을 우리가 이제 그 취급할 수 있겠죠. 토지, 건축물 이런 것들. 근데 대리 쪽은 중개대상물 중에서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이제 그 대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토지가 경매 나왔다, 입찰 대리할 수 있어요. 건물이 경매 나왔다, 입찰 대리할 수 있는데, 우리 실제 이제 1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전국의 법원을 이제 다 이렇게 망라해서 물건을 얼마 정도나 진행되는지, 이게 이제 매년마다 좀 다르는데, 보통 최소한 20만 건에서 많이 이제 그 경매 물건이 나올 때는 약 50만 건 정도까지 이렇게 물건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물건 중에서 상당수가 자동차, 선박 뭐 이런 것도 경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자동차랑 선박 같은 거는 소위 말하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입찰 대리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자동차가 경매에는 나오지만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잘 출제되니까 알고 계시고. 작성 서면, 최근에는 이쪽을 좀 연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35, 36, 2년 연속 지금 계속 여기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개업 관련해서 서면들이 전속 중개 계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3년 보존을 해야 되고, 중개업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죠? 3년 역시 보존을 해야 되는데, 거래 계약서만 유일하게 이제 5년을 따로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경매 쪽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위험한 물건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건 카드도 5년, 그리고 이쪽 경매 쪽 확인 설명서도 5년을 보존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카드라는 게 어떤 카드냐면 경매 사건을 위임한 손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놓은 카드를 사건 카드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일명 고객 카드 같은 건데, 그냥 우리가 좀 말을 순화시켜서 고객

아, 중기업에는 없는데 대리업 쪽에는 영수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수증은 따로 우리가 만들어서 교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서식이 있어요. 매수신청 대리 규칙에 이 서식에 있는 영수증을 만들어서 작성해서 이제 교부하면 되는데 따로 보존의 연도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수의 종류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개 쪽은 어느 일방에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는 게 한도입니다. 그리고 실비는 시도조례가 정해주는 범위 안에서만 받아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적은 편이에요. 실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몇만 원안 되는 정도인데, 대리 쪽은, 일단은 보수가 조금 다양하기도 하는 데다가, 우리 중개 보수보다는, 우리 좀 요율이 좀 높아요. 자, 일단은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라고 해서 50만 원까지 일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만 분석해주고도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경매 나온 물건이, 뭐 이제 권리 관계가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등기부를 다 이제 그 분석을 해보고, 이런 권리는 예컨대 이제 소멸되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이런 권리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인수되는 권리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하는 거를 이제 5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를 실제 해주고 만약에 이제 성공을 했을 때 이제 이걸 성공 보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성공 보수라는 거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됐을 때 우리가 경매용으로는 낙찰 받았다. 내가 이제 입찰 대리했고 그 건이 1등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감정가의 1% 또는 최저 매각가의 1.5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개 보수에 비하면 훨씬 좀 우리 그 한도가 높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실비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요 30만 원은 요쪽 우리 중개 보수 쪽에서는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세다. 그래서 이거 세개다 받아도 되는 겁니다. 권리 분석 보수, 그다음에 성공 보수, 그다음에 실비까지. 왜냐면 이거 다 받아도 되는 어떤 대가들이에요. 보수의 형태들이기 때문에. 자, 보수의 지급 시기. 얘도 이제 좀 빈출되는 항목인데, 중개 보수는 원칙은 약정 시기에 받으면 됩니다. 약정 시기라고 하는 거는 합의하에 이렇게 받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합의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받으면 되는데, 예컨대 합의된 시점이 없다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날, 이제 보통 이제, 잔금일이 요 날이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잔금일. 그 다음, 우리 대리 쪽 보수는 원칙 약정, 이건데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이라고 해가지고,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날짜, 이거를 기한일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날까지 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래서 이날까지 이제 우리 보수를 지급받으면 된다. 뭐 이런 의미고. 행정처분 관련해서 중개업 하다가 뭔가 어떤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등록 취소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등록 취소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오른쪽에 영향을 반드시 미치겠죠. 그래서 여기가 취소가 됐다. 여기는 기속적 취소로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중개업 쪽에 업무정지 먹었다 이러면 이쪽도 당연히 업무정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왜 그런 거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개업과 대리업은 상관성이 있어요. 요거는 겸업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업무를 못한다면 당연히 이쪽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명칭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개업 관련해서 문자 사용을 8자나 5자의 문자를 사용해 줘야 합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 뭐 이런 어떤 문자 사용을 우리 상호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써야 되는데, 대리 쪽도요, 이제 명칭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규정 하나가 있는데, 내가 법원에 등록을 해놓기는 했지만 내가 법원의 공무원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법원에 등록을 했다라는 것이 내가 그건 등록을 한건 맞지만 그걸 어떤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활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리업 등록을 해놨다. 이거를 널리 홍보해서 영업하는데 우리 사실 쓰고 싶은 어떤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이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지방법원에 근무했던 사람인가? 지방법원하고 뭐 좀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

오해할 소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요. 이 예외가 좀 중요해요. 이 예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책 중에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직책 말씀드렸고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지방법원장보다 훨씬 직급이 높은 이런 기관의 장이에요. 그런데 이 법원 행정처장이 판단을 해서 야, 개업 공인중개사들도 어차피 지방법원에 등록을 했으니까 어느 지방법원에 등록했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법원의 명칭 같은 것 정도는 사용해도 괜찮지 않겠니? 라고 만약에 허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지방법원장이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 행정처장이 이거를 허용을 한다면 쓸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시험에 잘 물어보는 편입니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 매수 신청 대리인의 업무 범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방법원에 등록한 우리 매수 신청 대리인은 어떤 업무들을 우리가 이제 그할 거냐, 할수 있을 것이냐, 그 업무 범위를 좀 한번 알아보는데, 일단 경매는요, 입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찰표를 작성을 해서 그 투암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투명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통을 이렇게 함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자유롭게 거기다 이제 이렇게 넣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입찰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 입찰표만 써서 넣으면 안 되고요. 내가 이 돈을 낼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10% 정도는 돈을 같이 넣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걸 매수 신청 보증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매수 신청 보증금은 경매 그 물건의 환가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를 이제 시켜서 우리 법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가라는 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최저 매각가는 법사가라고 해서 법원이 결정하긴 하지만 법원 공무원들이 부동산 시세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감정평가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 이거 해서 그 보고서를 가져오면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 이제 법원에서 사정한 가격을 해서 최저 매각가, 법사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가격을, 소위 최저 매각 가격을 기준해서 10%를 돈을 걸어야 돼요. 마치 계약금 걸듯이. 그러면 이거 10% 돈안 걸고 입찰표만 써내면 무효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를 꼭 걸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좀 중요합니다. 최저 매각가에 10%를 걸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찰 대리를 한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이거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입찰표를 써서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개공에게 허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대신 이거를 소위 이제 복대리 형태로, 그러니까 개공이 또 시키고 이러면 안 되고 무조건 직접 가라는 거예요. 개공이 직접 가. 네, 법원에 직접 가고. 그리고 우리 경매는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입찰은 지금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가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 않아서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매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데요. 이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은 예비 번호를 좀 받아 놓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등한 사람을 우리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대금을,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10% 냈으니까 90%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 매각 그 대금 납부 기한까지. 근데 안 내면 재매각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그 재매각을 하면 우리 일을 또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돈을 안낼 거를 대비해서 예비 번호를 하나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 즉 차순위 매수 신고가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은 요거 말하는 거죠. 우리 최저 매각가의 10%. 그러니까 1등한 사람이 써낸 금액 마이너스 최저 매각가의 10%를 빼서 차순위가 높은 가격, 이걸 넘는이라고 민사집행법에 표현하고 있는데, 높은 혹은 넘는 가격을 써낸 사람들만 차순위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조건에 해당이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은 또 아닌 게, 이 차순위에 만약에 어떤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2명 있다고 가정해보죠. 근데 이제 소위 말하면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는데 1등이 최고가고 2등과 3등이 이 조건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둘다 한다고 그러면 둘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2등, 3등 중에서 보다 금액을 높게 써준 사람을 차순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 근데 만약에 2등한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 3등한테도 내려올 수 있는 지위예요. 그래서 이걸 차순위라고 그래요. 차순위는 다음 순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떨어지면 내가 이제 1등도 아니고 차순위도 아니면 10%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반환 신청. 그리고 이제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분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이외의 타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해요. 그거를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하고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한테도 우선 매수권이라는 거를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임대주택 임차인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자라고 볼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넘어가면 쫓겨나는 것도 지금 억울한데 말하자면 그뭐 돈도 못 받고 이러면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인정하는 뭐 이런 제도들인데 이런 거를 전부 돈을 받고 해줄 수 있다는 거 우리 매수 신청 대리인이. 그리고 이 차순위 매수 신고에 관련해서 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 포기한다라는 거는 이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종전의 최고가가 말하자면 차순위로 바꾸게 되는데 이거를 포기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포기할 수 있고 이것도 업무 범위 안에 해당이 되어진다. 뭐 이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요 차순위 매수 신고가 단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매수 신청 대리업을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이제 가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축해외보험이 실은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먼저 도입이 되고 농작물이 2001년도부터 도입이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가축재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마다 발생하는 이런 자연재해나 화재, 질병으로 인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자,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가축재해보험의 사업 대상자는 누구냐면 자, 우리 농작물도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가입합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직접 뭐 한다? 사육하는, 즉 키우는 개인이나 법인인데 그럼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이 이제 이게 보험의 목적물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럼 각각 부분별 보험의 목적을 살펴보자면 자, 소입니다. 그럼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기간 중에 계약에서 정한 자, 수용 장소에서 사육하는 조.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용 장소를 벗어나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요. 왜냐면 아무래도 관리가 제한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 같은 경우는 한우, 유구, 젖소가 있고요. 소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이내 자, 다 귀표를 부착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에 가입하고요. 자, 종모라는 게 있어요. 이 모자가 어미 모자가 아니라 수컷 모자입니다. 소위 씨소란 얘기인데, 종자를 위해서, 즉, 우수한 송아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요. 이제 씨수소를 의미하는데요. 굉장히 튼튼하고, 또 굉장히 값도 비쌉니다. 한 마리에 막 10억이 넘고 그러는데요.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수용 장소에서 사육하는 종모가 이제 보험 가입인데 이러한 종모는 한우, 유구, 젖소에도 각각 해당되고요. 여전히 기표 부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 이제 보험 가입 대상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수용 장소에 사육하는 말인데 자, 말도 그 부문별로 종마라고 하는데 이제 종모마, 종빈마. 그러니까 종모마가 여기도 씨수마이고요. 그리고 여기 종빈마가 이제 씨암말. 그러니까 이제 종자 번식을 위해서 아주 우량한 것 선발해서 종마로 삼고요. 자, 말은 경주마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꽤 비싸죠? 자, 그래서 육성마라고 하는 것은 예, 육성마를 경주마로 할 건지 종마로 할 건지 아직 이제 뭘로 정할지 모르는데 이걸 잘 키워서 우량한 말로 이렇게 하는 게또 돈이 되잖아요. 자, 그럼 이런 걸 포함해서 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 일반마가 있고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키우는 제주마. 자, 이들이 다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험 기간 중에 자, 수용 장소에서 사육하는 돼지인데요. 돼지 이제 자돈입니다. 소위 새끼 돼지죠. 그래서 이제 어미 젖을 먹는 포유자돈, 자, 이유식을 먹는 이유자돈이 있고요. 육성돈, 이제 본격적으로 체격을 키운다 이 말이고, 비육돈은 이제 출하기 전에 이제 비계를 첨착시켜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근육을 키워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살을 많이 만드는 거. 종돈, 여기도 마찬가지, 종모돈, 종빈돈 해가지고, 자, 새끼 돼지를 번식하기 위해서 이제 좀더 아주 좋은 그런 것을 골라서 이렇게 좀 만든 거죠. 자, 기타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공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돼지들도 이제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자, 가금 종류가 있습니다. 가금 종류가 이제 총 8가지인데요. 오리, 당, 메추리, 꿩, 관상조, 고의, 칠면조, 타조 해서 가입 대상이 되고요. 이제 기타 가축이라고 하는데, 기타 가축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사슴, 양이 있고요. 꿀벌, 토끼, 오소리 해서 현재 16개 축종이 보험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사도 이제 자,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데요. 자, 보험 기간 중에 계약에서 정한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자, 이렇게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이 축사고요. 그다음에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인데, 자,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거. 건물의 부속물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여기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이 되는데요. 이들도 이제 다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부속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자, 칸막이, 대문, 담, 곡간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지진으로 무너졌다. 그 보상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건물 부착물입니다. 게시판, 네온사인, 간판, 안테나, 선전탑 이건데 보통 이제 가축을 키울 때는 무슨 무슨 농장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농장이라고 하는 간판 같은 거. 자, 이런 것들도 자, 보험 가입 대상이고요. 이제 부속 설비가 있습니다. 이제 가축을 키우기 위한 전기, 가스 설비, 급배수 설비, 냉난방 설비 같은 각종 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 장치가 있는데, 자, 특히 젖소 같은 경우는 자, 우유를 짜내는 착유기, 그다음에 원유 냉각기 이런 거.
특히 가금사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지와 부화기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다 보험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 가입 단위인데요. 자, 보통 가축 같은 경우는요. 자, 사육하는 가축이나 축사를 전부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 가입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자, 소 100마리를 키우는데 약간 비실비실한 50마리만 따로 골라서 가입한다. 이런 거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전부 가입하는 또는 포괄 가입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자, 그런데 종모우와 마른 개별 가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종모우 같은 경우는 한 마리에 막 10억이 넘어요. 굉장히 비싸고. 말 같은 경우도 우리 경주마 같은 건 어때요? 뭐, 저기 유명한 아라비아 우수한 혈통의 말은 한 마리 100억이 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가치가 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둘 축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포괄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축도 자,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자, 그럼 정부가 이 가축에 대해서는요, 지원을 자, 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가축은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허가 대상이 있고 등록 대상이 있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등록 제외 대상도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일정한 규모를 갖출 때 이제 허가 대상이고 좀 규모가 작으면 등록 대상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축은 허가 등록을 받아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자, 가축지휘보험도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농작물처럼 영업보험료를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납입보험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영업보험료라고 보는 개념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 50%를 원칙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자, 어떤 축종이든. 자, 그런데 농업인 법인별로 5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말만 조금 다릅니다. 자, 말은 조금 가격이 비싸잖아요. 자, 비싸니까 말을 키우는 농가라면 조금 더 형편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말은 50% 지원하면 금액이 너무 많아져요. 자, 그래서 조금 조절하는데 말은 말이당 자, 한 마리당 가입금의 4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일단 50% 지원하고요. 그리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의 70%까지 50%를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6천만 원이라고 해 봐요. 자, 6천만 원이면 자, 4천만 원까지는 얼마? 자, 4천만 원까지는 이제 요율을 곱해요. 그럼 이게 이제 보험료가 나오죠. 여기에 50%니까 0.5. 그리고 40%를 초과하는 거. 자, 2천이죠. 2천에 70%니까 2천은 14. 얼마요? 1,400만 원. 그럼 1,400만 원의 요율을 곱하면 이게 이제 보험료거든요. 가축은 그냥 가입금액에다 요율만 곱해요. 그럼 여기에 50% 자,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외국산 경주만은 지원을 제외합니다. 왜? 워낙 비싸고요. 부자죠. 이런 말을 키우는 사람은 자, 우리가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축도 말하자면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닭, 돼지, 오리. 특히, 자, 닭, 돼지, 오리입니다. 이들은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 등록 이 면적을 자,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 그러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이제 동물 복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닭 같은 경우,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조그만 닭장 안에다 막 있는 대로 집어넣어가지고,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럼 이들을 우리 인간이 먹었을 때 인간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제한하는데, 자, 적어도 이 면적의 몇 마리까지는 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만일 그것을 초과하여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가축수를 집어넣어서 키웠다. 그랬을 때는 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동물 복지 차원에서 자유롭게 방목을 하여 키워요. 그러면 그렇게 키운 닭이 낳은 달걀도 어때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먹이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갖췄다 그러면 이제 좀더 가격도 비싸게 받고 최근에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부문별 보상하는 손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 같은 경우 이제 보상해 주는 게 이제 뭘 보상해 주느냐 이건데요. 자, 먼저 주계약에서만 다루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특약은 좀 이따 뒤쪽에서 따로 봅니다. 특약은. 자, 그러면 이제 보통약관 주계약인데요. 소는 한우, 유구, 젖소 이렇게 종모가 이제 부분별로 나눠지는데, 자, 보상하는 소는요. 먼저 폐사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질병으로 인한 폐사. 자, 여기서 법정 전염병은 제외한다고 그러는데, 자, 법정 전염병 같은 경우, 우리, 소 같으면 광우병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살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정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에 통해 이중으로 보상이 되면 안 되니까, 자, 그건 제외한, 그러니까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으로 폐사했을 때 보상을 해주고요. 또 각종 사고입니다. 이때 사고도 풍수설 등 자연재해. 자연재해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화재로 인한 것도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 사고인데, 꼭 자연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에서 키우는 사냥개가 견사를 탈출하여 자 우리 입 소를 물어 죽였어요. 자 이런 것도 사고입니다. 여기 이런 사고들 다 포함해서 보상이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여기 긴급 도

규칙입니다. 가축은요, 일단 폐사하면 인간이 먹을 수 없습니다. 다 폐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폐사하기 전에 도축을 해서 고기라도 건지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키울 수 없고 긴급 도축하느라고 이제 어때요? 아무래도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자, 그럼 이걸 보상해 준다는 얘기인데, 자, 이 긴급 도축 사유가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자, 부상인데, 이때 부상도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나 탈구만 이제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난산입니다. 그리고 산용마비. 자, 산용마비는 자, 보통 이제 소가 새끼를 낳을 때 새끼한테 칼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요. 그럼 소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한꺼번에 말하면 소위 빠져나가니까 기운이 없어요. 소위 이제 대사성 질병인데, 이런 걸로 기력이 없어서, 자, 이렇게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긴급도축한다는 얘기고요. 자, 급성곤창증입니다. 소는 대세김질 하잖아요. 그런데 부패된, 잘못된 사료를 먹음으로써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건데, 이런 경우는 도축을 하자는 얘기죠. 그럼 이제 젖소로서 유량이 감소하면 가치가 젖소로서 역할을 못 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도축해서 고기라도 얻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긴급 도축이 보상이 되고요. 그럼 이제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인데, 자, 그러니까 소가 폐사했잖아요. 그럼 소는 무거우니까 사람이 끌고 나올 수 없어. 자, 그래서 이제 뭐 불도저나 이런 걸 끌고 나와서 처리하는 비용. 그리고 소에만 있는 게 도난, 행방불명 됐을 때 손해가 보상이 되고요. 그리고 거만서 진단서 발급비용입니다. 자, 소가 이제 폐사했을 때 어떤 원인으로 죽었는지,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상하는 질병으로 했는지 보상하지 않는 소 이제 해봐야 되죠, 이제. 그래서 이런 거만, 우리가 이제 부검한다 그러죠, 사람은. 그런 것처럼 거만하고요. 또 진단서, 이런 질병으로 인한 진단서 발급비용도 보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거 좀 추가됐죠. 자, 종모도 소기 때문에 소에게 인정되는 건 거의 비슷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모는요, 연속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자,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종모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자, 이때는 이제 보통 이제 긴급 도축을 해서 고기라도 얻자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비슷한데요. 도난은 안 됩니다. 이게 도난은 자, 여기만 되고 종모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돼지, 가금, 우리 기타 가축인데 다 거의 보상하는 게 같아요. 자, 돼지도 그러고 가금도 그러고 기타 가축 있잖아요. 자, 이들은요, 화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풍재, 수재, 설애, 지진. 자, 자연재해 중에요. 이네 가지만 보상이 됩니다. 방금 소는요, 기타 등등이니까 자연재해 다 돼요, 다. 그런데 돼지, 가금, 기타 가축은 풍수, 설, 지 해서 이네 가지만. 자, 그리고 자, 화재와 풍수, 설지, 방재나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 자, 이거 있고요. 그리고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는 이건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폐사했을 때그 축사에서 끄집어 내느라 들어간 비용인데 이것은 다 공통으로 보장을 해 줍니다. 자, 그런데 자, 이들 자, 화재와 풍수 설치 있잖아요. 자, 이들 손해는 사고 발생한 때로부터 120시간, 즉 5일 이내 폐사됐을 때 보상을 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늦으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자, 재보험 사업자가 인정한다면 뭐좀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제 보상을 해 준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자, 기타 가축 중에 자, 뭐가 있냐면 꿀벌 있잖아요. 자, 꿀벌 같은 경우는 자, 서양종입니다. 꿀벌 있는 상태의 소비가 3매 이상 있는 벌통이 보장 대상이 되는데 여기 소비란 말은 우리 벌집을 만들어 가지고 네모나게 있죠. 거기에다 꿀벌들이 꿀을 저장하잖아요. 자, 그걸 우리가 소비라고 그래요. 그게 적어도 3매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양종 같은 경우는 봉군 있는 상태의 벌통이 보장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봉군은 벌무리. 그러니까 여왕벌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벌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무리가 있어야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말 부분입니다. 자, 말은 덩치가 이제 소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말 이제 종류가 있는데, 자, 폐사. 방금 했던 소하고 같고요. 긴급도축인데, 긴급도축도 부산, 난산, 산용마비는 같은데요. 자, 산통. 이 산통이 출산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 창자가 꼬이는 거예요. 말은 창자가 짧아요. 그래서 창자가 쉽게 꼬이는데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긴급도축합니다. 그리고 경주마가 실명하면 경주마로서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기라도 얻자. 긴급도축했을 때 이제 보상해준다. 이거고요. 자, 말에만 있는 게 불임입니다. 그래서 암컷말 생식기관 이상 질환으로 인하여 번식장애가 생겼을 때 자, 보장해주고.
자, 이것은 다 공통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축사입니다. 축사도 이제 주계약에서 보장하기로 이제 최근에 바뀌는데, 자, 축사는 일단 화재, 자, 벼락을 포함 화재로 인한 손해입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불 끄느라고 옮겨붙기 전에 좀 옆에 축사를 좀 부순다든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그런 소방 손해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 여기도 풍수 설치, 자, 자연재해 중에, 자, 이것만. 그리고 이제, 자, 화재와 자, 풍수 설치로 인한 자, 피난 손해가 보장이 되고요. 자, 축사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로 무너졌잖아요. 그럼 이제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제거하는데 들어간 비용 보장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상하는 손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손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비용 손해 이제 우리가 가축에 대해서 이제 발생하는 건데요. 자, 방금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것 외에, 자,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 손해인데요. 자, 우리 잔존물 처리 비용 있잖아요. 가축에서 잔존물 처리 비용. 자, 이거는 보험 목적 및 자, 폐사했을 때만 이제 인정하는데, 가축이 폐사하면 어때요? 그것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끌고 나와야 되고요, 축사에서. 그리고 이제 차에다 실어야 되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렌더링인데, 자, 일단 가축이 폐사하면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폐사한 가축을 자, 뼈하고 살 분리해서 공업용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개나 고양이 사료용으로 쓰기 위해서 조금 활용한다든가 이럴 수는 있거든요. 자, 그런 비용은 좀 보장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이 있는데요. 자, 보험 사고 발생했을 때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들어간 비용입니다. 자, 이것은 어때요? 추가적인 손해를 막고 또 손해 자체를 줄이기 위한 거니까 공익 차원에서도 좀 필요한 거다 우리가 그러는데 자 이런 걸 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은 보장을 해주는 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좋죠. 왜? 손해가 적게 나오고 보험금 지급이 적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비용은 지불하는 것이 이제 원칙으로.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 이러는데 여기서 보험기운이라고 들어간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비용을 지불해 준다 그런 얘기고요. 자, 기타 협력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재보험 사업자 요구에 따라 뭔가 지출한 비용이 있다. 그러면 자, 보험 사업자 요구에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당연히 보험 사업자가 지불을 해 줘야 되겠죠. 예. 물론 요구 없이 하면 안 돼요. 요구가 있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비용 손해도 보장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부문별 특별 약관이 있습니다. 자, 가축은 이제 특약에 따라 또 추가적으로 보장받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소입니다. 소는 도체 결함 보장 특약이 있어요. 여기서 도체란 말은 소는 어때요? 우리가 목 자르고 다리 자르고 자, 껍질 벗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우리가 소는, 이건 지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소를 자, 도체해서 자, 경매로 넘기는데, 그때까지 발견된 결함으로 경락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 그러니까 소 도축을 하거든요. 그럼 도축을 해서 그 몸체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몸체, 머리 자르고 이렇게 손, 각을 다 버리고 창자 다 꺼낸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 거기에 뭐 피멍이 든다든가. 그러면 사람이 먹을 수 없으니까 그거 다 잘라내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린이라고 또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자, 그런 거 보장해 준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돼지입니다. 자, 질병위험보장 특약이 있어요. 자, 참고로 소, 말은 질병이 주계약에서 보장이 돼요. 그런데 돼지는 질병이 주계약에서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특약을 가입해야 돼. 근데 특약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 전염성 위장염 TG, 자, 유행성 설사염 PED, 그리고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인데, 딱이세 가지 질병만 보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하여 폐사했을 때 보상이 되는데, 자, 일단 이걸 폐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병이 걸렸다고 이제 말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제 보험회사한테 이걸 알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했어요. 그리고 30일 이내 폐사했을 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 이런 질병으로 폐사할 것 같다라고 통지를 했다면, 그리고 그 보험기간이 지나서 폐사했다 하더라도 30일 이내라면 보상이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축산휴지위험 보장은요. 자, 이것은 이제 돼지하고 이제 있는 돼지가 있는데, 자, 우리 유명한 돼지, 구제역이랄지, 아프리카 열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살처분해야 돼. 그럼 전부 살처분하느라고 축산에 돼지가 한 마리도 없어. 자, 뭐야? 축산업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잠깐 가축이 없을 때 보장받는 거. 그게 이제 축산 휴지 위험 보장입니다. 자, 이런 걸 가입해서 이제 보상받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돼지와 가금. 자, 이들 둘의 공통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정기적 장치 위험 보장과 폭염재해 보장 추가 등인데, 특히 돼지나 가염은 폭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폭염일 때 돼지 같은 거 움직이지 못하고 막 쓰러져 있고요. 특히 가금은요, 땀샘이 없잖아요. 그래서 닭이나 오리 땀샘이 없기 때문에 폭염에 그냥 쓰러져 폐사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특약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과 연관된 게 뭐냐? 정기적 장치인데, 정기적 장치가 뭐냐? 더우니까 선풍기 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선풍기 틀어줘야 되는데, 정기적 장치가 고장나서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폭염으로 폐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기적 장치가 파악에 변조되어 말하자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24시간 이내 폐사하잖아요. 자, 그러면 보장해줍니다. 왜 24시간이냐? 자, 고장이 났으면 빨리 수리해서 고치라는 얘기. 이걸 늑장 부려서 폐사하지 않게끔 하루 안에 고치세요. 자, 그리고 폭염입니다. 자, 돼지와 가금은, 자, 주계약에서 보장해 주는 게 우리가 풍수설지 이것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폭염은 추가로 가입해야 보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폭염은요. 자, 폭염특보가 발령되기 전 24시간 전부터요. 해제가 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폐사했을 때 이제 보상을 해 주는데, 근데 폭염특보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해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이때 특보가 발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보가, 자, 해제가 되는데, 보험기간이 이때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보험기간 종료일을 해제일로 본다, 그게요. 왜냐면 보험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게 종료일을 해제로. 그러니까 종료일로부터 이제 하루 늦게까지니까 이때까지가 보장기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폭염재해 보장 특약은요, 정기적 장치 특약에 가입해야 이걸 가입할 수 있어요. 이게 서로 연관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특약을 가입해야 이걸 특약을 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특약이 돼가지고 이제 추가 특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말입니다.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특약에 따라 보장받는 게 있는데, 시수말입니다. 시수말 번식 첫해 선천성 불임으로 인하여, 자, 번식을 못하면 보장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 운송 위험 보장 특약이 있는데요. 자, 주로 경주마 있잖아요. 그럼 경마장에 갈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차에다 싣고 가죠. 그런데 싣고 가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그래. 그거 보장해 주겠다 이거. 그런데 이 수탁물을 수화인에게 인도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아하, 14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아, 이동 과정,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경주마 부적격 특약을 가입했습니다. 그럼 이제 경주마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이제 보상을 받는다는데, 근데 이것도요, 경주마는 워낙에 비싸고 좋잖아요. 그래서 종모마나 종빈마의 용도가 변동되면 이걸로 보장, 또 돈을 벌수 있으니까 따로 보장은 해주지 않겠다. 그거고요. 자,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인데요. 보통 우리 질병 같은 경우는요, 보험에 가입해서 한달 이내에 발병한 걸 보상 안 해줘요. 이거 소위 역선택이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발생해야 되는데, 경주마는 워낙 비싸니까 한달 이내에 발생한 것도 보장이 됩니다. 그 특약이. 자, 그리고 이제 기타 가축인데, 자, 폐사 긴급도축 확장고양. 이것은요, 사슴과 양, 약간 덩치가 크니까 이런 특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꿀벌에만 있는 게 낭충봉화부패병, 그다음에 부저병, 이런 병으로 인한 폐사 보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사입니다. 축사는 설의 손해 부보장인데, 눈에 의한 피해

에는 보장받지 않겠다는데, 자, 이것은 돈사와 가금사만, 즉 돼지와 가금사에만 인정이 되는 특약인데, 요즘 축사가 튼튼하니까 눈에 의해서 막 그렇게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자, 나 눈에 의한 피해는 보장받지 않을래요? 라고 특약을 가입하는데, 돈사와 가금사에 한하여 인정이 되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축은 주기약과 특약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총 다섯 가지 강좌 통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싶다면 좀더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자, EBS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 합격을 안내하시고, 자, 여기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하여 손해평가 부분의 전문가로 태어나도록 저도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자, 그럼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학사 현대사회와 윤리 이번 두 번째 시간은요, 서양 윤리입니다. 자, 서양 윤리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대 때부터 볼 텐데, 오늘 주제 고대 때부터 볼 거예요.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한 윤리 사상, 아리스토텔레스, 롤스, 노직, 왈처의 정의론도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약소국 조언에 관한 입장, 자선 입장과 의무 관점의 입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 이게 문제 유형이 살짝살짝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두 사상가를 비교하는 문제는 출제가 잘안 됐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문제 유형이 조금씩 바뀌면서 두 명의 사상가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롤스 노직 또는 약소국 지원에 대한 관점에서 의무론에서 보게 되면은 피터 싱어하고 롤스 뭐 이런 사상가들 비교하는 것도 조금씩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고대 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대 서양 철학자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소피스트가 있죠.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 상대주의적 윤리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게 철학 윤리를 배우는데 좀 재밌는 게 소피스트 같은 경우 뭐를 추구하죠?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윤리라고 보고 그게 행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요. 일단 소피스트는 상대주의적 윤리관으로 상대주의적 윤리를 강조하는 사상가들은 거의 다 경험을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소피스트도 마찬가지죠. 자, 또한 보편타당한 진리와 윤리 존재를 부정하고요. 요거 재밌죠. 이게 부와 명예 등 세속적 가치를 중시한다라는 게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직업이 뭐냐면 선생님이고. 그리고 플러스 뭐냐면 변호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변호를 하기 위해선 오늘 하는 말과 내일 하는 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상대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돈, 명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추구를 합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봅니다. 자, 또한 이러한 변론을 잘 하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을 잘 꾸미는 수사학, 변론술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소피스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상가인데 프로타고라스가 있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고르기아스가 있고, 자,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는 트라시마코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잘 나갔던 소피스트는 프로타고라스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강료가 굉장히 비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트라시마코스 이런 이름 자체가 좀 공룡 이름이랑 비슷하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어기 때문에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공룡 이름이 그리스어예요. 자, 특징 보시면 소피스트, 상대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네요. 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소피스트의 상대주의를 비판했대요. 그러면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윤리가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무슨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편주의 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과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고요. 뭐를 강조하죠? 성찰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자,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죠. 지식을 모든 덕과 행복의 원천으로 여기는 주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요. 이게 포인트가 주지죠. 알면 행한다라는 표현이죠. 자, 무지의 자각을 진리 탐구의 기본 조건으로 보고요. 강조합니다. 자, 여기에서 무지의 자각을 왜 하냐면, 일단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 고대, 그리고 중세까지는 뭐가 행복하냐가 포인트예요. 뭐가 행복하냐.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게 행복이야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뭐가 행복이라고 보냐면 진리 또는 지혜를 아는 것이 이게 행복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럼 보세요.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우리 행복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 내가 이걸 모르네, 라는 무지의 자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진리 탐구 기본 조건으로 일단 자신이 모르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공부 좀 해,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무지의 자각을 위해서 대화법을 강조하는데 이게 뭐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요, 하루 일과가 거의 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주는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시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너 이거 아니? 저거 아니? 물어보고 다녀요. 그게 대화법이죠. 왜 물어보고 다니냐면, 너좀 모르니까, 너좀 모르는 게 많으니까, 너가 무식하다는 걸좀 알고, 무지의 자각을 하고 공부 좀 해. 그래야지 뭐할수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목적으로 계속 다니는 거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원래 이게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요. 삼파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소크라테스 어머니가 직업이 삼파. 아이를 받아주는 직업인데, 옆에서 이제 아이 낳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든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게. 아, 이것처럼 무지에 자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플라톤인데요. 플라톤의 이상주의 윤리 사상인데요. 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세계를 두 개로 구분을 하죠. 세상을. 자, 그래서 현실 세계가 있고요. 일단, 현실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한 이데아 세계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요, 불완전해요. 이거 가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원형이 어디에 있다? 이데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데아를 깨닫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진리를 알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데아론이에요. 자,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 같은 경우 우리 시험 문제에 동굴의 비유가 좀 나와요. 근데 동굴의 비유가 나오고 시험 문제가 진짜 어려웠을 때는 동굴의 비유가 안 나오고요. 선분의 비유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 선분의 비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동굴의 비유와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동굴의 비유는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상적인 인간과 이상 국가론인데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듯이 국가도 세 계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혼 일단 3분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 3분설. 3분설. 그래서 세 개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죠? 머리, 가슴, 배로 나누는데 머리 측면은 이성적 측면이고요. 그리고 가슴은 기계,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는 욕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욕구, 욕망. 그런데 영혼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 것처럼 국가도 세 부분으로 나눠요. 국가도. 그래서 국가는 머리에 해당하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성에 해당하는 게 통치자가 되는 거고요. 통치자. 자, 기계에 해당하는 게 이제 방위자가 됩니다. 방위자.

배당하는 게 생산자가 되겠죠. 생산자. 이렇게 돼요. 자, 플라톤 같은 경우는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아이들을 낳아요.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운동장 같은 데쫙 몰아넣고 같이 키워요. 같이 키우다가, 절제가 있는 친구가 있다. 절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생산자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절제도 있는데 뭐가 더 뛰어나다? 절제도 있는데 용기의 덕이 좀더 뛰어나다. 그럼 방위자를 시키고요. 그리고 절제도 있는데 용기도 있는데 오, 지혜도 있네. 지혜롭네. 라는 친구에게 통치자를 맡기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통치자 같은 경우는 누가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죠?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철인 통치다라고 보시고요. 그게 뭐죠? 이상적 국가다. 철학자들이 통치하는 철학과 정치가 일치하는 게 바로 이상적인 거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 윤리 사상인데 우리 그 그림에서 아테네악당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인터넷에 쳐보면 잘 나오는데 이 아테네악당 그림의 가운데 센터에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누구하고 누구냐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데 그림에서 보면 플라톤은 이러고 있어요. 진리는 이데아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야, 진리는 현실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비판하면서 참된 진리는 현실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 목적론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건다 목적이 있다라고 봐요.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간도 목적이 있어요. 인간의 목적은 뭐죠? 여러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요거죠. 행복. 그렇죠? 자, 모든 건다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행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를 최고의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건 뭐죠? 행복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록인데 덕론 같은 경우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서양 쪽덕 있죠? 서양 쪽 덕은 다 후천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후천적으로 형성이 돼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도 지성적 덕, 품성적 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둘다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성 측면의 지성적 덕 같은 경우는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지성적 덕은 두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철학적 지혜하고 실천적 지혜가 있는데, 뭐, 철학적 지혜 같은 경우는요,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천적 지혜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진짜 적용되는 진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실천적 지혜가 뭐를 알려주냐면요, 되게 중요한 거. 중용을 알려줘요, 중용. 이 중용이라는 거는 과하거나 모자르지 않은 적절한 상태를 말합니다. 적절한 상태. 그래서 용기라는 것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두려워할 것은 적절하게 두려워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절한 상태가 중용입니다. 그래서 중용에는 뭐뭐가 있냐면 용기도 있고요. 그리고 긍지도 있고요. 용기, 긍지, 절제,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중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중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을 합니다. 실천. 실천을 하고요. 이러한 중용을 습관화해요. 습관화. 그럼 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감정적 측면의 품성적 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지성적 덕, 품성적 덕,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중용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용어를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인데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헬레니즘 시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뭐에 집착을 하냐면 영토 점령, 전쟁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시대 때의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아우, 전쟁 좀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행복이야.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래요. 알렉산드로스 때문에. 자,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인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은요, 어떤 쾌락이냐면 첫 번째는 정신적 쾌락입니다. 정신적 쾌락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 쾌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극적 쾌락입니다. 소극적 쾌락. 자, 정신적, 지속적, 그리고 소극적 쾌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 번째, 소극. 자, 여기서 보면은 요거, 쾌락은 유일한 선이고요. 고통은 유일한 악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해야 됩니다.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보고요. 자, 여러분들은 요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제 작년에 출제가 됐지만 또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타락시아라는 용어인데 여기에다가 뭐도 같이 써주셔야 되냐면요. 평정심. 평정심 같이 써주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시험,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또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아학파인데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쾌락주의가 아니고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자, 또한 운명론적 세계관이 있어요. 즉 결정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 모든 현상은 이미 다 결정돼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된 거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라, 순응하는 삶을 살아라, 요거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게 뭐냐면요, 스토아학파의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까지는 뭐가 행복이냐가 포인트예요. 뭐가 행복이냐.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아, 모든 세계가 다 결정돼 있어. 그거를 자연스럽게 따라. 이게 행복이야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세계시민주의예요. 좀 긍정적인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알렉산드로스가 대제국을 막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그쪽은 어떻게 된 거냐면 아유, 우리나라 이제 망했네. 망했으니까 산속에 우리 친구들하고 몇몇하고 같이 가고 살아야지 라는 은둔주의가 나타나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근데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망했어? 근데 어차피 망하게 결정돼 있었어. 받아들여야지. 긍정적이죠. 받아들여야지. 아,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나라도 망했고 다른 나라도 망했고 그럼 다 하나가 이제 합쳐지겠네. 그러면은 세계가 다 우리 하나의 시민이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돼요. 이게 바로 세계 시민주의. 좋은 거죠. 자, 또한 이제 아파테이아를 강조하는데 아파테이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부동심입니다. 부동심, 부동심. 이 부동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죠. 불필요한 감정, 즉 정념을 극복한 상태를 부동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도 뭐라고 보냐면 행복이라고 봅니다. 행복. 자, 어차피 다 결정돼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감정을 드러내지 마. 그거를 극복해야 돼. 감정에 휘두르지 마. 그게 행복이야라고 이야기라는 게 스토아학파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정의의 종류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정의

국적 비례에 따른 분배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교정적 정의인데요. 교정적 정의는 형벌 관련된 거예요. 자, 어떻게 처벌해야 되냐? 요건데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보냐면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처벌을 할 때, 아, 돈 많은 사람이 가치가 더 많으니까 조금 처벌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가치가 낮으니까 많이 처벌해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벌을 할땐그 사람들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죄만 보는 거죠.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산술적 비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술적 비례. 그래서 교환적 정의는 뭐와 관련된 거다? 형벌하고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환적 정의입니다. 교환적 정의는 이거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 가치를 서로 교환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편의점에 가요. 물건을 구매를 하는데 물건에 대한 가격을 내요? 아니면 물건을 파는 사장님을 보고 어우 잘생겼네, 어우 이쁘네 하고서 돈을 내요? 물건 가격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를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즉, 자, 교환적 정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을 본다라는 의미로 산술적 비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언제 출제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인데, 자, 요 파트는요,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수업을, 자세한 내용으로 수업을 하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키워드라도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다라는 거 강조드리기 위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이존 롤스라는 사상가가 있죠. 존 롤스가 주장한 건 순수 절차적 정의를 주장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는 뭐냐면요. 절차만 존재하고 결과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롤스 같은 경우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예시로 게임을 예시로 듭니다. 게임.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할때 절차를 잘 따라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따고 누구는 돈을 잃게 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런데 롤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정해놓은 건 절차만이야. 그런데 우리가 절차를 잘 지켰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불평등해도 절차를 잘 지켰기 때문에 결과가 공정한 거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순수 절차적 정의인데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바로 순수 절차적 정의를 따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도 절차만 있겠죠. 그 절차가 뭐냐? 바로 원초적 입장입니다. 즉, 사람들한테 뭐를 씌우냐면요. 무지의 베일을 씌우게 됩니다. 무지의 베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무지의 베일을 씌우는데 이게 바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만 모르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재능, 가정 배경, 자, 이러한 특수한 상황, 성별, 국적, 자신의 국적, 이런 걸 모르는 상태로 만드는 거고,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 사실은 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심리학 같은 이러한 기본적 지식은 아는 상태가 되는 게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벨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절차만 만들어 놨습니다. 절차만 만들어 놨더니 어떤 결과가 났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합리적인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요. 만장일치로. 어떻게? 자,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이론칙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다 같이 만장일치로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야. 자유의 원칙이야. 이게 뭐죠? 기본적 자유죠. 기본적 자유야. 이게 제일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 자유. 이 기본적 자유를 짧게 얘기하면 이게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은 어떻게 분배가 돼야 돼? 평등하게 분배돼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원칙으로는 공정하게 다 뭐를 줘야 된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줘야 된다. 기회균등의 원칙. 그래서 어떠한 직책을 얻은

쓸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차등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차등의 원칙. 자,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뭐죠?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줘야 해. 자, 이러한 정의가 지켜지는 사회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회야 라고 주장한 게 바로 롤스의 주장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사회를 재산 소유 민주주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노직입니다. 자, 로버트 노직 같은 경우는 롤스를 비판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냐. 자, 롤스 너는 지금 복지 주장하잖아. 그런데 복지는 안 돼. 왜 안 돼? 그거는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노직이 되겠습니다. 또, 자, 롤스 너는 지금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잖아.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재매. 그거는 정형적 분배야. 이 정형적 분배, 어떤 하나를 고정시켜서 분배를 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다시 요구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롤스 너의 주장, 복지, 그리고 차등의 원칙, 즉 정형적 분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비판을 합니다. 노직이.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첫 번째, 소유 권리론을 주장을 하는데 노직 같은 경우는 소유 권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당한 노력을 통해 얻은 재화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그것을 국가가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보는 입장이죠. 자, 또한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취득의 원리, 두 번째가 양도 또는 이전의 원리, 세 번째가 시정 또는 교정의 원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자, 먼저 취득의 원리 같은 경우는 이거죠. 최초로 어떤 재화를 취득할 때 타인에게 뭐를 주면 안 된다?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취득할 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취득을 해야지만 정당한 배타적 소유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정당한 양도의 원리입니다. 또는 이전의 원리인데 요거는 뭐죠? 취득을 했어요. 정당하게.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이게 상속 또는 증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가 될 때 정당하게 증여가 돼야 된다. 이럴 때는 뭐 상속세 안 받을게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취득이나 양도 과정에 부정의가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때 누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아요. 그거를 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시정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직은요, 복지를 반대하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되는데 복지를 반대하는 사상가들은 최소국가를 주장을 해요. 최소국가. 치안 유지와 외적 방어만 하는 국가가 그게 정의로운 국가야, 도덕적인 국가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직 같은 경우는 복지를 반대하기 때문에 최소국가론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왈처인데요.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예요. 일단 왈처 같은 경우는 공동체주의입니다.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인데 이 공동체가 하나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공동체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여러 개듯이 분배적 기준도 다양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왈처 같은 경우. 그래서 왈처도 롤스를 비판해요. 아, 롤스 차등의 원칙,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주는 건 모든 사회에 다 적용을 하면 안 되지. 공동체의 역사와 관습에 따라서 분배적 기준이 다 다양할 수 있어. 근데 너는 왜 한 가지 차등의 원칙만 왜 모든 사회에 다 적용을 하니? 라고 왈처는 롤스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왈처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다양하듯이 다양한 뭐가 필요하다? 다양한 분배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또한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 또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 또는 복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사회적 가치라고 보는데 자,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은 각각 영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 각각 영역별로 획득을 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영역이 힘이 세서 권리라는 영역이 힘이 세서 이 한 가지 영역이 다른 영역을 침범 또는 전제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가 이거죠. 다양한 가치들은 다 평등하다. 그래서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 또는 복합평등으로서의

의 정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분배적 정의를 배운 거예요. 분배적 정의. 롤스 배웠고요. 그리고 노직 배웠고 왈처까지 배웠습니다. 자, 세 사상가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출제가 되고 또는 요즘에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롤스하고 노직을 비교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비교를 할 정도까지 좀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약소국 지원에 관한 입장인데, 자, 약소국 관한 입장에서 자선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약소국을 지원하는 원조가 의무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먼저요. 자선 관점 있죠? 자선 관점. 요거는 누구냐면 로버트 노직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노직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봤죠. 국내 분배에서도 복지를 찬성해요? 반대해요? 국내에서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배타적 소유권을 지녔기 때문에 반대해요. 원조도 의무로 보는 걸 반대합니다. 아니, 그런데 스스로 원조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원조를 합니다. 제가 원조를 해요. 노직이 와가지고 저한테 욕을 할까요? 너 원조하면 어떻게 해? 큰일 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겠죠. 원조를 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의무로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선행으로서 인정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의무 관점으로 보는 사상가들이 두 사상가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상가가 일단 피터 싱어라는 공리주의 사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존 롤스가 또 나오죠. 롤스도 마찬가지로 의무 관점에서의 원조를 주장합니다. 자, 비교를 간략하게 해드리면 피터 싱어 같은 경우는요, 세계 시민주의를 바탕으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원조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원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롤스 같은 경우는요, 돈을 원조하는 게 아니라 정치 체제를 원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돈을 원조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올바른 거는 정치 체제의 변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롤스다.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쫙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개업 등록이라는 말과 대리업 등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이제 상관성,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중개업과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중개업은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게 이제 중개업이라고 한다면, 매수 신청 대리업은요, 경매, 이제 부동산 경매 있잖아요. 이 경매 관련한 업무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수 신청 대리업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법원에 가서, 지방법원인데요. 법원에 가서 등록을 하는 뭐 이런 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방법원에 경매 관련해서 등록을 해 놓은 사람을 우리가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업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듯이 지방법원에 등록을 한 자를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고 칭한다라는 건. 자, 그럼 이제 우리 매수 신청 대리인의 법적 근거를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3항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할 때, 대리, 입찰 대리 혹은 매수 신청의 대리 이런 걸 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이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개업 등록에서도 요건이 필요하듯이, 뭐 예컨대 우리 자격이 좀 필요하고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또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건을 좀 갖춰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실무교육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요. 이거는 대리업 실무교육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갖춘 상태에서 법원에

등록을 해야 돼. 이 대리업 등록은 꼭 법원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개업 등록은 시군구에서 하잖아요. 근데 대리업 등록은 지방 법원에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지방 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 등록을 하고 그 감독까지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개업 등록과 대리업 등록의 상관성을 한번 좀 알아보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개업만 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시군구에다가 중개업 등록을 해놓고 중개업만 할래? 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중개업도 하지만 경매 대리업도 하고 싶어?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겸업으로만 가능합니다. 겸업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받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업만 할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중개업만 할래? 가능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대리업만 할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안 되냐면 이거는 단독 업무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겸업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받아주게 됩니다. 자, 등록은 그러면 어디 가서 할 거냐? 중개업은 우리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하고요. 우리 대리업은 관할 지방 법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관할 지방 법원이라고 했잖아요. 지방 법원. 그럼 이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살펴보면요. 지방 법원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뭐 가령 서울에는 5개 지방 법원이 있어요. 중앙에 하나 있고 동서남북에 하나씩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저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 법원은 없고요. 지원 뭐 내지는 뭐 군법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가령 뭐 대표적으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 지방법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충청남도에 이제 소재하니까 대전지방법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법원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법원은 밑에 있는 이제 그 조그마한 지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지방법원은 조금 상위의 개념이에요. 그다음 명칭은 우리가 중개업 등록을 시군구에 가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요. 대리업 등록을 하면 그 자를 매수신청 대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매수신청 대리인은 조금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 거냐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시군구에 중개업하겠다고 등록한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은 경매 관련해서 대리업하겠다고 지방법원에 등록한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신청 가능한 적격자를 한번 좀 알아보면 중개업은요, 공인중개사가 일단 신청할 수 있어요. 나 신규로 중개업할게 가능하고 법인 형태의 중개업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서두에 이 중개업은 겸업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해서만 이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개공만, 즉 개업공인중개사만 요 대리업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분들이 누구냐면 자격은 없고요. 아주 옛날부터 중개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을 우리가 이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시험을 봐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신 게 아니라서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칙 개공 같은 경우에는 대리업은 불가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랑 또 법인인 개공 이렇게 두 가지 종류만 우리 대리업 등록을 할수 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중개업과 대리업을 비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 대리업 거듭 설명드리지만 얘는 겸업으로만 가능하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등록 취소가 되거나 뭐 폐업을 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얘는 못하는 겁니다. 이걸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할수 있다. 자, 등록 신청의 적격은 방금 전에 알아본 대로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할수 있고요. 요 대리업 등록은 현재 개공들이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분들은 이거 할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봐서 되신 분들이 아니고 이분들은 기득권 자체가 이런 걸할수 있는 기득권은 없고요. 중개업은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되고요. 대리업은 지방법원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둘 다, 그러니까 중개업도 업무하다가 사고 칠수 있고요. 우리 이제 중개사고라고 얘기하죠. 대리업도 업무하다가 사고 칠수 있는데, 물론 사고의 확률은 대리업이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개 물건은 이제 권리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난이도가 좀 높은 물건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물론 기해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그 무보증 상태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개업 우리 보증도 설정해야 되고 대리업 보증도 설정하는데 따로따로 설정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각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중개업 보증을 설정했으면 이거 그대로 대리업까지 말하자면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중개업 보증과 대리업 보증은 별개다. 그래서 금액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 배로 기억하시면 돼요. 예컨대 내가 개인인 개공인데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2억의 어떤 업무 보증을 설정했다고 쳐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대리업까지 하고 싶다. 그럼 다시 2억을 하니까 요 2억에서 두 배, 그러니까 4억을 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만약에 한다면 법인 같으면 8억이 되겠고요. 요거는 주사무소를 기준하는 거고. 분사무소 1개소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무소 둘 때마다 1개소마다 2억 원 이상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출제가 아주 잘 이루어지죠. 우리 직전 35회 시험에도 요거를 좀 냈었던 건데, 예컨대 분사무소를 3개를 설치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분사무소 3개, 그리고 그 법인이 대리업까지 모두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지금 얼마를 해야 되냐? 분사무소만 6억을 해야 되잖아요. 3개니까. 하나마다 우리 2억씩이니까. 근데 여기 주사무소 4억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본점 4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요것까지 합치면 요것만 10억이잖아요. 근데 이 법인이 대리업까지 모두 한다? 그러면 더블이 되는 거예요. 20억의 보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개업 실무 교육은 요거 이제 26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좀 있었습니다. 45시간 이상, 45시간으로 우리 실무 교육의 시간을 개정을 했어요. 2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훨씬 짧았는데 사고들이 좀 많이 나서 우리 실무 교육 시간을 4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그리고 대리업은 이제 원래랑 똑같은데 32시간에서 44시간까지 말하자면 교육을 진행하게 되고요. 중개업 실무 교육을 주관하는 것은 시도지사 주관, 그리고 대리업 실무 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주관하게 되는데 이 법원 행정처장은 지방법원장하고 어떤 직급을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고요. 이 지방법원장도 물론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이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대법원장 바로 밑에의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장보다 훨씬 위에 있는 직급입니다. 거의 장관에 준하는 뭐 이제 실제 뭐 차관급이긴 한데 장관에 준하는 그런 분이 이거를 이제 주관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등록 처분은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안에 등록을 하고 본인에게 통지를 해주는 뭐 이런 어떤 기간을 갖고 있어요. 이 7일이 좀 나름 중요하고요. 그다음 대리업 같은 경우에는 14일인데 이제 이 대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법원에서 하다 보니까 법원 업무가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뭐랄까요 좀 지연되는 경우가 좀 통상 많이 있잖아요. 뭐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법령을 좀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14일이 좀 걸리는데 이 14일 안에 통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등록증까지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여기는 통지를 해주는 이유는 보증을 설정해라라는 의미로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지 받으면 보증을 설정하고 업무 보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 통지 받으면 후 보증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통지 받고 보증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건 보험 같은 거 가입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리업은 애초에 선 보증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증을 설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막바로 등록증을 주는 게 14일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장은 업무를 할때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업무 개시 전에 등록을 하는데 중개업은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업 같은 경우에는
인장을 따로 등록하지 않아요. 그럼 어

어떤 인장을 사용하느냐. 요거 있잖아요. 우리 중기업 인장을 여기에서도 그대로 사용한다. 달리 말하면 대리업은 인장을 별도로 등록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이제 중개사고 같은 거 많이 우리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고 같은 걸 대비해서 우리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우리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과실 책임도 물론 부담해야 되고요. 무과실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때그 사무소 빌려준 원인만으로도 책임을 지는 걸 이제 무과실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중개업 쪽에서 이런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대리 쪽은요, 과실 책임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과실 책임은 이쪽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는 무과실 책임이 없냐?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대리는요, 법원에 직접 가서 해야 됩니다. 이걸 직접 출석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매수신청 대리는 법률행위니까, 이거를 법원에 직접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야 돼요. 법원에 출석해야 돼요. 가서 우리 업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하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사무소하고 관련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쪽은 무과실 책임은 없고,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 뭐이 부분만 존재한다. 자, 우리 소속 공인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우리 공인 중개사 자격이 있고 어떤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지위가 29조에 우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쓸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소속 공인 중개사가 개업 공인 중개사는 아니기 때문에 대리 업무를 직접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뭐 자격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안 된다기보다는 사고 났을 때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얘는 이제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개공이 직접 가라는 거예요. 개공이 직접 가고 그거를 직원들, 뭐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시켜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을 좀 알아보면요. 중개업은 중개대상물을 우리가 이제 그 취급할 수 있겠죠. 토지, 건축물 이런 것들. 근데 대리 쪽은 중개대상물 중에서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이제 그 대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토지가 경매 나왔다, 입찰 대리할 수 있어요. 건물이 경매 나왔다, 입찰 대리할 수 있는데, 우리 실제 이제 1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전국의 법원을 이제 다 이렇게 망라해서 물건을 얼마 정도나 진행되는지, 이게 이제 매년마다 좀 다르는데, 보통 최소한 20만 건에서 많이 이제 그 경매 물건이 나올 때는 약 50만 건 정도까지 이렇게 물건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물건 중에서 상당수가 자동차, 선박 뭐 이런 것도 경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자동차랑 선박 같은 거는 소위 말하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입찰 대리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자동차가 경매에는 나오지만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잘 출제되니까 알고 계시고. 작성 서면, 최근에는 이쪽을 좀 연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35, 36, 2년 연속 지금 계속 여기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개업 관련해서 서면들이 전속 중개 계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3년 보존을 해야 되고, 중개업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죠. 3년 역시 보존을 해야 되는데, 거래 계약서만 유일하게 이제 5년을 따로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경매 쪽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위험한 물건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건 카드도 5년, 그리고 이쪽 경매 쪽 확인 설명서도 5년을 보존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카드라는 게 어떤 카드냐면 경매 사건을 위임한 손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놓은 카드를 사건 카드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일명 고객 카드 같은 건데, 그냥 우리가 좀 말을 순화시켜서 고객 카드라고 하지 왜 사건 카드라고 굳이 좀 무시무시한 말을 썼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경매라고 하는 거는 그 업무를 이 민원 업무를 법원에서 진행하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민원 업무는 다 사건이에요. 민사 사건, 뭐 형사 사건, 뭐 가정 사건, 뭐 이혼 사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매 사건 카드, 이거 고객 카드.

카드 같은 건데 5년 보존하고 경매 쪽 확인 설명서도 역시 5년을 보존합니다. 머릿속에 그렇게 저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 쪽은 다 5년이다. 다만 영수증이라는 제도가 중개업에는 없는데 대리업 쪽에는 영수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수증은 따로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서식이 있어요. 매수신청 대리 규칙에 이 서식에 있는 영수증을 만들어서 작성해서 이제 교부하면 되는데 따로 보전의 연도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수의 종류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개 쪽은 어느 일방에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는 게 한도입니다. 그리고 실비는 시도조례가 정해주는 범위 안에서만 받아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적은 편이에요. 실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몇만 원안 되는 정도인데, 대리 쪽은, 일단은 보수가 조금 다양하기도 하는 데다가, 우리 중개 보수보다는, 우리 좀 요율이 좀 높아요. 자, 일단은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라고 해서 50만 원까지 일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만 분석해주고도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경매 나온 물건이 뭐 이제 권리 관계가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등기부를 다 이제 그 분석을 해보고 이런 권리는 예컨대 이제 소멸되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이런 권리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인수되는 권리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하는 거를 이제 5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를 실제 해주고. 만약에 이제 성공을 했을 때, 이제 이걸 성공 보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성공 보수라는 거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됐을 때, 우리가 경매용으로는 낙찰 받았다. 내가 이제 입찰 대리했고, 그 건이 1등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감정가의 1% 또는 최저 매각가의 1.5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개 보수에 비하면 훨씬 좀, 우리 그 한도가 높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실비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요 30만 원은 요쪽 우리 중개 보수 쪽에서는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세다. 그래서 이거 세개다 받아도 되는 겁니다. 권리 분석 보수, 그다음에 성공 보수, 그다음에 실비까지. 왜냐면 이거 다 받아도 되는 어떤 대가들이에요. 보수의 형태들이기 때문에. 자, 보수의 지급 시기. 얘도 이제 좀 빈출되는 항목인데, 중개보수는 원칙은 약정 시기에 받으면 됩니다. 약정 시기라고 하는 거는 합의하에 이렇게 받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합의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받으면 되는데, 예컨대 합의된 시점이 없다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날, 보통 이제 잔금일이 요 날이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잔금일. 그 다음, 우리 대리 쪽 보수는 원칙 약정. 이건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이라고 해가지고,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날짜, 이거를 기한일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날까지 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래서 이날까지 이제 우리 보수를 지급받으면 된다. 뭐 이런 의미고. 행정처분 관련해서 중개업 하다가 뭔가 어떤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등록 취소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등록 취소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오른쪽에 영향을 반드시 미치겠죠. 그래서 여기가 취소가 됐다. 여기는 기속적 취소로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중개업 쪽에 업무정지 먹었다 이러면 이쪽도 당연히 업무정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왜 그런 거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개업과 대리업은 상관성이 있어요. 요거는 겸업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업무를 못한다면 당연히 이쪽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명칭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개업 관련해서 문자 사용을 8자나 5자의 문자를 사용해 줘야 합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 뭐 이런 어떤 문자 사용을 우리 상호 같은 거 만들 때 이제 써야 되는데, 대리 쪽도요, 이제 명칭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규정 하나가 있는데, 내가 법원에 등록을 해놓기는 했지만, 내가 법원의 공무원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법원에 등록을 했다라는 것이, 내가, 그건
등록을 한건 맞지만 그걸 어떤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활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리업 등록을 해놨다. 이거를 널리 홍보해서 영업하는데 우리 사실 쓰고 싶은 어떤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이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지방법원에 근무했던 사람인가? 지방법원하고 뭐좀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 오해할 소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요. 이 예외가 좀 중요해요. 이 예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책 중에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직책 말씀드렸고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지방법원장보다 훨씬 직급이 높은 이런 기관의 장이에요. 그런데 이 법원 행정처장이 판단을 해서, 야, 개업 공인중개사들도 어차피 지방법원에 등록을 했으니까, 어느 지방법원에 등록했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법원의 명칭 같은 것 정도는 사용해도 괜찮지 않겠니? 라고 만약에 허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지방법원장이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 행정처장이 이거를 허용을 한다면, 쓸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시험에 잘 물어보는 편입니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 매수 신청 대리인의 업무 범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방법원에 등록한 우리 매수 신청 대리인은 어떤 업무들을 우리가 이제 그할 거냐, 할수 있을 것이냐, 그 업무 범위를 좀 한번 알아보는데, 일단 경매는요, 입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찰표를 작성을 해서 그 투함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투명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통을 이렇게 함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자유롭게 거기다 이제 이렇게 넣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입찰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 입찰표만 써서 넣으면 안 되고요. 내가 이 돈을 낼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10% 정도는 돈을 같이 넣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걸 매수 신청 보증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매수 신청 보증금은 경매 그 물건의 환가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를 이제 시켜서 우리 법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가라는 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최저 매각가는 법사가라고 해서 법원이 결정하긴 하지만 법원 공무원들이 부동산 시세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감정평가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 이거 해. 해서 그 보고서를 가져오면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 이제 법원에서 사정한 가격을 해서 최저 매각가, 법사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가격을, 소위 최저 매각 가격을 기준해서 10%를, 돈을 걸어야 돼요. 마치 계약금 걸듯이. 그러면 이거 10% 돈안 걸고 입찰표만 써내면 무효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를 꼭 걸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좀 중요합니다. 최저 매각가에 10%를 걸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찰 대리를 한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이거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입찰표를 써서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개공에게 허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대신 이거를 소위 이제 복대리 형태로, 그러니까 개공이 또 시키고 이러면 안 되고 무조건 직접 가라는 거예요. 개공이 직접 가. 네, 법원에 직접 가고. 그리고 우리 경매는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입찰은 지금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가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아서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매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데요. 이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은 예비 번호를 좀 받아 놓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등한 사람을 우리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대금을,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10% 냈으니까 90%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 매각 그 대금 납부 기한까지. 근데 안 내면 재매각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그 재매각을 하면 우리 일을 또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돈을 안낼 거를 대비해서 예비 번호를 하나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 즉 차순위 매수 신고가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은 요거 말하는 거죠. 우리 최저 매각가의 10%. 그러니까 1등한 사람이 써낸 금액 마이너스 최저 매각가의 10%를 빼서 차순위가 높은 가격, 이걸 넘는이라고 민사집행법에 표현하고 있는데, 높은 혹은 넘는 가격을 써낸

0: 사람들만 차순위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조건에 해당이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은 또 아닌 게이 차순위에 만약에 어떤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2명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근데 이제 소위 말하면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는데 1등이 최고가고 2등과 3등이 이 조건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둘다 한다고 그러면 둘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2등, 3등 중에서 보다 금액을 높게 써준 사람을 차순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 근데 만약에 2등한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 3등한테도 내려올 수 있는 지위예요. 그래서 이걸 차순위라고 그래요. 차순위는 다음 순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떨어지면 내가 이제 1등도 아니고 차순위도 아니면 10%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반환 신청. 그리고 이제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분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이외의 타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해요. 그거를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하고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한테도 우선 매수권이라는 거를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임대주택 임차인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자라고 볼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넘어가면 쫓겨나는 것도 지금 억울한데 말하자면 그뭐 돈도 못 받고 이러면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인정하는 뭐 이런 제도들인데 이런 거를 전부 돈을 받고 해줄 수 있다는 거 우리 매수 신청 대리인이. 그리고 이 차순위 매수 신고에 관련해서 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 포기한다라는 거는 이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종전의 최고가가 말하자면 차순위로 바꾸게 되는데 이거를 포기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포기할 수 있고 이것도 업무 범위 안에 해당이 되어진다. 뭐 이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요 차순위 매수 신고가 단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매수 신청 대리업을 알아봤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단어 세 가지 가져왔는데요. 오늘 이 단어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갈 수 있도록 쌤이랑 같이 핵심 예문 속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네,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은 소통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친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되죠. 가족들과도 의사소통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친구나 선생님들과도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소통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힌트를 한번 얻어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활짝 웃고 있죠. 또 우리는 꼭 만나서 소통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통화로, 전화로도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각각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